맞을까?

0: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0: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다 잘 됐지 뭐. 나

나중에 또

0: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아, 지금

신기하다.

삐롱. 빨리 배고프단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레드 비지를 찾아서.
7: 아, 또 그날이 왔네.
6: 맞아.
7: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8: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7: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9: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10: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11: 칼리오정님, 죄송해요.
7: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8: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7: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8: 맞아요.
7: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8: 아, 고마워요.
9: 카이, 내가 도와줄까?
7: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9: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12: 야, 갑자기 무슨 벌레?
9: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11: 요정님, 괜찮으세요?
7: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11: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7: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11: 우울했다고요? 왜요?
7: 왜냐하면...
8: 주비주!
11: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7: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9: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7: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11: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7: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13: 밝히십시오. 이게 뭡니까?
9: 그게 언제 떨어졌지? 대리초,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14: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9: 깜짝이야!
14: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주를 찾지 못한

0: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가!
1: 이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1: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3: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시드님 감사합니다.
2: 그럼 시작해볼까? 치링치링치링링 시크릿 효정.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기를 열어야 해. 슈크리 매직 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수원 실수 윙.
2: 안 돼. 클린 클린 미라클.
1: 레드나이클, 우리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리모테로. 리모테로. 어떡해, 갇혔어. 내가 나서야겠어.
3: 바로 진정. 매직 크리스탈!
4: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3: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잇! 너희 상대는 우리야!
4: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4: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1: 파워 업! 야! 이럴 수가! 어떡해!

0: 노력할게. 내 멋대로. 용서 못해. 미러쉬. 내 멋대로.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루썸 로드. 내 멋대로. 루썸. 어?
1: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0: 루썸 서브. 조심해.
1: 뮤직 슬라이드.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2: 네?
0: 어? 어머, 어쩜 좋아.
2: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아니, 예.
3: 매직 크리스탈.
2: 예. 안 됩니다.
0: 뭐지?
4: 대마녀님이 오셨다.
0: 대마녀라고?

0: 빅마녀와 리그비지.
1: 저거 봐, 엄청 큰 꽃이 피었어.
2: 꽃이 막 움직이잖아. 징그러워.
3: 감히 이 대마녀님에게 징그럽다니.
2: 저게 대마녀라고?
0: 대마녀, 어? 여긴 왜 온 거야?
3: 주비주를 가지러 왔다.
2: 네 요술봉을 빼앗겼어.
3: 루시.
0: 대마녀, 딱 맞춰 잘 왔네.
4: 어떻게 된 겁니까?
2: 루시, 이게 웬일이야?
0: 저기, 대마녀가 우릴 구하러 왔어. 이제 주비주는 우리 거야. 얼른 뺏으러 가자. 좋아?
5: 대마녀님, 저렇게 까보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까!
3: 안 되겠구나. 루시,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주비주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2: 화났나봐. 무서워.
0: 대마녀, 그럼 이제 내 가족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3: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거냐?
2: 아파.
0: 루시를 괴롭히지 마.
2: 대마녀님, 멈춰주세요. 네. 이건 아니잖아.
4: 괜찮습니까?
2: 루시, 리선, 너희는 피하는 게 좋겠어.
3: 쓸모없는 것들 모두 사라져.
2: 루시가 우리 친구라고 했어.
0: 뭐야, 오글거리게.
2: 아프지 마, 루시. 잘했어.
1: 대마녀랑 루시는 같은 편 아니야?
0: 그러게, 대마녀 진짜 못됐네.
6: 그리고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
2: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7: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2: 용서 못해!
0: 이 못해라!

0: 멋진 건 너도 끝장을 내주마!
1: 예범이라 루시! 그린 마법 청소기!
0: 레드 나이트 너까지!
1: 클린 마법 청소기 최대 최야!
2: 레드 나이트!
1: 루시, 괜찮습니까?
2: 괜찮다니, 네가 더 다쳤으면서!
1: 전 괜찮다.
2: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레드 나이트. 금방 올게. 너희들!
3: 왜 그래? 죽이지는 절대 못 줘!
4: 우릴 풀어준 거야?
2: 왜 우릴 돕는 건데? 저 대마녀가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니까! 대마녀를 없앨 때 도와줘!
0: 루시, 네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마!
1: 조심하세요!

0: 저건 설마? 주주, 저 검은 보석에서 대마녀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1: 그럼 저길 공격해야겠네.
2: 어림없다.
1: 미라 쉴드! 어림없지? 레인보우 스케치! 안돼! 가지마!
0: 나한테 맡겨, 주주! 다 막아주겠어! 뮤직 슬라이드!
1: 지금이야! 리모테라!
2: 루시, 내가 당할 것 같으냐?
1: 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업!
2: 안 돼!
3: 매직 크리스탈!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냥 갈 순 없지! 이모테라!
2: 나야말로 널 그냥 보내지 않겠다.
1: 위험해, 루시. 도와줘요, 미스터 매지션.
3: 알겠습니다.
1: 킵 레인보우 스피드.
2: 너희들, 루시. 아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1: 레드나이트, 정신 차려, 레드나이트.
0: 역시 이건 다크사피야. 이게 어떻게?
1: 가지마, 레드나이트.
4: 루시, 내가 없어도 청소는 꼭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1: 싫어. 너희가 내 가족이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5: 그래, 레드나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건 정원에서 주운 빨간 돌인데 이게 뭐지?
1: 혹시

0: 레드비주 출동했습니다. 뮤.
1: 레드나이트가 레드비주였어?
0: 레드비주 다큐. 드디어 만났다뇨. 보고 싶었다 뮤.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2: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뻐.
1: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한 거였어.
3: 이럴 수가. 차라리 잘 됐어.
0: 뭐? 루시? 루시? 어디 가는 겁니까, 뮤?
3: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레드나이트, 아니 레드비주, 넌 저 애들이랑 여기 있어.
0: 루시, 제가 주비주가 돼서 싫은 겁니까, 뮤?
3: 나, 너 귀찮아. 쟤들한테 가.
0: 뮤.
2: 루시,
3: 내 친구를 잘 부탁해.
2: 그건 걱정 마. 근데 넌 어디 가는데?
3: 대마녀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가족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안녕.
0: 루시, 루시, 미안.
4: 여러분, 공연은 계속됩니다. 같이 즐겨요. 와!

0: 리드 비쥬.
1: 아무 걱정 마. 우린 모두 네 친구야.
0: 알겠습니다, 뷰.
2: 누사, 이제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네.
1: 응, 맞아. 드디어.
0: 동화나라라니. 너무 신난다, 큐. 우리 청취자 큐.

0: 목 말라. 어?
1: 쇼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 된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병!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우리 여행 가자.
6: 환영합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5: 비행기.
7: 기내식입니다.
6: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6: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10 단위로 세워봐.
11: 10 하나, 10 둘, 20.
10: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12: 1, 2,
13: 1, 2, 3,
14: 1, 2, 3, 4.
10: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11: 10, 20,
13: 21,
11: 22,
13: 23,
14: 24.
11: 우후!
15: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10: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6: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0: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2: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5: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6: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2: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0: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6: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2: 매트!
16: 그리고 두 장의
12: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6: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5: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16: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5: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6: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5: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17: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6: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5: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17: 실망할 거 없어, 2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12: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17: 안 되네.
15: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12: 이제 7줄 너비, 8줄.
17: 안 돼,
15: 안 돼,
17: 안 돼.
15: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12: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5: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12: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6: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5: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5: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두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3: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0: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없지.
2: 배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줄 광선으로 가. 24 한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2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8줄 광선이잖아. 8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0: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1: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울!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2: 옥토블록 파워업!
3: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6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4: 4를 버리면 된단다, 20.
5: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6: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룽 브룽.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1: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 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6: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Oh, imagine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olorful place when you use your imagination!
1: Tee-tiddly-tum-tum-tum-tum-tum.
2: Why are you singing?
1: Don't you know? Today is a special day.
2: Why?
1: Today is my...
2: Pineapple! Look what we made for tea's...
1: What? What?
3: Ahoy there, shipmates! Are you ready for the...
1: What? What?
4: Am I on time for the surprise?
1: Surprise? I've had three already.
3: Trap!
4: What's a trap?
2: Yes! You found the trap!
3: Surprise!
1: Total tomfoolery! Do you even know what today is?
3: Fall in a hole day?
2: How about get out of a hole day? Come on!
1: Rat! Terrific! Come on, little rat. Dig us out of here. Dig, Ratty, dig!
4: That's a very, very small hole.
1: Try again.
2: Tap!
1: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2: Art!
1: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2: Party! Surprise!
1: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5: It's a tea party!
6: Happy birthday, tea!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구조대와 말썽꾸러기 세대.
5: 자, 퍼피 구조대 미니 골프장을 열겠습니다. 마셜, 티샷은 네가 먼저 칠래?
4: 아싸, 나 골프 좋아해.
6: 좋아, 드디어 육지다. 우와, 어떤 애가 이렇게 골프를 잘 쳐?
7: 안녕하세요, 아저씨.
5: 오늘 여기서 아저씨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6: 그러게 말이야. 난 산악지대로 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어드벤처 베이로 올 줄이야. 여러분,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 보이시죠?
7: 안녕하세요, 여러분.
4: 참, 아저씨, 요즘엔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6: 아, 얼마 전에 실수로 정글에 갔는데 얘를 만났어. 미나샌데 이름은 머나라고 불러줘.
4: 우와, 예쁘다.
8: 안녕, 머나.
4: 안녕, 머나. 안녕, 머나.
6: 멋지다니까, 그치? 얜 앵무새랑 같은 능력을 가졌답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안 그러니 뭐나? 근데 지금은 아니네.
9: 아니네. 웬일이에요, 트래비스 씨? 열기구가 어드벤처 베이에 내리는 걸 보고 반가워서 얼른 달려와 봤거든요.
10: 우리 치카르타한테 새 친구가 생겼네.
6: 뭐나, 새로 사귄 친구하고 사이좋게 모이 나눠 먹을까?
9: 어쩜, 정말 사랑스럽게 먹네. 치카르타, 우리 아저씨랑 머나를 위해 신나는 환영 파티를 해줄까? 어, 다들 올 때 키우는 새도 데려오라고 하면 어때?
4: 좋은 생각이에요.
8: 재밌겠는데?
11: 윙넛 아저씨 부부도 타조를 키우시니까 머나를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9: 생각만 해도 좋다. 어, 파티장은 우리 시청 옆에다 차려야겠어.
5: 파티장은 저희가 꾸며볼게요.
4: 아싸, 파싸.
10: 애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9: 어, 가볼까, 치카르타? 친구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네. 좋아, 준비하는 동안 여기서 새 친구랑 더 놀고 있어.
6: 애들은 걱정 마세요. 그럼 저도 열기구만 묶어놓고 바로 도와드리러 갈게요. 자, 됐다. 이제 시내로 한번 가볼까?
12: 근데 어느 쪽이지?
6: 그래, 저기야.
13: 응? 치카르타, 그 과일들은 아니야, 공짜.
4: 공짜, 공짜, 공짜.
6: 공짜라고?
14: 고맙습니다, 아저씨.
13: 고맙기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12: 이것 봐, 원리. 포터 씨가 과일을 공짜로 주셔서 많이 가져왔어.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우면 딱이겠지? 이따 배 타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4: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바다로 나가기 전에?
12: 어? 설마 지금 새들이 내 도다리 홀을 푼 거야?
4: 도다리

0: 각자 키우는 새를 데려오라니 시장님 아이디어 중에 제일 기발한 것 같은데요. 도착했다 오스카. 파티장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자.
1: 재미있게 놀자. 재미있게 놀자. 재미있게 놀자.
0: 나도 정말로 못 말리지 뭐나. 시내로 간다는 게 반대로 갔지 뭐야. 뭐나? 시카레타? 아니 얘네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호피 구조대를 부르자.
2: 네 아저씨, 설마 또 오다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3: 아 맞아. 근데 문제 그거 말고 다른 거야. 모나하고 시카레타가 없어졌거든.
4: 없어요? 시카레타는 막 돌아다닐 애가 아닌데.
0: 쟤들이 없어졌대요? 이런, 오스카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준다고. 오스카, 얘는 어디 갔지?
5: 사라진 새가 벌써 셋이야.
2: 걱정 마, 찾으면 되지. 어떤 상황에도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7: 넘어지겠어, 마셜!
8: 얘들아, 이것 좀 봐!
9: 이런 출동 신호는 어때? 팡! 출동!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오늘은 사라진 새들을 찾아내야 돼. 어디로 갔을지 모르니까 땅이랑 하늘 모두에서 수색해야겠어.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혹시 하늘에 그 머나란 새가 있는지 찾아봐줘. 하늘을 나는 건 그 새뿐이니까.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체이스. 넌 땅에서 빠르게 수색을 잘하니까 확성기로 치카레타랑 오스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머나는 아직 안 보여?
1: 응, 여기는 없어. 계속 찾아볼게.
2: 아,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새들 냄새가 남았을 텐데 맡아볼래?
3: 라이더, 내가 새들을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일을 어쩌지?
2: 괜찮아요, 아저씨. 찾을 거예요. 제이스?
3: 저 강아지로 말하자면 진짜 냄새를 잘 맡는 친구예요. 얼마나 잘 찾는지 볼까요?
4: 냄새로 볼 때 새들이 간 데는 저쪽이야.
3: 제이스는 참 개코라니까. 좋아, 그럼 어서 출발해볼까?
2: 뒤에 타고 가지 않으실래요? 아저씨, 방향도 이쪽이고요.
3: 그래, 이쪽으로.
2: 아, 포터 할아버지!
5: 미안한데 오늘은 과일이 다 동났단다. 웬 새가 와가지고 공짜라고 떠드는 바람에.
3: 딱 봐도 머나가 한 거네요. 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걸요. 어쨌든 죄송해요.
4: 새는 어디로 갔어요?
5: 치카레타랑 같이 부드러. 치카레타 걔도 무슨 생각인지.
2: 감사해요, 할아버지. 체이스, 한번 불러봐.
4: 락! 확성기!
6: 치카레타! 오스카! 머나!
7: 그냥 헤엄쳐서 끌고 올까? 그러면 금방 배를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원리? 라이더! 치카레타하고 미나세가 부리로 줄을 쪼아서 내 배를 풀어놓고 도망친 거 있지?
2: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볼게요. 주마, 호버크래프트로 도다리호를 여기 부두까지 다시 끌고 와줄래?
8: 해양구조 주마 출동!
2: 주마가 금방 올 거예요. 우린 새들을 찾으러 가자.
9: 여기요, 선장님! 배에는 흠집 하나 없으니까

0: 없어진 세계를 발견했어. 하늘을 날고 있는데?
1: 뭐? 전부 다 난단 말이야? 달기랑 타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
2: 근데 열기구를 타면 못 날 거 없지?
1: 저기 열기구 보인다! 스카이, 헬리콥터로 열기구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줘. 열기구 조종 잘하는 분을 태워서 무사히 착륙시켜야겠어.
3: 좋은 생각이야, 라이다. 근데 열기구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지? 아, 그게 나구나. 나한테 맡겨, 라이다.
4: 좋았어, 스카이. 그쯤에서 날고 있으면 열기구를 땅으로 밀 수 있겠어.
0: 너희 다 꽉 잡고 있어야 돼.
3: 얘들아, 저기 12시 방향 타줘.
1: 체이스, 그물로 받아야겠어.
5: 그물?
1: 정말 잘했어, 체이스.
5: 고마워. 근데 치카레타가 아직 열기구 안에 있어.
1: 아저씨, 열기구 밧줄을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위로 올려드릴게요. 마셜, 지금 소방차 몰고 최대한 빨리 달려야죠.
2: 불자동차 마셜, 출동! 왔어, 라이더.
1: 좋아, 사다리를 올려줘.
2: 사다리!
1: 됐어요, 아저씨. 작전은 아시죠?
3: 좀만 더... 예, 됐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닥스손님.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열기구 전문가 트레비스가 무사히 착륙하는 걸 지켜보시죠.
6: 오, 집 나간 우리 귀요미 암탉은 대체 언제쯤에 돌아오는 거지?
3: 여기 구조대 본부인가요?
6: 아니요, 어디든 간에 제 소중한 암탉이 무사히 왔으면 됐죠.
3: 감상됐어요. 그게 전문가니까.
6: 정말 고맙다, 라이더. 우리 퍼피 구조대도 이 말썽꾸러기 치카레타를 구해줬어.
1: 혹시 또 새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5: 퍼피 구조대와 소형 자동차 경주.
7: 와, 진짜 멋지다. 빨리 소형 경주차 타고 쌩쌩 달리고 싶어요.
8: 차가 참 날렵해 보이는데.
9: 와, 드라이버. 운전대는 이제 전부 끝났어.
1: 좋아, 그럼 이번엔 차 바퀴를 달아야겠지?
7: 바퀴 대량이야.
9: 내가 달아줄게. 어? 이 차에 엔진이 없어.
1: 원래 이런 소형 경주차에는 엔진 같은 동력 장치를 못 달게 되어 있거든.
7: 그래서 언덕으로 굴러내려갈 때가 제일 빠를걸? 이걸 붙이면 더 빨라 보이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안 떨어지지?
9: 날 좋아하나 봐.
6: 더 서두르자, 치카레타. 대회 날에 늦으면 안 되잖아.
9: 우와, 트로피 좀 봐. 진짜 반짝거린다.
7: 그치, 러블? 직접 보니까 더 우승하고 싶어졌어.
10: 자, 간다.
11: 어우, 저 트로피는 내가 꼭 가져가야겠어. 자, 얘들아, 어서 내 경주차 차근차근 완성해보자고. 일단 이 부스터 로켓을 감쪽같이 숨겨야겠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로켓을 달았어도 모르면 땡이지. 아, 이걸 어떻게 알겠어? 왜 자꾸 벌어져? 다 됐다. 이제 바퀴만 딱 달면 차나 무작이야. 아, 장난 좀 그만 쳐. 이러다 경주 늦으면 책임질 거야? 그래, 나도 애들만 나가는 경주인 줄 잘 알거든. 하지만 나갈 방법이 있어.
8: 피자요. 여기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보세요. 오, 갈매기는 제일 좋은 데서 보겠네.

0: 야야야, 전부 내 또래들이네. 난 험키드야.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쁜 어린이지.
1: 와, 쟨 누구지?
2: 오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3: 반가워요, 경주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못 본 친구도 다들 그동안 이 소형 경주차 대회 많이 기다리셨죠? 준비는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어떤 엔진이나 로켓 없이 무동력으로 하는 경주랍니다. 그럼 다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오, 괜찮아, 치카레타. 이걸로 하자.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이거 오늘 안에 끝나긴 하는 거지?
4: 우, 가자!
5: 곰뱅이가 자면서 가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4: 어? 이럴 수가! 내가 지금 1등 맞지?
6: 아니야! 아니야!
4: 우후! 아싸! 오늘 정말 최고야!
0: 이쯤 됐으면 본격적으로 속도 좀 내볼까? 전부 놀라서 기절하게! 부스터 로켓! 함께든 이렇게 빠르다! 어후!
5: 이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안에 못 들어간다고!
0: 그래, 알았어. 길 좀 막지 말고 비켜!
7: 알렉스랑 홈키드 차가 뭔가 좀 이상해. 저건 너무 빠르잖아.
8: 진짜 그렇긴 해. 그래도 퍼피 고조대가 바로 달려가서 구해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퍼피 고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9: 라이너가 부른다!
7: 조심해!
2: 미안, 미안. 그런데 엔진 없이도 꽤 빠르지?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8: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험키드라는 친구의 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져서 알렉스 차를 치고 갔어.
4: 어떡해, 다치는 사람이 안 나와야 할 텐데.
8: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 범퍼로 알렉스 차를 튕겨서 안전한 경주 트랙으로 돌려보내줘.
10: 해안고조 주마 출동.
8: 그리고 체이스, 너는 그물로 험키드 차의 속도를 좀 늦춰줄래?
7: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8: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지?
1: 아! 조금만 기다려, 알렉스! 주마가 금방 다시 안전한 트랙으로 보내줄 테니까! 침착해, 알렉스! 그 운전대는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0: 됐어! 이제 곧 부딪힐 거니까 준비해! 우와! 야호!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안녕!
1: 정말 잘했어, 주마! 난 체이스가 헌키드 구하는 데 가볼게!
2: 내가 1등했지 롱타자 험키드 누가 봐도 우승자는 나 트로피 내가라고
3: 험키드 구해주러 왔어
2: 뭐? 난 너한테 구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잘 있어라
3: 어? 소형 경주차가 왜 저렇게 빨라? 좀 수상한데?
2: 나 세우기만 해봐 너 부러 저 반짝이는 트로피 내 품으로 터보 부스트

0: 로켓 연료다!
1: 야! 어, 이런! 로켓 타고 슝슝슝!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0: 펌딩어 시장님? 로켓을 탄 거였어! 완전 속았네!
2: 로켓이 고장났나 본데? 구조해야겠어! 스카이, 날아가는 로켓에서 험딩어 시장님을 좀 들어줄래?
3: 좋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러블, 옆으로 튕겨나간 고양이 캐리어를 안전하게 잡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5: 이러다간 거북이한테도 지겠네! 빨리 좀 가!
1: 이대로 내가 결승선만 넘으면 트로피는 내 거야! 물론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6: 저러다 죄 없는 염소 치겠네. 험딩어 시장님, 제가 델타 내려서 들어드릴게요.
1: 뭘 하든지 서둘러.
6: 지금부터 제 말 잘 듣고 움직여야 돼요. 몸을 숙이세요.
1: 몸을 축여? 내가 왜 그래야 돼? 한 달에 두 번이나 씻는데 그 정도면 깨끗하지.
6: 몸을 축이는 게 아니라요, 숙이세요.
1: 내가 속인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려줘. 속이 너무 안 좋다고.
6: 아니요, 몸을 옆으로 숙이시라고요.
1: 아, 숙여? 진작 그렇게 말하지.
5: 좋아, 드래그 돌아왔어. 근데 많이 쳐졌네.
2: 러블, 어서 저 고양이 캐리어 좀 잡아줄래?
4: 알았어. 걱정 말고 저 귀여운 야옹이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2: 거북이하고 부딪히겠어.
4: 뚜껑 잡았지롱. 아니, 천장. 안전하니까 나와도 돼.
1: 어, 뭐야, 또 있잖아. 숙여, 숙여. 나 같았으면 아까 벌써 구했을 거야.
6: 잡아드릴게요. 겁먹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1: 그게 말처럼 쉽냐? 너도 마시간 로켓에 타봐. 안 무섭나? 우와! 우와!
6: 됐다.
1: 이 정도 갖고는 안 놀라지, 그럼?
5: 우와!
7: 승자는 알렉스 어린이!
5: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리단 말이야! 거북이보다 더!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7: 고생했다, 알렉스. 정말 정말 축하해! 네가 바로 이번 어드벤처베이 소형 경주차 대회 챔피언이란다!
5: 고맙습니다, 시장님. 근데 오늘 우승은 퍼피구조대 덕분이에요.
2: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소형 경주차가 트랙 밖으로 벗어나면 퍼피구조대 불러줘.
1: 아, 가자, 야옹이들. 이제 집에 가야지. 또 보자고. 내가 밀어서 1등하네. 아, 못 가겠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긴급 출동 다요와 가니.
1: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꼬마 자동차 학교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에 있는 자동차들의 직업을 맞춰볼까요?
3: 네!
1: 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자동차들은 누구일까요?
4: 포크레인이요!
5: 레미콘이요!
6: 불도저도 있어요.
1: 맞았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자동차는?
7: 소방차요!
1: 그럼 이 자동차는?
8: 대한차요!
1: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답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해 볼 거예요.
9: 와, 신난다! 재밌다!
1: 스피드와 샤이는 배달 트럭 역할을 해볼 거고요.
10: 네! 좋았어!
1: 로기와 라니는 중장비 체험을 해봐요.
11: 네, 야호!
12: 중장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리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역할을 해볼 거예요.
13: 네.
10: 너희가 소방차라니. 불이 났을 수 있겠어?
13: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할걸.
1: 직업 체험을 잘하고 오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9: 우와.
1: 모두들 열심히 해봐요.
9: 네.
1: 다음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체험을 하러 긴급출동센터에 왔어요.
14: 프랭크! 안녕하세요.
15: 어서와. 준비는 됐니?
14: 네. 정말 기대돼요.
15: 그래. 그럼 소방훈련을 시작해볼까?
14: 네.
15: 먼저 출동 준비를 해볼 거야.
5: 출동 준비요?
14: 전 해봤어요.
15: 그래. 하연은 경찰 체험할 때 해봐서 잘 알겠구나.
14: 네.
15: 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14: 그렇구나.
15: 자, 그럼 타요가 먼저 해볼까?
14: 네.
15: 출동 준비.
14: 출동 준비.
16: 출동 준비. 형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4: 출동 준비 완료.
12: 우와, 타요 멋지다. 정말 소방차 같아.
14: 뭐이.
15: 타요, 정말 잘했어. 이번엔 가니가 해볼까?
12: 와, 네. 나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15: 출동 준비.
12: 출동 준비.
15: 어?
12: 너무 무서워.
15: 가니, 들어가야지.
12: 네.
15: 오, 잠깐.
14: 안 돼, 가니.
16: 출동 준비. 형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4: 가니, 그게 뭐야?
15: 가니, 뒤로 들어가야지.
12: 네.
14: 걱정 마.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15: 이번엔 화재 진압 훈련을 해보자.
14: 우와, 드디어 불 끄기 훈련이다.
12: 이번엔 꼭 잘해야지.
15: 불을 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단다. 저기 세워진 가짜의 판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쏘는 거야.
14: 네.
15: 준비. 시작. 아유, 네가 넘어뜨린 판을 다시 확인해 볼래?
14: 네? 왜요? 어? 분명 다 쓰러뜨렸는데.
15: 가니처럼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14: 네. 가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2: 가요, 잘 집중해서 물을 쏴봐. 이렇게.

0: 잘했다고 잘난 척 하기는.
1: 뭐? 아,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0: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1: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 얘들아, 그만해.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긴 하다니.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기다려. 알았지?
1: 네.
0: 꼬마 버스 타요.
3: 타요와 간이는 훈련을 망친 게 서로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0: 출동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이다 하고.
1: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타요 정말 너무해.
4: 대단했습니다.
1: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5: 어? 우린 배달하러 왔지.
6: 자. 너희 그게 뭐냐? 소방차고 뭐고 먼저 세차부터 해야겠네.
0: 그러면 너희는?
5: 우린 벌써 칭찬 스티커 받았다고.
6: 에헴.
0: 우와, 정말이네.
5: 그럼 열심히들 해봐.
6: 안녕.
0: 이러다가 진짜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거 아니야?
1: 저기, 다요.
0: 어?
1: 아까 화내서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1: 아니야. 그나저나 칭찬 스티커 받으려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0: 그러게. 아, 간이. 응? 내가 출동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1: 출동 준비를?
0: 서로 연습을 도와주면 우리도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을 거야.
1: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불 끄는 연습 도와줄게.
3: 타요와 간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연습하기로 했어요.
0: 그러면 간이, 차고를 세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봐.
1: 세차장이다, 세차장이다.
0: 해보자.
1: 응? 짜잔!
0: 우와, 정말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1: 좋아. 다요, 몸을 힘껏 써봐.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맞추면 돼.
0: 알았어.
1: 잘했어, 타요. 이제 판을 좀 더 많이 세워볼까?
0: 좋아.
1: 타요, 아까는 진짜 소방차 같던데.
0: 너도 출동 준비할 때 멋있었어.
7: 얘들아, 연습은 많이 했니?
1: 네.
0: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7: 기대되는걸? 어?
0: 으아! 무슨 일이지?
8: 루키! 시내 건물에 큰 불이 났어! 도움이 필요해!
7: 이런, 알겠어! 바로 출동할게!
0: 저희도 도울게요!
1: 맞아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7: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0: 네!
9: 자, 그럼 모두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이야! 아니, 네 차례야! 걱정 마!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9: 그래, 잘할 수 있어!
1: 네!
8: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 출동 준비 완료!
9: 자, 그럼 출동!
0: 출동!
3: 타요와 가니는 페트와 함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8: 얘들아, 불이 난 곳을 향해 힘껏 물을 쏘면 돼. 잘 부탁할게.
0: 네!
7: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타세요!
10: 저 위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7: 어?
10: 도와주세요!
7: 저런, 비상계단에 불이 붙었잖아. 어떡하지?
0: 루키!
7: 어?
0: 제게 맡기세요!
11: 정확하게.
2: 와. 좋았어, 타요.
12: 자, 네. 좋아.
13: 와, 멋지다.
0: 그렇게 화재 진압도 하고 명예 소방차 배지도 받았어요.
5: 우와, 명예 소방차라고?
6: 제법인데.
3: 정말 잘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0: 네.
10: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불도 꺼운 거야?
0: 당연하지. 명예 소방차 나가신다.
6: 야, 다요.
0: 미안, 이게 왜 이러지?
6: 다요, 너 일부러 그랬지?
0: 아니야.
3: 타요와 가니는 힘을 합쳐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0: 로기의 기상천외한 도전.
3: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TV 앞에 모여 있어요.
0: 아, 시작한다.
14: 자동차들의 놀라운 도전. 세상에 이런 차가. 첫 번째 도전, 타이어 높이 쌓기. 다음은 견적 소리로 유리창 깨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최고의 도전은 중장비 끌고 달리기. 놀랍게도 혼자 중장비들을 끌고 있습니다.
15: 대단해.
0: 저건 토토잖아.
15: 와,
0: 멋지다.
14: 최고의 자동차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6: 좋아, 나도 도전할래.
15: 뭐?
6: 나도 TV에 나가고 싶어. 너희가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0: 난 금방 일하러 나가야 해.
15: 나도 오늘 일이 있어.
0: 그럼 우린 가볼게.
15: 인내로.
6: 얘들아. 할 수 없지. 라니야,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게.
15: 나도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6: 제발. 대신 도전이 끝나면 네 심부름을 다 할게.
15: 정말?
6: 정말이라니까. 약속?
15: 좋아.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기다.
6: 당연하지.
16: 다 됐어.
15: 고마워요, 하나 언니.
16: 그런데 카메라로 뭘 하려고?
6: TV에 나갈 영상을 찍으려고요. 나니, 빨리 나가자. 어서.
15: 다녀오겠습니다.
16: 그래, 조심히 다녀와.
3: 도로에 나온 로기와 라니는 어떤 도전을 할지 고민했어요.
6: 아, 노래를 제일 잘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어때?
15: 노래?
6: 빨간 불에 멈추어, 녹색 불에 출발해요.
15: 녹색 불에 출발해요.
6: 빨간 불.
15: 노래는 안 될 것 같아.
6: 그래? 그럼 뭘 하지?
16: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셔.
6: 그래, 바로 저거야.
15: 같이 가. 로기, 뭐 하려는 거야?
6: 손님을 가장 많이 태우는 차에 도전하겠어. 여러분, 모두 타세요.
16: 정말?
17: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6: 괜찮아요, 모두 타세요.
15: 우와.
17: 다 탈 수 있을까?
15: 괜찮겠어?
6: 이 정도쯤이야. 멋지게 찍어줘. 자, 출발합니다. 이야.
3: 사람들을 가득 태운 로기가 남산에 도착했어요.
15: 다 왔다.
6: 성공이야.
18: 얘들아.
6: 시트.
18: 여긴 무슨 일이니?
6: 손님 많이 태우기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모두 내리세요.
18: 고마워.
15: 고마워.
18: 안녕히 가세요.
6: 네. 내가 시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다니.
15: 로기, 시트 좀 봐.
16: 고마워.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0: 프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밀크야, 물어와. 짜! 오구오구, 잘했어.
5: 밀크는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엄청 잘 알아듣는데?
4: 맞아, 맞아. 달림이가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 그치, 달림아?
6: 어디 보자.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7: 아저씨, 그 택배 달림이한테 온 거죠?
6: 어? 맞아.
7: 제가 달림이에요. 얼른 주세요.
6: 아, 그래? 자.
7: 감사합니다. 짜잔.
8: 우와, 색깔
4: 많다.
7: 그치? 64세 크레파스 지롱.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짝이는 색깔도 있다.
4: 이야, 우리 이걸로 그림 그려봐도 돼?
7: 그럼.
4: 멋진 코끼리를 그려야지. 별이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5: 어? 버스.
7: 어? 벌써 꽉 차버렸네.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색이 많은데.
5: 맞아, 나도 3층 버스를 그리고 싶은데 종이가 작아서 다 그릴 수가 없어.
4: 나도 더 큰 파란 코끼리를 그리고 싶어. 코끼리 옆에 달림이가 그린 요정들이 날고 있으면 더 예쁠 거야.
7: 우리들 그림을 한 곳에 전부 그리면 좋을 텐데.
5: 맞아, 알록달록 요정들하고 파란 코끼리, 내 3층 버스 다 같이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
7: 엄마, 우리 집에 큰 종이 없어요?
4: 그림 그리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요.
9: 그래? 잠깐만. 어때? 이 정도면 되겠니?
7: 아니요, 더 큰 건 없어요.
9: 이 정도는 어때?
7: 아니요, 더 큰 거요.
9: 자, 그럼 이 정도?
7: 엄청 엄청 더 큰 거요.
9: 더 큰 종이?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8: 우와!
9: 자, 이젠 그리고 싶은 거 실컷 그릴 수 있겠지?
8: 네!
5: 엄청 큰 버스 그려야지.
9: 여기서 즐겁게 놀아.

0: 저기 자리가 남았는데? 어? 그러네? 저기엔 뭐 그리지?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그게 뭐야?
1: 아, 알았다. 운이구나. 맞았어.
0: 그럼 손잡이도 그려야지.
1: 그러니까 진짜 문 같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2: 그림문이라 열릴 리가 없잖아요.
1: 아하, 그렇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3: 우리 달님이 잘 놀았어?
2: 네. 아빠, 아빠, 뒷마당 벽에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3: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린 거야?
2: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싶은 거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3: 오, 정말 크고 멋지던데? 오늘 그림 그리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자야지.
2: 그럼 자기 전에 동화책이요. 동화책 읽어주세요. 책에 나오는 걸 그렸거든요.
3: 아, 그랬구나. 자, 어디? 옛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요정들이 사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요정들은 예쁜 나비날개로 예쁜 빛을 내며 날고 있었어요. 어? 잘 자라, 예쁜 우리 딸.

토끼가 어디 갔지?

토끼야, 어딜 가자고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기다려!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 여긴 낮에 그림 그리고 놀았던 데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린가? 어? 뭐지? 문이 열리잖아.

0: 알림아.
1: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알림아 뭐해? 유치원 가야지.

0: 뭐?
1: 요정들요. 동화책 요정들.
2: 이 동화책에 나온 요정들?
1: 아, 네. 숲속에 하늘색 코끼리랑 상추 버스도 있었는데.
2: 오구구, 우리 달님이 동화책 세상 꿈을 꿨나 보네. 어서 준비해. 아빠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고 계셔.
1: 네. 꿈이었나?
2: 달림아, 준비 다 했으면 어서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열리네. 역시 꿈이었나?
2: 달림아, 뭐해?
1: 금방 갈게요.
3: 꿈이었지만 즐거웠어. 요정들아, 안녕.
2: 달림아.
1: 네!
2: 유치원 늦겠다. 얼른 가자.

0: 이상하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어디더라?
1: 아! 찾았다! 엄마!
2: 우와! 우리 달콩이 손뼉도 잘 치는데?
1: 엄마! 엄마! 짜잔! 어때요?
2: 어머! 우리 달님이 멋진 소방관 옷 입었네? 예전에 가지고 놀던 소방관 장난감 옷은 갑자기 왜 꺼낸 거야?
0: 엄마! 내일 유치원에서 소방서 가잖아요!
2: 아, 맞다! 그렇지! 깜빡했네!
0: 소방서에 가면 진짜 소방차도 있겠죠? 진짜 소방관도 보고!
2: 그럼!
0: 우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렇게 큰 곳인 줄 몰랐어.
1: 전부 다 빨간색이야.
3: 열매반 친구들, 오늘은 소방서 현장 수업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4: 네.
3: 자, 왼쪽에 어? 소방차예요.
2: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0: 우와, 진짜 커. 완전 멋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하고 똑같아.
3: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소방관님이 오실 거예요. 소방관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4: 네!
3: 그럼 소방관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4: 소방관님!
2: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줄 소방관이랍니다.
0: 멋지다!
2: 자, 그럼 소방서 현장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4: 네!
2: 소방서 현장 수업으로 출동!

0: 여러분, 오늘 체험 어땠어요?
1: 완전 좋았어요!
2: 진짜 재밌었어요!
0: 그럼 이제부턴 꼭 불 조심하고 혹시라도 불이 나면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죠?
3: 네!
0: 좋았어요.
1: 이야, 역시 멋져! 소방관!
4: 엄마, 아빠, 빨리요, 빨리!
5: 그래.
4: 불이 났을 땐 이렇게 연기를 안 마시게 입이랑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예요.
5: 이렇게?
4: 아니, 몸을 더 숙여야죠. 나쁜 연기가 위에도 많으니까.
5: 그래.
0: 이렇게 말이지?
4: 달콤아, 너도 이렇게.
1: 뚝 있고.
4: 잘했어. 우리 집에 다른 문제는 없나?
0: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불조심하니까.
4: 어? 저기! 엄마! 아빠! 가스요, 가스! 가스불을 쓰고 나면 밸브를 꼭 잠가줘야 해요.
6: 가스밸브를 깜빡했네.
7: 이야, 우리 달림이가 오늘 불 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워왔네.
4: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로.
7: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 용감하고 힘도 세야 할 텐데.
4: 알아요. 오늘부터 밥도 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어? 뭐지?
7: 불꽃놀이 하나 보네.
0: 예쁘다.

0: 이거 소방차 소린데? 어떡해! 진짜 불이 났잖아!
1: 달리마, 뭐해! 어서 불 끄러 가야지!
0: 네? 제가요?
1: 그래, 어서 출동하자! 자, 달리미 소방대원, 아까 배운 대로 잘 도와줄 수 있지?
0: 네!
1: 좋았어. 긴급 출동이다.

0: 오미세가 아기새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1: 그래, 빨리 구해주자.

0: 달림아, 아주 잘했어. 넌 진짜 멋진 소방관이야.
1: 정말요?
0: 달림아! 어? 달림아! 뭐해?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1: 어? 소방관님은?
2: 응? 무슨 소리야?
1: 아니, 숲에 불이 나서 소방관님과 출동했는데 불도 같이 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우리 달림이 어제 소방서 간 게 엄청 좋았나 보다. 소방관 되는 꿈을 다 꾸고.
1: 꿈이었구나. 근데 정말 진짜 같았어요. 창고랑 나무에 불이 빡 크게 났는데 소방차 타고 출동해갖고 불을 빡 끄고. 이게 무슨 냄새지? 불 났을 때 나는 냄새 아닌가?
0: 에이, 갑자기 무슨 불은.
2: 어? 그러게? 어디서 뭐 타는 냄새가. 토스트!
1: 엄마!
2: 토스트 다 나봐! 어머, 어떡해!
1: 엄마, 소화기! 소화기 가져가야죠!
2: 그래, 그래. 여기, 일을 어째?
1: 엄마, 내가 문 열게요. 여러분,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굿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굿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메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5: 순한 길길.
0: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6: 재밌다.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보니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1: 다녀왔습니다.
2: 어서 와.
1: 오늘은 내가 먼저 될 거야. 내가 먼저야. 그렇게 낫겠지.
3: 보니 너 진짜 빠르다. 한 번도 보니를 이겨본 적이 없어.
4: 저녁 준비 다 됐어요.
1: 잘 먹겠습니다.
3: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요?
4: 당연히 더 있지. 당근 볶음, 가지구이, 양파튀김. 골라드세요.
3: 전부 채소잖아요.
4: 어서 먹어봐. 몸에 좋은 영양 만점 채소라고.
3: 브로콜리는 싫은데.
5: 아니 한번 먹어보시지.
6: 정말 신선한데요?
4: 그쵸?
3: 잘 먹었습니다. 어?
4: 벌써?
3: 네, 배불러요.
0: 모두 잠든 밤. 하지만 보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3: 아, 배고파서 잠이 안 와. 바로 이 맛이야. 골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끼리 비밀이다.
0: 다음 날 아침, 밤에 케이크를 잔뜩 먹은 보니는 입맛이 없었어요.
3: 엄마!
4: 우리 연이 잘 먹네.
3: 유치원 버스 왔다!
4: 보니야, 가방 가져가야지. 또 다 남겼네.
3: 다녀오겠습니다.
4: 잘 다녀와.
3: 빠빠빠빠.
4: 골디도?
0: 그날 이후 보니는 매일 몰래 간식을 먹고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3: 잘 먹었습니다.
4: 어? 어디 아픈가? 보니야, 아직 멀었어?
3: 잠깐만요.
4: 곧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인 거 알지?
3: 네. 이상하다. 배가 아픈데 왜 응가가 안 나오지?
7: 이번 시간에는 꼬리 접기 놀이를 할 거예요.
1: 와, 정말 귀엽다.
8: 꼬리 좀 봐.
9: 난 꼬리다.
7: 친구를 쫓아가서 꼬리를 잡아떼면 이기는 놀이예요. 다들 꼬리가 잡히지 않게 잘 도망다녀야 해요.
10: 네!
7: 준비, 시작!
9: 좋아!
3: 배가 더 부르게.
1: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야! 거기 서라!
3: 준이한테 달리기를 치다니 말도 안 돼. 다시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9: 도와줘요, 부모님.
4: 이게 다 뭐야?
9: 도와줘요, 부모님.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로켓 신발 좀 만들어주세요.
0: 로켓 신발? 그건 왜?
1: 중요한테 달리기를 줬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 없었는데.
0: 그랬구나.
1: 로켓 신발을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는 중요한테 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0: 좋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 좀 눌러줄래?

0: 체험 한번 해볼까? 우와! 진짜 빨라요, 뽀뽀맨!
1: 괜찮아?
0: 이건 너무 빨라요. 다른 걸 만들어봐요.
1: 뭐가 좋을까?
0: 프로펠러 모자나 롤러스케이트 어때요?
1: 그러면 준이가 반칙이라고 하지 않을까?
0: 그럼 그냥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1: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빨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부맨과 함께 뽕뽕빵빵 달려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그럼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보니야, 달리기 대장 보니가 어쩌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
0: 모르겠어요. 속도 안 좋고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1: 정말 이상한데? 요새 무슨 일 있었어?
0: 혹시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1: 과자?
0: 네, 요즘 밥 먹기 싫어서 본래 간식을 먹었거든요.
1: 뭐?
0: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1: 근데 대체 왜 밥이 먹기 싫은 거야?
0: 아빠가 자꾸 채소 반찬만 해주시니까요. 채소는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진짜 먹기 싫어요.
1: 그랬구나.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면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0: 그래도 채소는 너무 맛이 없어서 꼭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 괴물? 채소가 얼마나 착하고 멋진 친구인데. 아, 그렇다면 컬러방귀 캔디머신! 뽕컬러 파!

0: 언니 혼자?
1: 이미 뭘까?
2: 참 좋은 채소 친구들.
0: 아빠, 빨리 밥 주세요.
3: 우리 보니 오늘은 신나게 뛰어놀았나 보네. 빨리 밥 달라고 재촉을 다하고.
1: 자, 갑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3: 정말 예쁘네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1: 아빠의 특별 비법이 담긴 오므라이스야. 어서 먹어봐.
0: 특별 비법이요?
1: 짠! 바로 이거야.
0: 어?
4: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지롱.
1: 보니야, 보니가 좋아할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0: 이미 만든 거니까 한 번만 먹어볼래?
1: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한 그릇 줄까요? 시원하다.
2: 오늘도 보닛거리는 내 거다. 와, 저 그게 그러니까 야, 안 돼.
1: 어림없지. 주니꺼리는 내 거다.
3: 우리 진짜 빠르다.
1: 잡았다.
2: 갑자기 다시 빨라졌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건 비밀.
4: 달리기 대장 보니의 비밀. 친구들은 알겠죠?
1: 비밀 기지 대장경. 지금부터 정글 탐험을 시작하겠다. 해주 발견. 저기 치타도 있다.
4: 아니, 사자가 아니라 골드였네요. 그러고 보니 여긴 정글이 아니라 샛별 나온 놀이터 같은데요.
1: 대원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4: 아하, 탐험대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1: 아빠 곰이 깨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야, 저기 봐야 돼. 치타랑 사자가 만났어. 어디 간 골디?
3: 어디야?
1: 골디!
2: 야호!
3: 어? 우와! 놀이터 뒤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네.
5: 그러게.
1: 그래! 여기를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하면 어떨까?
5: 비밀 장소?
1: 응! 우리 탐험대만 아는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지!
3: 우와, 두근두근한데!
1: 비밀 기지라니 정말 근사하다!
6: 얘들아! 어딨니? 이제 집에 가자! 응? 아이, 깜짝이야! 너희 어디에 있었어?
1: 비밀이에요!
4: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 기지 꾸밀 물건들을 챙겼어요.
1: 짜잔! 시작해볼까? 좋아!
3: 의자도!
2: 얘들아!
3: 짠!
1: 그게 뭐야?
3: 잘 보라고! 자!
1: 우와! 멋지다!
7: 응? 지팡이가 어디 갔지?
3: 얘들아, 여길 우리 보물창고로 하면 될 것 같아.
1: 좋아.
8: 어? 빨간 스카프가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 근처에 뒀는데.
3: 깃발 완성!
1: 셋이 함께 만든 탐험대 깃발 정말 멋진 것 같아.
3: 맞아.
1: 얘들아, 이제 깃발도 생겼는데 우리 탐험대 이름도 만들까? 어?
3: 이름?
1: 샛별 탐험대는 어때? 우리 유치원도 샛별 유치원이고 우리 동네도 샛별 마을이잖아.
3: 별로야?
1: 아니, 맘에 쑥 들어.
2: 샛별 마을에 살고 샛별 유치원에 다니는
1: 우리는 샛별 탐험대!
4: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비밀 기지로 다녀갔어요.
1: 비밀 기지 도착!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물창고도 엉망이 됐어.
2: 대체 누가 이런 거지?
1: 우리 과자도 먹어버렸어. 이것 봐, 동물 발자국이야.
2: 정말이네. 설마 동물들이 이런 건가?
1: 그런 것 같아.

0: 안 되겠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비밀기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1: 하지만 어떡해?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긴 힘들 텐데.
0: 그럼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부부맨?
1: 에이, 부부맨을 어떻게 불러?
0: 내가 부부맨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부르면 금방 올 거야.
2: 진짜?
0: 그렇다니까.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뿡뿡빵빵

0: 구구맨 오는 거 맞아?
1: 언제 오는 거야?
2: 기다려봐. 어, 저기 온다!
3: 우와!
4: 자!
3: 우와, 진짜 구구맨이다!
2: 구구맨, 제 친구 준이랑 유나예요.
4: 안녕,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구구맨.
2: 봐봐, 내가 진짜 온다고 했지?
3: 우와! 우와, 신기해. 폭신폭신하다.
4: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야?
2: 여기에 샛별 탐험대 비밀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4: 오, 대단한데?
0: 그런데 동물들이 다 망쳐놨어요.
2: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더 튼튼한 비밀 기지를 만들고 싶어요.
0: 엄청 엄청 튼튼하게요.
4: 튼튼한 기지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2: 벽돌로 만들면 어떨까요? 동화책에서도 벽돌집이 제일 튼튼하던데요.
4: 오, 좋은 생각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볼까?
3: 좋아요.
4: 자, 이것 좀 눌러줄래?
3: 네.

0: 재밌다.
1: 보니와 친구들은 튼튼하고 폭신폭신한 비밀기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2: 네. 야! 끼워버렸네.
3: 몸만 좀 봐.
4: 이번엔 늑지대 모험이다.
3: 예.
5: 우와, 깜짝이야.
6: 나는 정글 악어다.
4: 원딜,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났다. 모두 긴장해라.
7: 네, 우리 대장님.
1: 며칠 뒤 새별 마을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8: 비밀기지는 괜찮을까?
9: 어떡해, 무너지면 안 되는데.
10: 비가 그치면 비밀기지에 가보자.
9: 깃발이 없어졌어.
11: 어떡해, 바람이 날아갔나 봐.
12: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건데.
10: 그래도 다른 곳은 감사해 보이는데.
11: 다행이다.
10: 이게 무슨 소리지?
11: 저기다!
12: 동물들이잖아.
11: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숨었나 봐.
9: 다들 떨고 있어. 비 맞아서 추운가 봐.
12: 불쌍하다. 동물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10: 안 되겠어.
13: 오늘 밤엔 더 큰 태풍이 올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더 큰 태풍이라니 걱정이네.
14: 도와줘요, 구구맨!
2: 어?
15: 자! 안녕하세요, 구구맨!
2: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9: 저기 좀 보세요!
2: 어?
9: 태풍 때문에 갈 곳을 잃었나 봐요.
2: 저런,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댔는데.
9: 정말요? 어떡해요?
12: 동물들한테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9: 어쩌지?
10: 비밀기지가 있잖아! 저기라면 태풍에도 끄떡 없을 거야!
12: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지를 동물들이 좋아할까?
9: 비밀기지를 동물들의 집처럼 꾸며주면 되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2: 그거 멋진데? 지금 보니까 탐험...

0: 홈대가 아니라 꼭 동물 구조대 같은데.
1: 구조대예요? 좋았어. 샛별 마을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자. 우리는 샛별 동물 구조대.
2: 친구들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비밀 기지를 채워갔어요.
1: 자, 초코 과자도 주면 좋아하겠지.
0: 아,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란 열매를 더 좋아해.
1: 어? 그렇구나.
0: 그럼 마지막으로.
1: 자, 당했다. 동물들이 들어갈까? 제발. 마음에 드나봐. 다행이다.
0: 모두 수고했어.
2: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답니다.
1: 아, 어떡해.
2: 친구들은 밤새 동물들을 걱정했죠.
1: 무사히 할 텐데.
2: 날이 개자마자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기지로 달려갔어요.
1: 다행히 비밀기지는 무사해. 어? 근데 동물들이 안 보여. 다들 어디 갔지? 어제 다들 들어왔잖아.
3: 그러게.
1: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태풍에 날아간 건 아니겠죠? 어? 어? 와. 어? 얘들아, 다들 무사했구나. 어? 어? 이건 잃어버렸던 우리 깃발이잖아. 이걸 찾으러 갔던 건가?
0: 동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봐.
4: 고마워 얘들아.
1: 우리 비밀기지인 동물들에게 양보할까?
4: 그래.
3: 그럼 너희는?
4: 새로운 비밀기지를 찾으면 되죠.
1: 맞아요. 우린 탐험대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떠나볼까?
4: 좋아.
1: 우리는 새별 탐험대.
2: 보니와 친구들, 정말 용감하고 멋진 새별 탐험대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풍.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저번에 목걸이 찾는 거 도와준 게 고마워서 뜨개질로 만들어봤어. 핫쇼핑도 해볼래? 내가 알려줄 테니까.
1: 좋아쥬.
0: 다들 낮잠 자는 동안 우리 가게에서 얼른 만들어오자. 안녕.
2: 안녕 마야. 안녕하세요 형.
3: 뭐 줄까?
1: 자, 여기엔 보석숲 친구들이 있을까 포근? 저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포근? 와, 보석숲 친구들이잖아 포근. 내가 포근하게 해줄게 포근. 모두 모두 포근해져라 포근. 친구네 포근. 아유, 딱딱한 건 정말 위험해 포근. 포근하게 만들어줘야지.
4: 아니야, 내가 안 먹었어. 웬 목도리가? 왜 다 털실로 바뀌어 있지? 쟤는 포근이지? 설마 보급팽이 핫쇼핑이?
1: 일어났네? 마음에 들어 포근?
4: 보급팽, 왜 핫쇼핑을 털실로 만들어버린 거야 빈터?
1: 아니야, 내가 안 했어 포근.
4: 당장 핫쇼핑을 원래대로 돌려놔 빈터. 핫쇼핑 정신 차려.
5: 이런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없는데 좋아.
1: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망가?
4: 이게 뭐지, 비더? 뭐가 나오네? 자꾸 나오잖아.
5: 우선 요미가 올 때까지 핫쇼핑을 지키자 좋아.
1: 알았어, 방글.
4: 왜? 핫쇼핑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 빈터.
1: 뜨개질 엄청 재밌었죠?
0: 어서 오세요. 무슨 꽃을 드릴까요?
1: 뜨개질 하고 있네.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포근.
5: 우리가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좋아.
1: 빨리 핫쇼핑을 구하자 방글.
4: 미안해 핫쇼핑, 나 때문에 이렇게. 제발 힘내 빈터.
1: 핫쇼핑은 이렇지 않아 방글. 앞으로는 숙제 잘할 테니까 돌아와줘 방글.
5: 이것도 아니야. 다시 하자 좋아.
1: 잘못했다. 다시.
5: 좀 더 집중해야 해 얘들아.
4: 아니야 아니야.
1: 마지막으로 단추만 달면 완성이야 쭈.
0: 단추는 내 방에 있는데.
1: 내가 가져올게 쭈.

0: 싶은데 너 화내면 어쩌지 버근.
1: 넌 누구니?
0: 나는 버금빙이야 버금.
1: 안녕, 난 마야라고 해.
0: 어?
1: 뜨개질 좋아하니? 같이 할래?
0: 응, 같이 할래 버금.
1: 배달 다녀왔습니다. 애들은 아직도 자려나?
2: 무슨 소리야? 하츄핑이라니?
0: 버금빙이 하츄핑을 뜨개 인형으로 바꿔버렸어 방금.
2: 뭐라고? 그럼 그게 하츄핑이란 말이야?
3: 나도 뭐가 되어나와있어 방금.
4: 우리 힘으론 하츄핑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겠어. 도와줘 좋아.
3: 내가 놓치지만 않았어.
2: 리더핑, 또 일단 마법을 건 포근핑을 캐치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3: 빨리 변신하자 롬미.

0: 찾았다. 마이안의 꽃집에 있어. 호근핑, 잠깐만 여기 있어. 호근핑,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번엔 절대 안 도실 거야, 민다. 치킨을 되돌려줘, 방금.
1: 내가 안 했어, 버그.
0: 거기서는 뭔데? 저는 도망칠 수 없을 걸. 트리트리 매지컬 스타파이어. 아무리 좋아도 친구를 뜨개 인형으로 바꿔선 안 돼, 포근핑. 트리트리 캐치링 다이아큐
1: 속으로 넌 일 안 해, 포근.
0: 뭐야? 주얼 하트윙폰이 현실로 변했잖아.
1: 프린세스 괜찮아?
0: 어떻게 도망친 거지? 마법을 풀었다.
1: 난 정말 아니야, 버그.

0: 어? 주얼 하트윙폰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렇구나. 실이 풀리면 마법이 풀리는 거였어. 그런데 하츄핑은 왜 안 돌아오는 거지?
1: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포글!
0: 어?

0: 왔어 미더핑 피리피리 캐치리 다이아 큐브 속으로 보석 딜리핑 포근핑 캐치
1: 난 친구들이 포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포근
2: 캐치했는 나도 아주 핑이 안 돌아와 미안해
3: 계속 나랑 같이 있었어. 아무래도 너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그럼 포근핑 너는 정말
1: 아유 진짜 내가 안 그랬다니까 포근
4: 포근핑 오해해서 미안해
5: 정말 정말 미안해
1: 여기는 내 털실만큼 정말 재미있고 포근한 곳이구나 포근
6: 보석 숲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 같이 즐겁게 잘 지내자 쭉
1: 포근한 이 분위기 정말 좋았다

0: 일어나.
1: 곰인형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2: 롱이야, 사랑한다.
3: 안녕, 난 왕곰이야. 친하게 지내자.
1: 그럼 난 갔다 올게.
4: 왜 갑자기 멈춘 거지, 쟤? 아까 진짜 움직였는데, 좋아.
5: 대체 뭐야, 방글. 어? 없어, 사라졌어.
1: 일단 여기로 옮겨놓고 마카롱 기계 좀 청소해야겠어. 싹싹.
6: 만나낭 만나낭 마카롱 만나낭. 여기 하나 더 나와 주. 싹싹.

0: 납작빈 거 아니여?
1: 고미고미
2: 고미

0: 신나게 놀았더니 배고프다 싹싹.
1: 곰이 곰이.
0: 됐어 됐어 싹싹. 너 다 먹어 싹싹.
2: 괜찮아요. 지가 만들어 줄게요. 맞나?
0: 야, 잘 먹을게.
1: 곰이.
0: 맛있다.
2: 같이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지, 맞나?
1: 곰이 곰이.
3: 이번에는 실패군.

0: 왕구미가 많이 피곤했나봐 좋아.
1: 피곤할 땐 역시 초코볼이지. 내 거도 나눠줄게 빈터. 자. 뭐야? 너 또 장난치는 거지 방글? 이제 안 속거든 방글.
0: 정신 차려 좋아.
2: 왕구미야,
0: 왕구미야, 왜 그랬죠?
1: 다시 더 노란 쌍쌍.
0: 다시 평범한 인형으로 돌아갔나 봐죠.
2: 왕구미야, 가지 마.
3: 얘들 좀 봐.

0: 방고미는 친구들을 왕왕 사랑한다. 고미고미.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클릭소 클릭소 얼마나.

0: 24시간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더운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최고야! 여기서 함께 출동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근거려.
1: 잭, 저게 뭐야?
2: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분석하는 중이야.
1: 우와, 역시 내가 제일 돋보이네.
2: 앞으로 날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해.
0: 그게 무슨 소리야? 슈퍼제트의 귀여운 마스코트 나 원더비키를 중심으로 해야지.
2: 지난번 네오 박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0: 넌? 나?
2: 얘들아, 이제 그만 싸워. 이제부터는 슈퍼제트의 대장말을 잘 들어야지. 바로 나 말이야.
0: 어? 대장?
2: 어?
0: 말도 안 돼.
2: 무슨 소리야?
0: 왜 대장이
3: 나한테 내가?
4: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왜들 그러니? 너희 싸웠니?
2: 아니요. 음?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4: 그건 말이지. 짜잔! 드디어 완성됐단다. 플래시카와 원더에어야.
2: 우와! 그럼 슈퍼카, 플래시카, 원더에어가 이제부터 다 함께 출동하는 거예요?
4: 네.
2: 당장 타보고 싶어요.
0: 저도요.
4: 좋아. 하지만 먼저 너희 모두 특수훈련을 받아야 해.
2: 특수훈련이요? 그게 뭐예요?
4: 슈퍼제트로 활약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훈련이지.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탈락할 수도 있어.
0: 네? 탈락이요?
4: 자, 슈퍼제트 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을 시작한다.
5: 먼저 개인 기초 훈련을 실시할 테니 모두 잘 따라오도록. 알겠습니까?
0: 네.
5: 어허,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0: 네, 네.
5: 하나, 둘, 셋, 넷.

0: 기초훈련은 모두 잘 끝냈구나.
1: 아휴, 끝났다.
0: 그럼 이제 단체 협동 훈련을 시작하겠다.
1: 네? 또 있어요?
2: 자, 첫 번째 협동 훈련은 함께 통나무 굴리기다. 셋이서 함께 통나무를 굴려 저기 보이는 깃발까지 3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3: 알겠습니다!
4: 얘들아, 더 빨리 굴려봐. 이러다 죽겠어.
5: 최대한 빨리 굴리고 있는 거야.
4: 안 되는데. 나라도 속력을 높여야겠다.
0: 마지막 협동훈련은 함께 암벽 오르기. 호흡을 맞춰서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가야 해.
4: 알론, 저 바위를 잡아. 이쪽 말고. 비키, 이 바위 말고 거기 그 바위를 밟아.
1: 너무 어렵다.
4: 이러다 또 망치겠어. 나한테 맡겨봐. 이야! 쟤 같이 움직여야지. 자.
0: 얘들아! 아, 단체 협동 훈련은 모두 실패했구나.
5: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2: 이대로라면 슈퍼제트 팀은...

0: 이리 탱! 저리 탱! 탱탱골 공격!
1: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해주도록 하마. 자, 닫더라. 탱탱골 발사!
2: 이야! 이런 것쯤이야. 이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번엔 쉽게 물리칠 수 있겠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 내가 먼저야. 얘들아, 안 돼.
1: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고대의 설계도로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유도탄 탱탱불 공격다.
2: 소용없다니까. 뭐야. 이것쯤이야.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양팔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야.
4: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참치가 필요하지. 참치의 단백질, 양파의 퀘르세틴, 참기름의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오이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참치. 신선한 양파 한 개, 참기름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참치 비빔밥.

0: 막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겠어. 어?
1: 슈퍼제트, 협동훈련을 떠올려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레오 박사를 이길 수 없어.
0: 그래, 맞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해.
2: 알았어.
0: 플래시럼, 레오봇의 주의를 끌어줘. 그리고 원더비키는 탱탱볼을 모아줘. 알겠지?
2: 좋아.
3: 뭐하는 거야? 야, 어지럽잖아.
0: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2: 침착하게
0: 힘을 합치는 거야. 슈퍼 냠냠 파워.
1: 드디어 모두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법을 깨달았구나. 잘했다.
0: 그럼 특별 훈련은?
1: 그야 물론 당연히 통과지. 모두 수고했다.

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일까?
1: 레오 박사, 도대체 왜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하지?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그 녀석들이 혼내줄 테니까.
1: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2: 안 그래도 이번엔 녀석들이 꼼짝 못할 발명품을 준비했다고. 오잉?
3: 레오 박사님! 레오 박사님!
2: 뭐야 저건?
3: 레오 박사님!
2: 어머나. 설마! 아! 가스가 새고 있다! 이 기계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3: 죄송해요 박사님!
2: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머리 빵빵 가스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지. 자, 그럼 마을로 출격해 볼까나? 오래 오래요. 야, 뭐야? 나도 머리 빵빵 가스를 마신 거야?
4: 우와, 저 구름은 꼭 솜사탕처럼 생겼다.
5: 하늘을 날아서 구름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6: 나는 타고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5: 와! 아이 깜짝이야. 넌 누구야?
6: 나는 타고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5: 어? 같은 말만 반복하네. 타군, 길을 잃었어?
6: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5: 그래, 알았어. 가자, 아프리카로. 내가 데려다 줄게.
7: 쟤, 아프리카가 얼마나 먼 곳인데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프리카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이라고.
5: 그렇게나 멀리 있다고? 그럼 날개로 날아가면 되잖아.
7: 타고는 타조야. 타조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없어.
5: 정말?
7: 왜? 예? 그거야 당연히. 날개 힘이 없어서.
5: 아닌 것 같은데. 비키, 사실은 너도 모르지?
7: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야.
5: 그럼 이건 어때? 타군, 이 부채를 날개 대신 사용해봐. 아무리 멀어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7: 정말? 그게 뭔데?
5: 자, 우표를 붙이면 우체부 아저씨가 아프리카까지 배달해 줄 거야. 이렇게.
6: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5: 잠깐만 타군, 어디 가는 거야?
4: 저게 뭐지?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만드신 머리 빵빵 가스의 위력이 마을 녀석들 모두 높이 날려주겠어. 오래오래요.

0: 원더비키! 레오 박사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넌 공중에 떠있는 주민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구해줘.
1: 그래, 알았어. 가자, 원더에요! 초강력 날개바람 발사!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젯 또 방해를 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머리 빵빵 가스의 공격!
1: 이걸 내가 막을게! 어?
3: 플래시 파워! 이야!
0: 와, 넌 대단하다!
3: 어떠냐, 레오 박사!
2: 딜 한번 보라고.
4: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0: 타군! 이야! 도와줄게!
2: 슈퍼잭! 드디어 일레오 박사가 이겼다! 오레오 오레오!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머리 빵빵 가스를 없애자.
6: 응?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두부가 필요하지. 두부의 사포닌, 양파의 케르세틴, 치즈의 칼슘을 조합한다. 듬뿍 받은 두부 반모, 양파 반 개, 치즈 한 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두부 그라탕.

0: 슈퍼 냠냠 파워! 휴,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와!
1: 야, 저 녀석이. 그렇다면 다 날려보내주지. 고대의 설계도로 파워업된 울트라 머리 빵빵 가스 발사.
0: 물러설 순 없어. 슈퍼 냠냠.

0: 미쳤다. 와! 안 돼! 어떡해! 원더비키! 주민들을 어서 구하자!
1: 아! 완다! 파워!

0: 타군!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꼭 편지해!
1: 헐? 헐? 헐?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왔다!
2: 뭐야 이 녀석은! 당장 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킥킥,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실버레벨로 진입하자마자 고장이라니.
1: 다시 고칠 수 있을 거야. 루빔, 퍼니아트를 열어줘.
2: 삐리삐리, 퍼니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지.
1: 그럼 엄청 중요한 거잖아.
0: 그동안 너무 쉴 새 없이 돌아다녔나 봐. 로빈, 버니아트를 스캔해줘.
2: 삐리삐리, 버니아트를 스캔합니다. 버니아트에 있는 에너지 구슬의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구슬의 힘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갈매기 항구로 가서 수호신들을 만나야 합니다.
0: 얼마 만에 가는 갈매기 항구야?
3: 비상 비행 모드로 변경할게. 다들 어서 타!
4: 응!

0: 푸른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1: 우와, 저 다리는 다시 봐도 멋져.
2: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연구실도 거의 다 온 것 같아.
3: 좋았어. 우리는 구슬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올게.
2: 그럼 난 연구실에서 허니바니오를 좀 더 살펴볼게. 다들 조심히 다녀와.
1: 응, 나중에 봐, 핑핑.
4: 우와, 생큼!
5: 생큼아, 같이 가.
4: 높다,
5: 생큼아, 높다. 들어가지 마.
6: 너는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5: 누구야?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6: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칠 것 같은 이 몸이 안 보인단 말이야.
1: 얘들아, 나 저 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5: 드래커, 네 말이 맞아.
3: 아하, 어쩌면 로빈이 얘기한 수호신일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구슬에 힘을 채워줄 수호신을 찾아왔는데요.
6: 이렇게 먼 곳까지 날 만나러 왔구나.
1: 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에게도 그 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6: 어렵지 않지. 대신 구슬의 힘을 채우고 싶다면 나를 웃겨봐.
1: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같은 용이잖아요. 네?
6: 뭐라고? 네가 용이라고? 초록색 애벌레가 아니었어? 용이라면 하늘을 날 수 있겠지? 불도 뿜고 말이야.
1: 하늘은 날 수 없지만 불은 붙일 수 있어요. 예!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6: 정말 재미있는 애벌레야.
0: 우와, 그래코, 네가 수호신을 웃겼어.
6: 아이고 배야. 구슬을 다오. 약속은 약속이니까.
3: 유후, 감사합니다.
6: 자, 땅의 기운이여.
0: 우와! 좋았어. 그럼 또 이동하자고.
6: 애벌레 친구, 언제든 또 놀러 오라고. 잘 가게.
5: 갈매기 항구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도 있었구나.
1: 나무도 많고 공기도 상쾌해. 네.
7: 그렇지? 나도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
5: 방금 인어가 말을 한 거지? 그렇다면 혹시 두 번째 수호신?
7: 맞아. 내가 바로 바다의 힘을 지키는 수호신이야.
3: 그럼 저희에게도 그 힘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7: 나를 예쁘게 꾸며준다면 한번 생각해볼게.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만 있으려니 너무...

0: 여러분의 사마리아.
1: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예쁘게 변신시켜 드릴게요.
0: 정말? 기대할게.
1: 우와! 역시 내 패션 감각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0: 요즘엔 이런 옷들이 유행인가 보구나. 그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2: 감사합니다.
0: 얍.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조금만 기다리렴, 얘들아.
1: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0: 얍. 얍. 얍. 얍. 얍. 얍.
3: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0: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얍! 얍!
2: 그게 용 아저씨는 구슬을 가만히 갖다 대고 있었어요.
0: 그래? 얍!
4: 우와!
0: 그것 뿌렴.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

0: 건물이 꼭 커다란 날개 같아.
1: 어? 난 파도 같은데?
2: 슝! 슝! 어! 생금이 난다! 슝!
3: 우리 하얀 꼬마 친구는 무슨 일로 왔네?
2: 생금?
4: 말하는 새! 아니, 사람을 찾았어!
3: 난 이 항구를 대표하는 가장 예술적인 존재야. 그나저나 여긴 무슨 일로 왔니?
0: 이 구슬의 힘을 다 써버려서요. 혹시 다시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3: 물론이지. 대신 너희들도 나를 좀 도와줘.
1: 네,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3: 다들 고개를 들어보렴. 멋진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말이야. 구슬이 달려있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
4: 그런 거라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3: 좋아.
2: 생금!
1: 생금아, 움직이지 마.
4: 도저히 안 되겠다. 좋았어. 완성. 오, 제법인데, 도켓.
3: 어머, 정말 멋지구나. 마음에 쏙 들어. 그럼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지?
4: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5: 드디어 구슬의 힘을 모두 채웠어.
0: 왜 다들 정말 대단해.
4: 그럼 퍼니바니오를 고쳐볼까? 땅의 기운을 담은 노란색 구슬, 바다의 기운을 담은 푸른색 구슬, 태양의 기운을 담은 붉은 구슬아, 퍼니아트를 움직여줘. 드디어 퍼니바니오를 고쳤어!
1: 야호! 우리가 해냈다!
4: 이제 실버레벨도 문제 없겠는걸?

0: 우와, 이게 다 뭐야, 핑핑?
1: 이번에 퍼니바니어 고치면서 손 좀 봤지. 어때? 마음에 들어?
0: 우와! 생크림 좋아!
1: 우와! 허이! 여기서만 돌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2: 오, 미끄럼틀도 있잖아! 우와, 저기 푹신한 매트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1: 책을 좋아하는 드래콩을 위해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이번에 발명한 건데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대백과사전이야!
2: 우와, 정말 나 주는 거야? 고마워, 핑핑! 신기한 전설부터 지식까지 없는 게 없잖아!
3: 뭐? 얘들아, 큰일 났어!
4: 뭐야? 무슨 일이야?
3: 국자, 내 국자가 사라졌어!
5: 에이, 난 또 뭐라고!
3: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국자란 말이야.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는데...
1: 사유, 어쩌면 네 방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5: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을 다 뒤졌는데도 없잖아.
1: 국자의 발이 달린 게 아니라면 분명 퍼니바니와 안에 있을 거야.
2: 얘들아, 어쩌면 여기... 여기 있다! 주인이 아끼는 물건은 가끔 요정의 장난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4: 요정의 장난으로 물건이 사라진다고?
1: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장난치기 좋아하는 요정이 물건을 숨긴다는 거 말이야.
2: 책에 보니까 장난꾸러기 요정이 숨바꼭질을 좋아한대.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요정이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준다는데?
4: 그래? 재밌겠는걸? 한번 해보자!
5: 어허, 좋았어! 그럼 술래는? 드래콩, 네가 술래야?
2: 왜? 내가?
4: 그럼 시작!
2: 얘들아!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3: 얼른 숨어야 하는데
2: 셋 둘!
3: 곱게 하면 절대 못 찾을 거야.
2: 하나! 얘들아, 그럼 이제 찾을게.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어디에 숨었나? 사요를 방금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찾았다! 사유! 사유, 괜찮아?
3: 내가 제일 먼저 들킨 거야?
2: 하지만 나랑 같이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도 재밌을 거야.
3: 좋아! 얘들아, 어디 있어? 핑핑, 치치, 생크마, 얼른 나와봐! 맛있는 간식 먹자!
0: 우와! 생크미 간식!
2: 네, 생크마, 숨바꼭질 중인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0: 생크!
5: 지치!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4: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따라온 거거든?
5: 책상 아래는 금방 들킬 것 같고 왜 이렇게 숨을 곳이 없는 거야?
4: 와, 꽤 멋진데. 이게 뭐지? 뭐야?
3: 벽 너머까지 다 보이잖아. 핑핑이 새로 발명했나 봐.
1: 뭐? 나도 볼래.
4: 왜 그래?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2: 다들 꼭꼭 숨었나 봐.
3: 드래곤이야, 어떡해.
5: 어디서 숨어야 돼. 어디 숨지?
4: 에라 모르겠다. 저기라도 숨자.
3: 가지가 놓게.
2: 사요, 애들이 어디에 숨었을 것 같아?
6: 글쎄. 설마 옥장은 아니겠지?
7: 에이, 그건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잖아.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있을 거야.
8: 생금!
5: 지지!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보고 준다고 했잖아.
4: 망원경을 발견한 건 나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다고.
0: 우와, 생금!
5: 핑핑이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4: 드래콩 방에도 없으면 이건 진짜 못 찾는 거야.
5: 드래콩,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못 찾겠다고 불러보는 건 어때?
6: 안 돼, 얘들아. 아직 국자도 못 찾았잖아.
2: 마지막으로 치치랑 도깨빵으로 가보는 건 어때?
5: 어허! 기다려, 핑핑. 금방 찾아줄 테니까.
0: 탱금!
1: 어디에 숨는 게 좋을까?
6: 넌 누구니?
1: 어? 설마 숨바꼭질 요정?
2: 어? 핑핑! 와, 찾았다! 핑핑이를 찾았어!
5: 에이, 핑핑 재미없게 뭐야?
1: 그게 아니고 얘들아, 요정을...
2: 핑핑까지 찾았으니까 숨바꼭질은 내가 이겼다! 아이고.
1: 뭐야?
2: 얘들아, 방금 내가 요정을 봤어!
4: 도켓, 나 좀 꼬집어봐.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5: 꿈이 아니잖아. 숨바꼭질 요정이 진짜 있었어.
2: 우와, 대백과 사전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었어.
5: 그런데 국자는 어디 있는 거야? 대백과 사전대로라면 국자도 돌려줘야 하잖아.
6: 이건 내가 잃어버린 국자가 아니야.
1: 어? 이건 내가 사유를 위해 새로 개발한 아이템이잖아.
6: 뭐?
1: 한 번에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 만능 조리기구야.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숨바꼭질 요정이 가져왔나 봐.
6: 우와, 고마워 핑핑. 정말 편할 것 같아.
9: 그리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야. 얼른 가자.
3: 우와, 여기가 조종석 맞아?
2: 완전 싹 바뀌었잖아. 굉장해.
1: 실버랩의 시작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10: 여러분 안녕.
3: 저희는 앞으로 미션을 전달하게 될 아리.
10: 노아예요.
3: 우선 세계탐험대의 기본 레벨에서 실버 레벨로 진입한 걸 축하해요.
10: 실버 레벨은 기본 레벨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는 미션들로 가득하답니다.
3: 그리고 세계탐험대의 우승에도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10: 다들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날 준비 되었나요?
11: 네! 도망간 멋진 미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12: 안녕
11: 뿡뿡.
1: 실버레벨 진입이라니, 이제야 뭔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
2: 새로운 모험이라니 설레기도 하고 떨려.
5: 난 어떤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
8: 탱큼 탱큼.
1: 좋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실버레벨 미션도 문제 없을 거야.
11: 그럼 출발!
5: 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줄무랑
14: 덤덤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아빠 저게 뭐야?
1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제?
19: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디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웬디야, 안녕?
6: 예, 선생님께 드릴 선물 잘 챙겨.
4: 알았어.
6: 어, 조심해. 여기, 다음엔 조심하렴.
4: 감사합니다.
6: 뛰지 마. 그러다 또 넘어져.
4: 알겠습니다. 피곤하다. 어? 선생님 오시네?
6: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새로우신 선생님이신가 봐.
1: 그런가? 젊어 보이는데?
2: 아까 복도에서 만난...
3: 먼저 내 소개부터 할게요.
2: 그분이잖아.
3: 정말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이자 생물 선생님인 강한솔이에요.
4: 선생님, 새로우신 선생님?
3: 전 식물 중에서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도 해바라기 같은 밝은 에너지를 듬뿍 받으면 좋겠어요.
2: 담임 선생님이라고 어떡하지? 새로우신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해바라기를 보면 좋아하시겠죠?
5: 야, 거기서 꿈쩍 마!
2: 거기서!
6: 우와, 개구잖아. 멋있겠다, 또. 거기서!
2: 뭐야?
6: 개구야, 가지 마. 멋있게 생겼네.
2: 개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정신 차린다, 또!
7: 그 누구도 소망나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지. 소망나비는 마음속 소원을 최대한 자극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거든.
6: 와, 정말 신기해요, 쭈.
7: 키키, 뚜뚜.
8: 스피커 요원님, 시키실 일 있으세요?
7: 가서 소망나비를 이용해 바랄라 페어리즈를 데리고 와. 스타스톤 조각은 전부 내 거야.
2: 저것 좀 봐, 정말 예뻐.
9: 예쁜 꽃과 맛있는 음식.
2: 보포린, 어디 가서 해바라기를 구하지?
9: 뭐?
2: 치아의 욕심쟁이, 네 간식을 다 먹어버릴 거야.
9: 간식은 비밀 장소에 숨겨놔서 찾기 힘들 걸.
2: 아, 그래, 시아야, 고마워.
9: 어?
2: 여기 예쁜 해바라기가 있을 거야.
10: 어? 정말 있네.
3: 웬디 학생.
2: 선생님.
3: 너도 꽃을 좋아한다면서? 잘됐다. 앞으로 나랑 같이 학교의 꽃을 돌보지 않을래?
2: 네, 좋아요.
11: 웬디야. 웬디야, 담임 선생님께 선물 가져다 드리는 거야? 저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아니잖아. 우리 건 훨씬 더 크고 꽃잎도 더 많았어.
2: 응, 맞아. 이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11: 수업 시작하겠다.
2: 알았어.
11: 가자.
2: 더 큰 해바라기를 어디서 구하지? 그거야!
9: 헐. 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
6: 찾았다, 바랄라 베어리즈.
9: 좋은 기회였지. 이번에 꼭 성공하자. 가라, 소망나비야.

0: 시아야, 이것도 당겨다. 없잖아. 나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1: 난 부스러기만 좀 먹었어. 네가 다 먹었잖아. 어?
0: 네가 다 먹었지.
1: 아니거든.
0: 너야.
1: 너라고.
0: 너야.
2: 시작이네.
0: 이번엔 성공할 거야. 너라고.
1: 너야.
0: 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시아랑 레나가 알면 분명히 실망할 텐데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0: 아니야, 다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야.
4: 한 명 더 왔어. 저기 봐.
3: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어? 어? 해바라기?
0: 어? 어, 아니면 우리가 가서. 어?
5: 저게 뭐지?
3: 해바라기야, 거기서!
0: 웬디, 이건 함정이야!
3: 이모탈 성공!
4: 뚜뚜!
3: 거기서 도망가지 마!
0: 다 여님께 알리자!
3: 해바라기가 어디로 갔지?
0: 웬디, 쫓지 마.
3: 안 돼. 해바라기를 찾아야 해. 해바라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안 되겠어. 바랄라 페어리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웬디!
3: 어디 있지? 저기 있다. 해바라기가 아니네. 잠깐!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긴 어디야?
0: 웬디, 정신이 들어?
3: 이런,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4: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 또. 액추!
0: 어쨌든.
3: 해바라기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0: 여기 오잖아. 어서 숨어. 도시적이네. 기다려. 혹시 모르니 챙겨가야겠다.
1: 웬디가 늦네. 자기가 불러놓고선 왜 안 와?
3: 구주신호야.
6: 유미린이랑 웬디가 바랄라 섬에 있어. 지금 위험해.
1: 얼른 돌아가자.
7: 선생님, 안녕하세요.
8: 안녕, 얘들아.
0: 시아야!
5: 우와, 한번 봐도 되니?
7: 네, 그럼요.
5: 인형이 참 귀엽네. 소리도 나네. 근데 수업 시간엔 가지고 놀면 안 된다.
7: 그럼요. 저희 먼저 갈게요.
8: 잘 가렴.
1: 루루링, 어서 가자.
0: 이모, 열려라. 전의 문.
5: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웬디, 어디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스피커한테 잡혀간 건 아니겠지.
9: 왜 너 혼자지? 페어리즈는?
0: 그건 알아서 뭐 하게.
9: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2: 어?
9: 아니 너희들
0: 유미리
4: 드디어 왔구나.
9: 어? 웬딘 어딨어?
4: 스피카의 마법에 당해서 어디론가 갔어.
1: 스피카 너 니짓이야?
9: 때마침 잘 왔다.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놓아.
1: 꿈 깨시지? 바랄라 페어리즈 결빛 마법 포포링 스윗 하트

0: 페어리즈 스타스톤 조각을 순순히 내놔.
1: 대박이야 거기서.
2: 일단 해바라기가 아니야.
1: 그러지 말라니까. 제일 예쁜 화분을 심어서 선생님께 드려야지. 쫓아오지 마. 거기서 해바라기야.
2: 해바라기가 아닌데 왜 쫓아오는 거야 또.
1: 해바라기야 가지 말라고.
3: 해바라기가 어딨다고 저러지.
1: 이리 와 해바라기야.
2: 또 오잖아 또.
3: 정말 해바라기가 있네.
2: 또 쫓아오고 있어.
1: 해바라기야.
2: 이거면 되겠어. 받아라.
1: 이건 내가 찾던 게 아닌데. 내가 찾던 꽃은 저기 있네.
2: 도시장이야.
0: 스피커, 웬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난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스톤 조각을 내놓아. 안 그러면
2: 요정 살려줘. 스피커 요원님,
0: 이 녀석들.
2: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때문이에요.
1: 해바라기 드디어 잡았다. 예쁘다. 반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 선생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3: 웬디야, 우리 여기 있어.
4: 우리가 안 보이는 걸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3: 맞아, 스피커의 마법 때문이야.
0: 이제야 그걸 알다니.
3: 스피커 여왕님, 제 공이 가장 커요.
2: 제 공이 커요.
0: 조용히 해.
2: 분명히 내가
3: 다물아.
0: 스톤 조각을 내놔.
4: 스톤 조각?
0: 얌전히 스톤 조각을 주면 너희가 여길 무사히 떠나게 해줄게.
4: 어떡하지?
0: 방법이 있을 테나.
1: 잠깐, 내가 왜...
3: 웬디, 정신이 들어? 이 꽃이 효과가 있을 거야.
4: 빨리, 뮤미링.
3: 웬디, 얼른 정신 차려, 뮤.
5: 선생님께 드릴 선물 잘 챙겨.
1: 더 큰 해바라기를 어디서 구하지? 내 해바라기!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
6: 여러분도 해바라기 같은 밝은 에너지를 듬

0: 축복 받으면 좋겠어요.
1: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선생님께들을 해바라기를 망가뜨리고 말았어. 시아, 레나, 어떻게 된 거야?
2: 웬디, 예, 성공했어.
1: 어? 대체 무슨 일이야? 어?
3: 스톤 조각?
1: 스톤 조각이야. 어?
3: 바랄라 페어리즈, 스톤 조각을 내놓아.
1: 스피카, 너한텐 절대 줄 수 없어.
3: 하, 그럼 뺏어갈 수밖에.
4: 웬디.
1: 응.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리무링, 플로라 하트.
4: 으잇.
1: 뿅!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한나비들이여. 웬디 어서 피해.

0: 뭐야?
1: 와, 스피카의 마법이 풀렸어.
0: 웬디의 스톤 조각이 어둠의 마법을 물리쳤어.
2: 아랄라 페어리즈, 이 녀석들!
1: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치자. 아랄라 마법! 달콤 별빛!
0: 아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2: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스톤 조각을 찾아서 좋긴 한데 담임 선생님께 드릴 해바라기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선생님 죄송해요. 원래는 반 친구들과 선물을 준비했어요.
3: 선물?
1: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망가뜨렸어요. 다른 걸 못 구해서 새로 심었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4: 고마워, 잘 키울게.
1: 지금은 작은 새싹이지만 햇빛을 듬뿍 받으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로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4: 그때까지 잘 키워보자.
1: 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풀이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 가족!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1: 출발!
3: 버스를 타고 달려요. 브룽브룽브룽 브룽브룽브룽 버스를 타고 달려요. 신나게 달려요.
2: 어?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4: 안녕 친구들.
1: 안녕.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킥킥킥킥
6: 사는 아이도
4: 킥킥킥킥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칠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초거대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1: 주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 다음 누르면 좋았어.
2: 잘했어 제이민. 이제 박사님을 찾으러 가자.
0: 어디도 찾아야 해. 박사님, 로디. 어? 아무도 없어요.
3: 로디.
0: 로디,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디, 잘 있었어. 무지 보고 싶었다고.
4: 난 안 보고 싶었니? 다들 무사해 보이는구나.
0: 박사님, 보고 싶었어요.
2: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0: 홀로그램인 걸 깜빡했네.
4: 나도 기쁘구나. 다들 괜찮니?
0: 완전 괜찮죠?
4: 다행이야. 퀀텀코어는?
0: 제자리로 돌아왔죠. 트리나 덕분에요.
1: 이제 백수의 부하짓은 그만둘 거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4: 잘 됐구나. 물론 이번 사태로 코어에 영향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걸 걱정할 땐 아니야. 백수가 여길 알고 있어.

0: 백세 아모다이노가 언제 또 코어를 가지러 올지 몰라 이곳은 위험하단다.
1: 어, 그럼 어떡해요?
0: 이사를 가야지.
2: 어? 어? 설마 그 말씀은...
3: 어쩌시려고요?
0: 다이노 본부 비행 모드로 변신!
3: 정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0: 나도 이런 데서 외쳐보고 싶었거든.
4: 다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0: 쏠쏠쏠
1: 가까이 쏠자.
0: 좋아.
1: 우와. 자, 완전 멋있어.
2: 메인 부스터 작동. 셋, 둘.

철이나, 응답해. 철이나, 내 말 안 들려? 아, 진작에 퀀텀 코어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상관없지. 트리나가 실패했다면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니까.

0: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1: 여기 진짜 아름답다.
2: 완전 최고야.
3: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킬 걱정도 없겠어.
2: 얘들아, 나가서 좀 더 살펴볼까?
1: 좋지, 그러자. 생각이야.
0: 얘들아,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공룡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 제이민, 모든 인식표 위치를 추적해 줄래?
3: 안 그래도 막 하려던 참이에요.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 스캔! 전부 확인 끝났어요.
2: 좋았어. 그럼 이제 우리...
1: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4: 기가노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쿠스 다 어디로 간 거지?
0: 제이민, 원인을 분석해봐.
3: 센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 그럼 이 공룡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0: 그건 불가능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내가 확인해볼게. 하지만 일단 너희도 공룡들의 서식지로 가보렴.
1: 그럴게요. 가자, 얘들아. 안킬러 트럭 출동!
4: 스테고 지프 출동!
2: 레터 카자!
3: 스테라윙 시작!
1: 준비됐지? 각자 흩어져서 서식지를 확인해보자. 확인 후에 보고해줘. 다들 조심하고.
2: 여긴 원래 랩터들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랩터들을 찾아...
4: 저게 대체 뭐야?
1: 찾았다,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얘들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0: 무슨 일이야?
1: 제이민, 한 해 좀 스캔해 줄래?
2: 알았어.
0: 야, 이상하네.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DNA 흔적이 감지되고 있어.
3: 당장 박사님께 알려야 해.
4: 박사님, 퀀텀 에너지를 발견.
5: 퀀텀 에너지? 저번 임무 중에 코어의 충격이간 모양이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남은 공룡들을 지켜봐 주렴.
4: 네, 박사님.
0: 그럼 사라진 공룡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지?
4: 어? 어? 어? 어?
0: 어? 어? 공룡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도망쳐야 해, 빨리!
1: 다들 아마 다이너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6: 제이미! 합체 준비해!
0: 알아, 안다고!
6: 스테고 비레스트리! 비행 준비 완료! 간다! 넘겨봐! 아마다이너! 준비해, 얘들아! 어서!
1: 루시오, 빨리 합체해야 해!
4: 좋았어!
6: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4: 메타 스매시!
6: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장착! 캐논 발사!
4: 랩터트론 공격!
6: 스테고 블래스트 윙 공격!
4: 약점 있어 제발!
0: 지금이야!
4: 랩터 속에 장착!
6: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4: 제가 기가노토사우루스!
1: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공룡들이 사라진 곳을 찾으면
6: 저기!
0: 안 돼, 쪼야!
6: 잡았다!
1: 끌어내려! 절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6: 어쩌지? 멈추질 않아!
0: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스테고 블래스트 부스터 최대 출력!
6: 제발 좀!
1: 계속 운영하고 있어! 너는 버티기 힘들어!
4: 나만 믿어! 랩터트론 갈고리 발사!
0: 이 정도면 부족해!

0: 티가노투사우루스도 사라졌어. 이제 어쩌지?
1: 괜찮아요 엄마. 그 울타리 전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관리소에 이미 오기도 했고 조사도 해야 했어요. 루시오 부모님 차로 시내로 갈게요. 저도 사랑해요.
2: 어?

0: 이거 진짜 공룡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있어! 휴대폰! 루시오 부모님께 전화해! 알려드려!
1: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박사님이 위치를 찾았나 봐요.
2: 무슨 박사님? 위치를 찾다니.
3: 그리고 그 옷은 대체 뭐야?
1: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사랑해요. 안녕.
2: 어? 동물들이...
3: 갑자기 무슨...
2: 대체 무슨 일이지?
4: 안 돼, 내 샌드위치!
2: 말도 안 돼, 공룡! 도망가요!
4: 뭐? 여보세요? 치툰두? 그래, 우리도 도망치고 있단다!
5: 사라진 공룡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6: 자말라 자연보호구역. 네 부모님이 연구 중인 곳 말이야.
7: 그럼 이제 어쩌죠?
6: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니까.
8: 하지만 어떡해요? 퀀텀 점프를 할 에너지도 없잖아요.
6: 그렇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다이노모빌에 코어 조각이 있어. 그걸로 저번처럼 퀀텀 점프를 하면 될 거야.
5: 그럼 빨리 출발하자. 좋았어.
6: 조심하렴. 그리고 루시오?
5: 네?
6: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5: 그럼요.

0: 아슬아슬했네. 로디, 가서 빨리 도와줘. 어? 그럼 난 공룡들을 막으러 가볼까? 저 근신! 물러서! 너희도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얌전히 있어. 어, 드디어 오셨군. 얘들아, 너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1: 난 기가노토를 쫓을게. 제이미, 다른 공룡들 위치를 찾아줘. 공룡들을 모아서 다이노어스로 돌아가자.
2: 어, 다이노어스라니?
3: 쟨 누구야?
0: 여긴 어? 내 친구 치튼도야.
2: 너!
0: 잘 있었어?
2: 루시오? 정말로 맞네? 어?
4: 근데 저 공룡들의 이 복장에 이 차들은?
0: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1: 잡담은 임무 끝나고 하지 그래. 서둘러.
0: 너도 다 치튼도.
5: 공룡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파라사우 롤러포스들은 코끼리 풀을 먹고 있고, 랩터들은 치타랑 달리기 중이고, 오르니토미모스는 지프차를 쫓고 있어.
2: 어? 우리 부모님 차야.
6: 가서 도와드려. 나머진 우리가 맡길게.
0: 고마워 얘들아. 랩터 다 출동.
7: 아, 이럴수가. 이제 거의 쫓아왔어요 여보. 어, 안 돼, 더 빨리!
8: 지금 이게 최고 속도예요! 추락할 뻔했네.

0: 변신! 엄마 아빠 건드리기만 해! 레터 하울링! 야호! 바로 이거지! 멀리멀리 가버려!
1: 우리 로봇 공룡한테 까불지 말라고!
2: 뭐지?
3: 루시오?
2: 치툰도?
1: 로봇을 타고 있어요!
0: 죄송해요.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참, 이거가 안 보존해달래요.
3: 어?
0: 이게 다가 아니야.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기술이 다 가능하다고. 잘 봐. 레터 방벽 발사! 어때, 멋있지? 난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고. 아, 진짜.

0: 스테고급을 발사! 어? 안 돼! 부딪히겠어! 만만치가 않네.
1: 풀테라윙 낙하! 좋아, 우선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세 마리만 도착은. 풀테라윙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으아! 도대체 왜 내가 래퍼를 맡게 된 거냐고. 래퍼는 루시오 담당이잖아.
2: 멈춰! 더 이상 가지마! 또 놓쳤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3: 글쎄...
1: 아니, 난 아니야.
4: 안녕! 난 진툰드야. 좋은 생각이 있어. 응? 우리 엄마가 보호부의 관리원이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소떼를
5: 몰아야 할 때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소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1: 하지만 과연 그게 통할까? 얘들은 물소가 아니라 공룡들인데.
5: 그건 상관없어. 물 위로 움직인다면 물소처럼 몰 수 있어. 너희가 타고 있는 차로 몰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2: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만약 공룡들을 한 곳으로 몰 수만 있다면
0: 퀀텀 점프로 다이너스에 보낼 수 있겠지.
6: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5: 그럼 해보자고. 너랑 난 한 팀. 좋아, 간다! 공룡몰이 출사! 인내심 끝나는 왜? 공룡처럼 큰 소리로 울어볼래? 그래, 그쪽이야!
7: 작전 대성공!
0: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고! 고마워, 치튼드!
1: 치튼드,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날 무시하고 있다고!
4: 침착해! 래퍼들은 큰 칠면조 같은 애들이잖아! 녀석들 쪽으로 빛을 비춰봐! 무지 싫어할 거야!
1: 알았어! 스타라라이트 작동! 통한다! 래퍼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어!
5: 저 기가노토사우루스한테 아까 당한 걸 돌려줄까? 꽉 잡아!

0: 좋은 연락할게 치트루. 오늘 정말 고마웠어.
1: 고맙긴. 다음에 봐.
2: 이제 다들 집중해야 해. 퀀텀 점프 준비.
3: 셋. 둘. 하나.
4: 퀀텀 점프.

0: 치춘주, 방금 루시오였니?
1: 대도시로 가더니 혹시 영화 배우라도 된 거야? 아, 괜찮아, 말해봐.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공룡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 맞아?
3: 그래, 저길 보면 알잖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디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돌아온 또봇.
4: 그동안 정말 안쉽어요.
5: 왜 이렇게 꼭두 새벽에 가야 돼?
6: 아, 또 불평.
7: 담장장님, 우리 한수 잘 좀 부탁드립니다.
8: 잘 부탁드립니다.
9: 걱정 마셔요.
10: 네, 신기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도착 전에 공중전화로 연락하면 1분 내로 경계막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가시죠.
4: 부탁 좀 드려요.
7: 아유, 다녀오세요.
9: 공주야, 밥 먹자.
11: 여러분,
9: 아, 깜짝이야.
11: 새로운 세상이 어? 열리는 날이에요. 뉴 에멀드 1차 아파트
9: TV가 왜 저절로 켜져?
11: 입주를 시작하세요. 그동안 많은 어? 분들이 뉴 에멀드의 뜨거운 관심.
9: 뭐야? 아, 정말 닥터 애미 이러는 거야?
12: 엄마 뭐해?
9: 아니.
12: 어?
9: 어?
12: 어?
11: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닥터엠의 로봇이 방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9: 뭐라고?
12: 엄마, 폰 버려! 우리 지금 도망가야 돼!
13: 결국 한시랑 팝은 못 왔네.
5: 팝의 시뮬레이터는 효과가 없나 봐.
9: 야, 아. 그런 말은 하면

0: 되지. 근데 리무 박사님, 하체 또봇들 강화에 시간도 부족한데 파비 시뮬레이터는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1: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0: 아니, 내 말은 팝한테도 무슨 비밀 무기가 있었나 해서.
2: 비밀 무기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몸처럼 빨리 치료해야지 건강에 좋거든.
3: 그건 그래. 어, 전화해야겠다.
4: 공주 괜찮아?
5: 이건 나!
4: 소리 내지 마!

0: 왜 안 봤지?
1: 어, 신 기사님.
2: 차도.
1: 어.
2: 뭘 하는 거지?
3: 어, 중국집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0: 아, 일이 틀어진 것 같다.
4: 어. 전화가. 이젠 또봇도 못 불러.
5: 괜찮아, 얘들아. 또봇은 다시 올 거야. 오게 할 거야.
6: 최첨단 AI가 만들어주는 꿈 같은 세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7: 저게 아파트라고? 말도 안 돼!
8: 저건 동전이냐! 한 사람이나 겨우 들어가겠어!
6: 둘째, 누군가가 소원을 이루려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세상에서, 아이는 학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답니다. 뉴 에멀드 아파트는 상상의 세계니까요.
9: 상상의 세계에서 상상이 가죽하고 살랐고
6: 정말 행복하겠죠?
8: 안 돼! 자꾸 말고 악마야!
5: 또봇, 제발 돌아와.
10: 거기, 어? 뭐 하는 겁니까?
5: 다들 꽉 잡아!
0: 공중전화 더 찾으면 있을 텐데.
11: 어? 어? 열렸다.
12: 어? 어? 어?
13: 됐어.
14: 더블루.
13: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15: 저쪽으로 갈기 바람이 들으시죠.
16: 설마 있는데 진짜 대도시가 난장판이야.
1: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8: 구해주세요.
16: 어? 로봇 시바? 어? 온다라.
17: 네, 트위펀치 눈뿅.
18: 아, 백만 년 만에 눈뿅.
8: 됐어요.
19: 네, 닥터엠의 로봇들은 눈뿅 실드가 되어 있군요.
1: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5: 잘했어요.
13: 마인드 세이버 세스테라.
20: 안내 잠시 대기해주세요.

0: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1: 끝. 잡히겠어.
2: 언니, 우리 그냥 싸워요.
3: 이건 또봇이 아니야.
2: 네? 그럼 뭐예요?
3: 자동차.
2: 정말요? 망했다.
4: 운행 중인 자동차를 위협하더니 제정신과 이상!
2: 와! 또봇이다!
5: 박샘범 또봇이! 특수 조사반 도착!
4: 이렇게! 우주 경구!
6: 찬호!
2: 우리 구하러 온 거야?
6: 응! 찾아서 너무 다행인 거야!
2: 응! 어?
5: 어? 또 온다! 얘들아! 빨리 캐리어 엔터!
2: 형사님!
3: 형사님, 어? 잠깐만요.
2: 샌! 저스 리벌버! 다음! 메탈 테라피 레벨 10!
4: 메탈 테라피 레벨 10! 앞한 부분은 떼어내겠다. 느낌표.
2: 붐! 물보라 붐!
6: 물보라 붐!
4: 에드온 스킬 에너지 밭!
7: 자, 천천히.
4: 가장 위험한 저 아파트부터 없애야 함. 맞다, 그러더라고.
7: 시민들은 다 구조했다. 시작하자.
8: 네! 로봇, 테트란,
5: SOS,
2: 헤비메탈,
8: 그레이트 6, 인티그레이션!
4: 독심있게, 배짱있게, 기운차게, 독백게! 응? 건강한 인생!

0: 그 세포금자리를 없앤다고? 안 되지.
1: 모두 겁먹지 마. 그래,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2: 됐어, 스파이크!
3: 됐어,
2: 앵커!
1: 스플리터!
4: 울티마 트릭!
2: 가자!
5: 닥터엠과 합체됐어. 11번째야.
4: 내일 또 해보자. 12번째는 될 거야.
5: 소용없어, 한수. 난 진짜 악당인가봐. 이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며. 근데 이걸 켜면 꼭 닥터엠이 나타나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제. 난 로봇 변신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닥터엠 얼굴에 M자가 빛나면 내 가슴에 M자도 같이 빛나는 거야.
4: 이거는 M자가 아니라 자동차 핸들이야.
5: 그래도 닥터엠이랑 같이 빛난다니까? 그러면서 꼭 합체가 된다고. 닥터엠은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본 모습이 나올 거래. 자기가 거울 속에 있는 다른 나라면서.
4: 응? 그건 어디서 많이 들은...
5: 에이!
4: 어? 팝!
5: 한수! 넌 날 주우면 안 됐었어!
4: 팝! 팝! 팝! 어디 갔어? 팝!
6: 대도시의 영웅들.
7: 계속 움직이면

0: 하면서 잘한다 토보
1: 그렇지
2: 그레이트 식스 백사 포잉
3: 백사
4: 됐어.
5: 잘했어.
6: 아우 조금만 있었으면 점심 먹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7: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8: 차나깨나 먹을 생각. 닥터엠.
9: 엄청나군. 오늘 끝장을 보겠네.
8: 저 뒤통수. 안 되겠다. 한 대만 때리고 가자.
9: 하사장. 우리 전투할 상황이 아니야. 저 거대한 기체는
8: 뒤통수에 딱 한 방만
10: 놓냐.
8: 나! 너란 말이야!
5: 잠깐! 난 사실 너희 같은 로봇이야. 반전 로봇끼리 이러기야!
8: 안돼! 이 멍청한 AI!
11: 여기까지인가. 에너지가 부족해. 로봇, 너희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면서 왜 날 방해하는 걸까? 모든 책임에는 권리가 따르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설득하기엔 늦은 것 같고.

0: 어?
1: 팝!
0: 한수.
1: 마인드 코어는 왜 떨어뜨린 거야?
2: 어? 아, 그냥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1: 그래? 조심해야지. 돌아가자.
0: 어. 한수, 나 돌아가도 다시 또봇이 되진 않을 것 같아.
1: 응, 알았어.
0: 미안해. 넌 내가 제트처럼 너를 지켜주고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길 원했을 텐데. 어?
1: 팝, 난 나를 지켜줄 로봇이 아니라 친구를 원했어. 그리고 넌... 어?
2: 어?
1: 뭐지?
2: 닥터엠 로봇이야! 나 잡으러 왔나 봐!
1: 저리 가!
2: 한수! 한수! 야! 한수를 놔줘!
1: 팝!
2: 한수! 나 변신!
1: 팝! 트랜스포메이션!
2: 한수!
3: 나의 또봇이 오면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적임자.
4: 팝이랑 한수야! 닥터엠! 그만둬!
3: 이번 합체가 영원할 거야.
2: 그냥 잡아먹히겠어!
1: 팝! 잘 들어! 넌!
2: 한수!
5: 한수야!
4: 괜찮아?
5: 한수야 괜찮아?
6: 잘했다 시모야.
2: 이건 놔! 한수! 내 걱정은 마! 낙폭 다시!
1: 팝! 안 돼!
4: 한수야!
1: 팝!
7: 팝! 합체됐어!
5: 안 돼!
3: 완성이야. 마인드 코어의 힘이 내게 충만해 있어.

0: 새로운 세상을 만들 무한한 에너지.
1: 팝! 나는 알아. 너는 그냥 너야. 너를 찾아봐. 네가 좋아하는 거. 너 이 노래도 좋아했잖아. 힘껏 외쳐봤도 뭔 힘껏.
0: 갑자기 뮤지컬? 이것 때문에 유머 집에 넣을 거야. 우린 운명의 또. 마음 못 멈춰.
2: 왜 저래? 뭐지?
1: 팝이야. 팝이 내 목소리 들었어.
0: 그럴 리가 없어. 팝은 나의 것. 내 말만 들어. 에너지. 내게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 합체가.
3: 한수!
0: 나를 거부한 건가?
3: 몰라서 물어? AI 성능 진짜 구려. 별로다. 한수 말대로 12번째에 성공했어.
1: 오빠, 내가 뭘 했어? 가자!
4: 좋아. 한수야, 팝. 어? 새 기술을 쓸 때다.
2: 어? 역시 팝의 새 기술이 있었어.
1: 또 봐, 팝. 마인드 채널!
3: 마인드 채널!
5: 고맙다, 팝. 내가 왔다! 테트라, 준비 완료!
6: 건강한 인류,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5: 영웅은 실수 없다! 명실가! 자!
7: 헤비메탈! 울지마 3!
5: 울지마 3!
6: 퇴차!
7: 최시전!
6: 워터컨터!
7: 테트란 앵커!
5: 테트란 앵커!
3: 탑겨!
0: 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뿐이다!
5: 대도시의 영웅들!
0: 군만마 도법. 인간의 선택함. 행복.
8: 모두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9: 할아버지.
2: 닥터엠을 변질시킨 건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10: 그리고 결국 우리 또봇이 힘을 모아서 해결했잖아요.
11: 자, 이제 출발하시죠.
10: 제도시가 평화로워졌으니 한동안 또 한가하겠네.
11: 잘 됐다. 이제 너희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특히 둘이. 대도시의 영웅도 좋지만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었어.
10: 바빠.
2: 맞아요. 저도 바빠서 문제집 10개 중에 9개밖에.
10: 야, 하나! 그만!
3: 우리 이제 대도시에서 다시 살아도 되는 거야?
1: 오해도 풀렸고 모두 환영해 주시잖아.
12: 다 같이 대도시에서 사는 거야.
13: 고운 말 쓰면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클릭소. 얼마나 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밤에 가자.
5: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시내의 악몽.
1: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0: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의 누구?
3: 하필공주! 하필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0: 신난다. 이제 넌 내 품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그대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0: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5: 레드가 레드 최고!
6: 그래, 그래.
7: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8: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거야.

0: 것이다.
1: 급식은 지겨워.
2: 맛있는 거 먹고 싶다.
3: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4: 아, 제발 한 입만.
5: 나도 먹어볼래. 나도.
3: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0: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우와.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6: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많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아니,
2: 안돼! 내 미모가!
3: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2: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4: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0: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4: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2: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응?
5: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2: 응?
0: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2: 어? 얼른 나와!
4: 어?
2: 네? 아빠는?
4: 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5: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4: 그게 무슨...
0: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4: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맞아. 난 내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0: 좋아요.
1: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Thank you.

0: 현실 완료! 이야! 절대 불빛을 보지 마!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예, 전화기 불빛. 이걸 늦게로 쓰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얘들아, 잠시 방어.

0: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1: 보면 안 돼!
0: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0: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프리즈 웨이!
1: 이게 뭐지?

0: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1: 화이트 골드님!
0: 보물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2: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4: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2: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0: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3: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4: 잠이 안 올 것 같아.
0: 내일 보자.
4: 안녕.
2: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공주님, 인형으로 저희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면요. 아니, 뭐야? 갑자기네.
1: 잔소리가 무척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0: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1: 화풀의 첫날이 떠오르네.
0: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1: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0: 아, 물론이지.
2: 좋은 아침, 블루더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3: 인어공주일 확률 98%.
4: 강당에서 결투한대.
5: 뭐야, 아무도 없잖아.
0: 어딨지?
1: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시다.
5: 전 젤리핑이에요.
0: 반가워.
4: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0: 대장? 그런 거 없는데.
4: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5: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4: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5: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3: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4: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5: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0: 재밌겠다.
1: 좋아, 다 이겨주마.
6: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슈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7: 대결 시작!

0: 확률이 있어. 잡았다. 이득이다. 체면 다 구겼네.
1: 어이 약골들 일어나.
2: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3: 불공평해.
0: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1: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4: 가위바위보.
5: 아, 불안한데.
0: 엉뚱한 건 아니겠지?
1: 뭐? 춤 오래 추기?
0: 아!
1: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5: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0: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1: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5: 원, 투, 원, 투.

0: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내가
0: 뱀이 잘하니.
2: 왜 저래?
1: 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됐다니.
3: 살겠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4: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0: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5: 야! 블루야!
3: 모두 조심해.
0: 어딨지? 버블버블버블. 내 포탈을 이용하다니.
4: 저건 우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왜 정보만 없는데?
3: 먼저 공격하면 되지.
4: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0: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3: 할 수 있어.
1: 이건 타임스톡?
3: 블루! 여기 있었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캐쳐.
1: 나는 자격이 없어.
3: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1: 퍼플이?
3: 글로벌!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0: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1: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0: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0: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테서 나왔어.
3: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다. 블루 니 덕분에 찾았어. 버플,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4: 우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8: 내일 또 놀자.
1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20: 예!
19: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함께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2: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보였지? 이 친구들은 말이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대요. 그건 바로 뭐야? 그냥 말해줘 얼른. 바로
1: 빌리.
0: 맞아요. 이 친구들의 꿈은 빌리가 되는 거예요. 빌리 엘리엇. 그게 누구냐고요? 짜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주인공이죠. 영국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얘가 동네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가 글쎄? 발레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춤을 추니까 신나고 짜릿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오, 예! 이거 남다른 재능 맞죠? 그걸 알아본 발레쌤이 런던에 있는 엄청 멋진 발레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에? 이게 뭐야? 아빠가 절대로 안 된대요. 남자답게 건투나 하래요. 너무해. 이 이야기를 보여주려면 빌리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또 추고

0: 노래하다가 또 추고. 우와, 엄청난데? 너희 할 수 있겠어?
1: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0: 뭐지? 이 자신감은? 너희 연기 해봤어?
2: 연기 해봤어! 나도 해봤어!
1: 나도!
0: 진짜?
3: 나는 3학년 때 처음 뮤지컬을 시작해서 큰 작품을 3번이나 했어. 내가 마틸다라는 작품을 할 때 빌리 엘리어트 역할을 맡았던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빌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
0: 그렇구나. 윤우는?
2: 나도 어릴 때 단편 영화랑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촬영해봤어.
0: 드라마랑 영화?
2: 응.
4: 선생님,
5: 응?
4: 아기돌 씨가 있어요?
5: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0: 우와! 그럼 지우랑 우진이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3: 아니야, 지우랑 우진이는 춤을 잘 춰.
2: 맞아.
0: 춤?
2: 나는 춤을 추는 게 진짜 재미있어. 우리 집은 누나랑 동생도 다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빌리랑 똑같아. 빌리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꼭 하고 싶어.
0: 아니야, 내가 진짜 빌리랑 똑같아. 나는 꿈이 발레리노야. 발레리노?
6: 우리 누나가 발레를 배우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따라한 건데 빌리처럼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0: 그래서 내가 진짜로 빌리랑 똑같아. 그래서 빌리하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2: 아니야,
1: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0: 알겠어, 알겠어. 근데 너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오디션을 뽑혀야 되잖아. 오디션을 뽑혀야 되잖아. 2024년 시작된 빌리 오디션. 200명 가까운 도전자 중에서 와, 7명의 후보로 선발된 우리 친구들. 오, 이제 시작이구나.

0: 그리고 마침내 최종 오디션!
1: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0: 오, 외국인 연출쌤, 안무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친구들! 빌리가 될 수 있는 건 단 4명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우와! 너희 진짜 빌리가 됐구나! 축하해! 너희를 좀 더 알고 싶어졌어. 지금부터 콕 찍어 인터뷰! 누굴 가리키는 말인지 보고서 콕 찍어줘! 스카프 빌리! 진짜 스카프를 꼭 메고 있네?
2: 성인 배우님들이 이렇게 찬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스카프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
0: 그렇구나. 역시 배우 출신은 달라. 자, 다음은 보조개 빌리. 가려도 소용없거든. 다 보여. 근데 왜 이렇게 잘 웃어?
3: 그래야 힘든 걸 빨리 잊게 돼.
0: 오, 멋진데? 좋아. 이제 남은 사람은 2명. 최연소 빌리와 말랑이 빌리.

0: 내가 최연소 빌리야. 제일 어리지만 형들한테 안 밀려.
1: 그럼 말랑이 빌리는 우진이? 왜?
0: 내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1: 우와, 그게 된다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친구들이네. 좋아,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2: 나는 아주 용감한 빌리가 되고 싶어.
0: 내 꿈은 완벽한 빌리가 되는 거야. 나는 발레를 제일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제일 어리지만 제일 잘하고 싶어.
1: 모두 그 꿈 다 이루길 바랄게.
3: 근데 쉽지는 않을걸?
4: 맞아!
3: 쉽겠어!

0: 발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발 모양.
1: 1번.
2: 2번.
3: 아, 맞다.
2: 3번.
4: 기초 자세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으니까.
5: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전구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
1: 에디슨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그치, 누나?
2: 아니. 에디슨이 없어도 이 꽃방이가 있다고. 알려줄게. 오렌지, 구리판, 아연판, 집게 전선, 그리고 꼬마 전구.
1: 에이, 누나, 제일 중요한 콘센트가 없잖아.
2: 그건 필요 없어. 한국의 에디슨, 곱빵이를 믿어봐. 자, 이렇게 구리판과 아연판을 오렌지에 꽂아줄게.
1: 그런데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하지 말랬는데.
2: 엄마도 이 위대한 발명을 칭찬하실걸? 자, 계속 꼽아줄게. 자, 이렇게 10번까지 다 꽂았으면 조수! 1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2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이 집게로 연결하게.
1: 네, 알겠습니다.
2: 집게 전선으로
1: 아연판.
2: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오렌지에 구리판과 3번 오렌지에 아연판을 연결하게.
1: 네, 2번 오렌지에 구리판과 3번 오렌지에 아연판.
2: 자, 이제 3번 오렌지에 구리판과 4번 오렌지에 아연판을.
1: 잠깐!
2: 누나가 도와줄게.
1: 알았어.
2: 천천히 해보자. 10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1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전선으로 연결하고.
1: 네.
2: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준비됐나?
1: 네, 박사님.
2: 자, 이제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1: 우와! 시험 성공이에요!
2: 하하, 내가 누군데? 앞으로 나를 호빵 디슨으로 부르게나?
1: 네, 호빵 디슨님! 아, 그럼 실험이 다 끝났으니 여기 있는 오렌지 먹어도 되나요?
2: 절대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1: 안 돼! 내 오렌지 돌려줘! 전구 필요 없어, 내 오렌지!
3: 어떻게 전구가 켜졌을까? 정답은 오렌지 속 전해질 때문이야. 전해질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물질이지. 오렌지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꽂으면 전자가 슉 이동해. 바로 이 전자 이동이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오렌지 속 전해질은 전기가 지나가는 길.
2: 얍! 얍!
4: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
5: 빌리야, 학교 가자! 비 내리는 오후! 모여드는 이 친구들 누군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새로운 빌리 승주, 지후, 우진, 그리고 윤우. 오디션에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무대로 가자! 응? 아니죠. 그 전에 갈 데가 있으니 바로 빌리스쿨! 여러 가지 춤과 기술을 배워서 멋진 빌리로 변신하는 학교죠! 발레, 탭댄스, 아크로바틱, 플로어댄스, 재즈댄스까지! 바쁘다, 바빠! 수업은 언제나 온몸이 훌덜덜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빌리를 연기하려면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6: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정도 마라톤을 연습해서 완주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러한 체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5: 먼저 발레 시간.
7: 4, 1.
5: 뮤지컬 속 빌리가 되려면 발레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8: 그렇지.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9: 1, 2, 3. 유, 누, 빌리.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다시 해봐.
5: 발레를 처음 배우는 윤우도 기본 동작을 거의 익히고.
9: 거의 됐어. 거의 됐어, 윤우야.
8: 1, 2. 그렇지, 괜찮아. 이제 세 바퀴 도전. 엔, 빵, 빵, 빵. 포즈, 오케이. 우진아, 하나, 둘, 셋.
5: 발레를 사랑하는 우진이도
8: 왼쪽 좋아지는데?
5: 실력이 쑥쑥 늘고 있대요.
8: 2, 앤, 3, 앤, 4, 90도.
5: 신기한 건요, 뒤돌아. 선생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진짜 하나,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8: 다섯, 여섯,
5: 계속.
8: 그렇지. 승주야, 네 한계를 자꾸 넘어야 돼. 원. 그렇지. 한계점을 두지 마. 승주야. 그렇지. 앤. 지우도 마찬가지야. 한계점을 두지 마세요.
5: 이렇게 친구들은 매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8: 3, 앤, 4. 싱글 라운드다. 그렇죠. 앤.
5: 다음 시간은 신나는 탭댄스.
10: 빵따다가다디기디다 띠기디디기디 빰 빵따다바다 디비디다 따바다 디비디다 셋넷 띠기디디기디 다가다디기디 랄랄랄라
5: 촉촉촉촉. 친구들이 탭댄스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건 탭 선생님만의 비법 덕분인데요.
10: 잘 봐, 얘들아, 이게 원숭이 바나나야.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0: 바나나.
1: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탭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게 생각해내신 거래요.
2: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가지고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빨리 더 익숙해질 수 있게 그 누구도 그냥 한 번에 다 따라할 수 있게끔.
0: 빠빠빠빠빠 빠가 떨어뜨려야 돼. 빠빠빠빠 뿡 빠 떨어야 돼.
1: 빠빠빠빠 점 빠.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실력도 쏙쏙 늘어나겠죠?
0: 랄랄랄라 점 빠.
1: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3: 하나 둘 셋. 깨고 다섯 바퀴 고.
1: 이어지는 아크로바틱 수.
3: 가볍게.
1: 아크로바틱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온몸으로 해보이는 진짜 진짜 멋진 기술. 와우 진짜 멋있다. 자 어려운 기술도 한 걸음부터. 먼저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오늘은 손 짚고 뒤 돌기를 연습하는 날. 진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렇게 맨바닥에서도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니.
3: 그렇지. 잘했어.
1: 아직은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한 친구도 있어요.
3: 그렇지. 잘했어. 무서워?
4: 아니, 만들어도 문제인데, 선생님.
3: 지금은 보조라니까?
4: 진지해야 돼.
3: 그럼. 내 눈을 봐. 진짜 해준다니까?
4: 딱 한 번만.
3: 응, 이거야. 해준다니까. 약간 뭔가.
1: 물론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건 절대 안 되죠.
5: 잘하는 아크로바트들도 뮤지컬 무대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하는 기술들도 막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1: 맞아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3: 그렇지. 잘했어. 되잖아.
1: 안 되던 동작도 결국엔 성공.
3: 안 밀었지만 아주 잘했어.
1: 아이 닫지 마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또 다른 수업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을 자유롭게 누비는 플로어 댄스 수업도 있고요. 힘이 넘치는 힙합과 재즈 댄스 수업까지. 와, 배울 게 이렇게나 많다니. 너희 괜찮아?
6: 원래 빌리라는 게 되게 큰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1: 진짜? 연습할 게 이렇게나 많을 줄 알았다고?
6: 조금 더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
1: 우와! 근데 너무 힘들진 않아?
6: 빌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쯤이야 뭐 참을 수는 있어.
1: 오호! 빌리 스쿨에 다니고 너희 좀 달라진 거 맞지?
6: 예전에는 되게 마음속으로도 급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참을성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긴 것 같아.
7: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춤을 알고 무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은 필요한 것 같아.
1: 오늘도 어둑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빌리스쿨. 그런데 빌리가 아니잖아. 맞아요. 여긴 웃음을 몰고 다니는 빌리스쿨의 또 다른 친구들이랍니다. 이야, 잘생겼다. 이 친구들은 바로 다음 시간에 진짜 진짜 진짜 알려드림.
8: 춤을 춰봐. 예!
9: 오늘은 탭댄스. 앞꿈치로 칙칙.

앞뒤로 쓸며 콕, 콕. 이번엔 합쳐서 칙, 칙, 콕, 콕, 칙, 칙, 콕, 콕. 더 빠르게 칙, 칙, 콕, 콕, 칙, 칙, 콕, 콕. 다른 동작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멋진 춤이 되는 탭댄스.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영웅이 키우고 싶다.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1: 물고기.
2: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어주다니. 물고기를?
0: 짜잔.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준비물을 소개할게. 물이 들어있는 대야, 유성 보드마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수저.
2: 에이, 여기 물고기가 어딨어?
0: 아이 참, 기다려봐. 호떡아, 너 어떤 물고기 가지고 싶어? 뭐 상어, 니모, 고래?
2: 나는 람프로루구스 원어리랑 램도 콜로라투스랑
0: 물고기는 역시 고등어지. 자,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등푸른 고등어야. 짜잔! 짜잔!
2: 우와, 고등어다! 뭐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물고기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
2: 아, 맞다! 근데 누나, 난 이런 그림 말고 움직이는 물고기를 갖고 싶단 말이야.
0: 참 성격도 급하지. 자, 움직이는 물고기 내가 보여줄게. 슝 슝 슝. 갈치를 만들어줄게.
2: 어, 갈치. 갈치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너무 잔인해.
3: 도자기는 표면이 매끈해서 잉크가 스며들지 않아.
0: 이래서 도자기 수저를 써야 하는 거야. 자, 어때?
2: 오, 갈치, 갈치.
0: 자, 갈치를 넣어볼까?

0: 있어. 그게 뭐야?
1: 오징어. 우와.
0: 나는 엄청 멋진 거 하고 있어. 바로 이름하여 불가사리. 와, 진짜 예쁘다. 그거 고래야?
1: 와, 고래지. 우와. 우와, 누나. 물고기들이 움직인다, 움직여.
0: 봐봐, 누나가 물고기 만들어준다고 했지? 물고기 그림이 왜 물 위에 둥둥 떴을까? 그건 바로 밀도 때문이야. 예를 들어 사탕이 가득 찬 봉지는 무거워서 물에 풍덩 가라앉지만 사탕이 조금만 된 봉지는 빈 공간이 많아서 둥실 떠오르지. 유성 보드마카는 기름 성분이라 물보다 밀도가 낮아.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물보다 밀도가 낮으면 물에 뜬다.
1: 아, 나는 상어다. 내가 다 잡아먹을 테다.
0: 난 더 센 고래 상어 그려야지.

0: 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누구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1: 이것이 바로 블루시티의 전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격한다면 그레이트 코일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아, 배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0: 맥스! 맥스!
1: 맥스! 맥스!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2: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1: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0: 지금부터 고쳐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해주겠다.
3: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봬도 튼튼하다고.
1: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4: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1: 아, 네, 갑니다.

0: 다행이군.
1: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맥스! 괜찮아?
0: 미안하다, 맥스!
1: 쌤이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0: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냐!
1: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어? 둘 다 싸우지 좀 마!
2: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
1: 맥스!
3: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2: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1: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4: 루시...
0: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5: 대원! 현재 블랙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강력한 전기장치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해머를 쓰러뜨리도록!
6: 네! 사령관님!
1: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7: 어서 나와라, 비리트 공대! 멈춰! 특공대, 드디어 나타나셨군!
8: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0: 꿍꿍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7: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냐!
0: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9: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가는 넥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7: 어떠냐? 카노노님께서 주신 세상 최 위력이!

0: 식사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

0: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1: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2: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3: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4: 맥스 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5: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5: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1: 큰일이야! 맥스 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6: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로님의 끝이야!
5: 안 돼!
7: 퀴!
5: 맥스! 여길 어떻게?
8: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3: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1: 안 돼!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3: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6: 시끄럽지!

0: 녀석이!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0: 팔을
2: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3: 안 돼, 맥스.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자, 잡배.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칠 걸 쳐야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야,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즈 나이트.
8: 카룬 언님! 카룬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포이즌 나이트의 가고 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내 계획대로다.
0: 이제 이 포이즌 나이트 무기로 다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도 수지호하니까 더 좋고.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얘들아, 저기다.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8: 느낌이 좋지 않군요.
6: 이게 뭐지?

0: 레인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서 감히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야! 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2: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4: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리가.
4: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6: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7: 네,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4: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8: 제군, 블랙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2: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4: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5: 부탁할게, 레이.
2: 최강 공룡 리니트 공대 변신.
7: 공룡 리니트 공대.

0: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보태, 렉스카이저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저기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0: 호리지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포이즌하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포이즌하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포이즌하이트로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모두들 괜찮나? 녀석들의 잠치 정화장치로 개조했다.
1: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2: 오케이.
1: 넥스 카이저 D7.

0: 이 수문은 잊지 않겠다.
1: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0: 주둥이,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1: 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이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기.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예!
6: 포켓몬 태그스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굿소
2: 클릭소 멀마세가.
1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1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2: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 좋고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4: 얼굴엔
3: 순한 킹킹
4: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왔나? 아, 쌉총마. 내 하는 말 쌉총마. 이거 내가 사투리 재밌네 이거. 살람빵 똥마 빠지소 샤스 나보나 어디서 샀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사투리 잘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 못한다 그래? 가만 있어봐. 이거를 검증도 받을 겸 한번 사투리를 한번 네이티브로 잘 배워볼까 한번? 오 맞아. 그쪽에 연락해봐야겠다. 아, 예, 선생님. 저 펭순제이야. 여기 한번 와프리카 아프리카 쇽. 아하.
8: 오, 펭수.
7: 안녕하십니까.
8: 펭수 오랜만이에요.
9: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루베리 스무디. 어, 오늘 월요일인데 물 왜 들어왔지?
10: 오빠야, 눈 온다.
9: 와, 진짜 눈이다.
10: 눈 온다.
7: 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8: 아, 잘 지냈어요?
7: 아, 잘 지냈습니다.
8: 요즘 사투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7: 예, 맞아요. 이 네이티브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셨거든요.
8: 아, 네네. 지금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저? 방금 진짜 안 썼는데?
7: 진짜 안 썼는데?
8: 응.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쓰지 않아요, 근데?
7: 아, 진짜.
8: 그래도 또 오늘 펭수를 위해 특별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제가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7: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사투리로 해.

0: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은 선물로 하겠습니다.
1: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근데 미디어 사투리라는 게 뭐예요?
0: 미디어 속에서 그 사투리를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미디어 사투리라고 불러요. 편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쳐요. 어.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1: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0: 거짓말 하지
1: 마세요. 왜 오셨는겨?
0: 그가
1: 혼자 없어요. 예. 근데 맞지 않습니까?
0: 오, 쉽지 않은데?
1: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요? 아, 안녕하세요.
2: 어, 어서 오세요.
0: 몇 분이세요?
1: 저희 두 명이요.
0: 어, 자리 있죠? 괜찮으세요?
1: 어, 예, 알겠습니다. 네.
0: 이게 젊은이들이 쓰는 인사. 네.
1: 만약에 저였으면 자, 손님 해주세요.
0: 아, 배고프다.
1: 맞나? 몇 명인데?
0: 형, 혹시 기분 나빠요?
1: 기분 좋게 사투리 어떻게 해요?
0: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서 오세요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비슷한 예로 욕보이소,
1: 욕보이소,
0: 와그라는교,
1: 와그라는교.
0: 이거는 오, 20, 30대들은 잘 쓰지 않아요.
1: 어, 왜요? 아, 욕보라고?
0: 어, 그런 건 아닌데 함부로 쓰시면 위험할 수가 있다.
1: 오, 아주 아주 좋은 건데.
0: 유용해요? 네, 메모해 주시고요.
1: 욕보이소는?
0: 부산에서 주문을 할 때 예.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예?
1: 예? 네. 그거는 그냥 저기 취임새 아니에요? 에! 에!
0: 어, 어,
1: 에! 에! 밥 먹으러 가면 에! 에! 에! 이러면 돼요? 야, 야!
0: 예! 여기 와달라는 거죠.
1: 아!
0: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아요!
1: 아요!
0: 보소!
1: 보소!
0: 이것도 이제 젊은, 특히 펭수같이 어린 친구들이 쓰면 안 돼요.
1: 아.
0: 그래서 펭수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로 한번 사투리를 응용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 예.
2: 네.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고 막 어머니가 다 쑤시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들어줄 사람 없나?
1: 예. 보소. 예.
2: 지방도 뭐라 했노?
1: 예. 제 들어주니까 예.
2: 에이, 범죄를 못 배웠네. 어?
1: 예.
2: 아!
1: 보소.
2: 뭘 보소?
1: 제가 배운 게
2: 지금 보고 있다 이가.
1: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0: 보소.
1: 보소.
0: 어, 이런 거는 좀 버릇이 없게 보일 수가 있다. 평소같이 어린 아이가 쓰면 안 된다. 이걸 배웠잖아요.
1: 아, 그럼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죠. 부산 사람도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요.
1: 제가 너무 그 외국어처럼 생각했나 봐요. 이 억양이 사투리의 근본이죠.
0: 억양 자신 있어요?
1: 저 억양 완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억양은 완벽히 구사합니다.
0: 눈 감고 들으면 중국어 같지 않았어요? 펭수, 이 단어 읽어볼까요?
1: 예. 누나야.
0: 누나야.
1: 누나야.
0: 오, 괜찮은데?
1: 고마워.
3: 이거 경북 아니에요?
1: 말대꾸하지 마세요.
0: 네. 근데 이제 펭수가 말한 거는 약간 경북 쪽이었어요.
1: 어, 저 경북이구나.
0: 누나야.
1: 누나야.
0: 부산 쪽에서는?
1: 예.
0: 누나야.
1: 누나야. 아, 경북은 올라가고 북이니까. 경남은 남이니까 내려가고.
0: 오, 맞았어요.
1: 오.
0: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1: 고속도로.
0: 경남에서는 어떻게 읽냐면요.
1: 예.
0: 1, 4, 4, 2예요.
1: 그게 뭐예요? 아, 강세입니까?
0: 억양이죠.
1: 억양이 4라고?
0: 고속도로.
1: 고속도로.
0: 어, 좋아요, 좋아요.
1: 고속도로. 오. 고속도로. 오. 고속도로.
0: 오, 오.
1: 1, 4, 4, 2. 1, 4, 4, 2.
0: 경북은 4, 4, 3, 2예요.
1: 고속도로.
0: 오.
1: 고속도로. 아니, 저 숫자가 마법이네요.
0: 오. 평소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경남 사투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 한국은행? 한국은행.
0: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1: 한국은행.
0: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거잖아.
1: 아, 뭐예요?
0: 경남은 4, 4, 3, 2예요. 한국은행.
1: 한국은행.
0: 응. 그럼 4, 3, 2, 1이 아닌가?
1: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이거 누가 썼어?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2, 2, 4, 2예요.
1: 한국은행.
0: 오, 맞아, 맞아. 오, 잘하는데?
1: 오, 뭐야?
0: 오, 경남 사투리를 쓸 건지 경북 사투리를 쓸 건지 혼재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사투리가 될 수 있어요.
1: 오.
0: 이번에는 엄청 유명한 명대사.
1: 야.
0: 니가 가라 하와이. 나는 말해볼 거예요.

0: 예. 네.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억양이.
1: 진짜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아!
0: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1: 근데 왜 하와 이러는 거예요? 하와이도 어쨌든 영어지만
0: 아니, 이거... 아니 영어도 사투리로예요?
1: 영어도 아, 하와이.
0: 하와이. 하와이.
1: 좋아요 좋아요.
0: 네가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아,
1: 혹시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읽고 한번 배워볼 거예요.
0: 네. 야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이거.
1: 그쵸 쉽지 않아요. 와. 한번 읽어볼까요?
0: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오. 몇 점입니까?
1: 몇 점 만점이요?
0: 10점.
1: 10점 만점? 2점? 근데 문화센터 되게 잘했어.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0: 어, 맞아요.
1: 오, 되게 잘했어요. 연기가 되게 많죠. 같은 연기여도 이 연기는 뭐야?
0: 갔어요, 갔어요.
1: 그쵸. 이 연기는?
0: 그건 이제 액팅.
1: 맞죠? 요거는?
0: 미루어진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저 세 개가 다 다르니까?
1: 그쵸. 연기. 연기.
0: 연기.
1: 연기 수업이.
0: 똑같잖아요.
1: 이거는 연기이고, 이건 연기. 연기되었다.
0: 마지막 건 그냥 서울말 아니에요?
1: 아 근데 읽으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0: 어제 네.
1: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0: 아 살짝 그 액팅이랑 미루어진 게 비슷하네요.
1: 오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엄청 유명한 거 있죠.
0: 어 뭐야? 개. 개. 개.
1: 하지만 부산에서는
0: 예.
1: 이거는 개고. 깨!
0: 뭐와?
1: 깨!
0: 어?
1: 이거는 장음이에요, 장음. 깨!
0: 개에다가 깨 뿌려 먹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1: 여기에다가?
0: 예.
1: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0: 오!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오!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오!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그러면은 간장게장은 간장깨장이라고요?
1: 그거는 간장게장이에요. 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0: 아 그건 간장게장이라고?
1: 네.
0: 아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것도 약간 밈이잖아 밈.
1: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는 서울 예시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0: 오 좋아요.
1: 네.
2: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근데 아 잠시만요. 근데 아 잠시만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깍쟁이 같아, 깍쟁이.
2: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서울말이 아니라 부천말입니다, 부천말.
1: 가끔 잘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펭수 원래 말처럼 해볼까요?
0: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0: 뭐가? 이거
1: 되게 잘한다!
0: 이거 서울말인데!
1: 제 워너비!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배웠던 1, 2강을 합쳐서 한번 연기 실전을 해볼 거예요.
0: 와, 실전이구나!
1: 미안하다. 네, 그...
0: 네, 지금 가봐야 된다!
1: 어디?
0: 몰라, 가봐야 된다!
1: 내 말 좀 들어봐봐.
0: 듣고 아니, 있다! 듣고 아, 있다! 이건 나라!
1: 내니 5년 동안 좋아했다!
0: 왜?
1: 네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멋있어서!
0: 고맙다!
1: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0: 그래, 나 니 좋아한 적 없다!
1: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0: 그럼 거짓말하나? 니 좋아한다!
1: 진짜?
0: 거짓말이다! 거짓말!
1: 니 진짜 나쁜 놈이다! 사투리를 하다 보면은 너와 나의 용법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0: 오!
1: 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0: 예.
1: 답변을 yes or no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니 밥 먹나?
0: 아니?
1: 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 그럼 너는?
1: 너의 경우에는 what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니 뭐 먹노?
0: 아, 나 김치찌개 먹었어.
1: 맞아, 바로 그거다.
0: 그러면
1: 이해 못했나?
0: 아, 이해 못했나?
1: 어, 못했나?
0: 그럼 왜 못했노?
1: 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0: 야, 이거 재밌다, 이거.
1: 또 예외적인 용법이 있어요.
0: 오, 뭔가요?

0: 야, 쟤 와 잘하노. 아, 왜 이래 잠 오노.
1: 아, 혼잣말.
0: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
1: 아, 알겠지.
0: 네, 이런 거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4강에 왔어요.
1: 밥이 언니 이거 오늘.
0: 자, 첫 번째. 이따이가.
1: 이따이가? 이거 아니야?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쓸까요?
1: 내가 뭐 말하기 친세. 뭐 말하기 전에.
0: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따이가.
1: 아, 이렇게. 있잖아.
0: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닌데?
1: 그러면 아이유의 있잖아를 그러면 부산으로 어떻게 불러요? 이따이가. 나는 너무 가슴이 떨려. 좋아. 한번 해주세요.
0: 저 안 해도 돼요?
1: 짜다시리? 아, 짜다! 이거 되게 짜다!
0: 짜다시리 비싸지도 않구만, 겁나 쨔네.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있고 왜 저렇게 멋있는 척 해?
1: 아, 설 말이죠?
0: 네. 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따이가. 김팽! 아, 이거 영바이다.
1: 그거는 중국어 아니에요? 영바이다.
0: 펭수가 머릿속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펭수가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면 어때요?
1: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제 부산 사투리 가르치는 펭수입니다. 똑바로 배우셔. 일단 첫 번째. 자, 음식점에 갔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문 어떻게 하나?
0: 저기요.
1: 아닙니다. 예.
0: 쌤, 좀 이상해요.
1: 아니야, 아니야. 자, 그리고 어르신들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어르신. 보소. 보소. 여기는 보라는 거죠?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0: 고속도로.
1: 고속도로. 4321. 대구. 고속도로, 고속도로.
0: 쌤, 왜 리듬 타요?
1: 자, 원래 이 사투리는 리듬을 좀 타는 셈입니다. 별 따라 해서요. 고속도로, 원. 고속도로, 원, 투.
2: 고속도로.
1: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저 바로 부산 가도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천 펭귄은 부산 아닙니까? 제가 부산 펭귄.
3: 부산에 펭귄이 있었나?
1: 도이베이다.
4: 도이베이? 그건 무슨 소리고?
5: 난 부산 같진 않은데.
1: 제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5: 나 부산 사람.
1: 내가 부산 펭귄인데 사투리 뭐 하나? 부산 새집밥.
4: 야!
1: 뭐야? 저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만.
6: 아, 우리 터.
7: 월렁뚱땅 살던 사
1: 이몰래, 아, 내가 천 펭귄은 이 부산에서 태어난 게 맞는긴데, 아, 펭생 보인다, 보인다.
8: 펭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1: 내 고향 갔다 왔다 아닙니까?
8: 고향 남극이잖아.
1: 말투 보면 모르겠습니까? 부산 아닙니까?
8: 부산?
1: 예!
8: 근데 사투리 못하잖아.
1: 사투리 잘하고 있구만. 뭐 저 부산 사람이십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벌써 부산 사람 없습니까?
9: 내가 직접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버릴까 보니 깜깜깜깜깜 좀.
1: 부산 사람 없습니까?
10: 부산에서 왔는데.
1: 아, 일로 오이소, 일로 오이소. 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10: 부산 구포에서 왔어요.
1: 그거 뭐야? 아니, 저요, 저요.
10: 예?
1: 저요. 본인 말고. 저 어디서 온 거 같냐고요?
10: EBS에서 온 거 아닌가?
1: EBS 아니고 제 고향 어딘 거 같습니까?
10: 나는 그걸 모르지.
1: 딱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내 사투리로 잘 통하고 있구나.
10: 아, 부산 아닌 것 같은데.
1: 부산 맞습니다.
10: 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1: 그럼 어떻게 말하는데 이게?
10: 그냥 내 딸 하면 되겠지.
1: 김대야.
11: 네.
1: 네 사투리 어떤데?
11: 딱히 부산 펭귄 같진 않은데.
1: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11: 나 부산 사람.
1: 내가 부산 펭귄인데?
11: 남극에서 왔다며.
1: 사투리 뭐 하나?
10: 아, 됐다, 됐다.
1: 여기 다 부산에서 왔습니까?
12: 네.
1: 서울 놀러 오셨습니까?
12: 네.
1: 서울 좋았나?
12: 네.
1: 뭐가 제일 좋던?
12: 눈 오는 거예요.
1: 눈.
12: 왜요?
1: 아니, 미안하다. 아니, 내가 공감해서 웃는 거다, 공감해서. 부산에서 놀고기가 좀 힘들잖아.
12: 네.
1: 본인은 부산이 맞다, 서울이 맞다.
12: 저는 부산이요.
3: 저는 부산.
1: 부산 뭐가 좋은데?
12: 좀 사투리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요.
1: 서울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게.
12: 네.
1: 너도 못 알아듣고.
12: 네.
1: 근데 봐라, 내 말하는 거 니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12: 네.
1: 그럼 내 부산 펭귄 맞다, 아이가.
12: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1: 그럼 어디 같은데?
3: TV에서 나오는 부산 말투?
1: 아, 미디어 사. 고맙소. 잘 가라.
8: 펭귄 사투리 안 먹는 거 같아.
1: 아니 아까 지금 저 친구랑 의사소통한 거 보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2: 방금 미디어 사투리 같다고 했잖아요.
1: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직업병이죠.
8: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인정 받아볼까?
1: 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가가지고 부산 가시려고 하는 분 잡읍시다. 부산 사람 없습니까? 부산 나와라. 아, 난 얼굴만 봐도 부산 사람인 거 딱 아는데 부산 사람을 찾습니다.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니고 아 여기 서울 냄새 많이 나네요. 어? 딱 보이 우리 쪽 사람이네.
6: 어디 사람인데요?
1: 저 동래구 아닙니까? 동래구.
6: 동래구?
1: 예.
6: 어디 사투리?
1: 이거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어디까지 아니. 올라가는 거예요?
6: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고마 잘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 비슷한데.
1: 바니바니 혹시 바니바니 게임 하세요?
6: 바니바니.
1: 바니바니 게임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아닌데? 당.
6: 바니바니 당근.
1: 어? 부산 얼마나 사셨는지요?
6: 24년?
1: 아, 그렇고 네. 저기 그럼 서울 왜 오셨어요?
6: 이제 일하러.
1: 어때요? 서울 어떻습니까? 서울 좋아요?
6: 서울 이제 저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서울말 맞아요 이거?
1: 서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 어떠셨어요?
6: 저는 서울말 쓴다고 쓴 건데 약간 좀 화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악센트가 조금 세니까.
1: 아 그럼 들으실 때는 어땠어요? 서울말을 이제 듣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6: 다정하고 조금 간지럽게.
1: 간지러요? 어, 뭐가 제일 간지러웠어? 아, 왔나?
7: 왔다.
1: 아, 왔나? 딱 보니까 우리 사람 같은데, 얘.
7: 부산인데.
1: 완전 초백이네, 이거. 아, 완전 초백이야. 부산이랑 서울이랑 뭐가 제일 다른데?
7: 서울 아들은 밥 묻나, 이게 알고.
1: 어.
7: 밥 먹었니?
1: 뭐라고? 다시 한 번인데요?
7: 밥 먹었니?
1: 이거 또 뭐 있어?
7: 뭐하노?
1: 뭐하노?
7: 우리는 뭐하노?
1: 뭐하노?
7: 그래서 뭐하노 여기서?
1: 어 뭐하노?
7: 나 뭐
1: 한다.
7: 서울아들은
1: 뭐해?
7: 뭐해? 이런 거 알겠다.
1: 아 맞다.
7: 그래.
1: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이름 부를게. 이름 뭡니까?
7: 이광희.
1: 이광희면은 그 이광희 이러거나 이광 그러잖아.
7: 알지. 보통은 좀 지나면은 희야.
1: 아 희야.
7: 수야.
1: 수야. 아, 그제. 그러면 수야, 수야.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7: 광희야?
1: 가만있어 봐. 그 여자친구는 어디 사람인데?
13: 강원도 원주 사람.
1: 아, 뭐 했더래요? 내가 막 뭐 했더래요?
13: 너무해.
1: 어, 미안해. 1, 2, 3, 4! 해동대, 그,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14: 조성함 창원입니다.
1: 경상남도 창원!
14: 맞습니다.
1: 아, 창원 사람이가!
14: 아, 맞습니다.
1: 내 부산 사람, 내 부산 평이거든.
14: 부산 사람이가?
1: 너 하는 말이랑, 내 하는 말이랑, 또이빼이다.
14: 또이빼이?
1: 또이빼이 모르나?
14: 무슨 소리고?
1: 아, 창원은 또이빼이 안 쓰나?
14: 창원은 또이또이다, 또이또이.
1: 아, 또이또이.
14: 근본이 없는데. 유튜브만 보고 배운. 부산 펭귄이라고 했나?
1: 맞다.
14: 이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오히려?
1: 테스트 한번 해봐라.
14: 혹시 국밥에 부추 넣어 먹나?
1: 전부지.
14: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리고 순대 소금 찍어 먹나? 하나, 둘, 셋.
15: 깜짝.
1: 간다, 이제. 반갑다 친구야.
15: 반갑고.
1: 내 부산 맞다 아니니까.
14: 부산 사람 맞네.
1: 맞지 부산 펭귄이다. 그래 언제 전역하나.
14: 언제 전역했다.
1: 야 전역하자. 박수 한번 주이소. 전역을 축하합니다. 혹시 기차 시간 얼마 남았는데.
14: 20분에 가야 되는데.
1: 뭐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잘 가래. 부산 놓쳐버린 내가. 아, 다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인정받았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16: 어거지 인정이다.
1: 자, 어거지고 뭐거지고 정구지고 어 정구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우리 배고픈데 정구지 너 물딱 뿌리까 뿌뿌빠빠까 안녕하십니까?
17: 어서오세요.
1: 안녕하이소.
18: 나!
1: 이 뭐야?
18: 이게 누구야?
1: 어? 가만있어 봐. 아니 아저씨.
18: 야 수야. 뭐야, 니 여기서 나타나?
1: 아니,
18: 앉아.
1: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오, 이게 웬일이야?
18: 여전하네, 이거, 여전해,
1: 아,
18: 여전해.
1: 잠깐만, 이거. 어? 도와줘, 이거. 이게 얼마만이야?
18: 얼마만이야는, 임마, 반말이고.
1: 반갑습니다. 야.
18: 뭐야 이 미친놈이 뭐야? 도라이야?

0: 무슨 일이야? 여, 여기 어쩐 일이야, 니?
1: 배가 고파갖고 밤으로 왔습니다.
0: 아, 밤으로 왔어. 근데 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투리를 막 했어.
1: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잘 됐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0: 뭐가?
1: 내 부산 팬들인데 다들 그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0: 그 말투는 근데 그게 아니지.
1: 그럼 어디 말투인데?
0: 어디 말투인데? 어디 말투야 이게?
1: 이거 부산.
0: 그러고 얘기할 때 내가 저번에 그 전수해 줬잖아. 막 뺐지 마.
1: 어떻게 뺐다?
0: 정확한 부산 사투리가 이 억양이 생각 안 날 때는 의? 의? 의? 뭐, 생각을 하고 얘기하란 말이야. 생각할 시간을 버리란 말이야.
1: 아, 벌라고.
0: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보니까는 저번에 그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어?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만.
0: 아, 우리 터?
1: 예?
0: 터는 오리지널 부산이 아니야.
1: 아, 오히려?
0: 양산으로 가, 양산으로. 옆에 양산을 갔단 말이야.
1: 아, 그게 또 다릅니까?
0: 그게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내 끝나고, 응. 그날 그 촬영 끝나고, 내가 앉히놓고, 응. 내가 다 알려줬어. 하나하나 교정해줬어.
1: 아, 부산 그 부준말을.
0: 그 당연하지.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1: 아. 근데 왜 방송에서 안 하고 굳이 끝나고만 합니까, 그거?
0: 가, 아이돌이다. 가 무시하면 되나?
1: 아, 역시 또 배려하신다.
0: 당연하지. 가도 자존심이 있는데.
1: 역시 어른이시네요.
0: 그래.
1: 야 한번 못 가.
0: 야이, 그냥 보면 안 돼.
1: 아, 맞다. 정부지.
0: 서울 촌놈들은 부추락하고 우리 부산 특별시 사람들은 정부지락하지.
1: 맞지?
0: 정부지를 팍팍 넣어서 뭐 해야 돼?
1: 예.
0: 자, 부추 좀 더 주세요를 그 부산 사투리로 내가 주문해라.
1: 아, 제가 또 배웠다 아닙니까?
0: 내도 뭐야지.
1: 예. 예.
2: 네.
1: 이 정부지 좀 주이소.
0: 혜수님.
2: 네.
0: 좀. 좀.
1: 아, 좀.
0: 알아, 혜수님. 좀 했는데, 한마디에 그냥 한 글자에 딱 주시잖아.
1: 오. 아, 맞습니까?
0: 그래. 저 모르겠다 싶으면 좀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0: 가만 있어봐. 니, 오기 한참 전에 내가 먹고 있었거든.
1: 예.
0: 그, 이게 좀, 아, 식었네.
1: 아, 식었나?
0: 자, 봐봐라. 이거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를 부산말로 딱 주문해봐.
1: 식은 돼지국밥을 뜨겁게 해달라.
0: 그렇지.
1: 그 사투리로. 예?
2: 네?
1: 좀! 아, 좀!
0: 아이!
1: 그만! 아, 좀! 그거 아닙니까?
0: 좀 한마디 그 식은 거를 그 뜨겁게 해달라는 그 느낌이 그거 안 들어가잖아. 아, 글자 느낌은? 하나에는 다 안 들어가잖아.
1: 아, 느낌을. 그럼 보여 주이소. 모르겠습니다.
0: 혜수님.
3: 네.
0: 여기 좀 식은데.
3: 네.
0: 대파.
3: 예, 네, 대파.
1: 뭐야?
0: 그 여기 너무 크잖아.
1: 어? 크죠?
0: 혜수님.
3: 네.
0: 여기 좀 너무 큰데. 그럼 선글라지.
3: 네.
1: 선글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0: 선글라지 있어.
1: 아니, 뭐 선글라지도 아니고.
0: 있어. 뭐 음식이 있어? 그 사이좋게 나눠 먹자.
1: 어, 그럼 선글라 먹자, 이럽니까?
0: 농갈라 먹자.
1: 예?
0: 농갈라 먹자.
1: 그런 말이 있다고?
0: 외워, 그냥. 외워.
1: 아, 외우라고?
0: 부산 시민이 되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1: 아, 이거 나 부산 팬팬이지, 이거. 아저씨, 이거 모르십니까? 에린 왕자.
0: 쥐베리, 쥐베리, 에린 왕자.
1: 그렇죠, 상태 쥐베리.
0: 봐봐, 봐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1: 그 자연스럽게
0: 뭐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 올리려고 억지로 올리니까 이상한 거야.
1: 아,
0: 부자연스러운 거지. 읽어줄게. 난 에린 왕자가 다시 왔거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너 새끼인데. 미국가 말했다. 예를 들면 뭐, 오후 4시에 네가 언덕 하면 내는 그 3시부터 행복할 길에.
1: 그럼 제가 배운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자, 그래.
1: 내, 다음으로. 내...
0: 자, 그러면은
1: 예.
0: 문제를 내줄게.
1: 아, 좋습니다.
0: 이 문제를 맞추면 너는 확실히 이제 명예 부산시민이 되는 거야. 네 롯데팽이가 물어봤어.
1: 예.
0: 삼성페이다. 삼성페이다.
1: 삼성페이.
0: 계산 여기

0: 사장님한테
1: yeah.
0: 계산할 때
1: yeah.
0: 어, 이 부산 사람 다 됐네. 그러면은 계산 내가 다 할게.
1: 아, 맞습니다.
0: 만약에 아니 아직 멀었다. 펭수야. 어? 부산 사람들 아직 멀었다. 하면은 네가 다 계산한다.
1: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거 부산 팬이 다 했네. 이 말 들으면 아저씨가 다 내는 겁니다.
0: 그래.
1: 사장님.
0: 그 다음에 형님 이 아가 이거 뭐 물어볼 게 딱 하는데.
1: 아, 네. 그 제 사투리 어떠십니까?
2: 어, 좀 가깝구만.
1: 제 부산 팬님 다 됐죠? 아, 선생. 아, 다들 먹어. 다들 맛있게 먹어. 어? 자, 오늘 아주 풍식입니다. 좋습니까?
0: 아,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야?
1: 그럼.
0: 아, 보통은 이거 아무도 없다 보이려 하는 거 아닌가?
1: 같이 먹으러 데리고 온 거야.
0: 둘대 여섯, 여덟 많은데 한 10명
1: 돼. 오늘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만 보지만 사실 유튜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낮은 조회수, 노잼, 억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것들은 다시 회의 때 나오지 못하게 땅속에 묻힌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3: 여기 뭐가 있어?
1: 편법을 써서 나오기도 한다.
3: 저거 평소에 뭐죠?
1: 유잼과 노잼, 유튜브와 방송 사이에 있는 낮,

0: 아,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죽은 아이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펭수 아이템 5년 파먹고 살았지만 죽은 아이템 다시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 굿을 해주면 되잖아. 아이템 대박 굿. 임상덕이도 알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0: 아, 안 돼, 안 돼. 못 해.
1: 천만 영화 패러디를 포기할 셈이야? 진짜 파노가 아니라 패러디일 뿐이라고.
0: 아니,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이야.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PD고 작가고 싸그리 다 악플이 악플. 이거 임금덩이 아니고 악템이라고, 악템.
1: 아니, 잠깐만. 내가 왜 임상덕이 허락을 맡고 있는 거지? 원본 기위, 아이템 대박고 재료 준비해줘.

어허이! 아이템 대박 구시로구나!

0: 동화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빛발, 연기 띄우는 지구색, 앞 같은 발톱은 못한 우리 왕무리를
1: 참여해요!
0: 외치며 조공성
1: 참여해요! 참여해요!
0: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로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0: 아프고 사리사리 센터.
1: 아, 근데 좁아서.
0: 워리워리 새부리깡 우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잔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2: 어?
1: 뭐야?
2: 뭐 나왔는데요?
3: 펭수! 팽아님! 파리마! 팽아님!
0: 무슨 일이야?
1: 뭐 나왔어?
0: 저게 뭐야? 차박? 어? 뭐야?
4: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이게 포크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0: 어?
4: 어, 가, 내가 가져왔어.
0: 뭐 하고 있어 지금?
4: 아 이거 진짜 이거 어, 괜찮다니까 이 아템?
0: 아니 설마 이거 지금 차박?
4: 어 펭수 왔어. 어, 펭수 잘 왔어.
0: 원봉길인 왜 거기 있어?
5: 아니 지나가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4: 그래 이거 재밌다니까. 야,
0: 아니 괜찮아. 산 중턱에서 차박이라 이 아이템이 왜 묻힌지도 모르겠어?
4: 왜 묻혔지?
0: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5: 타봐. 일단 타봐. 일단 타봐.
4: 괜찮을 거야.
5: 머리 조심하고, 일단 타봐.
4: 아, 괜찮을 거야.
0: 아, 막상 하면 재밌을
4: 수 있어. 아, 벌써 좋다. 아니,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하자고 했는데.
0: 이게 무슨 차박이야. 그냥 차에 박힌 거지. 이게 뭘 차박이야.
4: 아니, 그냥 좋잖아.
5: 차에 탔으면 차박이지.
0: 응.
5: 그니까.
0: 나 지금 날개 지나. 날개 쥐나!
4: 아.
0: 이게 재밌어?
4: 아, 너무 재밌는데? 아까 계속 누워있지, 그냥.
0: 이게 참 재밌다고 하는 거야?
4: 그림 좋잖아.
5: 풍경 좋은데, 뭐.
4: 응. 어! 아,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성불했으니까 뭐 됐어, 이제.
0: 어,
4: 왜? 누가? 다 찾으니까!
3: 팽아님! 뭐가 하나 더 있는데?
0: 뭐라고?
3: 뭐가 하나 더 있어, 가만 있어봐.
0: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아이템 팟 했잖아.
3: 어 있어.
0: 아이템 첩장? 산 중턱에 아이템 첩장이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6: 자 이게 안 어울리는 거, 이게 어울리는 거.
5: 이게요?
6: 어 이게.
5: 저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6: 아 그래요?
0: 아니 지금 산 중턱에서 무슨 퍼즐을 걸러라고 있어.
7: 이게 내 아이템이었어.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밤마다 밤잠을 설쳤어, 펭수.
0: 아, 이거 분량 5분도 안 나, 5분도. 어? 다 잘 어울립니다. 그럼 또 억지로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말씀하셔야 되고.
7: 받아봐.
0: 아니, 보통 제가 안 어울리는 색깔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6: 펭수 잠깐 기다려봐요.
0: 아니.
6: 웜톤, 쿨톤으로 나뉘어져요.
0: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 퍼스널 컬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0: 선생님, 어렵죠? 안 어울리는 걸 찾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죠.
6: 쿨톤들은 흰색이나 회색, 네이비 색깔이 훨씬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0: 오. 오,
6: 훨씬 깔끔하고 신사다워지고. 오, 아니, 굉장히 맞습니까? 샤프해지는데 이거는 좀 아저씨 같아지는데.
0: 예?
6: 아, 죄송해요. 펭수가 아저씨인가요?
0: 아니, 저희 10살이에요.
6: 그래서 펭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둘 다 미색이잖아요. 근데 노란기가 살짝 있는 게 웜톤, 노란기가 빠져서 깨끗한 흰기가 많은 게 쿨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볼터치 색깔도 볼까요? 볼터치도 웜톤을 했을 때는 좀 더 노랗게 떠 보이는데 쿨톤을 하면 맑아져요. 너무 예뻐요.
7: 근데 펭수는 원래 까만 깃털이잖아요.
6: 네. 까만 모발을 타고 태어나는 우리 펭수는 쿨톤을 해야지 훨씬 더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 펭수가 될 수 있고 웜톤을 하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7: 노잼 펭수.
0: 제가 다 참아도 노잼은 못 참겠습니다.
6: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머리도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쿨톤의 머리.
0: 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6: 혹시나 염색을 하고 싶더라도
0: 레드! 이게 당연한가요?
7: 어? 괜찮은데?
0: 어...
7: 이거 속눈썹 아니야?
0: 잠시만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저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리는 거 같네요?
6: 오른쪽, 왼쪽 중에
0: 어? 얘인가?
6: 아니요. 초식을 잃지 마요.
0: 오, 저 얘 같아요, 얘.
6: 맞아요, 딩동댕. 그래서 나에게 끌리는 컬러는 있어요.

0: 어, 그렇구나.
1: 그래서 나의 센스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쿨톤, 이게 웜톤 빨간색.
2: 웜이 더 어둡다라는 뜻입니까?
1: 아무리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웜은 따뜻한 이런 쪽에.
2: 아니, 전에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1: 어, 정말 재밌어요.
2: 자, 여러분, 웜은 따뜻한 겁니다.
1: 웜.
2: 잘 어울려요?
3: 와, 진짜 노잼.
2: 그 정도라고?
1: 자.
2: 자, 그럼 이제 쿨.
1: 그럼 환해 지금.
2: 뭐야?
3: 이렇게? 다시?
1: 이게 진짜 리얼로. 어, 우와.
2: 식. 뭐야? 그럼 다시 해봐.
3: 오! 와, 재밌어.
2: 아니, 저기요.
3: 야, 이거 아이템으로 할걸.
1: 자, 이게 쿨.
2: 아니, 이 정도라. 아니, 근데 이게 기분이 썩 나쁘네요.
3: 그럼 펭수는 어떤 톤인 거예요? 사계절 뭐 그걸로 치면?
1: 사계절 중에서 펭수는 그냥 완벽한 겨울 톤이고요. 오!
3: 확신의 쿨.
1: 네, 확신의 쿨. 그래서 브라이트도 잘 어울리고 화이티시 다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은 다 써도 되는 정말 멋진 겨울 타입입니다.
2: 그럼 말은 즉슨 다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뭐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2: 어마! 놀래라. 다 잘 어울린다 시잖아.
3: 그걸 전문가의 입으로 들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2: 무슨 말이지? 끝났으니까 하산하자고.
4: 자, 가자.
5: 잘 썼수다.
3: 어, 뭐야?
5: 여기 뭐가 있는데?
2: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5: 뭐 있는데?
2: 저것도 뭐야? 저건 뭐야? 아, 잠깐만. 이건 누구 아이템이야?
5: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안 묻어. 아까 봤잖아. 우린 나무판이야, 나무판.
2: 열어보자.
5: 아, 그냥 가자.
3: 열어봐도 되는 거 맞아요?
2: 또 어떤 제작진이 하는 수도 있잖아. 이왕 꺼낸 거. 열어보자. 우와! 안 돼! 안 돼! 수먹은지!
6: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2: 오, 제가 보이십니까?
6: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2: 여기 베스트 메뉴야.
6: 빅맥 세트로 드릴까요?
2: 오, 그걸로 주세요. 두 개.
6: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
2: 네.
6: 네, 고객님 그럼 앞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세요.
2: 오, 안녕하세요.
6: 12,2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2: 네, 저 이거 부탁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음료수는.
6: 네, 앞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2: 오, 앞으로 가요?
6: 네.
2: 오, 3차다, 3차. 오! 오! 안녕하십니까?
6: 오, 펭수다.
2: 예, 반갑습니다.
6: 그 빅맥 세트 2개 맞으시죠?
2: 어, 네, 맞습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미션 컴플릿, 맥바. 나 주문하는 거 봤어? 나 주문하는 거 봤어?
3: 좀 부끄러웠어. 아니, 차를 타고 오지 왜 이거를.
2: 아, 완벽했어. 세 번째 관문까지 마스터했어.
3: 근데 넌 왜 이거 햄버거 안 먹어?
2: 지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저거 할래. 주문해봤으니까 주문 받을 거야. 할 거야! 프라이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신입사원 펭수입니다.
6: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2: 잘 부탁드립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6: 네, 펭수 잘할 수 있겠어요?
2: 네, 키워주세요.
6: 펭수 오늘 뭐 할 거냐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오더테이커랑 캐셔랑 스레덴터가 있는데 오더테이커부터 배울 거거든요.
2: 오더테이커! 오, 페이커 좋아하세요?
6: 오더테이커. 오더테이커의 목표가 뭐냐면 신속, 정확, 순절이에요.
2: 신정친!
6: 네, 맞아요. 신속, 정확, 순절인데
2: 신정친!
6: 부인 차량 들어오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6: 아, 펭수 친절하게 말해야죠.
2: 어, 이거 엄청 친절한 거 아니에요?
6: 일단 펭수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6: 알겠죠? 제가 손님 역할을 해볼 테니까 펭수가 오더테이크

0: 저의 역할을 해볼게요.
1: 예.
0: 조인 차량 들어오면
2: 충전만 만납시오.
0: 그게 뭐 같은 사람 거예요?
1: 손님이 왕으로.
3: 그런데요,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0: 네.
3: 질문 받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0: 누구랑요?
3: 손님이랑요.
0: 손님이랑 얘기를 왜 해요, 펭수? 그러면 신속하지가 않잖아요, 펭수.
3: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할게요. 오! 아늑하고 좋네요.
0: 좀 끼는 것 같은데, 펭수?
3: 아우, 널널한데요?
0: 고객님 주문 들어오면 내가 먼저 주문 받는 거 실험 보여줄 테니까 펭수 잘 보고 잘 따라할 수 있겠어?
3: 예, 얼마나 잘했나 볼게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0: 그치, 실수하는 경우 많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3: 오, 선배님은 처음부터 그럼 실수했어요?
0: 아니, 난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었어. 난 좀 타고났다.
3: 온다, 온다,
0: 온다! 온다!
3: 어떻게, 어떻게!
0: 펭수, 침착해, 침착해. 내가 먼저 보여줘.
3: 아, 선배님 먼저 해, 선배님.
0: 내가 먼저 해?
3: 아, 먼저 하라고!
0: 내가 먼저 해?
3: 먼저지!
0: 너무 옆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떨려, 이제. 알겠어.
3: 오, 이게 막.
0: 주차하신다, 주차하신다.
3: 아.
0: 펭수 침착하고
3: 주차했다. 아, 뭐야? 다 딴 길로 새시는데요? 오, 진짜
0: 오신다. 진짜 드라이브스루 같아. 오, 주차하신다.
3: 이거 뭐야? 이거 다 알고 밀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까 안 오시는데요?
0: 그러게. 행사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까 분명히 바빴단 말이야.
3: 적절하겠네, 이거.
0: 어떡해, 펭수.
3: 네, 선배님.
0: 네?
3: 치즈 먹어 주시는데요. 치즈 빼주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0: 빼드리면 되지.
3: 그러면 감자튀김 주시는데 소금 빼주세요, 이러면요?
0: 소금도 빼드릴 수 있어.
3: 치즈버거 달라고 하는데 치즈랑 고기만 주세요, 이러면.
0: 치즈랑 고기만?
3: 네.
0: 치즈랑 고기만은 안 돼.
3: 아, 컨펌 받으셔야 돼요?
0: 어? 맞다.
3: 좀 이렇게 오셔야지. 이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지.
0: 어, 온다. 차 온다.
3: 오, 온다, 온다. 드디어, 드디어. 제발 들어와 주세요.
0: 어, 온다, 온다.
3: 온다, 온다.
0: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아, 더블 쿼터 파운드 세트요.
0: 더 필요하신 건 뭐 없으시고요.
4: 없습니다.
0: 모니터에 주문 확인해 주시고 앞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표 도와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4: 진짜 펭수예요?
3: 저 펭수죠. 안녕하세요.
0: 아, 펭수 조용히 봐.
3: 주민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0: 펭수 봤어?
3: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나이브레.
0: 펭수가 받아봐.
3: 예.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5: 아, 네. 불고기 버거 세트에 콜라 주시고.
3: 알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에 콜라 맞으실까요? 네. 예,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 그러면 앞에 스크린에 주문 확인해 주시고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선배님, 근데 저 이거 잘하죠?
0: 펭수야, 나보다 주문을 잘 받는 것 같아. 나 지금 당황했어.
3: 아니, 우리 호흡이 잘 맞네.
0: 그니까, 내일도 일할래?
3: 아니야. 사연아.
0: 안녕하세요. 4,9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3: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소화도 잘 하시고요.
0: 펭수. 펭수는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지만 신속하지는 못한 것 같아.
3: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어,
0: 수다를 고객님이랑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3: 아. 계산 도와드릴까요?
0: 네.
3: 예, 계산이요. 선배님, 계산이요. 드라이브스루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0: 네.
3: 이거 차에서 드세요?
0: 아니요.
3: 그럼 어디 갔다 먹어?
0: 가요.
3: 아, 포장해서 집에서 먹게?
0: 네. 펭수야, 신속하게 하기로
3: 했어. 아, 맞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고객님, 신속해야 돼서. 가주셔야 돼요. 빨리 가세요.
0: 어떡해.
3: 자, 고객님, 빨리 가세요.
0: 네.
3: 제 밀려요, 네.
0: 넌 너무 친절하지도 못했어, 지금.
3: 아니.
0: 펭하.
3: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받을게요. 아. 오케이. 안녕, 반가워. 안녕.
0: 네, 앞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3: 잘 가. 신속하지 않아도 다 즐겁게 일한다고요. 신속 정확 친절보다 웃음꽃이 더 좋아.
0: 신속 정확 친절이야.
3: 아니야. 웃음꽃이야.
0: 아니야.
3: 어?
0: 펭수.
3: 오! 이게 뭐예요?
0: 어, 이거 펭수 너무 수고했다고 준비했어요.
3: 어머, 뭐 이런 것까지. 선배님, 근데 제 취향 아시죠?
0: 펭수 취향이요?
3: 빅맥에 고기 패티 6장 추가요.
0: 그건 규정상 안 돼요.
3: 아, 뭐야.
0: 이제 펭수 오더 테이커 마스터 했으니까.
3: 예.
0: 그러니까 우리 프리젠터도 배워볼까요?
3: 오, 바로 두 번째 관문입니까?
0: 프리젠터는 뭐냐면 주문을 받은 거를 확인하고 고객님한테 제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젠터예요.
3: 이야, 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이군요.
0: 이제 그럼 갈까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어, 안녕.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줄게. 우리는 패스트푸드니까 신속, 정확,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0: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3: 따끈따끈하게 줄게. 우리는 패스트푸드니까
0: 손님이랑도 다
3: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0: 펭수, 이거 고객님 제품 싫어요. 빨리 드려야 돼요.
3: 어머, 선배님 뭐라고 하셨죠?
0: 고객님 너에게 6조각이랑 문화신 거 드릴게요.
3: 역시 맛잘알.
0: 네.
3: 맛있게 먹어. 안녕. 또 와. 오, 또 온다. 펭하.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갖다 드릴게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1: 애기 어린이집 데리러 가실 건데요.
3: 근데 아이 몰래 드시는 거예요?
1: 네.
3: 그러면 제가 아이도 데리러 가고 하시니까 치즈 스틱 드릴까요?
6: 감사합니다.
3: 대신에 저랑 게임에서 하나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
6: 네.
3: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햄, 버, 거,
6: 햄, 버, 거,
3: 햄,
6: 버,
3: 거,
6: 햄,
3: 버,
6: 거,
3: 햄, 버, 거,
6: 햄, 버,
3: 거, 햄,
6: 거,
3: 햄,
6: 버,
3: 거,
6: 햄,
3: 버,
6: 거,
3: 햄,
6: 버,
3: 거,
6: 햄,
3: 버,
6: 거,
3: 햄,
6: 버,
3: 거,
6: 햄,
3: 버,
6: 거,
3: 햄,
6: 버,
3: 어, 드릴게요. 이야, 고수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쟁취해 내셨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3: 근데 평소에 그거 연습하시나요?
6: 아니요.
3: 잘 가.
0: 펭수가 네, 수다 떠느라고 200초 지남.
3: 빨리 검토해줘.
0: 아, 신속하게 친절하게 나가야지.
3: 선배님.
0: 네?
3: 그럼 제가 이제 진짜 지금부터
0: 네.
3: 신속하게 해볼게요.
0: 오케이. 저도 오케이. 신속하게 해볼게요.
3: 자, 좋았어. 콜라 하나랑 쉬림프 스낵랩 앤 불고기 버거 맞습니까?
1: 네.
3: 불고기 버거 안 시켰는데.
1: 아.
3: 자, 마지막 콜라까지. 조심해. 맛있게 먹어. 흐르겠다. 조심해. 제가 고마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블 큐피피 앤 상하이 치킨 스낵랩 프렌치 프라이 맞습니까? 꽤나 많이 드시네요. 고객님 상하이 버거 나왔습니다.
7: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드세요. 생파. 자, 빨리 드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선배님들. 지각.
0: 고객님한테 더블 토카치 세트랑.
3: 이미 다 확인했어요.
0: 미안해.
3: 아, 늦어. 고객님, 제가 택시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선배님이 좀 늦어가지고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 선배님.
0: 어?
3: 몇 시예요? 제가 수다라도 안 떨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0: 미안해.
3: 계속 고객님 혼자 심심하게 기다렸겠죠?
0: 미안해.
3: 수다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0: 안 떨어야 돼.
3: 떨어야 돼.
0: 안 떨어야 돼.
3: 수다 떨어.
0: 안 떨어.
3: 떨어.
0: 안 떨어.
3: 답답하네, 이거.
0: 펭수, 오늘 너무너무너무 수고했어. 오늘 친절, 정확, 신속의 표본이었어, 표본. 최고. 박수.
3: 감사합니다.
0: 이제 빨리 가.
3: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0: 펭수, 우리가 뭐 하나 포장했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 가져가.
3: 아닙니다. 바로 다음 손님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0: 펭?
3: 빅맥 라지 세트 20개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주물은
9: 덥덥한 말
8: 순아
7: 건강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병.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술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8: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개미꿀 탐험.
11: 난 최고의 공룡 요리사. 이건 너무 작아서 케이크에 안 어울려. 오, 이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애들이 싫어할 거야. 우와, 정말 완벽한 딸기야.
12: 딸기가 하나뿐이잖아.
11: 다른 딸기는 못생기고 맛도 없어서 먹어버렸어. 이 딸기는 고르고 고른 진짜 완벽한 딸기야.
12: 내가 먹을래. 이뻐까.
13: 말고 우리 같이 딸기 찾으러 가볼까?
11: 그래, 딸기 찾으러 가자.
12: 딸기 어? 찾으러? 네.
13: 좋아. 그럼 딸기를 찾으러.
14: 아르르르쿵. 어?
15: 출격! 빅풋 가자.
13: 빅풋.
11: 허허.
13: 마마. Let's go 빅풋. 빅풋.
12: 빅풋.

0: 안전하게 도착!
1: 땅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2: 야, 안녕.
3: 너희 누구야?
4: 우리 기포 가족이야.
2: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봤어?
3: 딸기?
5: 딸기?
3: 딸기? 딸기?
6: 못 봤는데.
3: 못 봤는데.
2: 못 봤는데.
5: 못 봤는데.
3: 못 봤는데. 밖에서 모아온 식량들은 다 저장 창고로 옮겨.
2: 저장 창고?
7: 좋아, 가보자.
4: 아들이 팡! 리콘 탐색 시작!
1: 찾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2: 먼저 찾으면 다 먹는 거다. 이쁜 빠야.

0: 저 케이크 내 체리 케이크잖아. 역시 내 체리 케이크야.
1: 누구냐? 엥? 넌 처음 보는 개미인데. 엥? 너 우리 식량을 훔쳐먹은 거야?
0: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이거 아빠! 내가 만든.
2: 이것 봐요. 전화 먹은 채리예요.
3: 여보, 이것 봐요. 전에 먹었던 땅콩이에요.
2: 여기 있는 거 다 뽀뽀 거야.
0: 그러니까 이건요. 도망쳐!
1: 도둑이다! 강의사! 어디 갔지? 이쪽인가?
0: 다들 갔나?
4: 방에 침입하다니!
0: 우린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어요.
5: 뭐? 감히 지금 여왕의 딸기를 훔치겠다는 거냐? 당장 저 녀석들을 잡아 가져가라!
0: 아니, 훔치려는 게 아니라...
1: 찾았다, 이 도둑들!
4: 여왕님의 딸기를 훔치려 하다니! 저장 창고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0: 게 아니라
1: 물러서라.
2: 네, 야왕님 잠시만 저 발을 보십시오. 아무래도 파란발님 같습니다.
3: 뭐라? 파란발님이라고?

0: 우리에게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란다. 어? 어? 바람 빨리! 우리에게 항상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하신 바람발림.
1: 위대하신 바람발림.
0: 바람발림이라면 어쩔 수 없죠. 딸기를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같이 먹는 게 어떨까? 바람발림과 그 가족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겠노라!
2: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다!
3: 와! 돌아갈 시간이야! 배가 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0: 걱정 마세요. 여봐라! 지렁이 버스를 부르거라!
2: 안녕히 계세요,
0: 여왕 잘 가요, 바람발림. 잘 가요, 빅톡 가족.
4: 화산이 다치려고 해. 지렁아, 너 빨리.
5: 맛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
6: 또 한 개야?
2: 아빠!
5: 아니 그게 아니고
2: 고마워요. 역시 다 함께 나눠 먹는 게 최고야.
7: 맛있다.
2: 해적 선정의 보물 지도.
8: 옛날 공룡들이 많이 살던 시절에 유명한 해적 공룡이 있었어. 그 공룡의 이름은 이빨 선장이었지. 이빨 선장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보물들을 모았는데 그 보물들을 어떤 곳에 숨겨놓고 보물지도에 표시를 했단다. 그리고 보물지도는 보물지도는!
3: 할아버지 또 주무시네.
2: 할머니! 제게 가주세요! 보물지도 부분이요!
9: 아이고, 할머니는 잘 못해.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다시 읽어달라고 하렴구나. 대신 할머니 보물상자 보여줄까?
2: 신난다!
3: 할머니 보물은요?
9: 할머니한테는 이 물건들이 제일 소중한 보물들이란다. 이 조개 목걸이는 할아버지가 청혼할 때 준 거야.
3: 아, 시시해. 이게 뭐지? 할머니, 이건 뭐예요?
9: 이게 뭐였더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1: 보물 대전해!
2: 이빨 선장의 보물 지도인가 봐.
5: 해적의 보물? 맛있는 게 잔뜩 있으려나?
2: 재밌는 장난감이 가득할지도 몰라요.
5: 좋아, 해적의 보물을 찾아서 출발. 아르르르 탕. 다들 준비됐지?
2: 네!
5: 오물을 찾으러 출발! 자, 다 같이!

0: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1: 야? 우와? 여긴 우리 섬이잖아. 뭐지?
0: 보물이 빅풋섬에 숨겨진 거야?
1: 어? 그러고 보니 이거 우리 섬 모양이에요.
0: 에?
1: 이게 화산이고 이 부분이 폭포니까. 우와, 이빨 선장의 보물이 우리 섬에 붙어있었다니.
2: 이게 보물이야?
1: 정말 여기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 나무 같은데?
0: 우리 이 나무를 찾아보자.
2: 좋아요.
3: 아르르르 쾅! 빅풋가족 탐색 시작!
4: 랄랄랄랄랄라. 어? 어? 아이 집이 어디 갔지? 빅보야! 뽀뽀야!
2: 저기, 저기! 아빠, 보물나무를 찾았어요.
0: 어? 정말? 어디 어디?
2: 앞에
0: 보물 어딨지? 엄청 맛있네.
2: 맛있죠.
0: 첫 번째 보물은 사과였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는 보물. 아, 정말 맛있다. 그럼 다음 보물은 뭘까?
1: 여기에 두 번째 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2: 보물은?
1: 뱅글뱅글 돌면 보물이 나온다는 뜻인가 봐. 아니라.
0: 오, 저거 낚싯대잖아. 뭔가 걸렸다.
2: 아빠.
1: 괜찮아요?
0: 근데 낚싯대가 아주 단단히 걸려있어.
1: 이번엔 우리 같이 해봐요.
0: 다들 준비됐지?
2: 예.
0: 빅풋 방지기. 조금만 더. 두 번째 보물, 물고기! 다음 보물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1: 다음 보물은 장난감이면 좋겠다.
2: 예쁜 보물!
0: 그래, 그래. 세 번째 보물도 얼른 찾아보자. 어? 여기 뭔가 적혀있는데? 노란 공이 반으로 나눠지면 공룡의 썩은 이빨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그럼 마지막 보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이지?
2: 노란 공,
1: 썩은 이빨?
0: 잘 모를 땐 일단 찾아보는 게 최고지.
1: 이건 아니고.
0: 이것도 아니야.
2: 여기도 없죠.
1: 썩은 이빨은 어디 있는 거지?
2: 해가 노래, 노란색 좋아.
1: 해가 질 땐 원래 노랗게 보이는 거야.
5: 혹시 그래 그거야?
1: 노란 공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건 해가 바다로 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였어.
0: 그렇구나. 정말 해가 반으로 갈라져 있네.
2: 정말.
0: 그럼 썩은 이빨은? 그림자에 가려서 썩은 이빨이 된 거야.
4: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온 거야?
1: 이빨 선장이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4: 이빨 선장?
1: 네, 이게 보물 지도예요.
4: 어머, 이건...
1: 엄마, 어? 진짜 이빨 선장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4: 보물? 정말 보물이 있을까? 쿵쾅 걸음으로 열 걸음 빙글빙글 세 바퀴 콩콩뛰기 다섯 번 찾았다!
3: 보물 찾기 성공!
4: 어머, 이건...

0: 여기에 숨겨두면 아무도 못 찾겠지? 보물지도 완성! 예쁘다! 예쁜 목걸이!
1: 자.
0: 예쁜 보물 찾았다!
2: 짜잔! 맛있는 물고기 요리!
0: 우와, 맛있겠다!
1: 아, 얘들아, 이빨 선장의 보물을 못 찾아서 실망했지.
3: 아니에요. 제 보물은 신나는 오징어 하루였어요.
0: 이쁘죠, 피리뽀물 뽀!
1: 그렇구나.
3: 엄마 보물은 뭐예요?
1: 어? 내 보물?
3: 네! 나중에 엄마 보물도 찾으러 가요!
0: 같이 찾죠!
1: 괜찮아. 난 이미 찾았거든. 내 보물은 바로 너희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내 보물이고.
2: 그럼 다 같이 맛있는 밥 먹자.
4: 예! 맛있는 밥!
2: 아르르르 퐁! 퐁!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오늘의 주제는 페트병. 페트병을 자세히 본 적은 의외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하트병을 관찰해보자. 마치 페트병을 처음 보는 것처럼 가만, 여기 아래쪽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했었나? 좀 더 많은 페트병들을 살펴봐야겠다. 이것도 울퉁불퉁하고 이건 평평한 바닥.

다시 보니 울퉁불퉁한 바닥 모양들이 뭔가 비슷한 것 같다. 이것도 이것도 마치 꽃잎이 다섯 개 있는 꽃처럼 생겼다. 다섯 개라.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손가락도 단풍잎도 비슷한 모양? 이 모양 왠지 궁금하다.

그럼 이제 페트병 하나로 과학할 고양. 바닥 모양에 따라 병들을 나눠보자. 바닥이 평평한 페트병에 담긴 건 생수, 과일 주스? 바닥이 꽃 모양인 페트병에 담긴 건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공기방울이 보인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공기방울. 정체가 뭐지? 공기방울을 좀더 자세히 보자. 음료수에 빠진 건포도에도 공기방울들이 잔뜩 붙었다.

어떻게 이만큼이나 녹아있는 걸까? 진공용기에서 공기를 빼니 압력이 낮아지고 음료수는 김이 빠졌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위해선 그만큼 큰 압력을 견뎌야 한다.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 음료가 가진 큰 압력을 버티면서 잘 서 있기 위해 꽃 모양 바닥이 되었나 보다. 잡힐 듯 잡힐 듯 궁금해지는 페트병의 비밀. 잠깐, 밑면이 평평한 생수병에 탄산음료를 담으면 안 되는 걸까?

순식간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페트병 바닥이 부풀어 기울어져 버렸다. 탄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진 페트병. 콜라는 콜라병에 담자. 아직도 더 볼 게 남았나?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 보이는 이 홈, 원래 있었던가? 혹시 여기에도? 여기도 있다. 그런데 이 병엔 홈이 없다? 이 주스병 입구에도 홈이 안 보인다. 탄산음료 뚜껑을 열 때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된다. 뻥. 탄산음료 압력의 위력만큼 음료수의 낭비도 엄청나다.

이 홈은 그래서 있다. 홈을 통해 페트병 속 공기를 조금씩 빠지게 해 압력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해서 불상사를 막는다. 탄산음료를 담은 병은 어떨까? 몇 병이나 마신 거야? 병뚜껑을 다시 보니 왕관을 닮았다. 이 병뚜껑도 자세히 보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톱니,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다.

찬찬히 세어보자. 하나, 둘, 셋. 톱니가 21개다. 설마 다른 것도? 모두 21개. 탄산음료의 병뚜껑은 21개의 톱니로 압력을 버틴다.

오늘에야 알았다.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은 바닥에 예쁜 꽃 한 송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로소 보인다. 평범해 보이는 탄산음료 한 병 속에도 과학은 반짝이고 있다.

왕관 모양 병뚜껑의 톱니는 언제나 21개다. 이 안에 숨겨진 기본 도형은 무엇일까?

정삼각형이 7개, 그래서 21개였다.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왕자를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인어공주. 왕자에게 가까워지고자 두 다리를 얻고 싶어 마녀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는데, 끝내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오늘의 주제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거품이다. 거품이라. 거품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거품. 우린 무엇을 거품이라 불러?

따뜻한 우유 거품을 올린 카푸치노 한 잔. 생각만 해도 부드럽다. 부드럽고 포근한 거품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같기도 한데, 거품이라는 건 뭐길래 부드럽고 포근한 걸까?

거품, 속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방울들이 보인다. 너무 많아서 세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만 자세히 볼 순 없을까? 아, 이건 비눗방울. 생각해보니 거품은 작은 비눗방울들이 모인 것처럼 생겼던데, 거품 속 방울들도 그렇고 비눗방울도 그러고 보니 다 동그란 모양이다. 동그란 동전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올라간다.

동전 밖으로 물이 넘치지 않는다?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수축하는 표면 장력 때문이었구나. 적은 표면적으로 부피를 효율적으로 감쌀 수 있는 둥근 모양. 공기를 감싼 비눗방울도 표면적을 최대한 작게 하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가두려는 표면 장력의 성질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됐나 보다. 비눗방울의 둥근 모양에도 이유가 있었다. 방울들이 모인 거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하나 공기를 가두고 있는 게 보인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하얀 스티로폼? 폼은 영어로 거품이라는 뜻. 그렇다면, 스티로폼도 거품이었구나. 스티로폼도 공기를 가둔 거품이라서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뜨는 거였다. 이건 또 무슨 거품? 조금만 더 멀리서. 설거지 할 때 쓰는 스펀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사실 모두 거품이었다. 뭔가 맛있는 걸 만들려나 보다. 잠시 구경해보자.

냉동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5시간이 지났고 아이스크림이 됐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도 혹시 거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잘 저어주면서 공기를 넣어주어 부드러워진 거품이었던 것. 기계의 힘을 빌려보자.

이렇게 기계 속에서 공기가 주입되어 완성된 아이스크림은 무척 부드럽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의 거품.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도 공기를 이만큼이나 품고 있는 거품이었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따뜻한 커피에 담긴 우유 거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단열 효과가 높은 공기를 가두어둔 거품은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 사마귀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껏 거품집을 짓고 갯벌에 사는 농개는 거품에 산소를 녹여 숨을 쉬기도 한다. 한 줌의 거품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거품의 가치, 한 방울 한 방울 새겨져 있는 거품의 과학,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인다.

또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서로 만나는 각도가 달라진다. 비눗방울이 4개 이상 계속 모이면 만나는 각도는 어떻게 될까?

비눗방울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비눗방울들이 만나는 각도는 어떻게 됐을까?

표면적을 줄여 안정적 구조를 찾아가려는 거품.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방법.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호떡이와 친구들은 식중독에 걸려 생일 파티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과연 호빵이와 호떡이는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9: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쳐줄 그분을 불러야겠어.
10: 누구?

0: 소장세포들아, 괜찮아?
1: 백혈구, 어서 노로바이러스를 없애줘!
0: 소장세포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쪽으로 갈게.
2: 백혈구,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올 줄 알고 내가 미리 손을 써놨거든.
3: 대장님! 대장님! 우리 대장님!
1: 아니야! 여기 봐!
0: 자, 백혈구의 불꽃 터치! 소장세포들을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지. 자, 체온을 올려서 노로바이러스들을 없애주마!
4: 체온 상승, 체온 상승.
5: 어, 백혈구가 몸에 열을 흘리고 있어!
1: 바이러스들은 뜨거운 걸 싫어하잖아.
6: 어, 그럼 노로바이러스도 바이러스니까 뜨거운 걸 싫어하겠네?
1: 맞아, 그래서 백혈구가 열을 내고 있는 거야.
6: 아, 백혈구야?
7: 힘내! 백혈구! 백혈구!
0: 소장세포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너희들을 구해줄 테니까. 자, 열아, 어서 와라. 더 뜨거워져라.
2: 뜨거워진다고? 오히려 좋지. 우린 더 뜨겁게 돌면 돼. 얘들아, 가자.
1: 야!

0: 결국에 발열 작전은 실패야.
1: 소장세포들아, 미안해.
2: 소장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다. 얘들아, 지금부터 파티를 계속해서 시작하자. 먹어 먹어. 난 잠 좀 자야겠다.
3: 야야야, 니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영양분 더 갖고 와.
4: 영양분이요? 네네네.
5: 물! 물 더 가져와. 물이요? 네네, 갑니다.
0: 어? 물?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소장세포들아, 모여봐, 모여봐.
6: 왜?
0: 나한테 노로바이러스를 없앨 방법이 생각났어. 뇌님께 연락해야 해.
7: 뇌님께?
4: 어떻게?
0: 넌?
7: 알았어.
0: 넌?

0: 영양분 가져왔습니다.
1: 아유 좋아 좋아.
0: 오늘 작전 개시 단두다.
2: 굽는다.
1: 아 다쳤어. 얘들아 떨어져.
3: 열 수가 없어요. 아유 무섭죠.
4: 나 호빵이 무슨 일이 있어도 호떡이를 지킨다. 뇌딱지야 뇌님께 전해줘. 소장에 물을 보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소장 세포들아 지금이야 뛰어.
2: 지금이야 가자.
3: 아 기장님 괜찮으세요?
1: 소장 세포들 감히 날 가둬. 그리고 내 파티를 방해해.
5: 노로바이러스들은 들어라. 뭐야?
6: 이 신비하고 위대해 보이는 목소리는 누구?
4: 뇌님이시다.
2: 뇌님.
4: 소장 세포들아 지금 시작될 거야. 꽉 잡아.
2: 잡아.
5: 감히 소장을 점령하고 소장 세포들을 괴롭혀? 지금부터 뇌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쫓겠다. 구토 발사!
7: 구토 발사 성공. 구토 발사 성공.
5: 어, 여기 있던 노로바이러스 어디 갔지?
1: 입 밖으로 나갔어.
5: 이번엔 소장의 댐을 열어 물을 발사하라. 노로바이러스를 싹 다 쓸어버려라.
1: 비록 소장에서 쫓겨났지만 또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 거야.
7: 설사 발사 성공. 설사 발사 성공. 노로바이러스 제거 끝. 야!
2: 노로바이러스들을 쫓아내자.
4: 소장
5: 흠흠
4: 지키자.

0: 수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1: 고마워. 내 덕분이야.
2: 넌 우리를 구한 영웅이야. 만세! 만세!
3: 내가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노로바이러스들이 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거든. 어? 훔쳐간 파티도 다시 가지고 갈게. 자, 호떡이가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

0: 먹지 못했거든.
1: 너희들은 누구야?
0: 어? 아직도 우리를 몰라. 노로바이러스들아, 가자. 어서 가서 노로바이러스를 여기저기 퍼뜨려라.
2: 네, 대장님. 네,
3: 아, 친구들, 안 돼. 노로바이러스랑 손이 닿으면 위험해. 손 잡으면 안 돼.
4: 타라, 타라, 타라, 타라, 타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 그만, 그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0: 호떡이, 너 방금 설사했지. 그리고 손 안 씻었지.
1: 어? 어?
0: 어, 그래.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3: 아, 어, 호떡아, 안 돼!
0: 돼!
1: 누나!
0: 내가 파티하게 해줄게.
1: 파티?
0: 응.
1: 좋아!
0: 야호! 잡았다!
3: 당했다!
0: 호떡이가 노로바이러스의 손을! 어.

0: 호떡아 어서 그 더러운 손으로 케이크를
1: 막아 막아 막아 막아.
2: 그래야 우리가 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또 식중독을 일으킬 거 아니겠니?
3: 그럼 나 계속 식중독에 걸리는 거야?
4: 아니야 호떡아, 넌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어.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아, 손 씻으라고.
4: 그래 맞아. 친구들 말처럼 손을 씻으면 네 손에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어. 아, 그리고 이건 널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이야.
3: 우와, 생일 선물. 나 바로 열어봐줄게.
4: 어, 당장 열어봐.
3: 어, 고마워.
4: 호떡아, 너 배웠지?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3: 응? 손을 씻는다.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다.
4: 맞아. 노로바이러스도 비누로 손을 씻으면 없앨 수 있어. 30초 동안 씻으면 돼.
5: 자, 자, 물이 왔어요.
2: 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아니, 갑자기 물은 왜 들어온 거야?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왜긴 왜야? 손 씻으려고 들어온 건지.

0: 호떡이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아,
1: 호떡이 생일 축하 노래야.
2: 이게 무슨 노래지? 마법의 노래인가?
1: 노래 때문이 아니야.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호떡이가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야.
2: 깨꼬다.
0: 어이, 대장님! 아이, 정신 차리세요, 대장님!
3: 아이, 대장이라면서 제일 세다면서 제일 먼저 쓰러지면 어떡해요!
0: 안 되겠다, 얘들아! 아이, 도망가자! 아이, 뭐 하는 게 빨리 일어나요!
2: 아이, 비누 싫어! 비누 싫어!
0: 아이, 대장이 싫어!
4: 물리친 거야?
1: 응, 호떡이 네가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었어.
4: 와, 비누 최고 딱지다.
1: 자, 그럼 이제 진짜 호떡이 생일 파티를 시작해 볼까? 가지고 왔어.
4: 뭐? 호떡이는 5자리니까 초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자리입니다.
1: 호떡아!
5: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4: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머리가 띵.
6: 우와! 맛있겠다!
7: 호빵아! 호빵아!
4: 어? 어, 누나 뭐해? 엄마가 부르시잖아. 얼른 가봐.
1: 어, 알았어. 호떡이도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
4: 알았어. 얼른 갔다 와.
1: 엄마, 무슨 일인데요?
4: 누나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아, 조금만 먹어볼까? 아, 기다릴까? 아, 모르겠다. 티 안 나게 조금만 먹어야지. 맛있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1: 네, 엄마. 어, 호떡아, 너 왜 그래?
4: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아파.
1: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부딪혔어? 넘어졌어?
4: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
1: 어? 많이도 먹었네. 그럼 아이스크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가?
4: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뿐인데 도대체 왜 머리가 아픈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뿐인데 왜 머리가 아픈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0: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얍!
1: 아이스크림, 너 또 왔어?
0: 아밀레이스 원장님!
1: 얼음공?
2: 아밀레이스 원장님!
0: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왜 꽁꽁 얼어버린 거죠?
2: 가까이 오지 마! 얼음공!
0: 개손이 닿자마자 짐 원장님도 꽁꽁 얼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얼음 괴물이라고? 이렇게 예쁜 괴물이 어디?
3: 너 때문에 팀 원장님도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꽁꽁 얼어버렸잖아.
0: 그건 그렇지만 나 괴물 아니야.
3: 조리가 나까지 꽁꽁 얼게 하려고? 너가 얼음 괴물인 진짜 이유 알려줄까?
0: 진짜 이유?
3: 너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0: 대체 왜 이러는 거지?
2: 빗줄이 좁아졌어.
4: 혈장, 미안.
2: 괜찮아.
3: 적혈구 조심 좀 해. 다칠 뻔했잖아.
4: 혈소판 미안. 근데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핏줄이 좁아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3: 왜 갑자기 핏줄이 좁아진 거지? 백혈구가 넘어지면 아는 거 없어.
2: 얘들아, 나 꼈어. 구해줘.
3: 백혈구, 내 손 잡아. 야!
4: 대장신경세포님, 큰일 났습니다!
5: 왜? 뭐?
4: 저기 좀 보십시오! 입천장 핏줄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핏줄이 좁아져서 피사총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어요! 백혈구가 핏줄에 꼈어요!
5: 뭐야?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졌지?
4: 혹시 그 핏줄 밖의 온도가 떨어진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얼음 괴물이 나타났다든지?
5: 에이, 말도 안 돼.
4: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온도 감지 세포 불러볼까요?
5: 뭐 그러든가.
4: 여기는 신경 세포 상황실. 온도 감지 세포 나와라.
3: 대장 신경 세포님, 큰일 났습니다.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에 얼음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5: 뭐야? 얼음 괴물이?
4: 그거 보세요. 제 말대로.
6: 말대로 얼음 괴물이 나타난 것이 맞구만. 맞지?
5: 저거 뭐야?
4: 괜히 말 돌리지 마십시오.
5: 말 돌리는 게 아니라 저거 뭐냐니까?
4: 얼음 폭탄입니다.
2: 얘들아, 조심해. 얼음 폭탄이다.
4: 차가워. 이러다 꽁꽁 얼겠어.
3: 적혈구 조심 좀 해. 그러다 얼음 폭탄 터지겠어.
4: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핏줄이 좁아진 걸 어떻게 해.
7: 왜 갑자기 핏줄은 좁아지고 얼음 폭탄이 생긴 거지? 왜 갑자기 핏줄은 좁아지고 얼음 폭탄이 생긴 거냐고. 왜.
2: 얘들아, 더 큰일 있어. 우리 지금 뇌님을 향해 가고 있어.
4: 뭐? 그럼 당연히 멈춰야지.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데.
3: 당연하지. 우리 피사총사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잖아.
4: 대장님, 피사총사가 얼음폭탄을 들고 뇌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5: 뭐야? 뇌님한테 간다고? 피사총사 현재 위치는?
4: 이제 눈과 귀 사이 막 관자놀이를.

0: 지나고 있습니다.
1: 뭐야? 벌써 관자놀이를 지나고 있다고? 내님 집무실까지 도착 예상 시간은?
0: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1: 이거 큰일이군. 피사총사가 들고 있는 얼음 폭탄이 뇌님한테 가서 터지기라도 한다면. 뇌님, 피사총사가 얼음 폭탄을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2: 피하라고? 내가 어떻게 피해? 피사총사,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1: 뇌님은 꽁꽁 얼게 될 거다.
0: 뇌님이 꽁꽁 얼면 우린 모두 끝장이잖아요.
1: 끝장이지.
0: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피사총사가 얼음 폭탄을 들고 뇌님께 가기 전에 폭파시키는 거예요.
1: 어떻게?
0: 그러니까 핏줄을 다시 넓히는 겁니다. 그럼 그 충격으로 피사총사가 얼음 폭탄을 떨어뜨릴 거예요.
1: 옳거니. 당장 진행시켜.
0: 네.
3: 에? 뭐라고요? 갑자기 핏줄을 넓히라고요?
4: 아유, 안 됩니다, 안 돼. 강제로 핏줄을 넓혔다간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안 돼요, 안 돼.
3: 에? 안 그러면 뇌님이 꽁꽁 얼어요?
4: 에? 뇌님이 꽁꽁 언데? 아, 예. 지금 당장 핏줄을 넓히겠습니다. 예. 핏줄이 다시 넓어졌어. 야, 얼음 폭탄을 떨어뜨렸어.
5: 아니, 떨어뜨리면 어떡해.
4: 나도 떨어뜨렸어. 안 돼.
6: 어떡하냐.
7: 현재 관자놀이에서 통증 발생, 통증 발생.
2: 관자놀이에서 통증이 발생했다고? 신경세포 뭐하는 거야?
1: 뇌님, 그게 혈관이 갑자기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하는 바람에.
2: 그 지경이 되도록 신경세포는 뭘 하셨어?
1: 네가 좀 해. 네가
0: 회장님. 그게 그 피사총사가 얼음폭탄을 들고 뇌님께 오고 있어. 얼음폭탄을 막기 위해 저희가 급히 핏줄을 넓히다 보니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2: 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부하신경세포 대단하오.
1: 아닙니다. 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뇌님을 지키기 위해 얼음 폭탄을 모두 제거했으니 안심하십시오.
2: 지금부로 두통을 해제한다.
8: 두통을 해제한다.
9: 녹았다.
10: 팀 원장님, 아밀레이스 원장님,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빨리 먹는 바람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9: 그렇다니까.
2: 호떡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땐 제발 한꺼번에 빨리 먹지 말라고 전해줄래?
8: 먹을 거면 천천히.
9: 천천히 먹는다고 많이 먹진 말고.
10: 네, 제가 가서 꼭 호떡이한테 전해줄게요.
11: 이제는 머리 아픈 게 사라졌어.
10: 호떡아.
11: 누나 왔어. 누나, 신기하게 나 이제 머리 안 아파. 어떻게 알았어?
10: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너무 빨리 먹어서 머리가 아팠던 거야.
11: 욕심내서 먹다가 머리가 아팠던 거구나. 누나, 갑자기 배가 아파. 왜 이러지?
10: 뭐? 이번엔 배가 아프다고?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쏘.

0: 스트레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1: 독특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칠동. 얼굴엔 순한 킥킥.
3: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함께하는 오, 여, 나.

0: 시간아, 멈춰라.
1: 얘들아, 얘들아. 어? 나 계획표 짰다. 어?
2: 계획표?
1: 짜자잔.
3: 우와.
4: 8시 아침 운동?
1: 어, 아라처럼 힘이 세질 거야.
5: 오. 어, 2시 무술 연습?
1: 초!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멋진 파워가 생길지도 몰라.
3: 우와, 정말 멋진데. 어, 얘들아, 어? 우리도 다조아처럼 계획표 짤까?
2: 좋아.
5: 좋아.
3: 그래, 계획표 짜러 가자.
2: 가자. 그래.

0: 오늘의 작전은 뭘까? 바로 멈추리 시계.
1: 어, 이건 하시비엘 대장님이 번개 학교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그 시계.
0: 맞았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2: 안녕하세요. 멈추리 시계입니다.
1: 시계가 말을 해.
2: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번개 학교 시간이 멈추고 두 번 누르면 시간이 풀립니다.
0: 정말? 어디 어디? 버튼을 한 번. 뭐야? 진짜 멈춘 거야? 아차차! 아차차! 진짜 멈췄나 봐. 우와, 진짜 신기해. 조용해. 이제 시계를
1: 왜 어떻게 사용? 어, 뭔가 이상한데? 혹시 시간 멈췄던 거야?
0: 아니야.
1: 너 왜 웃어? 내가 웃겨?
0: 아니 아니야.
1: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0: 지 무슨 연습? 찹!
1: 찹! 찹! 후차!
0: 어? 어? 여기 웬 시계가 있지? 누가 놓고 갔나?
2: 안녕하세요. 어? 멈추리 시계입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번개학교 시간이 멈추고 두 번 누르면 시간이 풀립니다.
0: 오, 번개학교 시간이 멈춘다고? 아유, 설마.
3: 가자, 가자.
4: 가자, 가자.
5: 얘들아, 우리 공놀이 하자.
3: 아, 좋아, 좋아.
6: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바람으로 이 공을 슝 하고 날려줄게.
3: 뭐? 공을? 네가? 아유. 풍선도 겨우 날리면서 무슨 공을 날리냐?
6: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완전 세졌거든. 너 거기 딱 써봐.
0: 진짜 멈출 수 있을까? 어디?
6: 분다 분다 바람.
0: 꾹. 얘들아. 오. 어? 알아? 알아? 내 말 들려?
6: 우와.
0: 반짝아! 반짝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꼼짝 안 한다!
6: 어?
0: 아하!
6: 저, 이렇게 돌리고, 자. 이제 다시, 꾹꾹! 램프! 뭐야?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3: 바람풍! 바람풍! 우리 여기 있는데 어디에다 풍! 이래.
6: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분명히 이쪽 보고 있었는데 왜 이쪽 보고 있지?
3: 갑자기 풍!
7: 이거 진짜 대단한데?
5: 응? 다 좋아. 뭐가?
3: 뭐가?
6: 뭔데 뭔데?
0: 어... 아니야 아니야.
6: 어, 뭐 온 것 같은데? 어, 다 좋아 다 좋아!
3: 다 좋아!
6: 다 좋아!
3: 뭔데 그래! 너 거기 있어! 죽겠네. 볼까? 멈추리 시계 어디 갔지?
8: 뭐야? 아까 네가 갖고 있었잖아.
5: 아닌데.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두고 갔는데. 어디 갔지? 바닥에도 없고. 아차차 빨리 좀 찾아봐.
8: 가시벨 대장님한테 혼났다.
5: 안 돼. 빨리 찾아봐.
8: 어디 있는 거야?
5: 진짜? 진짜 순간이동 능력이 생겼다고?
0: 계획한 대로 열심히 연습했더니 능력이 생기더라고.
3: 진짜? 아, 그게 말이 되나?
0: 안 되지. 진짜거든. 내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눈 깜짝할 새 이동할 수 있지. 자, 잘 봐. 자, 순간 이동. 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서고 꾹꾹.
3: 다 좋아.
6: 다 좋아. 다 좋아.
3: 언니.
6: 얘들아. 다 좋아. 나 갑자기 저쪽으로 갔어.
3: 뭐야?
9: 진짜로 순간 이동을 한 거야?
5: 우와.
0: 대단하지? 그리고 물건도 순간이동 시킬 수 있어.
3: 진짜?
5: 진짜야?
3: 그게 된다고?
0: 저기는 의자 봐봐. 자, 의자. 순간 이동. 자, 아, 자, 아, 아이, 아, 아이고, 아이 힘들다. 자. 이제 다시 꾹!
3: 뭐야, 어디 갔어? 의자 어디 갔어? 어머나! 얘들아, 진짜야! 저기 있던 의자가 다 좋아 옆으로 찍찍 왔어!
9: 와, 다 좋아! 정말 대단하다!
0: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근데 돌아라.
3: 응?
0: 나 그거 한 입만.

0: 만
1: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먹을 건 딱 한 입 한 입밖에 안 남았지.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0: 이제 이건 내가 다 먹어야지. 아.
2: 얼굴 중으로 한참 걸렸네.
3: 큰일 났네. 어?
2: 뭐야? 어? 왜 애들이 멈춰 있지?
3: 그거 잠깐. 다 좋아. 멈추리 시계 네가 가져간 거였어?
0: 이 시계?
2: 아니 모르는 사람 걸 주었으면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
3: 그치?
0: 아, 미안해. 너네 건 줄 몰랐어.
3: 어서 이리 대.
0: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움직이게 해줘.
4: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어차피 다 멈추게 할 거였거든.
2: 맞아. 아주 아주 영원히.
0: 안 돼. 어떡하지. 얘들아 얘들아 빨리 움직여봐. 어서. 어떡하지. 친구들 좀 도와줘요. 방귀를 불러주세요. 번개.
1: 멈췄어.
2: 아니,
1: 멈췄어.
2: 하지마 하지마.
1: 아니 그만 하지마. 불러.
2: 부르지마.
1: 조용히 해. 부르지 말라고. 정규리
2: 멈췄잖아. 하지마 하지마.
5: 번개맨이 간다.

0: 아차차차!
1: 자, 아니야, 아니야.
2: 우리는 그 다주어만 멈췄다고.
1: 우리 다주어만.
0: 멈추리 시계로 번개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멈추리 시계의 힘은 사라져라. 번개.
2: 참견.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도 멈췄다.
1: 멈췄다. 정말. 자. 이렇게 해서 번개학교 학생들은 물론 번개맨까지 모두 멈췄습니다.
2: 그러면 번개맨이 끝난 건가요?
1: 지금까지 번개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2: 자, 이제 가세요.
1: 끝났어. 집에 가.
2: 올라가세요.
1: 집에
2: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1: 얼른 옷 입고 집에 가.
3: 올라가세요.
1: 친구들.
3: 집에 가라니까.
1: 번개맨이 깨어날 수 있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2: 잠깐만.
0: 번개 충전! 시계의 힘은 사라져라! 번개 헐라!
4: 안녕, 하세, 멈추리, 리.
0: 맨! 번개 맨!
2: 네, 맞아! 네, 맞아, 어쩌나?
5: 갑자기 아차, 아차차해.
0: 번개맨까지?
5: 이게 무슨 일이지?
6: 번개맨! 친구들이 번개맨을 불러줬나요?
0: 그래, 맞아. 우리 친구들의 응원으로 너희들을 구할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요.
7: 우와. 근데 뭐가 이상하긴 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뭐지? 얘들아,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된 거야.
7: 아, 진짜?
1: 번개맨도 번개학교도 끝낼 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두고 봐.
7: 탈구야!
2: 뭐야? 뭐야?
0: 아차차!
2: 뭐야? 아차차차! 도망갔다! 박수!
6: 얘들아, 시계 가지고 장난쳐서 미안해. 나도 너희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었어.
0: 다 좋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멋진 힘이 생길 거야.
6: 알겠어요. 앞으로는 계획한 대로 열심히 노력할게요.
1: 좋았다.
0: 좋아. 우리 친구들도 계획을 세워서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우쳐줘. 함께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퍼주세요.

0: 오늘의 이야기 냄새값 소리값.
1: 옛날 한 마을에 아주 억지를 부리는 욕심쟁이 영감님이 살았어요.
2: 아야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또! 어허! 어휴, 이게 웬 꼬꼬닥이야? 아이고!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하니 좋네.
3: 아이고, 꼬꼬야. 아이고, 얘가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아이고, 영감님, 안녕하세요.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럼 우리 꼬꼬 데리고 가겠습니다.
2: 잠깐! 가긴 어딜 가? 어? 이 꼬꼬 지금 우리 마당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마당에 들어왔으면 내 꼬꼬인데 어딜 데려가?
3: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닭은 제 닭이에요.
2: 내 마당에 들어왔으니까 내 닭이지.
3: 아이,

0: 뭐야 누구야 뭐야 뭐야 저리 가 안 가 가 빨리 가라고 해. 아이고 뽀뽀야 가자. 아이고 가자 내 뽀뽀야 가자 가자. 이거라 이거라 또렷타게 이거라. 아이고 좋네.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그래 그래. 아유 근데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1: 뭐 하긴요. 생선 굽는 냄새 맡고 있었죠.
0: 아.

0: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겠어요, 영감님.
1: 그렇지, 맛있겠지.
0: 아유, 그럼요, 영감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1: 잠깐! 근데 가긴 어딜까?
0: 에?
1: 아니, 내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돈을 내야지, 어디를 가?
0: 아니, 돈을 내라니요?
1: 잠깐만, 보자. 내가 생선을 10량을 샀으니까. 그래! 인심 썼다. 5량 맞네.
0: 5량이요?
1: 그렇지. 5량?
0: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1: 말도 안 되긴. 화장 싶어.
0: 아니,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내라니. 아이고, 억울해, 동네 사람들.

0: 아하, 아하, 보안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구만. 그래, 일심 썼어. 내일까지 가져와. 응? 내일까지 꼭 가져와. 안 가져와.
1: 아이고, 돈이 없는데. 응. 아이고, 이래 어쩌나.
0: 빨리 아이고. 가서 가져와. 아, 간다. 아이고, 친구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생선 굽는 냄새 맡았어요. 아이고, 이 생선 굽는 냄새 맡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번쩍. 그렇지. 오, 저기.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친구들, 내일까지 다섯 양씩 갖고 와. 갖고 와!
2: 아유, 그렇게 농부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1: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니, 생선 굽는 냄새 맡았다고 돈을 내라니. 아이고.
3: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감네 근처는 얼씬도 말랬잖아요. 거길 왜 지나가서, 아유, 속상해, 그냥 아유, 속상해. 아유,
1: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집에 돈이라곤 아버님 제사 드리려고 모아놓은 그 돈밖에 없는데, 아니, 이 냄새 맡은 돈을 내면 아버님 제사는 무슨 돈으로 드리나?
3: 아유.
1: 아버지! 이 제사도 못 드리는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3: 아유, 아버지!
1: 어째요?
4: 저,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드리려고 모은 돈이 열량은 될까요?
1: 열량? 뭐 그래, 딱 열량 정도 그래? 되겠구나. 야.
4: 아하! 그렇다면 저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5: 응? 좋은 방법?
4: 네! 일단 열량을 주머니에 넣어서 빨리 가요, 빨리.
1: 주머니?
4: 네. 주머니?
3: 그럼 어떻게 하려고?
4: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서 가요.
1: 그래.
4: 그러니까 말이죠. 주머니에.
6: 영감님. 안녕하세요, 영감님.
3: 안녕하세요, 영감님.
0: 아이고, 그래, 찾아왔는가. 예. 아이고, 근데 무슨 동가 앞으로 가족이 다 출동을 했어.
6: 그러게요.
0: 아이고. 요구만. 아, 갚을 돈 여기 가져왔어.
4: 아유. 아, 네, 영감님.
0: 그래.
4: 자, 그럼 잘 들으세요.
0: 됐다. 그렇지.
4: 자, 돈 소리 들으셨나요?
0: 그렇지, 내가 아주 똑똑히 들었지. 이 돈 소리는 언제나 맑고 고운 소리, 역시 돈소리. 아이고, 좋다. 그렇지. 자, 이리 줘. 이리, 네.
4: 참. 그러면 돈을 갚았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어? 갚긴 뭘 갚아. 요 어린 녀석이 어린을 놀려. 언제 갚았어?

0: 얼쳐? 제 돈 열량 소리를 기렀으니까 저한테 5냥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 돈으로 냄새 맡은 돈 갚았다고요.
1: 뭐야?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돈을 냈지?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0: 아니 그럼 세상에 냄새 맡았다고 무슨 돈을 냅니까?
1: 뭐?
2: 그렇지.
1: 아니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3: 그럼 어떡해? 어? 돈 열량 소리 한 번 더 들으시고 돈 더 내시겠어요?
1: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야 나 이제 돈 소리 싫어해.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
3: 그렇지 그렇지. 냄새 맡았다고 돈을 내면 소리를 들었어도 돈을 내야지. 이번에는 영감님이 꼼짝없이 당했네.
4: 자 동네 사람들, 이 지혜로운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요.
3: 우리 아들입니다.
4: 아이고 기특해라.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한 행성 친구들에게 오이라 빙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친구들 안녕.

0: 수민이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됐다. 안녕하세요, 킁킁 시장님. 킁킁, 날 멋지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킁킁. 장난감 나란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가자!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어떡하지? 아니야. 친구들한테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어. 똥을 부르는 단추 마법.
1: 좋아, 아주 좋아. 이 오묘한 빛깔. 이 진한 단추 향기. 이제 이 유유 단추의 효력을 시험해보는 일만 남았는데. 뭔지?
2: 네, 마녀님.
1: 너한테 이 유유단추 한번 붙여보자.
2: 아, 유유단추? 그게 뭔데요?
1: 이걸 딱 붙이기만 하면 그때부턴 왠지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해져서 유유 울고 싶어지는 마법단추. 마법이 잘 되는지 한번 보려고.
2: 근데 전 늘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유유 단추 붙여봐야 티도 안 날 텐데요.
1: 응? 네가 왜 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2: 아, 전 먼지잖아요. 먼지로 사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요.
1: 뭐 하긴. 그렇다면. 자, 딩동시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녀석한테 이 유유단추를 붙여줘야겠군. 그건 바로바로 너! 이하루!
3: 하루하루! 킁킁 시장님이 흉내 잘 낸다!
4: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킁킁! 여러분!

0: 우주로의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킁킁시장의 명령입니다. 킁킁!
1: 내 아파. 나 똥 마려.
2: 야루,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속상한 어린이가 되거라.
1: 지금 방귀가 나오려고 해. 어떻게 방귀 냄새?
0: 킁킁, 이게 무슨 냄새죠?
3: 아, 누구 방귀야?
4: 이즈라, 너 또?
5: 나? 어우, 나 아니야.
3: 그럼 누구야?
6: 나도 아닌데.
4: 누구야?
2: 아우, 내가 만든 유유단추 아주 효과가 확실하구만.
7: 그럼 이제 딩동치에서 가장 우울하고 속상한 건 이 먼지가 아니라
2: 바로바로 이 하루다, 이 하루.
7: 아니, 저도 몰래요, 저도.
2: 좋아.
7: 좋아.
8: 누가 범인인지 내가 한번 맞춰보겠어.
6: 누군데?
8: 바로 킁킁 시장님 또 방귀 끼시면 떼지 킁킁.
9: 자. 그래, 우리 다 같이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방귀 냄새를 잊어보기로.
10: 좋아.
6: 방귀가 나오다니. 얼른 똥 두자. 왜 똥이 안 나오지?
4: 근데 이즈라, 응? 아까 방귀 낀 거 진짜 너 아니야?
5: 아니야, 나도 깜짝 놀랬다니까.
4: 아, 대체 누구야?
5: 보라라, 너 아니야?
4: 아니야, 너잖아.
5: 나 아니라니까. 이즈라.
6: 안 되겠어. 여기서 똥 못 누겠어.
4: 어? 하루!
5: 하루, 어디 갔었어?
11: 하루, 이번에 코미코미 달달빵이 정말 맛있게 구워졌다로. 얼른 먹어보려냐.
6: 나 안 먹을래.
9: 어? 아니, 코미코미 달달빵은 하루가 좋아하는 빵이 아닌가?
5: 그러게. 근데 왜 안 먹어?
6: 그냥 먹기 싫어서.
2: 어허, 그렇지. 유유단추 때문에 아주 입맛까지 싹 달아났구나. 아, 좋구나, 좋아. 아, 그럼 난 낮점이나 줘볼까?

0: 진짜 왜 자꾸 그 시무룩한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1: 맷돌이나 갈자.
0: 자, 뭐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이하루의 시무룩한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네.
2: 마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는 게 마녀님이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0: 물론 그렇지.
2: 근데 왜 기분이 나빠지세요?
0: 그러게 말이다. 대체 왜?
3: 뭐라, 공주. 엄마가 내가 만든 종이배 버렸어. 내 종이배.
1: 그래, 보라공주 시절 하루에 슬픈 얼굴을 보면 나도 같이 슬퍼지곤 했었지. 그리고
3: 보라공주, 엄마가 종이배 새로 만들어주셨다. 자,
1: 하루가 기뻐하면 나도 기뻤어.
0: 설마 그때 그 마음이 아직 이 안에 남아있는 건가?
1: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루가 속상하면 나는 정말 즐겁다고.
4: 하루가 속상하면 나는 즐거워.
3: 엄마?
1: 저리 가라고.
4: 하루가 슬퍼하면 나는 행복해.
3: 진짜?
1: 저리 가라고.

0: 마녀는
1: 아우 마녀님 그냥 인정하세요. 하루에 속상한 얼굴을 보면 땡큐 마녀님도 속상해진다는 걸요.
0: 그래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확 떼어버려야겠어.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3: 하루 쉴래?
4: 그럼 10시 동안 숨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떡하지? 또 방귀가 나오려고 해. 냄새 엄청 날 텐데.
0: 저봐 저봐 또 우울해하는 거. 얼른 단추를 떼어버려야 돼.

0: 잠시만요! 언제 왔어? 괜찮아?
1: 너 사람이냐, 수컷이냐? 아, 날 괴롭히라고 이런 똥방개를!
0: 아니야! 나 반주머니 있는 거 몰랐어! 그리고 내 방귀 원래 이렇게 지독하지 않거든? 오늘은 똥을 못 누구와서 이런 거야.
1: 어? 뭐? 오늘은 똥을 못 누구와?
0: 응. 그래서 하루 종일 배도 불편하고 기분도 나쁘고 쿠키도 먹기 싫었다고.
2: 그럼 하루가 시무룩했던 이유가 유유단추 때문이 아니고 똥 때문에?
0: 유유단추? 그게 뭔데?
3: 여기 네 엉덩이에 붙여있는
1: 뭐야? 단추가 녹아버렸잖아.
2: 마법 단추가 녹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강력한 독가스를 맞았을 때 뿐인데.
1: 그러게.
4: 아마도 이 하루에 방귀가 너무 독해서 단추가 녹아버린 것 같군.
0: 우와, 내 방귀가 그렇게 센가? 나 진짜 수컷인가 봐. 어? 또 방귀 나오려고 한다.
3: 안 돼. 얼른 화장실부터 가자. 자, 꼭 똥 누구 나오는 거다. 안 그럼 이 딩동시 전체가 네 독가스로 오염된단 말이야. 그럼 난 간다.
0: 근데 나 똥 안 나올 것 같아.
3: 뭐야? 자,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이제 시작이라고. 자, 다시 힘줘서.
0: 응가! 아, 안 돼. 똥이 나올 생각을 안 해.
3: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가 애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0: 애들? 누구 애들?
3: 누구긴 누구야. 네 똥들이지. 응? 추추추, 단추추. 응.

0: 숨숨뚱 더 똥똥 숨게뚱.
1: 아니 숨지 말고 밖으로 나오거라 똥들아. 이 바깥 세상은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2: 하지만 여긴 하루네 집 화장실이 아니잖 뚱.
0: 낯선 화장실에서는 부끄러워서 밖으로 못 나가겠뚱.
1: 저런 저런, 하루에 똥들이 부끄럼쟁이들이었구만.
0: 내 똥들이 부끄럼쟁이?
1: 하루에 똥들아, 너희들이 용기 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래를 불러주마.

0: 그래똥들아, 이 화장실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밖으로 나와줘. 파이팅! 응가!
1: 하루가 파이팅 외쳤다!
0: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

0: 네,
1: 하루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2: 예, 하루야!
3: 미안, 미안.
0: 하루야, 어디 갔었어?
3: 아이, 좀 그럴 일이 있었어. 아, 참, 마시멜로. 아까 그 꼬미꼬미 달달빵 남아있어?
4: 당연하지. 하루 거 하나 여기 남겨뒀다뇨.
3: 나 지금 그거 먹을래.
4: 이 하루, 이제야 웃음을 되찾았군.
5: 마녀님들 이제야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하루가 행복하면 마녀님도 행복한 거 맞죠? 맞죠? 맞죠? 맞죠?
0: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5: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뭐.
0: 아니라니까. 너 자꾸 까불면 저 유유단지 확 붙여버린다.
5: 어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어차피 우려 못니까.
0: 이게 너 잡히면 정말 혼낼 줄 알아. 너 이거
5: 붙여봐요.
0: 멋지다. 일로 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레미!
1: 어? 안녕, 솔!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있어요. 어? 어? 바다!
1: 안녕!
2: 어? 안녕, 레미, 솔.
1: 우리 같이 놀까?
2: 그래. 어?
0: 놀.

0: 좋아요.
1: 이거야.
2: 붓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0: 와, 아, 정말 대단해.
1: 다시 출발하자.

0: 민방공 경보입니다.
1: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게요?
0: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0: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니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1: 응.
0: 바람까지도 솔솔 불고 좋네.
2: 오늘은 어디 갔나 했더니 신나는 봄 소풍? 참나.
3: 아차, 봄이라 그런가? 아, 이상하게 마음이 몽글몽글 살랑살랑 따뜻해.
2: 아차차,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봄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3: 그러고 보니 검개맨이 엄청 열심히 준비 중이야.
2: 그럼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3: 그렇지. 우리가 이 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자고. 헤헤헤헤헤.
4: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오늘 봄 소풍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5: 없네?
0: 그러게? 1등 한 명한테만 주나 봐.
6: 1등 한 명한테만 준다고?
7: MVP 트로피?
8: 엄마, 이거 1등한테만 주는 축구 트로피 맞지?
9: 그럼, 딱 한 명한테만 주는 최고의 상.
8: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0: 한국에서 1등. 아니, 아니. 전 세계에서 1등. 1등은 내 거야.
9: 아, 아쉽다. 이 문제 딱 하나 틀렸네.
0: 아니야. 깜빡했어.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9: 도영아,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실수도 실력이라고.
0: 있잖아, 엄마. 1등 하면 기분이 어때?
9: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나만 독차지한 기분이랄까? 1등은 딱 한 명만 가질 수 있잖아.
0: 딱 한 명만?
6: 1등은 내 거야. 절대 뺏길 수 없어.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2: 어휴, 우리 병아리들 너무 삐약삐약 시끄럽고 또 아니 귀엽기도 해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3: 혹시 너희 중에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없니?
2: 짜잔!
3: 이건 나만 1등이라는 배지야. 이걸 가슴에 요래요래 달면 모든 게임에서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단다.
0: 1등?
8: 1등?
0: 글쎄요. 슈퍼아이돌 배지도 어디? 관심 없어.
8: 그니까.
0: 아, 그게 뭔데?
8: 저요.
3: 어, 그래? 어, 근데 어쩌지? 하나밖에 없는데.
8: 저요! 저 주세요!
3: 그래.
0: 나도 갖고 싶은데.
2: 어라라! 여기에 하나가 또 있네. 자.
0: 감사합니다.
2: 아싸. 아싸! 1등!
0: 이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10: 모두 다 모여 좋아요.
11: 네.
10: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 소풍을 맞아 원장 쌤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0: 좋았어.
1: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자, 시작.
1: 뭐지? 뭐지? 지렁이?
0: 네?
1: 꼬불. 오징어!
0: 다음 문제.
1: 캐스터매치를 먹어?
0: 캐스터맨 타임아웃! 시간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1: 잘했어.
0: 예. 잘했습니다. 시작!
1: 잘한다.
2: 그거. 원숭이?
1: 우와!
3: 아, 아직 한 문제. 괜찮아.
0: 다음 문제.
3: 이거 못 맞히겠지?
0: 뭐지?
2: 문제 알겠다.
0: 뭐지?
2: 고래.
0: 와, 진짜 잘한다.
3: 1등은 내 거야.
4: 1등은 전 내 거.
1: 잘한다.
0: 잘하는데?
3: 형들, 1등 트로피는 내 거라고.
0: 짜잔.
2: 티라노사우루스?
0: 여보세요? 좋았어.
3: 세 문제만 맞히면 내가 1등이야. 차세요, 파이팅!
4: 자, 내가.
0: 시작!
5: 아니, 저걸 어떻게 맞히냐고.
3: 저건 진짜 못 맞힐걸? 짐작하자.
0: 잘한다.
3: 뭐지?
2: 진짜 어렵다.
0: 우와! 잘한다!
5: 딸기!
0: 우와!
5: 아까 하나만 더 맞췄어도.
0: 이상해!
1: 잘한다!
0: 정말 잘한다! 시간 있어!
5: 자, 네.
0: 다음 문제!
5: 안 돼! 이걸 맞추면 차도형이 1등이야.
1: 우와! 우와!
5: 코끼리?
0: 세상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3: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2: 무슨 소리?
3: 1등 트로피는 내 거야.
6: 이번 게임은 2인 삼각 게임.
0: 오!
6: 좋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2인 삼각 게임은 둘이서 편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다음 마주붙은 발목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출발지로 먼저 들어오면 승리! 좋아요.
7: 최강 파워!
8: 야!
9: 뿅!
10: 뭐야? 우리 둘이 같은 편이네? 우리가 1등이겠지?
6: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11: 야! 뿅! 야! 뿅!
12: 야,
13: 쟤들 뭐 하는 거야?
14: 빨리 가야 돼.
15: 알아. 나도 가려고 했어.
14: 아, 빨리, 빨리.
16: 아, 좀.
15: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안 묶인 발이 먼저 가는 거야?
14: 당연히 안 묶인 발 먼저지. 제대로 눈매. 아, 뭐해?
15: 아, 나도 가려고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늦었다고.
14: 나도 안 가고.
7: 웃어. 그래, 잘한다.
6: 빛나 천둥 승리! 원장님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15: 야, 강호주 왜 넘어져?
14: 뭐? 처음엔 너도 넘어졌잖아!
15: 아니, 누구 때문에?
14: 너 때문에 졌어! 아니! 너 때문에 졌어! 아니!
15: 너 때문에 졌네? 야, 누구 때문에 졌는데?
14: 너 때문에 졌거든?
15: 나 때문이거든?
14: 왜 나 때문인데?
15: 그러게 왜 넘어져?
14: 나는 너만 아니었어 너?
15: 나 때문이거든?
4: 더 싸워라! 싸워라!
15: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14: 그러니까 이상해.
6: 친구들, 이 배지 어디서 난 거니?
15: 저기 있는 데 공짜로 줬어요.
17: 저기 저 사람들.
18: 맞아요!
19: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불량품을 줘. 한옥의 쌤, 애들 좀 잘 부탁해요. 거기서. 아주 그냥 이상한 하면 선보신 것

0: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1: 보물이다! 이야, 찾았다! 보물찾기!
2: 이러다가
3: 꿀찌하겠네!
4: 야, 아버지! 거기서!
3: 너랑 서겠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최고영웅 번개맨.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저기 행원장님 보물찾기인데
1: 네.
0: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1: 우리 한강일 쌤 눈치 정말 빠르시다. 우리 범계의 조언은요? 보물찾기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숨긴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리 아이들.
0: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는걸?
1: 자, 아셨죠? 화이팅!
0: 자.

0: 우리 번개 유치원의 보물찾기는 보물즈기니까요.
1: 어머나 보물즈기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보물즈기 준비 끝.
0: 준비 끝.
1: 번개 유치원 친구들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여기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 뭘 찾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물 쪽지 찾기 다들 할 수 있겠죠?
2: 네.
1: 좋습니다. 출발!
3: 보물 찾기 할 때 머리를 잘 써요. 내가 원장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4: 차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무조건 뛰면서 빨리 많이 찾아 하는 거라고.
5: 어? 여기 있다! 우와! 찾았다! 보물 찾기!
6: 어? 벌써 찾았다고? 한 발 늦었잖아.
7: 이러다가
8: 꼴찌하겠네!

0: 공군조차 내려가보고 싶단 말이야. 어디 있어? 나 이러다 정신이 안 가.
1: 그래 그래, 다 네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0: 정말이지. 거짓말이면 다 부숴버릴 거야. 1등 하고 싶어. 공을 갖고 싶어.
2: 아차, 너 좀 어떻게 해봐. 어? 아니 우리 이러다가 따가왕님한테 가시침 맞는다니까. 너 그거 안 맞아봤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어? 아따가, 어?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1: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몸은 다 계획이 있다고. 따가따가 가짜 상자. 이제 자, 보물 쪽지로 애들을 유인해서 봄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돼.
2: 아, 누가 속을까? 빛나? 강? 아니면 천둥이?
1: 누구긴 1등의 눈먼 애들이 속지 않겠어? 자자자자, 이걸로 애기들을 여기로 유인하면 야, 내 꼬야님이 이 쪽지들을 싹 다 먹어버리시면 돼요. 야, 빨리 하자, 빨리.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3: 무조건 뛰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물쪽지를 항상 같은 자리에 숨겼어.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 여기, 여기에 있을 거야.

0: 역시 나는 참 빨라. 이러니 내가 1등이지. 하하, 역시. 난 벌써 두 개 찾았지? 나도 두 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흥.
1: 아니, 이게 뭐야? 보물뚝지 아니야?
2: 맞네, 맞아. 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보.
1: 하하, 누가 제일 많이 찾으려나? 1등 하는 애는 참 좋겠네.
2: 가짜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짖는 게 정말 귀엽더라.
0: 화이팅.
3: 어? 가짜 보물쪽지라고?
4: 아, 어떡하지?
5: 보물쪽지 전부 다 내 거야.
6: 선생님!
7: 선생님!
8: 애들이 오네. 다들 보물 잘 찾았어?
0: 에헤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놔두실 텐데.
8: 에헤이, 무슨 소리. 우리 강이가 워낙 침착해서 잘 찾은 건데.
0: 진짜 딱 보였는데. 음? 그래서 찾는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9: 저도 금방 찾았어요.
10: 번개 파워.
8: 오!
10: 샤샤샥.
8: 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우주하고 도영이는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지?
9: 어? 그렇네? 도영이랑 우주는 벌써 다 찾았을 텐데.
8: 못 봤어?

0: 혹시
1: 어디 간 거지?
0: 따가마귀 또?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1: 어떡하지? 이걸 다 줘야 하나? 이 중에 진짜 보물조끼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숨으리면 꼴찌가 된다고.
2: 1등 1등 외치더니 저도영은 꼴찌래요.
3: 내꺼 내꺼 난리더니 강주도 꼴찌래요.
4: 꼴찌래요 꼴찌래요.
1: 강우주, 지금 이 보물쪽지가 중요한 걸까?
5: 아니, 다 내꺼야 개물. 예싸 가자.
1: 야, 우리도 잘했나? 설마. 빨리 뛰어, 뛰어! 가자, 가자, 가자!
0: 어, 욕심쟁이.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마저 삼키고 말지. 진짜 소중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는 거야.
6: 아, 쟤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0: 왜 이래?
6: 멋있어.
0: 예? 김정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던개
7: 정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5: 얘들아!
8: 저기 저기!
7: 어, 세상에! 아,
1: 걱정했잖아. 보물 쪽지 많이 찾느라고 늦었구나?
5: 아니,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1: 뭐?
5: 그 대신 더 좋은 걸 찾게 됐지. 같이 발맞춰서 달리는 게 더 재밌다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8: 잠깐! 등에 뭐 붙었어? 공기 표시야.
0: 이거 내가 숨겨둔 보물쪽지인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 둘 등에 붙어있을까?
5: 우와, 보물쪽지다.
8: 얘들아, 얘들아, 뭐야, 뭐야,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0: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4: 번개!
0: 우와. 우와, 이것 봐. 오늘의 진짜 보물은 우리 친구들이야.
8: 잘 나왔어, 잘 나왔어.
1: 우와!
8: 저것도 번개인가?
1: 우와, 너무 예뻐. 오, 마법 같아.
8: 맞아.
0: 드디어 아이들의 보석의 힘이 모두 깨어났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완성! 번개 파워!
9: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0: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설마 존이 따가워 이번엔 악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It's thin. It's too thin. Thick.

0: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gentlemen, boys and girls, here is the chicken.

0: 1. Red. 2. Yellow. 3. Blue.
1: How about when we mix red?

0: one, two, two, three, three.
1: The answer is two. Two outcomes.
0: Is that right? Let's find out. When we play the game, the card could land face up or face down. So, Coco is right. The answer is two outcomes.
2: A piglet wants to have some fun, so she is out taking a walk. There are three roads that the piglet can choose from. One leads to the amusement park, another leads to the woods, and the third road leads to the zoo. How many possible outcomes are there? One. One. Two. Two. Three. Three.
1: The answer is three. Three outcomes.
2: That's correct. There are three roads, so the answer is three outcomes. A road to the amusement park, a road to the woods, and a road to the zoo.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탈출.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능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오케이.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팡이가 발을 신는 걸 준비했는데요. 신발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양말이에요.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양말은 발에 신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말을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요. 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챙겨 신고 다니죠. 우리가 거의 매일 신는 양말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출발합니다! 여기는 양말 공장이에요. 이제 이 실들로 양말을 만들 거랍니다. 양말 모양 정하기. 본격적으로 양말을 만들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양말 모양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크기와 모양의 양말을 무슨 색깔로 만들지 컴퓨터로 먼저 그리면서 정한 다음에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필요한 색깔의 실들을 골라서 넉넉하게 준비해두고요. 이 실들을 손으로 묶은 다음에 양말 만드는 기계에 잘 걸어줘요. 바로 이렇게요. 그 다음엔 컴퓨터로 미리 그려놓은 양말 모양을 기계에 옮겨줘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기계가 똑같이 만들어준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은 모두 바늘인데요. 이 바늘들이 실과 만나서 양말을 만드는 거예요. 실로 양말 만들기. 기계에 실들이 잘 걸려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요. 드디어 기계를 켜줘요. 그러면 실들이 술술 풀려 들어가고 기계 속의 바늘들은 뱅글뱅글 돌아가요. 걸려있던 여러 바닥의 실들도 자기들끼리 묶여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양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 실도 함께 있지만 기계가 만드는 양말은 온통 흰색뿐입니다. 빨간색 실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뒤늦게 빨간색 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하얀 양말의 무늬를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말은 이 투명하고 긴 길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기계가 알아서 만들고 밖으로 꺼내주기까지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근데 밖으로 나온 양말들의 모양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손을 끼워봤더니 어머나! 이게 뭔가요? 양말이 양쪽으로 모두 뚫려 있어요. 양말에 구멍 막아주기. 놀랍게도 기계에서 만든 양말은요, 양쪽이 모두 뚫려있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의 한쪽 끝부분을 모아서 기계에 통과시키면요, 짜자잔! 이렇게 발가락 부분이 막혀있는 모습으로 변신 성공! 드디어 완벽한 양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양말 예쁘게 펴기. 마지막으로 양말을 꾸며줄

납작한 발의 모양에 틀을 받쳐 양말을 한 쪽씩 끼워주면요. 뜨거운 김을 마구 꼬마내는 커다란 기계 속으로 하나 둘씩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오는데요. 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쫙 펴진 모습이네요. 이제 양말들은 예쁘게 펴진 모습을 마음껏 뽐내면서요.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양말들을 잘 모아서 정리만 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밖에 나갈 때는요, 특별히 예쁜 양말로 골라 신어서 기분 좀 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어떻게 만들까?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EBS 퀴즈.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니 지금 우리 삼총사가 왜 이렇게 또 쪼르르 앉았어요? 가관이네. 어, 귀여워요.
7: 왜 저는 약간 옛날에 네. 미팅하던 생각도 나고.
8: 네. 그러니까요.
7: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앉게 된 거는 네. 또 이유가 있어서.
8: 그렇죠.
7: 그런데 또 오늘 새로운 탑승객께서 타셔서 제 자리를 네. 얼른 비켜드렸습니다.
9: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학자고요.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이 아닌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6: 저희가 사실 예전에 사이비 특집도 한번 했어요.

0: 무슨 말이죠?
1: 과학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2: 네. 저는 과학자잖아요. 네.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과학자들과 과학자들 혹은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생산품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1: 오, 너무 감동.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거 맞죠?
1: 네. 네.
2: 이분에게는 제가 예쁜 꼬마 선수인 거죠.
0: 아, 또 이분은 초파리.
2: 초파리. 여기는 뭐 하실래요?
3: 뭐 해파리 할게요.
0: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 오, 맞아요.
0: 아니 우리 임 교수님은 딱 보니까 제가 요즘 연예 프로그램 진행자잖아요.
4: 네.
0: 만약에 출연하셨다면 영숙이 좀 잘 어울리세요.
4: 영숙이
0: 잘 어울려.
4: 아, 이미지가 있네요.
0: 딱 부러지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 네. 여러분들은 엘리시잖아요.
5: 광수.
0: 또 광수? 역시 광수. 아, 예, 그렇죠.
3: 저 광수 좋아요, 저는.
0: 아, 제 프로그램도 좀 자주 보세요?
1: 네, 자주 보세요? 주로 나는 솔로. 아, 저는 왜냐면 제가 연구를 한 게 남들 관찰하는 연구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여기는 되게 리얼리즘이잖아요.
4: 그렇죠.
1: 네, 리얼리즘.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옆에 있을 것 같은 동네 연구.
1: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더 재밌게 보고
0: 원래 관찰을 좋아하시는구나. 프로 관찰러시고.
2: 또 이 우리 사랑 찾아 헤매는 연애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인데 또 이런 또 연애 또 사랑 이런 걸 또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실
0: 좋습니다.
2: 특별 게스트.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서 약간 지금 저 떨려요.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2: 아우, 예, 우리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2: 야, 우리 최재천 교수님 반갑습니다.
3: 예. 저의 롤 예. 모델이시니까.
2: 어, 그렇구나.
3: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을 때 연구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냥 덜컥 교수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하나도 없는데 편지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날 바로 답장을 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따뜻한 위로와 덕담을 주셨고 마지막에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버티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좀 눈물이 날 정도로
4: 아, 네. 신기하네요.
5: 그러면 저희가 예고편을 쓸 수 있게 눈물을 좀 흘려주시면 안 될까요?
1: 제가 안약 가져왔는데
4: 진화생물학계 쪽에서도 완전히 네. 큰 어르신이기는 하지만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계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신
6: 네. 저의
2: 아 진짜 배우신 아니, 적 있으세요?
6: 아 네 네. 저 대학생 때 수업도 들었고
2: 아, 또 이래세요?
6: 특히 아니요 서울대 계실 때.
2: 아~
6: 네 제가 유일하게 전공 수업 중에 A+를 받았던. 네 정말 유일하게.
2: 유일하게.
6: 네.
2: 근데 우리 최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또 훌륭한 또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4: 맞아요.
2: 그냥 맞아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 될까요?
1: 저는 그냥 평생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를 염탐 관찰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2: 생물을 관찰하는.
1: 네. 예. 사회 행동, 짝짓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왔습니다.
2: 아. 특히나 우리 교수님이 짝짓기 전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짝짓기 전문, 이게 무슨 말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삶에서는 네.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버티는 그렇죠. 것도 생존 중요한데 중요하죠. 생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번식이거든요.
2: 예, 번식이요.
1: 그 백날 생존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못 남기면 자기의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지는 게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한 사람. 예.
2: 그건 맞습니다.
1: 아, 저렇게 감동할 수가 있나.
2: 아, 사연이 있으시고. 후세에 남겨야 돼. 지금 와이프랑 저랑 만든 우주의 아이를 초대하고 싶은.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동물들은 어떻게 짝을 찾습니까? 그럼 짝 찾을 때 보통.
1: 저희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이 믿고 있는 예. 기준은 네.

0: 아마도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수컷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런 암컷 입장에서는 네. 그러네요.
0: 외모로 벌써 예. 암컷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태어나면 아이고, 복 받은 거죠. 차은우나 송승헌이나 뭐 이렇게 태어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1: 걱정이 없죠, 진짜. 네. 그분들은 더 걱정이 없죠. 네. 퍼펙트죠.
0: 네. 아, 그러면 이제 새로 해야 되겠네. 차은우, 송승헌, 데스콘. 이렇게 태어나면 걱정이 없다.
1: 갑자기.
2: 걱정이 갑자기. 많으신 것 같은데.
1: 그 두 명과 같이 오르내리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 그냥 차은우, 송승헌으로 가시죠.
0: 그 차은우, 송승헌처럼 그냥 아름답게만 태어나면 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죠. 없는 거죠.
1: 없죠.
0: 수컷은 아름답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으니까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에서 수컷들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맞아. 방향으로 맞아. 아름답고 네. 노래도 더 잘하고 네. 춤도 더 잘 추고
1: 거기 수컷들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암컷들한테 잘 보이려고 네.

0: 그래서 그냥 그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보는 수컷들이 있는 거고요.
1: 말 같은 애들.
0: 뭐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일단 그렇게 우리는 패했으니까 우리는
2: 괜찮아.
0: 우리는
1: 그러니까
0: 미로 승부를 걸 수 없으니까
2: 그렇죠.
0: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을 확보해 둔다든가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는 암컷들이 들어와 줄 테니까 네. 재산을 가지고 암컷을 유혹할 수 있는 거고
3: 인간하고 똑같네. 네.
0: 뉴기니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정자세라고 부르는 새가 있거든요.
2: 정자세요?
0: Bower bird라고 그러는데 그 bower가 약간의 정자 같은
3: 아, 아 깜짝 놀랐네.
2: 스펄 말고 네,
0: 그게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그걸 이제 암컷들이 나중에 와서
2: 평가.
0: 집을 얼마나 잘 지었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또 장식을 해요.
2: 그래갖고
0: 수컷에 따라서 한 색깔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파란 것들만 쫙 모아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쫙. 아. 아니면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꽃을 따다가 그냥 꽂아두기도 하고.
2: 동물이.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미학이라고 부르는
2: 네,
0: 거에 혹시 기원이 거기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2: 인테리어를 해버리는 새가. 저는 우연히 봤던 게 그 심해 이제 모래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바닥에서 미스터리 서클 같은 게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아, 막 되게 희한한 무늬 무슨 성 같은 거를 지어놓은 것 같은 이런 무늬가 생겼더라고요.
0: 방사형.
2: 방사형으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수컷 보고가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양이더라고요. 아, 헤엄을 치면서 근데 그 모양이 정말 대칭적이에요.
3: 정교해요.
2: 되게 정교하고 보거가 만들 수 있다고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근데 보거가 만드는 장면을 나중에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심해 생물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아귀가 있더라고요. 수컷이 암컷 몸에 사급수가 돼버리더라고요.
3: 수는 뭔 말이야? 그럼 붙어버린다고?
2: 붙어버리면서 한 몸처럼 돼버리더라고요.
3: 그런 게 있어요?
2: 네.
1: 수컷이 수식이... 엄청 조그매요.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2: 번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거죠. 목숨을 버리고라도.
3: 걔네들은 그냥 한 번을 위해서 다 죽고 녹아버리는 거고.
4: 곤충 중에서 함 주는 곤충들도 막 있잖아요.
3: 함이라니? 진짜요?
4: 이렇게 진짜요? 선물 같은 걸 해가지고 암컷한테 준 다음에 암컷이 먹는 사이에 짝짓기를 하는.
0: 파리 중에는 선물을 주는 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0: 예, 이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2: 그렇죠. 오래 먹어야 되니까.
0: 초파리 한 마리 잡아갖고 줘봐야 빨리 먹고.
3: 걸어가! 제가! 이럴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포장을 해서 드려요.
2: 어?
3: 우와.
0: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싸요. 그래갖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문화적이네. 근데 그건 실제로는 무슨 뜻이에요?
2: 포장지를 푸는 시간을
0: 써야 되죠. 그래서 똑똑하다. 그 종을 연구하다가

0: 발견한 게 뭐냐?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놈도 있어. 그냥 포장을 무지무지 잘해갖고 줘요. 암컷은 뭐가 있나 보다가 받아갖고 뜯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 짝짓기는 벌써 당했어. 그누구는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쳐다보면 파파이 그리고 나라.
1: 그 파리조차도 진짜 그 와중에 사기 결혼한 애들이야.
2: 그럼 이 동물계 쪽에 이런 때는 그 암컷이 구애를 하는 건 없습니까? 암컷이 뭐 춤을 춘다든지 뭐 암컷이 좀 뭐 이렇게 유인한다든지.
3: 수컷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하는 암컷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찾은 되게 재밌는 사례가 토피 영양이라고 하는.
4: 토피 영양?
3: 네, 영양이요?
4: 아, 영양.
3: 네, 영양인데.
4: 어, 사슴 같은.
3: 네네네. 암컷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루만 하루 발정기가 하루.
2: 그래도 임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하루.
3: 네. 1년 중에 딱 하루라 가지고 네. 그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날 난리가 나서 뭐 암컷 한 마리당 평균 한 4마리 수컷이랑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암컷들이 하루 동안 막 많이 찾으니까 수컷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정자가 이 고갈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정자 고갈 사태까지 갑니까?
3: 네. 그래서 암컷들끼리는 오히려 더 경쟁이 되고 수컷들끼리는 좀 더 까다롭게 오히려 약간은 좀 선택하는 조금 그런 사례도 있긴 하죠.
2: 참 오늘 느끼는 게 야, 동물들도 그렇게 열심히 짝짓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나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 일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5: 저는 다윈이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관찰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보고가 바닥에 그린 이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사실은 노출된 거잖아요. 자기가 포식자들한테. 그다음에 뭐 선물해서 포장하는 이거 다 소중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런 에너지 안 쓰고 짝짓기를 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다윈 입장에서는 자연에 잘 적응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널리 퍼졌다라고 종의 기원 자연선택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성과 관련된 거만 보면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2: 맞아. 그러네. 동물은 수컷이 막 공작 확 피고 막 뭐 난리도 아닌데.
3: 그래서 다윈이 왜 공작새 이 그 날개 볼 때마다 막 매스꺼웠다고 막 그렇게도 네.
1: 너무 화려한데
0: 공작새 얘기를 하셨지만 공작새보다 우리 주변에 더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꽁인데 네. 꽁은 수컷은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암컷은 까투리라 그러는데 까투리는 잠깐 밟을지도 몰라요.
2: 작아요, 작아요.
0: 안 보여서 그 저 흑색하고 비슷하고
4: 맞아,
0: 이래서
4: 맞아요. 갈색 같은.
0: 왜 그럴까? 같은 종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히 까투리 전략이 유리한 거잖아요. 네. 안 들켜야 되니까.
2: 그렇죠.
0: 다윈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 한 거예요. 수컷들은 왜 저러지? 지가 자꾸 나대가지고 색깔이 화려하니까 포식동물한테 그냥 들키는데
2: 그렇죠.
0: 거기다가 또 장기도 왜 산에 다니다 보면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거 꽉꽉 하잖아요. 네. 나 여기 있어.
2: 알리고.
0: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잖아요. 네. 종의 기원 이 두툼한 책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아 이게 번식에 관한 건 좀 달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성선택론의 냄새를 조금 풍겨요. 그러곤 12년 후에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Sexual Selection, 성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번식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하는 걸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생존에는 좀 불리했을지 모르지만 번식 과정에서 훨씬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유전자가 후세에 더 많이 남겨졌다. 그 얘기는 Natural Selection보다 어떤 의미에선 Sexual Selection이 진화에 있어서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 다윈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하나는 암컷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2: 암컷에게.
0: 그래서 수컷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컷은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냥 잘나면 별로 경쟁 안 해도 좋은 삶을 사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수컷들로 하여금 암컷

0: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저 스스로도 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린. 기린의 뭐 목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목이 길어야지 나뭇잎을 잘 따먹어서 그런 애들이 이제 선택돼서 살아남았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 선택 얘기를 하잖아요. 수컷 공작의 꼬리를 보고 선택하는 암컷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선택을 자연 선택의 일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두 가지를 다른 선택의 종류라고 구분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늘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저도 지난 생물학자지만.
1: 저희 분야에서 그냥 핵심을 짚으신 건데요. 그걸 두고 하여간 몇십 년 동안 지금
2: 계속 연구 중
1: 싸우고 있어요. 아, 지금 논문도 많이 나오고.
3: 지금도 싸우고 있는.
1: 지금도.
3: 네.
1: 저는 둘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남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해야 되는 선택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뭘 빨리 달려야 되고, 뭐 이런 거지만, 그냥 섹슈얼 셀렉션, 성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냥 그 특별한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굳이 따로 분리해낼 필요가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게 더 위에 있는 이파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했다. 그거를 이제 정설처럼 받아들였잖아요.
3: 네.
1: 최근에 나온 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목이 거대한 저 수컷 기린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이 길어지는 그 과정에 자연 선택만 작용한 게 아니라 성 선택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 있는 거죠.
0: 네, 동물계를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수컷들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패션 같은 것들 봤을 때 아 저는 예를 들면 쇼핑하러 가면 와이프는 옷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옷이 많은데 남자들 맨날 똑같아요.
3: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죠.
2: 패션이나 이런 거 꾸미는 거는 네. 여성분들이 뭐 엄청나죠.
0: 그래서 그게 왜 인간은 좀 다를까.
2: 동물은 다른데.
4: 문명 때문이죠. 문명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네. 이 현상들이 누군가가 이제 아름다워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권력을 갖는 거거든요. 맞아.
1: 25만 년, 29만 년 동안 우리 수렵 채집을 했거든요. 남자들은 사냥하고 여성들은 주로 견과류 뭐 이런 거 채집하고 이랬는데 날이면 날마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3: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에는 저녁상은 엄마가 차렸어요. 근데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아온 주제에 거기서.
2: 아, 그때부터 거기서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 노루 한 마리 잡아서 등에 메고 왔다. 그날 뭐 그거 구워주면서 뭐 맛있지요.
2: 그렇게 이제 XYY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순간 효율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별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농경을 하면서는 근육의 힘을 사용해서 농사를 꽝꽝 지어가지고 그 수확물을 광에다가 딱 넣고. 곡간 열쇠를 딱 손에 쥐면서 여성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근대 문명사회로 들어오면서 경제권이 남성의 손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여성들이 치장을 하게 됐을 거다. 이게 제 이론입니다.
5: 외모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력을 어필로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바뀐 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음악이나 예술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외모가 다 꾸며져야 흔히 말하는 그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지만 거기만 넣으면 입만 잘 털어서도 분명히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은 거 보면 우리가 그 뽐내거나 구해야 하는 게 단순히 외모만이 아닌 다른 무형적인 걸로 그렇죠. 옮겨갔을 거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어서
2: 복합적이죠.
4: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성형 연구를 하다 보니까
0: 직접 성형을 받으셨다고.
2: 아 진짜요?
0: 연구를 하기 위해서.
2: 아 그러세요?
4: 네네. 네. 왜냐하면 환자를 관찰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환자 그래서 그럼 내가 하고 나를 관찰하지 뭐. 그래서 셀프 익스페리먼트.
2: 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4: 아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성형을 하는 이유가 미래 배우자들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0: 나타납니다.
1: 오.
0: 그 낸시 버리라는 미국 교수님이 그 십자매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수컷 하나에 깃털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돼 갖고 이렇게 삐죽게 나왔어요. 암컷들이 그 수컷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그래갖고 이 양반이 착안을 해가지고 작은 모자를 만들어서 몇몇 수컷한테 씌워봤어요. 암컷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2: 아, 꾸밈이 있구나.
0: 못 보던 형질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깃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깃털의 색깔도 좀 입혀보고 뭐 했는데 뜻밖의 암컷들이 그 새로움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짝짓기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2: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게그 커뮤니티에 없던 뭔가가 나타나면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눈에 띄고.
0: 네, 그게 과연
2: 호기심으로.
0: 그들의 그 진화에 유전적으로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됐을까? 그건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대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 그 논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형의 변화를 준 거지, 그게 유전자형의 변화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오늘 임 교수님이 오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영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2: 왜요?
0: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는
2: 원숭이
0: 쟤랑 우리랑
2: 티비지랑
0: 옛날에 공통 조상이었다라고 이제 다윈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난리가 났죠.
0: 어느 백작부인 둘의 일화가 있어요. 아이고 다윈 선생이 그 쟤네들이 우리랑 옛날에
2: 친척이래.
0: 친척이래요. 그랬더니 이 다른 백작부인이 설령 그게 사실이 돼도 우리는 남들은 모르게 합시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지만 곧바로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 이론을 입증하려고 연구를 뭐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근데 1871년에 성선택론이 나왔는데 연구가 하나도 안 돼요.
1: 맞아요.
0: 빅토리아 남성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침대 위에서 선택권이 여성한테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세상에 위험한 얘기가 나오면 대응하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뭡니까?
2: 무시하는 거지.
0: 무시하는 거.
1: 맞아, 맞아.
0: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아마도 영국의 남성들은 다윈의 성선택론을 제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버렸다. 근데 그게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 70년대 때부터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성선택론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100년이,
1: 맞아요.
0: 100년이 걸렸어요. 다시 되는데.
1: 영국은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영국은 확실히 그랬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4년 후쯤에 자연계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앙투아네트 블랙웰이라고 하는 여성 목사셨어요. 네, 그분이 책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선택 이론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책을 쓰셔가지고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줬냐면 당시에 있었던 1880년, 9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 왜냐면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게또 되게 중요하게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참정권, 여성 참정권은 흑인보다도 또
1: 맞아요.
0: 늦었잖아요.
1: 1920년 돼서야. 네. 저는 이제 과학의 역사를 또 공부를 하니까 과학의 역사에서 다윈의 진화론 너무
0: 그렇죠.
1: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 선택이론은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중요한 점이 막 이만큼 써 있어요. 그런데 성선택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선택이론이 과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당시 영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 진짜 밑에 묻어두고 싶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다. 다윈 효과라고 해서 다윈이 과학자이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뭐, 이런 짝짓기 관련된 동물들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 애완, 이런 게 이제 너무 재밌어. 왜 그렇게.
3: 아니요, 아니, 예. 형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았어. 지금 나는 솔로 MC인지.
2: 작년에 참 힘들게 산.

0: 라는 생각도 들고, 야, 남자가 그냥 다르고 힘들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1: 나는 솔로를 제 아내가 종종 틀어놓고 보길래 가끔 옆에서 봤는데, 정말 데프콘 저분은 천재인 것 같아요.
2: 네, 천재예요.
1: 그 진화생물학적으로 분석할 때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 변화를 기가 막히게 짚어내더라고요.
3: 아, 네, 네. 아마 데프콘님이 데프콘도 수업 교수님 수업 들었으면 에이플.
2: 아, 그러면 아,
3: 관찰 진짜, 관찰을 너무 잘하셨어.
0: 다시 태어나면 진짜 대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4: 노리고 싶은
0: 과학대.
5: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요. 연애 프로그램 뭐 나는 솔로 말고도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있는데.
2: 진짜로?
5: 네. 볼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게 저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게 뭘까라는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0: 뭘까?
5: 재밌게 사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일 재밌게 본 게 그 돌싱 특집이 사실 제일 재밌었어요.
0: 아, 돌싱이 재밌었어요.
5: 이게 돌싱이 됐다는 건 뭔가 지금 상황의 위협감을 느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걸 텐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걸까?
0: 아, 그렇죠.
5: 그러면은 약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보고 다들 열심히구나.
2: 만약에 나도 저기 가면은 그렇게 나타날까? 라는 되게 궁금한 이입해 가면서
0: 영입해. 아, 그러려면은 돌싱이 돼야 되는데.
2: 어, 아니야.
0: 아니, 결혼하셔가지고 나오면 대박을 칠 것 같은데.
6: 어떤 의미로?
0: 예?
6: 어떤 의미로?
0: 아, 제가 이제 실드를 많이 칠 것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왜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지.
1: 그렇게요.
0: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1: 그러게요. 그 안 나눴으면 참 편했을 텐데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2: 그게 발랐습니까?
1: 어쨌든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내 유전자를 누구에게 갖다 주기를 원하는 쪽이 있고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쪽이 있다 보면
2: 아, 예, 그렇죠.
1: 이게 가져다 줘야 되는 쪽은 가능하면 몸이 가벼워야
2: 날씨야 되고
1: 빨리빨리 움직이고 많은 곳에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은 정자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 간 거고요.
2: 아.
1: 작은 정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2: 퍼뜨리는 거예요.
1: 많이 사정을 해서 퍼져나가도록. 근데 그걸 받는 쪽에서는 이걸 하나의 생명체로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에너지를 좀 많이 축적해갖고 큰 거를 갖게 되는.
6: 자, 간단하게 암은 난자를 만드는 성별, 그리고 수는 정자를 만드는 성별.
2: 아.
6: 그러니까 동물들의 각양각색이지만 이걸로 가지고 되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결국은 양으로 승부하거나 질로 승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어중간한 게 승부를 하게 되면 도태되는 가능성이 크고 이거를 이 진화생물학에서 분단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특이한 자연 선택 패턴이 양쪽 극단, 질로 승부하거나 양으로 승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양 극단이 선택돼서 제3의 성은 출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분단성 선택으로 왜 암수로 갈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중요한 그 진화생물학적인 설명인데요.
0: 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그냥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그냥 무조건 일단 다르죠.
0: 달라요?
1: 예, X염색체의 크기와 Y염색체의 크기가 달라요. Y염색체는 이제 멀쩡하던 X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못 찾아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유전자 숫자만 놓고 보면 여성의 X염색체에는 유전자가 몇천 개가나 있는데 남성 Y염색체에는 엄청 줄어들었어요.
0: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1: 100개도 안,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반쪽인가요, 그러면? 유전자로 따지면?
6: 성염색체는 반쪽이라고 볼 수 있죠.
2: 그렇죠. 네.
1: 실제로 의학적으로, 네.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질병이나 뭐 이런데, 훨씬 내성이 강한 편이에요.
6: 성별의 핵심은?
2: 역할?
6: 아니요. 같은 성끼리는 융합해서 개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1: 당연한 얘기겠죠?
2: 그렇죠.
3: 네. 아주 근데 그 재밌는 거 하나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간 남성의 Y염색체인데 이게 1959년에 Y염색체가 남성 성별을 결정한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근데 그 직후부터 해서 한 60년대, 70년대 한 초중반 거의 한 10년 동안 무슨 연구가 많았냐면 그 Y염색체를 하나 더 가진 남성
2: 그러니까 XY,
3: XY, Y.
0: 그런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0: 하나 더 가지면 어떻게 되죠? 뭐 남자나 더, 그럼 진짜 막.
3: 정확하게.
4: 그래요?
3: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정확하게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거의 한 10년 동안을 Y염색체 연구에

0: 80% 이상이 다 XYY 염색체 연구에만 다 몰렸대요. 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연구 주제도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Y 염색체 하나 더 가진 남자가 더 폭력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1: 아,
0: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보고서까지 나왔었어요. 아, 이런 남성들이 앞으로 범죄를 일으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결국엔 70년대 중반이 되면 더 이제 역학조사 대규모로 해보니까 아니네.
2: 별 연관은
3: 없다.
0: 조금 폭력성이 좀 과도한 약간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입원시켜놓는 시설에 염색체 검사까지 해봤는데. 한 걸 봤더니 한 3.5% 정도가 Y염색체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 XYY.
0: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1: 입시적으로.
0: X염색체를 하나 더 가진 남성도 3.5% 정도가 있었던 거죠.
1: 아, XX.
0: 염색체가 뭐 일종의 뭐 성별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사실.
2: 그래서 대개 그런 분들은 자식이 없어요. 네.
1: 근데 네. 성이라는 게 암수,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까? 이 생물학에서는요?
2: 아니요. 종에 따라서는 네. 성이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식물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식물은 대개의 경우에 암수가 한 몸에 한 꽃에 있잖아요. 대개의 꽃들은 수술부터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꽃으로 피면 수술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꽃가루를 보내는 그리고. 역할을 하다가 수술이 서서히 시들면 가운데 있는 암술이 이제 도드라지면서 그때부터는 꽃가루를 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아, 다시 받고.
2: 이걸 수치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수컷이었어요. 꽃가루만 내보내주니까. 근데 그 수술들 중에 꽃가루 다 내보내고 시드는 게 생기면 이게 76% 수컷을 하네. 100% 수컷으로 시작했다가 100% 암컷이 되는 데까지 쭉 하니까 꽃에서는 성이 무한대로 많은 거죠. 그렇죠? 미국의 애리조나 같은 사막에 주로 사는 개미인데요. 수확개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나다를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그걸 먹고 하는데 그 개미에서는 일개미를 만들려면 짝짓기 해야 되는 수컷이 따로 있고 여왕개미를 만들려면 짝짓기 해야 되는 수컷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여자는 한 종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성이 세 개예요 이미. 근데 여기에 변종이 또 태어났어요. 변종이? 최근에 보니까
1: 네.
2: 이 잡종에서는 암컷도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잡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개의 성이 나타난 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1: 네.
2: 어디까지나 특수한 케이스고요. 네. 그냥 제일 좋은 전략은 한쪽은 질적으로 승부하고 한쪽은 양적으로 승부하는
1: 승부하고.
2: 그게 가장 좋은 전략으로 진화한 거죠.
1: 짝짓기를 안 하고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으면은 더 편했을 텐데.
2: 나는 솔로 필요 없죠.
1: 그렇죠.
4: 나는 커플.
1: 네, 나는 커플. 나는 이미 커플.
2: 그러니까 무성생식이 훨씬 편하죠.
1: 네.
2: 유성생식을 하는 우리들은 나는 솔로도 해야 되고 뭐
1: 어필해야 되죠.
2: 다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1: 영숙 씨, 옥순 씨 찾아다녀야죠.
2: 그렇죠.
1: 고백해야죠. 뭐 해야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둘러보면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1: 네.
2: 이게 패러닥스예요.
3: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성생식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진화생물학에서 되게 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성생식을 하는 단세포 진핵생물들도 환경이 척박해지면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3: 이때 이 유전 변이들이 조합되면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개체가 나올 가능성이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에 비해는 커지게 되고 이런 유성생식의 장점 때문에 아마도 유성생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이제 짝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동물들은 짝짓기 철 같은 게 있잖아요. 짝짝짝짝 철도 있고 근데 인간은 뭐 짝짓기 철이 없잖아요.
2: 네. 왜 우리 인간은 저 번식기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았을까?
1: 없어요,
2: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적으로 딱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것도 환경에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지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체외생식기가 헐겋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뒤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막 걸어 다녀요. 그럼 뭐 수컷들이 다 미치는 거죠. 막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암컷하고 짝짓기를 하려고 지금 이 짝짓기 해.

0: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근데 인간 여성은 전혀 안 보이게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이걸 우리가 은폐한 배란이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은폐?
0: 배란이 은폐되어 있는 묘한 영장류.
1: 알 수 없는.
0: 예.
2: 가설이 있으세요, 교수님?
0: 아니,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1: 예.
0: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분명히 드러나면, 그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그걸 모르면,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전략은 한 여성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여성이 어느 날인가는 수태 가능한 날이 올 테니까 어쩌면 한 여성과 섹스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 그거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을 수 있겠다.
2: 은폐된 어떻게 보면 이 생식 주기라고 하는 게 그 인간에게서 다른 그 유인원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일부일처적인 성향의 진화를 어떻게 보면 추동했을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3: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자의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의 젖꼭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4: 남자의 젖꼭지는 꼭 필요 없는 걸까요, 교수님?
0: 이거는 그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그냥 생겨난 그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수컷인데도 젖을 생산하는 포유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쟤는 기능이 안 없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쩌다가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거겠죠.
1: 네.
0: 진화의 저 과정에서.
2: 남성이든 여성이든 Y 염색체를 빼고는 거의 다 같은 유전자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가지고 두 개의 성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5: 성별 분화될 때도 왜 디폴트는 네. 여성이, 네. 그쵸, 여성이고.
2: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의 그 유전적 프로그램은 여성 생식기화 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바이포텐셜 고나드라고 했어요. 바이는 두 개란 거고 포텐셜은 잠재력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양쪽의 생식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둘 다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오.
2: 처음에는. 근데 남성의 생식기가 퇴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데 Y 염색체 위에 있는 SRY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SRY?
2: 그 부분이 이 반대로 이걸 팔씨름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결정은 팔씨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팔씨름은 여자가 여성 생식기가 이기기로 돼 있는 팔씨름인데 Y 염색체가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해서 밀어줘서 얘를 남성 생식기를 살리고 여성 생식기를
4: 외부에서 개입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뭘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2: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염색체 위에 있는 요 스위치를 인간이 유전공학적으로 조절하면 성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쥐 가지고 이거를 90년대 초반에 성 전환을 실제로 해서
4: 수술 안 하고요?
2: 네네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염색체와 다른 성별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4: 이미 태어난 후에
5: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거예요? 태어난 후에
2: 태어난 후가
5: 아니라 발생 당시에
4: 발생 당시에
5: 인간 남성의 Y 염색체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4: 아, 왜 그래요?
5: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50만 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하는 연구를 제가 봤거든요.
4: 그러면 다 성이 그냥 통합이 되는데요?
5: 몇십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남성이 없어지는 거냐?
4: 그러니까.
5: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Y 염색체에만 성을 결정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4: Y가 없어도 돼요?
5: 네, 없어도 다른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4: 빼우니까,
5: 거죠.
4: 빼우니까.
0: XO 시스템도 있어요.
2: 예쁜 것 같은 딱 그거 말씀하시는데
0: 네.
2: X 염색체랑 O라고 표현하거든요. 없어요.
5: 없어.
2: 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암컷, 그 해부학적으로 암컷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빵꾸 나면 수컷.
6: 그게 떨어져 나간 순간이 인간에게 성별이 생긴 순간일까요?
2: 아니요.
6: 그건 또 아니에요?
2: 그건 아니죠. 이게 동물계에서는 이미 전략이 두 가지, 양으로 승부하는 성과 이 질로 승부하는 성이 나누면서 두 가지 성별의 구분 자체는 확고해졌는데 이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했어요. 그래서 XY 이전에도 이미 성별은 나눠져 있었고 대신에 얘를 결정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러니까 거북이 엄마가
4: 아, 거북이 알이요. 예.
0: 알을 이만큼 이제 모래 안에다가 다 파묻어놨잖아요. 그래 햇빛이 비치면 그 모래 표면에 가까운 데는 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저 더 깊이 있는 건 좀 낮고 온도 차이로 암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4: 야, 그냥 알인데 온도에 따라서
2: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있고요. 온도랑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하이브리드.

0: 프리드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1: 제가 뭐 도마뱀을 반려동물로 키우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레오파드 개코를 키우는데 네.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얘가 왜 온도 따라 바뀌나. 이게 방향족 고리라는 아로마틱 물질이 있어요. 화학 분자들이. 이걸 바꾸는 효소를 우리가 아로마테이스라 그러는데 아로마. 이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둘 다 그 구조를 가져요. 되게 비슷하게. 아. 알에 있을 때 온도가 한 26도 정도 기준으로 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거를 전환시켜요. 결합을 끊어가지고.
2: 아.
1: 온도 때문에. 지금까지 분자는 어떻게 된다 알렸는데 도대체 이 알이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서 뭘 자극하느냐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3: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의 니모.
0: 니모, 예.
3: 니모 같은 그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는요, 암컷이 없어지면 수컷들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수컷이 한 24시간 내지 72시간 정도 기간에
2: 설마.
3: 암컷으로 그냥 변해요.
2: 물고기가요?
3: 네.
2: 어, 말도 안 돼요.
0: 물고기는 성전환하는 물고기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2: 오, 네. 그래요?
3: 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체내 생식기관이 다
2: 암컷이 돼버려요.
3: 예.
4: 자기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이 되는
2: 투표를 거예요? 투표를 하죠, 투표를. 모여가지고 산호초 안에, 산호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4: 야, 너 지금 오늘은 이번엔 너.
2: 암컷이 없다. 누가 자원 좀 해라.
4: 그렇죠.
2: 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암컷 간다.
4: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2: 어제의 동료가 내 남편이 되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끼리는요.
0: 성전환이 크기를 매개로 이루어져요.
4: 크기?
3: 왜냐면 그 중에 제일 그 강한 존재가 암컷이어야 그 사회에서는 이제 또 알을 낳고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2: 저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미라든가 뭐 고등어라든가 뭐 방어라든가 이런 애들도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3: 아니요. 그런 저 물고기들이 따로 있죠.
2: 아, 따로 있죠.
3: 예.
2: 열대.
3: 열대 바다에 가서 예. 산호초 스노클링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 예쁜 애들 중에는 예. 많아요.
2: 아, 그러니까.
4: 성전환이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네요.
3: 그렇죠.
2: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거기다 뿌리잖아요.
3: 네.
2: 예, 액상을 뿌리잖아요. 근데.
3: 액상.
2: 정액상. 정액상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는데. 그럼 물고기들이.
3: 처음들은 욕을 해가지고. 참 헷갈렸어요.
2: 너무 또, 제가 교육방송이니까 너무 또 약간.
1: 저는 성별 바뀐다는 게 별로 거부감이 없이 드는 게. 성별이란 게 사실 생식기 말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싶긴 해요.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생식기를 제외한 모든 거는 변화가 되잖아요. 목소리부터 몸의 형태나. 근데 사실은 그 성별을 결정하는 게 여러 기준이 있지만 어떤 생식기를 갖고 있냐가 인간의 경우에는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어요, 전.
3: 재밌는 게요. 로마 시대 때 같으면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4: 오히려.
3: 중간 성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성적으로도, 성적 형질로도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염색체 수준에서 둘이 남자 여자가 다르지만 남자로 태어나려면 그 발생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그래야 남성 성기가 만들어져요. 그 호르몬이 그 시점에 분비가 안 되면 남성 성기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약간은 여성 같고 딱히 여성은 아닌데 조금 변형된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거는 그냥 현실이고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오히려 예전에는 그리스나 로마 때는 그걸 다 인정을 하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우리 임 교수님이 나왔으니까 과학기술학을 하시는 분한테 숙제처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과학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리스나 로마 시절에는 우리가 염색체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염색체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여성은 XX고 남성은 X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명하게 XX는 여성이고 XY는 남성이야. 근데 왜 중간 형태가 어정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사회의 그런 현상을 오히려 만들어낸 거 아닌가.

0: 오늘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1: 야, 장난 아니네.
2: 충격적으로 못하겠어. 너무 말씀드려요.
3: 많이, 많이 자제했는데요.
4: 아, 많이 자제하신 거예요.
3: 아, 자제하고 있었어요.
5: 재밌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6: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분야의 전문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최고 수준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7: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0: 이 티백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약 12억 개가 있다라는 말인데.
7: 예, 맞습니다.
0: 예? 예? 맞습니까?
7: 예. 세탁을 하면 탈권 입고 다니기 전에 거의 같은 양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기로 나옵니다. 심장마비, 신근경색.
8: 이게 그 유발하고 뇌까지 가고 이 얘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7: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음식물을 통해서 이거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5g을 먹습니다.
0: 일주일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미세 플라스틱
8: 먹어서 없애자.
1: 어쩔 수가 없습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왔나? 아? 쌉총마! 내 하는 말 쌉총마! 니캉 내캉! 사투리 재밌네 이거! 살람빵 똥마! 빠지소! 샤스나 보나! 어디서 샀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사투리 잘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 못한다 그래? 가만있어봐. 이거를 검증도 받을 겸 한번 사투리를 한번 네이티브로 잘 배워볼까 한번? 오 맞아! 그쪽에 연락해봐야겠다. 아, 예, 선생님. 저 백승객이야. 여기 한번 와프리카 아프리카 쇽? 아하!
1: 오, 평수!
0: 안녕하십니까?
1: 평수 오랜만이에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루베리 스무디. 어, 오늘 월요일인데 물 왜 들어왔지? 오빠야, 눈 온대! 와, 진짜 눈이다! 눈 온다!

0: 네요. 반갑습니다.
1: 아, 잘 지냈어요?
0: 아, 잘 지냈습니다.
1: 요즘 사투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0: 예, 맞아요. 이 네이티브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셨거든요.
1: 아, 네네. 지금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저? 방금 진짜 안 썼는데?
0: 진짜 안 썼는데?
1: 응.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쓰지 않아요, 근데?
0: 아, 진짜.
1: 그래도 또 오늘 팬들을 위해 특별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제가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0: 그럼 오늘 편안하게 그냥 사투리로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은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0: 예,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미디어 사투리라는 게 뭐예요?
1: 미디어 속에서 그 사투리를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미디어 사투리라고 불러요. 편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쳐요. 어.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0: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1: 거짓말 하지 마세요.
0: 왜 오셨는겨?
1: 그가
0: 혼자 없어요. 근데 맞지 않습니까?
1: 오, 쉽지 않은데?
0: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요? 아,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1: 몇 분이세요?
0: 저희 두 명이요.
1: 어, 자리 있죠? 괜찮으세요?
0: 어, 예, 알겠습니다. 네.
1: 이게 젊은이들이 쓰는 인사.
0: 네. 만약에 저였으면은 자, 손님 해주세요.
1: 아, 배고프다.
0: 맞나? 몇 명인데?
1: 혹시 기분 나빠요?
0: 기분 좋게 사투리 어떻게 해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서오세요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비슷한 예로, 욕보이소.
0: 욕보이소.
1: 와그라는교.
0: 와그라는교.
1: 이거는, 오, 20, 30대들은 잘 쓰지 않아요.
0: 어, 왜요? 아, 욕보라고?
1: 어, 그런 건 아닌데. 함부로 쓰시면 위험할 수가 있다.
0: 오, 아주, 아주 좋은 겁니다.
1: 유용해요? 네, 메모해주시고요.
0: 욕보이소는?
1: 부산에서 주문을 할 때, 예.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예?
0: 예? 네. 그거는 그냥, 저희 취임새 아니에요? 에! 에!
1: 어이, 어이.
0: 에! 에! 에! 밥 먹으러 가면 에! 에! 에! 이러면 돼요? 야, 야!
1: 예! 여기 와달라는 거죠.
0: 아!
1: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아요.
0: 아요.
1: 보소.
0: 보소.
1: 이것도 이제 젊은, 특히 펭수같이 어린 친구들 쓰면 안 돼요.
0: 아.
1: 그래서 펭수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로 한번 사투리를 응용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0: 예. 네.
2: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고 막 오만내가 다 쑤시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들어줄 사람 없나?
0: 예. 보소. 예.
2: 시방 좀 뭐라 했노?
0: 예. 대 들어주니까 예.
2: 에이 범죄를 못 배웠네. 어?
0: 예.
2: 아!
0: 보소.
2: 뭘 보소?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가.
0: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1: 보소.
0: 보소.
1: 어, 이런 거는 좀 버릇이 없게 보일 수가 있다.
0: 그쵸,
1: 특히 펭수같이 어린 아이가 쓰면 안 된다. 이걸 배웠잖아요.
0: 아, 그럼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죠. 부산 사람도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요.
0: 제가 너무 그 외국어처럼 생각했나 봐요. 이 억양이 사투리 근본이죠.
1: 억양 자신 있어요?
0: 저 억양 완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억양은 완벽히 구사합니다.
1: 눈 감고 들으면 중국어 같지 않았어요? 펭수 이 단어 읽어볼까요?
0: 예. 누나야.
1: 누나야.
0: 누나야.
1: 오, 괜찮은데?
0: 고마워.
3: 이거 경북 아니에요?
0: 말 대꾸하지 마세요.
1: 네. 근데 이제 펭수가 말한 거는 약간 경북 쪽이었어요.
0: 어, 저 경북이구나.
1: 누나야.
0: 누나야.
1: 부산 쪽에서는?
0: 예.
1: 누나야.
0: 누나야. 아, 경북은 올라가고 북이니까. 경남은 남이니까 내려가고.
1: 오, 맞았어요.
0: 오.
1: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0: 고속도로.
1: 경남에서는 어떻게 읽냐면요.
0: 예.
1: 1, 4, 4, 2예요.
0: 그게 뭐예요? 아, 강세입니까?
1: 억양이죠.
0: 억양이 4라고?
1: 고속도로.
0: 고속도로.
1: 어, 좋아요, 좋아요.
0: 고속도로. 오. 고속도로. 오. 고속도로.
1: 오, 오.
0: 1, 4, 4, 2. 1, 4, 4, 2.
1: 경북은 4, 4, 3, 2예요.
0: 고속도로.
1: 오.
0: 고속도로. 아니, 저 숫자가 마법이네요.
1: 오. 펭수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경남 사투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0: 한국은행? 한국은행.
1: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0: 한국은행.
1: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거잖아.
0: 아, 뭐예요?
1: 경남은 4, 4, 3, 2예요. 한국은행.
0: 한국은행.
1: 응. 그럼 4, 3, 2, 1이 아닌가?

0: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이거 누가 썼어?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2, 2, 4, 2예요.
0: 한국은행.
1: 오, 맞아, 맞아. 오, 잘하는데?
0: 오, 뭐야? 오,
1: 경남 사투리를 쓸 건지, 경북 사투리를 쓸 건지, 혼재 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사투리가 될 수 있어요. 오. 이번에는 엄청 유명한 명대사.
0: 야,
1: 니가 가라 하와이.
0: 친구
1: 말해볼 거예요.
0: 네. 네.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억양이.
1: 진짜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아!
0: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1: 근데 왜 하와 이러는 거예요? 하와이도 어쨌든 영어지만.
0: 네. 이거... 아니 영어도 사투리로 해요?
1: 영어도. 아. 하와이.
0: 하와이. 하와이.
1: 좋아요, 좋아요.
0: 니가 네. 니가 가라 하와이.
1: 아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읽고 한번 배워볼 거예요.
0: 네. 야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이거.
1: 그쵸, 쉽지 않아요.
0: 와.
1: 한번 읽어볼까요?
0: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1: 오.
0: 몇 점입니까?
1: 몇 점 만점이요?
0: 10점.
1: 10점 만점? 2점? 근데 문화센터 되게 잘했어.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0: 어, 맞아요.
1: 오, 되게 잘했어요. 연기가 되게 많죠. 같은 연기여도 이 연기는 뭐야?
0: 가스, 가스.
1: 그쵸. 이 연기는?
0: 그건 이제 액팅.
1: 맞죠? 요거는?
0: 미루어진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저 세 개가 다 다릅니까?
1: 그쵸. 연기. 연기.
0: 연기.
1: 연기 수업이.
0: 똑같잖아요.
1: 이거는 연기이고, 이건 연기. 연기되었다.
0: 마지막 건 그냥 서울말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읽으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0: 어, 네.
1: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0: 아, 살짝 그 액팅이랑 미루어진 게 비슷하네요.
1: 어,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엄청 유명한 거 있죠.
0: 어, 뭐야?
2: 왈왈!
0: 개. 개. 개.
1: 하지만 부산에서는
0: 네.
1: 이거는 개고 깨.
0: 어화.
1: 깨.
0: 어?
1: 이거는 장음이에요, 장음. 깨.
0: 개, 개에다가 깨 뿌려 먹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1: 여기에다가?
0: 예.
1: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0: 오.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어.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어.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그러면은 간장게장은 간장깨장이라고 해요?
1: 그거는 간장게장이에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0: 아, 그건 간장게장이라고?
1: 네.
0: 아,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것도 약간 밈이잖아, 밈.
1: 너무 유명하지만 네. 그래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는 서울 예시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0: 오, 좋아요.
1: 네.
3: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근데, 아, 잠시만요. 근데, 아, 잠시만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깍쟁이 같아, 깍쟁이.
3: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서울말이 아니라 부천말입니다, 부천말.
4: 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1: 가끔 잘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펭수 원래 말처럼 해볼까요?
0: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0: 뭐야? 이거
1: 되게 잘한다.
0: 이거 서울말인데.
1: 제 워너비.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배웠던 1, 2강 합쳐서 한번 연기 실전을 해볼 거예요.
0: 와, 실전이구나.
1: 어? 아! 어, 미안하다. 네, 그...
0: 네, 지금 가봐야 된다.
1: 어디?
0: 몰라, 가봐야 된다.
1: 내 말 좀 들어봐봐.
0: 듣고 아니, 있다. 듣고 아, 있다. 이건 나라.
1: 내니 5년 동안 좋아했다.
0: 왜?
1: 네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멋있어서.
0: 고맙다.
1: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0: 그래, 나 니 좋아한 적 없다.
1: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0: 그럼 거짓말하나? 니 좋아한다.
1: 진짜?
0: 거짓말이다. 거짓말.
1: 니 진짜 나쁜 놈이다! 사투리를 하다 보면은 너와 나의 용법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0: 오!
1: 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0: 예.
1: 답변을 yes or no로 하는 거예요.

0: 예를 들어서 네 밥 먹나?
1: 아니?
0: 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그럼 너는?
0: 너의 경우에는 왓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네 뭐 묻노?
1: 아 나 김치찌개 먹었어.
0: 맞아 바로 그거다.
1: 그러면
0: 이해 못했나?
1: 아 이해 못했나?
0: 어 못했나?
1: 그럼 왜 못했노?
0: 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1: 야 이거 재밌대 이거.
0: 어. 또 예외적인 용법이 있어요.
1: 오 뭔가요? 오.
0: 야, 쟤 와 잘하노. 아, 왜 이래 참으노.
1: 아, 혼잣말.
0: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거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4강에 왔어요.
1: 다 배웠니, 이거 오늘.
0: 자, 첫 번째. 이따이가.
1: 이따이가? 이거 아니야?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쓸까요?
1: 내가 뭐 말하기 취임새. 뭐 말하기 전에.
0: 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따이가.
1: 아, 있잖아.
0: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닌데?
1: 그러면 아이유의 있잖아를 그러면 부산으로 어떻게 불러요? 있다이가. 오! 나는 너무 가슴이 떨려. 좋아. 한번 해주세요.
0: 저 안 해도 돼요?
1: 짜다시리? 아, 짜다! 이거 되게 짜다.
0: 짜다시리 비싸지도 않구만. 겁나 쨔네.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있고 왜 저렇게 멋있는 척해?
1: 아, 서울 말이요?
0: 네. 어. 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따이가. 김팽! 이거 영바이다.
1: 그거는 중국어 아니에요? 영바이다.
0: 펭수가 머릿속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펭수가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면 어때요?
1: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제 부산 사투리 가르치는 펭수입니다. 똑바로 배우셔. 일단 첫 번째. 자, 음식점에 갔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문 어떻게 하나?
2: 저기요.
1: 아닙니다. 예.
0: 쌤, 좀 이상해요.
1: 아니야, 아니야. 자, 그리고 어르신들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어르신. 벗어. 벗어. 여기는 보라는 거죠?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0: 고속도로.
1: 고속도로. 4321. 대구. 고속도로. 고속도로.
2: 쌤, 왜 리듬 타요?
1: 자, 원래 이 사투리는 리듬을 좀 타는 셈입니다. 저를 따라해서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원, 투.
3: 고속도로.
1: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저 바로 부산 가도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천 펭귄은 부산 아닙니까? 제가 부산 펭귄.
4: 근데 펭귄에서 온나?
1: 도이베이다.
5: 도이베이? 그게 뭔 소리고?
6: 부산 같진 않은데.
1: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6: 나 부산 사람.
1: 내가 부산 펭귄인데 사투리 뭐 알아? 부산 해줍니까?
7: 뭐?
1: 뭐야? 저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진짜 발등아.
7: 아 우리 터.
8: 월렁뚱땅 살던 사.
1: 이 원래 아 내가 턴 펭귄은 이 부산에서 태어난 게 맞는 긴데 펭생 꼬인다 꼬있어
9: 펭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1: 내 고향 갔다 왔다 아닙니까?
9: 고향 남극이잖아.
1: 말투는 모르겠습니까? 부산 아닙니까?
9: 부산?
1: 예.
9: 근데 사투리 못하잖아.
1: 사투리 잘하고 있구만. 뭐 저 부산 사람이십니까? 여기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시면 제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벌써 부산 사람 없습니까?
10: 내가 직접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버리 까버리 깝깝깝깝깝 좀.
1: 부산 사람 없습니까?
11: 부산에서 왔는데.
1: 아 일로 오이소 일로 오이소. 저 어디서 온 거 같습니까?
11: 부산 구포에서 왔어요.
1: 그거 뭐야? 아니 저요 저요.
11: 예?
1: 저요. 본인 말고 저 어디서 온 거 같냐고요?
11: EBS에서 온 거 아닌가?
1: EBS 아니고 제 고향 어딘 거 같습니까?
11: 나는 그걸 모르지.
1: 딱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내 사투리로 잘 통하고 있구나.
11: 아, 부산 아닌 것 같은데.
1: 부산 맞습니다.
11: 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1: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지?
11: 내 따라하면 되겠지.
1: 백신대야.
6: 네.
1: 네 사투리 어떤데?
6: 딱히 부산 펭귄 같진 않은데.
1: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6: 나 부산 사람.
1: 내가 부산 펭귄인데?
6: 남극에서 왔다며.
1: 사투리 뭐 알아?
11: 아 됐다 됐다.
1: 여기 다 부산에서 왔습니까?
2: 네.
1: 서울 놀러 오셨습니까?
2: 네.
1: 서울 좋았나?
2: 네.
1: 뭐가 제일 좋던?
6: 눈 오는 거요.
1: 눈.
2: 왜요?
1: 아니 미안하다. 아니 내가 공감해서 웃는 거다. 공감해서. 부산에서 눈 보기가 좀 힘들잖아.
2: 네.
1: 본인은 부산이 맞다, 서울이 맞다.
6: 저는 부산이요.
2: 저는 부산.
10: 부산 뭐가 좋은데?
6: 좀 사투리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요.
10: 어,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게.
6: 네.
10: 너도 못 알아듣고.
6: 네.
10: 근데 봐라, 내 말하는 거 니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6: 네.
10: 그럼 내 부산 펭귄 맞다 아이가.
6: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10: 그러면 어디 같은데?
3: TV에서 나오는 부산 말투?
10: 아, 미디어 사. 고맙소, 잘 가라.
4: 펭귄 사투리 안 먹히는 거 같아.
10: 아니, 아까 지금 저 친구랑 의사소통한 거 보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8: 방금 미디어 사투리 같다고 했잖아요.
10: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직업병이죠.
4: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인정 받아볼까?
10: 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안으로 가가지고 부산 가시려고 하는 분 잡읍시다. 부산 사람 없습니까? 부산 나와라! 아, 난 이 얼굴만 봐도 부산 사람인 거 딱 아는데. 부산 사람을 찾습니다.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니고. 아, 여기 서울 냄새 많이 나네요. 어? 딱 보이! 우리 쪽 사람이네.
12: 어디 사람인데요?
10: 저 동래구 아닙니까? 동래구. 예.
12: 어디 사투리?
10: 이거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어디까지 아니. 올라가는 거예요?
12: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 고마워, 잘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2: 비슷한데.
10: 바니바니 혹시 바니바니 게임 하세요?
12: 바니바니.
10: 바니바니 게임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바니바니 어, 당근 아닌데? 당.
12: 바니바니 당근.
10: 어? 부산 얼마나 사셨는지요?
12: 24년?
10: 아, 그럼 네. 저기 그럼 서울 왜 오셨어요?
12: 이제 일하러.
10: 어때요? 서울 어떻습니까? 서울 좋아요?
12: 서울 이제 저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어? 서울 말 맞아요 이거?
10: 서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 어떠셨어요?
12: 저는 서울만 쓴다고 쓴 건데 되게 약간 좀 화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야. 악센트가 조금 세니까.
10: 아, 그럼 들으실 땐 어땠어요? 서울 말을 듣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12: 다정하고 조금 간지럽게.
10: 간지러요? 어, 뭐가 제일 간지러웠어? 아, 왔나?
13: 왔다.
10: 아, 왔나? 딱 보니까 우리 사람 같은데, 얘.
13: 부산인데.
10: 완전 초백이네, 이거. 어? 완전 초백이야. 부산이랑 서울이랑 뭐가 제일 다른데?
13: 서울 아들은 밥 먹나, 이게 알고.
10: 어.
13: 밥 먹었니?
10: 다시 한 번인데요?
13: 밥 먹었니?
10: 이거 또 뭐 있어?
13: 뭐하노?
10: 뭐하노?
13: 우리는 뭐하노?
10: 뭐하노?
13: 계속 뭐하노, 여기서?
10: 어, 뭐하노?
13: 나
10: 뭐 한다.
13: 서울 아들은
10: 뭐해?
13: 뭐해? 이런 거 알겠나?
10: 아, 맞다.
13: 그래.
10: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이름 부를게. 이름 뭡니까?
13: 이광기.
10: 이광이면은, 그 이광이, 이러거나 이광, 그러잖아.
13: 알지. 보통 좀 지나면은 희야.
10: 아, 희야.
13: 수야.
10: 수야. 아, 그제. 그러면은 수야. 그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13: 광이야?
10: 가만 있어봐. 그 여자친구는 어디 사람인데?
12: 강원도 원주 사람.
10: 아, 뭐 했더래요? 내가 막 뭐 했더래요?
12: 너무해.
10: 어, 미안해. 히! 해병대, 그,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14: 경상남 창원입니다.
10: 경상남도 창원!
14: 맞습니다.
10: 아, 창원 사람이가!
14: 아, 맞습니다.
10: 내 부산 팽이거든.
14: 부산 사람이가?
10: 너 하는 말이랑, 내 하는 말이랑, 또이빼이다.
14: 또이빼이?
10: 또이빼이 모르나?
14: 무슨 소리고?
10: 아, 창원은 또이빼이 안 쓰나?
14: 창원은 또이또이다, 또이또이.
10: 아, 또이또이.
14: 근본이 없는데. 유튜브만 보고 배운. 한국 부산 펭귄이라고 했나?
10: 맞다.
14: 이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보니까.
10: 테스트 한번 해봐라.
14: 혹시 국밥에 부추 넣어 먹나?
10: 전구지.
14: 아, 오케이.
10: 그리고 순대 소금 찍어 먹나? 하나, 둘, 셋.
15: 깜짝.
10: 안돼, 이제. 반갑다, 친구야.
15: 반갑다.
10: 내 부산 맞다, 아니니까.
14: 부산 사람 맞네.
10: 맞지? 부산 펭귄이다. 그래, 언제 저녁하나?
14: 언제 저녁했다.
10: 야, 저녁 축하한다. 박수 한번 드리소. 저녁을 축하합니다. 혹시 기차 시간 얼마 남았는데?
14: 20분에 가야 되는데.
10: 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뭐, 잘 가래.
15: 뭐,
10: 부산 놓쳐 부른네, 이거. 아, 자,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인정받았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16: 어거지 인정이다.
10: 자, 어거지고, 먹어지고, 정구지고, 어, 정구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우리 배고픈데, 정구지, 너 물까, 뿌릴까, 뿌뿌빠빠까리. 안녕하십니까?
17: 어서오세요.
10: 안녕하이소.
18: 나!
10: 이거 뭐야?
17: 이게 누구의?
10: 어? 가만있어 봐. 아니 아저씨.

0: 나타나, 수야! 뭐야, 니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 아니,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앉아.
1: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게 웬일이냐?
0: 여전하네, 이거, 여전해, 여전해.
1: 아, 잠깐만, 이거. 어? 도와주이소. 이게 얼마만이야?
0: 얼마만이야는, 임마, 반말이고.
1: 반갑습니다. 야.
0: 뭐야, 미친놈이, 뭐야? 도라이야? 어쩐 일이야, 이거, 어쩐 일이야, 니?
1: 배가 고파갖고, 밥물 왔습니다.
0: 아, 밥물 왔어. 근데, 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투리를 막 했어.
1: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잘 됐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0: 뭐가?
1: 내 부산 팬들인데, 다들, 그,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0: 그, 말투는 근데 그게 아니지.
1: 그럼 어디 말투인데?
0: 어디 말투인데? 이거 우리 말투야, 이게.
1: 이거 부산.
0: 그러고 얘기할 때 내가 저번에 그 전수해줬잖아. 막 뺐지 마.
1: 어떻게 뺐다?
0: 정확한 부산 사투리가 이 억양이 생각 안 날 때는 의 생각을 하고 얘기하라면 생각할 시간을 버리란 말이야.
1: 아, 벌라고.
0: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내 보니까는 저번에 그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어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만.
0: 아, 우리 터.
1: 예?
0: 터는 오리지널 부산이 아니야.
1: 아, 오히려
0: 양산으로 가자. 양산을 옆에 양산을 갔단 말이야.
1: 아, 그게 또 다릅니까?
0: 그게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내 끝나고 어. 그날 그 촬영 끝나고,
1: 끝나고.
0: 내가 앉히놓고 어. 내가 다 알려줬어. 하나하나 교정해줬어.
1: 아, 부산 그 표준말을.
0: 그게 당연하지.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1: 아, 근데 왜 방송에서 안 하고 굳이 끝나고만 합니까 그거?
0: 가 아이돌이다. 가 무시하면 되나?
1: 아, 역시 또 배려하신다.
0: 당연하지. 가도 자존심이 있는데.
1: 역시 어른이시네요.
0: 그래. 이야.
1: 한번 볼까?
0: 야이, 그냥 무면 안 돼.
1: 아, 맞다. 정부지.
0: 서울 촌놈들은 부추락하고, 우리 부산 특별시 사람들은 정부지락 하지.
1: 맞지?
0: 정부지를 팍팍 눌러서 모아야 돼.
1: 예. 응.
0: 자. 부추 좀 더 주세요를 그 부산 사투리로 내가 주문해라.
1: 아, 제가 또 배웠다 아닙니까?
0: 어, 내도 무야지.
1: 예! 예!
2: 네.
1: 이, 정부이 좀 주이소?
0: 혜수님.
2: 네.
0: 좀. 좀.
1: 아, 좀.
0: 아, 혜수님 좀 했는데 한마디에 그냥 한 글자에 딱 주시잖아.
1: 오, 아, 맞습니까?
0: 그래. 저 모르겠다 싶으면 좀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만 알.
0: 가만 있어봐. 네 오기 한참 전에 내가 먹고 있었거든.
1: 예.
0: 그게 좀 아 식었네.
1: 아, 식었나?
0: 자, 봐봐라. 이거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를 부산말로 딱 주문해봐.
1: 식은 돼지국밥을 뜨겁게 해달라.
0: 어, 그렇지.
1: 그 사투리로.
0: 어.
1: 예.
2: 네.
1: 좀. 아, 좀.
0: 아이, 그, 뭐,
1: 아, 좀! 그거 아닙니까?
0: 좀 한마디, 식은 거를, 뜨겁게 해달라는 그 느낌이 그거 안 들어가잖아, 그 글자
1: 느낌을...
0: 하나에는 다 안 들어가잖아.
1: 아, 느낌을. 그럼 보일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0: 혜수님.
3: 네.
0: 여기 좀 식었는데.
3: 네.
0: 대파 좀.
3: 네, 대파 좀.
1: 야!
0: 그, 여기 너무 크잖아. 어?
1: 크죠?
0: 혜수님.
3: 네.
0: 여기 좀 너무 큰데. 좀 선글라지.
1: 선글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0: 선글라도 있어.
1: 아니 뭐 선글라스도 아니고.
0: 뭐 음식이 있어? 그 사이좋게 나눠 먹자.
1: 어, 그러면 선글라 먹자 이럽니까?
0: 농갈라 먹자.
1: 예?
0: 농갈라 먹자.
1: 그런 말이 있다고?
0: 외워 그냥 외워.
1: 아, 외우라고?
0: 부산 시민이 되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1: 아, 이거 나 부산 팬들이지 이거. 아저씨 이거 모르십니까? 에린 왕자.
0: 쥐베리, 쥐베리, 에린 왕자.
1: 그렇죠, 삼색 쥐베리.
0: 봐봐, 봐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1: 오, 자연스럽게.
0: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 올리려고 억지로 올리니까 이상한 거야.
1: 아.
0: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웃을게. 난 에린 왕자가 다시 왔거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늦어지긴다. 미국가 말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네가 언덕하면 내는 그 3시부터 행복할 길에.
1: 그럼 제가 배운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자, 그래.
1: 네, 마음으로. 네. 아. 미국 말이야.
0: 자, 그러면은 예. 문제를 내줄게.
1: 아, 좋습니다.
0: 이 문제를 맞추면 너는 확실히 이제 명예 부산시민이 되는 거야. 네 롯데팽이가 물어봤어.
1: 예.
0: 삼성페이다. 삼성페이다.
1: 삼성페이.
0: 계산 여기 삼성페이 되죠? 이따가. 아, 예, 예. 예, 삼성페이 되고. 이건 긍정. 이 세 번이잖아. 부정인데 더 강한 부정이
1: 그 강하게를 좀 하려면 은유를 더 넣어라.
0: 그렇지. 더 강하게
1: 삭배이다.
0: 기본기능 갖고 있어.
1: 오바, 나 부산 팽이 맞다니까.
0: 이득 아니나. 사장 형님한테
1: 예.
0: 계산할 때
1: 예.
0: 이 부산 사람 다 됐네. 그러면은 계산 내가 다 할게.
1: 아, 맞습니까?
0: 만약에 아니 아직 멀었다. 팽수야. 부산 사람들 아직 멀었다 하면은 네가 다 계산한다.
1: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거 부산 팬이 다 했네 이 말 들으면 아저씨가 다 내는 겁니다.
0: 그래.
1: 사장님.
0: 그 다음에 형님 이 아가 이거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
1: 그 제 사촌이 어떠십니까?
2: 좀 가깝구만.
1: 제 부산 펭귄 다 됐죠? 아, 삼촌. 아, 다들 먹어. 다들 맛있게 먹어. 자, 오늘 아주 푹신입니다. 됐습니까?
0: 아,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야? 아, 보통은 이거 아무도 없다 보니까 하는 거 아닌가?
1: 같이 먹으러 데리고 온 거야.
0: 근데, 여기서 여도 많은데 한 10명
1: 정도? 오늘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만 보지만 사실 유튜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낮은 조회수, 노잼, 억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것들은 다시 회의 때 나오지 못하게 땅속에 묻힌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4: 여기 뭐가 있어?
1: 편법을 써서 나오기도 한다.
4: 저거 평소할 때 맞아?
1: 유잼과 노잼, 유튜브와 방송 사이에 있는 낮.

0: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죽은 아이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펭수 아이템 5년 파먹고 살았지만 죽은 아이템 다시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 붓을 해주면 되잖아. 아이템 태박굿. 임상덕이도 알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0: 아, 안 돼, 안 돼. 못해.
1: 천만 영화 패러디를 포기할 셈이야? 진짜 파묘가 아니라 패러디일 뿐이라고.
0: 아니,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이야.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PD고 작가고 싸그리 다 악플이 악플. 그거 임금덩이 아니고 악템이라고, 악템.
1: 아니, 잠깐만. 내가 왜 임상덕이 허락을 맡고 있는 거지? 원봉기위, 아이템 대박고 재료 준비해줘.

어허이! 아이템 대박 구시로구나!

0: 담요요. 담요요. 담요요.
1: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글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0: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갑자 동방사 시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1: 아 그거 줘봐줘
0: 워리워리 새부리깡 우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2: 어?
1: 뭐야
2: 뭐 나왔는데요?
3: 펭수! 팽화님! 파리마! 팽화님!
0: 무슨 일이야?
2: 뭐 나왔어?
0: 저게 뭐야? 잡아! 어? 뭐야?
4: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네.
0: 어?
4: 어, 가, 내가 가져.
0: 뭐 하고 있어 지금?
4: 아 이거 진짜 이거 어, 괜찮다니까 이 아이템.
0: 아니 설마 이거 지금 차박?
4: 어 펭수 왔어. 펭수 왔네. 펭수 잘 왔어.
0: 원무길이 왜 거기 있어?
2: 아이 지나가는데 응. 재밌어 보여가지고.
4: 그래 이거 재밌다니까.
0: 아니 산중턱에서 차박이라 이 아이템이 왜 묻힌지도 모르겠어?
4: 왜 묻혔지?
0: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2: 타봐, 타봐, 일단 타봐.
4: 일단 타봐.
2: 일단 타봐, 일단 타봐.
4: 괜찮을 거야.
2: 어, 머리 조심하고, 머리 조심하고. 아, 일단 타봐, 일단 타봐.
4: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2: 아, 막상 하면 재밌을
4: 아,
2: 수 있어.
4: 아, 벌써 좋다. 아니,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하자고 했는데.
0: 이게 무슨 차박이야. 그냥 차에 박힌 거지. 이게 뭘 차박이야.
4: 아니, 그래, 좋잖아.
2: 차에 탔으면 차박이지.
0: 응.
2: 그러니까.
0: 나 지금 날개 지나. 야, 날개 쥐나! 날개 쥐나!
4: 아.
0: 이게 재밌어?
4: 아, 너무 재밌는데? 아까 계속 누워있지, 그냥.
0: 이게 자기 재밌다고 하는 거야?
4: 그림 좋잖아.
2: 그 풍경 좋은데, 뭐.
4: 응. 아,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성불했으니까 뭐 됐어, 이제.
0: 아,
4: 왜? 다 찾으니까!
3: 팽아님! 뭐가 하나 더 있는데?
0: 뭐라고?
3: 뭐가 하나 더 있어, 가만 있어봐.
0: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아이템 팟 있잖아.
3: 어 있어 있어.
0: 아이템 첩장? 산 중턱에 아이템 첩장이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5: 자 이게 안 어울리는 거. 이게 어울리는 거.
2: 이게요?
5: 어 이게.
2: 저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5: 아 그래요?
0: 아니 지금 산 중턱에서 무슨 퍼스의 컬러를 하고 있어.
6: 이게 내 아이템이었어.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밤마다 밤잠을 설쳤어, 펭수.
0: 아, 이거 분량 5분도 안 나, 5분도. 어? 다 잘 어울립니다. 그럼 또 억지로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말씀하셔야 되고.
6: 받아봐.
0: 아니, 보통 제가 안 어울리는 색깔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5: 펭수 잠깐 기다려봐요.
0: 아니.
5: 웜톤, 쿨톤으로 나뉘어져요.
0: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5: 퍼스널 컬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0: 선생님, 어렵죠? 안 어울리는 거 찾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죠.
5: 쿨톤들은 흰색이나 회색, 네이비 색깔이 훨씬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0: 오.
5: 오, 훨씬 깔끔하고 신사다워지고
0: 오,
5: 굉장히 샤프해지는데 이거는 좀 아저씨 같아지는.
0: 예?
5: 아, 죄송해요. 펭수가 아저씨인가요?
0: 아니, 저 10살이에요.
5: 그래서 펭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둘 다 미색이잖아요. 근데 노란기가 살짝 있는 게 웜톤, 노란기가 빠져서 깨끗한 흰기가 많은 게 쿨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볼터치 색깔도 볼까요? 볼터치도 웜톤을 했을 때는 좀 더 노랗게 떠 보이는데 쿨톤을 하면 맑아져요. 너무 예뻐요.
6: 근데 펭수는 원래 까만 깃털이잖아요.
5: 네. 까만 모발을 타고 태어나는 우리 펭수는 쿨톤을 해야지 훨씬 더 멋지고 세련돼 보인 펭수가 될 수 있고 웜톤을 하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6: 노잼 펭수
0: 제가 다참아도 노잼은 못 참겠습니다.
5: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머리도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쿨톤의 머리

0: 잘 어울리네.
1: 혹시나 염색을 하고 싶더라도
0: 레드
1: 이게
2: 어? 괜찮은데?
3: 아, 이거 속눈썹 아니야?
0: 잠시만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저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1: 오른쪽 왼쪽 중에
0: 얘인가?
1: 아니요. 초식을 잃지 마요.
0: 오, 저 얘 같아요, 얘.
1: 맞아요, 딩동댕. 그래서 나에게 끌리는 컬러는 있어요.
0: 어, 그렇구나.
1: 그래서 나의 센스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쿨톤, 이게 웜톤 빨간색.
0: 웜이 더 어둡다라는 뜻입니까?
1: 아무리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웜은 따뜻한 이런 쪽에.
0: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게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1: 어, 정말 재밌어요.
0: 자, 여러분, 웜은 따뜻한 겁니다.
1: 웜?
0: 잘 어울려요?
3: 와, 진짜 노잼.
0: 그 정도라고?
1: 자,
0: 그럼 이제 쿨!
1: 환해 지금?
0: 뭐야?
3: 이렇게? 다시?
1: 이게 진짜 리얼로. 우와. 식.
0: 뭐야? 그럼 다시 해봐.
3: 와, 재밌어.
0: 아니, 저기요.
3: 야, 이거 아이템으로 할걸.
1: 자, 이게 쿨.
0: 아니, 이 정도라. 아니, 근데 이게 기분이 썩 나쁘네요.
3: 그럼 펭수는 어떤 톤인 거예요? 사계절 뭐 그걸로 치면?
1: 사계절 중에서 펭수는 그냥 완벽한 겨울 톤이고요.
3: 확신의 쿨.
1: 네, 확신의 쿨. 그래서 브라이트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시 다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은 다 써도 되는 정말 멋진 겨울 타입입니다.
0: 그럼 말은 즉슨 다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뭐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0: 봐봐! 다 잘 어울린다 시잖아.
3: 그걸 전문가의 입으로 들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0: 무슨 말이지? 끝났으니까 하산하자고.
4: 가자.
5: 잘 썼수다.
6: 어? 뭐야?
5: 여기 뭐가 있는데?
0: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5: 뭐 있는데?
0: 어? 저것도 뭐야? 저건 뭐야? 잠깐만, 이거 누구 아이템이야?
5: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안 묻어. 아까 봤잖아, 우리 나온판이야, 나온판.
0: 열어보자.
5: 아니, 그냥 가자.
3: 열어봐도 되는 거 맞아요?
0: 또 어떤 제작진이 하는 수도 있잖아. 이왕 꺼낸 거 열어보자. 안돼! 숨어금지!
7: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0: 제가 보이십니까?
7: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0: 여기 베스트 메뉴야.
7: 빅맥 세트로 드릴까요?
0: 그걸로 주세요. 두 개!
7: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
0: 네!
7: 네, 고인금 앞쪽으로 한 칸 이동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7: 12,2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0: 네, 저 이거 부탁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음료수는.
7: 네, 앞쪽으로 이동해주세요.
0: 오, 앞으로 가요?
7: 네.
0: 오, 3차다, 3차. 안녕하십니까?
8: 오, 펭수다.
0: 예, 반갑습니다.
8: 그 빅맥 세트 두 개 맞으시죠?
0: 네,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미션 컴플릿. 맥바. 나 주문하는 거 봤어?
3: 좀 부끄러웠어. 아니, 차를 타고 오지 왜 이거를.
0: 아우, 완벽했어. 세 번째 관문까지 마스터했어.
3: 근데 넌 왜 이거 햄버거 안 먹어?
0: 지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저거 할래. 주문해봤으니까 주문 받을 거야. 할 거야. 드라이브 스루.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신입사원 펭수입니다.
8: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0: 잘 부탁드립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8: 네, 펭수 잘할 수 있겠어요?
0: 네, 키워주세요.
8: 펭수 오늘 뭐 할 거냐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오더테이커랑 캐셔랑 스트레젠터가 있는데 오더테이커부터 배울 거거든요.
0: 오더페이커! 오페이커 좋아하세요?
8: 오더테이커. 더 테이커의 목표가 뭐냐면 신속, 정확, 친절이에요.
0: 신청친!
8: 네, 맞아요. 신속, 정확, 친절인데
0: 신청친!
8: 부인 차량 들어오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8: 아, 펭수 친절하게 말해야죠.
0: 어, 이거 엄청 친절한 거 아니에요?
8: 일단 펭수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8: 알겠죠? 제가 손님 역할을 해볼 테니까 펭수가 오더테이커의 역할을 해볼게요.
0: 예.
8: 주인 차량 들어오면
0: 충전만 만납시오.
8: 그게 뭐가 친절한 거예요?
0: 손님이 왕으로. 그런데요,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8: 네.
0: 주문 받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8: 누구랑요?
0: 손님이랑요.
8: 손님이랑 얘기를 왜 해요, 펭수? 그러면 신속하지가 않잖아요, 펭수.
0: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할게요. 오! 아늑하고 좋네요.
8: 어, 좀 끼는 것 같은데, 펭수?
0: 아우, 널널한데요?
8: 고객님 주문 들어오면 내가 먼저 주문 받는 거 실험 보여줄 테니까 펭수 잘 보고 잘 따라할 수 있겠어?
0: 얘 얼마나 잘했나 볼게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8: 그치, 실수하는 경우 많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0: 오, 선배님은 처음부터 그럼 실수했어요?
8: 아니, 난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었어. 난 좀 타고온다.
0: 온다. 어떻게.
8: 펭수, 침착해. 내가 먼저 보여줘.
0: 아, 선배님 먼저 해, 선배님.
8: 내가 먼저 해?
0: 아, 먼저 하라고!
8: 내가 먼저 해?
0: 먼저지!
8: 너무 옆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떨려, 이제. 알겠어.
0: 오, 어, 이게 막.
8: 주차하신다.
0: 아.
8: 펭수 침착하도록 해.
0: 어, 아, 뭐야? 다 딴 길로 사시는데요? 오, 진짜
8: 오신다. 진짜 드라이버스 같아. 오, 주차하신다.
0: 이거 뭐야? 이거 다 알고 밀당하신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까 안 오시는데요?
8: 그러게. 행사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까 분명히 바빴단 말이야.
0: 적절하겠네, 이거.
8: 어떡해, 펭수.
0: 여선배님.
8: 네?
0: 치즈 먹어주시는데요. 치즈 빼주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8: 빼드리면 되지.
0: 어, 그러면 감자튀김 주시는데 소금 빼주세요. 이러면요?
8: 소금도 빼드릴 수 있어.
0: 어, 치즈버거 달라고 하는데 치즈랑 고기만 주세요. 이러면.
8: 치즈랑 고기만?
0: 네.
8: 치즈, 그... 치즈랑 고기만은 안 돼.
0: 아, 컨펌 받으셔야 돼요?
8: 어? 맞다.
0: 좀 이렇게 오셔야지. 이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지.
8: 어, 온다. 차 온다.
0: 오, 온다. 드디어. 제발 들어와 주세요. 어,
8: 온다.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4: 더블 쿼터 파운드 세트요.
8: 더 필요하신 건 뭐 없으시고요.
4: 없습니다.
8: 모니터에 주문 확인해 주시고 앞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터 도와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4: 진짜 펭수예요?
0: 저 펭수죠. 안녕하세요.
8: 아, 펭수 조용히 좀 해봐.
0: 형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8: 펭수 봤어?
0: 어, 잘했어. 어, 나 해버려.
8: 펭수가 받아봐.
0: 예.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9: 아, 네. 불고기 버거 세트에 콜라 주시고.
0: 알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에 콜라 맞으실까요? 네. 네,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요. 그러면 앞에 스크린에 주문 확인해 주시고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선배님, 근데 저 이거 잘하죠?
8: 펭수야, 나보다 주문을 잘 받는 것 같아. 나 지금 당황했어.
0: 아니, 우리 호흡이 잘 맞네.
8: 그니까, 내일도 일할래?
0: 아니야. 사연아.
8: 안녕하세요. 4,9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0: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소화도 잘 하시고요.
8: 펭수. 펭수는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지만 신속하지는 못한 것 같아.
0: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어,
8: 수다를 고객님이랑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0: 아. 계산 도와드릴까요?
8: 네.
0: 예, 주선이요. 선배님, 계산이요. 드라이브스루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8: 네.
0: 이거 차에서 드세요?
10: 아니요.
0: 그럼 어디 가서 먹어?
10: 가요.
0: 아, 포장해서 집에서 먹게?
10: 네. 펭수야, 신속하게 하기로 했어.
0: 아, 맞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고객님, 신속해야 돼서. 가주셔야 돼요. 빨리 가세요.
10: 어떡해.
0: 자, 고객님, 빨리 가세요. 네. 제 밀려요. 네.
10: 넌 너무 친절하지도 못했어, 지금.
0: 아니. 펭하.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받을게요. 아. 아, 오케이. 안녕, 반가워. 안녕.
10: 네, 앞쪽으로 이동해주세요.
0: 잘 가! 잘 가! 신속하지 않아도 다 즐겁게 일한다고요. 신속, 정확, 친절보다 웃음꽃이 더 좋아.
10: 신속, 정확, 친절이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0: 아니야, 아니야.
0: 아니야, 웃음꽃이야.
10: 아니야, 아니야.
0: 웃음꽃이야.
10: 어? 펭수. 오!
0: 이게 뭐예요?
10: 어, 이거 펭수 너무 수고했다고 준비했어요.
0: 어머, 뭐 이런 것까지. 선배님, 근데 제 취향 아시죠?
10: 펭수 취향이요?
0: 빅맥에 고기 패티 6장 추가요.
10: 그건 규정상 안 돼요.
0: 아, 뭐야.
10: 이제 펭수 오더 테이커 마스터 했으니까.
0: 예.
10: 그러니까 우리 프리젠터도 배워볼까요?
0: 오, 바로 두 번째 관문입니까?
10: 프리젠터는 뭐냐면 주문을 받은 거를 확인하고 고객님한테 제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젠터예요.
0: 이야, 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이군요.
10: 이제 그럼 갈까요?
0: 예?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어, 안녕.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줄게. 우리는 패스트푸드니까 신속, 정확,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10: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맛있게
0: 따끈따끈하게 줄게.
10: 우리는 패스트푸드니까 손님이라서 다 그만들고
0: 친절하게
10: 해야 됩니다. 이거 고객님 제품 싫어요. 빨리 드려야 돼요.
0: 어머, 선배님 뭐라고 하셨죠?
10: 고객님 너게 6조각이랑 물하신 거 드릴게요.
0: 역시 맛잘알, 맛잘알.
10: 네.
0: 맛있게 먹어. 드세요. 안녕. 또 와. 오, 또 온다, 또 온다. 펭하.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갖다 드릴게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12: 애기 어린이집 데리러 가실 거예요.
0: 근데 아이 몰래 드시는 거예요?
12: 네.
0: 그러면 제가 아이도 데리러 가고 하시니까 치즈 스틱 드릴까요?
13: 아, 감사합니다.
0: 대신에 저랑 게임에서 하나 이겨야 됩니다.
13: 네.
0: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거,
0: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버,
0: 거,
13: 햄,
0: 버,
13: 거,
0: 햄,
13: 버,
0: 어, 드릴게요. 이야, 고수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쟁취해내셨습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평소에 그거 연습하시나요?
13: 아니요.
0: 잘 가.
10: 펭수가 수다 떠느라고 200초 지남.
0: 빨리 검토해줘.
10: 아, 신속하고 친절하게 나가야지.
0: 형님.
10: 네?
0: 그럼 제가 이제 진짜 지금부터
10: 네.
0: 신속하게 해볼게요.
10: 오케이. 저도 오케이. 신속하게 해볼게요.
0: 자, 좋았어. 콜라 하나랑 쉬림프 스낵랩 앤 불고기 버거 맞습니까?
11: 네.
0: 불고기 버거 안 시켰는데.
11: 아.
0: 자, 마지막 콜라까지. 조심해. 맛있게 먹어. 흐르겠다, 흐르겠다. 조심해, 조심해. 내가 고마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블 큐피피 앤 상하이 치즈 랩 프렌치 프라이. 맞습니까? 오, 꽤나 많이 드시네요. 고객님 상하이 버거 나왔습니다.
14: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생파. 자, 빨리 드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고객님들. 지각.
10: 고객님한테 더블 토파지 세트랑.
0: 이미 다 확인했어요.
10: 어, 미안해.
0: 아, 늦어. 고객님, 제가 택시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선배님이 좀 늦어가지고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 선배님.
10: 어?
0: 몇 시예요? 제가 수다라도 안 떨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0: 미안해.
0: 계속 고객님 혼자 심심하게 기다렸겠죠?
10: 미안해.
0: 수다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10: 안 떨어야 돼.
0: 떨어야 돼.
10: 안 떨어야 돼.
0: 수다 떨어.
10: 안 떨어.
0: 떨어.
10: 안 떨어.
0: 답답하네, 이거.
10: 펭수 오늘 너무너무너무 수고했어. 오늘 친절, 정확, 신속의 표본이었어, 표본. 최고. 박수.
0: 감사합니다.
10: 이제 빨리 가.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10: 펭수, 우리가 뭐 하나 포장했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하나 가져가.
0: 아닙니다. 바로 다음 손님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0: 땡?
0: 생면 라지 세트 20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환율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해외여행이나 직구 앞두고서는 환율 민감하게 보시게 되죠. 환율의 정의는 많이들 아시죠.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처음 볼 때 많이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환율과 원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000원이었고 또 오늘은 2,000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두 배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어제는 1,000원을 내면 1달러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1,000원 가져가면 0.5달러밖에 못 받잖아요. 원화의 가치는 반토막으로 하락을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또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 뭐 똑같은 말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원달러 환율을 달러화의 가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변하는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라는 곳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비싸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 환율은 분석이나 예측이 너무나 힘든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얽히고 설킨 고차 방정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많이 산다거나 또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는 고위험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투기적 수요랄지 또 아니면 정치나 안보 같은 외부 요인들도 단기적으로 환율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환율이 달라지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주게 될까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라는 전래 동화처럼 웃는 쪽, 우는 쪽 동시에 생깁니다. 환율이 상승한다고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일 겁니다. 똑같은 상품을 팔아도 원화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들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써야 되기 때문이고요. 환율 상승분을 그냥 감내하고 버티든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의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수입 기업의 원가를 높이고 물가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환율 상승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이나 채권 팔고 떠나는 셀코리아에 나설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은 좋아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둔 서학개미들일 텐데요. 미국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 이러면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반영했을 때 나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외국에 계속 돈을 보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자식들을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 참 힘들어하실 거고 외국인들한테 빚을 많이 져둔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채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환 부담이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환율이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간접 개입과 직접 개입이 있는데요. 간접 개입은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외부에 밝히는 이런 구두 개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고위 관료가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열면 구두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먹히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거래하면 직접 개입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른다고 판단되면 달러를 좀 팔고 환율이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달러를 사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평소에 외화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어야 되겠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경험했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이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서 IMF에 구제금융 요청했던 겁니다. 달러를 수혈을 받았고 그 대신에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우리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죠. 이 외환 보유액은 환율이 요동칠 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경제의 안전판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 요즘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보면은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넉넉한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의 또 다른 것으로 통화 스와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왑, 서로 다른 두 가지 통화를 맞바꾼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대방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맺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과 통화수합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달러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때는 미국에서 이 한도 안에서는 달러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도 원화가 필요할 때가 오면 뭐 요청을 해서 융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수합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닙니다만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이런 특효약 역할 정도는 많이 해줍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달라지는 이유나 영향, 또 정책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주제를 조금 좁혀서 달러에 대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러에 따라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인데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타공인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0: 합니다. 기축통화의 발행국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절에는 로마 돈, 또 대영 제국의 전성기 때는 영국 돈이 기축통화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화폐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활용되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용어입니다.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 여섯 개 나라의 화폐를 일정 비중으로 모아놓고 이것과 비교한 달러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기준이 100인데 이그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 이러면 아 달러가 강해지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면 아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이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달러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수식어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있죠. 이 안전자산의 정의는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보거나 돈이 떼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위험 자산을 말합니다. 안전자산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보셨던 달러가 대표적이고 또한 가지가 금이 있죠. 이 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바꾸기가 수월하고 또 녹거나 닳지 않는 이런 본래 가치를 잘 유지하는 속성도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달러와 금 모두 안전자산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금이 약점이 좀 있는 게 갖고 있어도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강해질수록 금을 보유하는 상대적인 기회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안전자산인 이 달러와 금, 투자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직접 달러를 환전하거나 뭐 금덩이 사서 모셔놓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달러의 경우는 은행에 가서 외화예금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장에서 달러 ETF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도 비슷합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드실 수 있고요. 금 ETF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은 신문에 나오는 재테크 기사들을 통해서도 자주자주 소개되곤 하니까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환율에서 시작해서 외환시장, 달러, 금까지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좀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많으셔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들 어깨 아프다 그러면 본인이 자가진단을 하세요. 오십견 같아요. 힘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들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뭐 치료를 받은 후에 내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냥 쉬어야 되는지, 어깨를 쓰면 안 되는지, 어깨를 강화해야 되는지, 병원은 도대체 언제 가야 되는지,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겁나서 병을 발견할까봐 병원을 아예 안 오시지만, 그러면서 또 방치하면서 큰 병이 될까? 또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파요. 이럴 때그 애매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어떨 때 운동을 해도 되는지,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지, 어떨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깨 통증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신호등, 어깨 자가 진단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깨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어깨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좀 구분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초록불이에요. 내가 어깨를 많이 쓸 때만 어깨가 아파요. 이런 분들. 내가 어느 정도 아프긴 하지만 팔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내 귀에 닿을 만큼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내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아봤어요. 그렇게 한번 치료하고 나면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정도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어깨를 움직일 때 뭔가 걸리는 느낌도 있고 소리는 나는데 통증은 심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깨 진단을 할때 초록불을 드립니다. 이때는 정기적으로 내 어깨를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고,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내가 운동 정도를 해봤는데, 스트레칭 했는데, 해결이 안될때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깨가 나쁘신 분들이에요. 신호등에서 노란불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편하게 잘수 있어요. 약이 없으면 아파서 어깨 때문에 자꾸 깨요. 또 내가 팔을 들어봤더니 귀에는 안 닿지만 그래도 90도 정도 이상은 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럴 때도 노란불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약만으로 안 돼서 주사까지 맞았어요. 주사를 맞으면 6개월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석달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 했더니 어깨 때문에 못 들겠어요. 네. 근데 뭐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이 정도 상태. 이럴 때는 노란불을 드립니다. 이때는 앞으로 이제 빨간불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깨에 대해서 어깨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은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칭 운동까지는 괜찮으시고요. 어깨 강화 운동, 근력 운동은 정밀 검사를 해서 주치의사님께서 어깨 운동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멈춰야 되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아파요. 약을 먹고 했는데도 밤에 자다가 깨요. 이러신 분들, 팔을 내가 들어 올리는데 90도 이상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어깨가 같이 들썩들썩 이렇게 들립니다. 네. 이러신 분들, 어깨 주사를 해봐도 3개월도 못 가요. 또 주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이 아닌 가벼운 물건을 들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힘이 빠져서 놓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빨간불입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어깨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이때는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은 제가 뒤에서 보면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죠. 어깨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 어깨 운동 범위가 괜찮은지, 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2인 1조로 검사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검사하시는 분이 뒤에서 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세를 시켜 봅니다. 괜찮은 쪽은 이렇게 귀까지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운동 범위가 좀 감소한 쪽에서는 이렇게 안 옵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억지로 당겨봐도 잘안 와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운동 범위가 감소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쪽으로 신전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팔을 이렇게 당겼을 때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 반대 팔도 해보셨을 때, 예, 잘안 나오는 쪽이 있다, 잘안 넘어간다, 이러면 오십견이구나, 유착성 관절낭염이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내전을 시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어깨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한뼘 안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깨가 굳어 있다, 그러면 한뼘 안에 잘안 들어올 거예요. 이럴 때도 관절이 굳어 있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회전 검사입니다. 한 손으로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부위를 확인하시고 이제 반대쪽 어깨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날 때는 어깨가 굳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팔이 조금 덜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는 같이 검사해 줄 가족

그게 없어요. 혼자 살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 셀프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운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어깨가 괜찮은지 벽 앞에 서시면 됩니다. 벽에 내 엉덩이와 등, 그리고 뒤통수까지를 다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양측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어깨 운동이 괜찮다고 하면 팔꿈치와 손등까지 벽에 편안하게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운동 범위가 좀 줄었어요. 어깨가 굳어 있어요. 이럴 때는 팔꿈치가 벽에서 좀 떨어지고 손등도 좀 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십견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진단법으로 내 관절 운동 범위를 체크를 했는데 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다. 특히 세 가지 이상 동작이 잘안 된다고 하신다면 이건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가 큰 어깨의 특성상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만 줄어도 어깨 통증은 굉장히 심해요. 특히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도 하시고 팔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좀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비교적 잘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눕게 되면 이렇게 상완골이 올라갑니다. 중력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질 못하고 누워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면서 밤의 통증, 야간통이 특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갑자기 찌릿하면서 힘이 쭉 빠지고 통증,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오십견이 있다 혹은 오십견을 예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십견 있을 때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 스트레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막대 형태의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긴 우산이나 뭐 골프채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고자 하는 팔을 이렇게 잡고 앞쪽으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내가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준다. 내 관절 주머니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 주시고요. 쭉간 상태에서 20초 정도 버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0초 정도 세고 천천히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외회전 운동입니다.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어깨에 팔에 팔꿈치를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떨어지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반대팔을 이용해서 반대팔 힘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네. 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운동 범위가 늘어날 때까지 마찬가지 20초 정도 내가 갈수 있는 최대 각도까지 간 후에 멈췄다가 돌아오시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운동 방법은 내회전 운동입니다.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팔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팔을 내 힘으로 팔을 이렇게 당겨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쭉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멈추고 20초 정도 쉬었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운동을 할때 아파도 운동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릴 때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에서 매일매일 1도, 1cm라도 더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병원에서 다른 문제가 없고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낙엽만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약이나 주사를 맞고서라도 저는 운동을 하시라.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내 어깨에 셀프 자가진단법과 관절 운동 범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옛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생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인간관계도 있고요. 반면 한때는 되게 친했는데 지금은 약간 서먹해진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사실 옛 친구는 대부분 이렇죠. 살면서 어느 단계에서 사귄 대부분 친구들은 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만큼 친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은 만나면 어색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 40대 정도 되신 한 회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다. 만나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지루해졌다. 한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재밌었는데 이제는 옛날의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일에만 더 집중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재밌으면 자주 보겠는데 만나도 딱히 재미가 없으니까 자주 만나지도 않고 자주 안 만나니까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보통 이렇게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옛 친구들 말고 좀 인생에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친구가 인생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니까요. 친구 관계 말고 나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과연 왜 친구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친구 관계가 재미가 없어질 때 그 핵심 포인트는 이제는 더 이상 만나도 딱히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할 얘기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나눴던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를 하죠. 근데 그 되풀이도 몇 번 했을 때는 재밌지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질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옛 친구들과 새롭게 할 얘기가 딱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삶의 많은 부분이 겹치니까 나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서로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공감하는 포인트들도 많고요.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을 보고 같은 거를 배우니까 서로 바로바로 공감할 이야기들이 생기잖아요. 반면 나이가 들어서 삶의 환경이 서로 많이 달라지고 이전보다 자주 만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 공통된 지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감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서로 이제 더 이상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무슨 일을 겪어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에게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서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굳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질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생활 이야기도 많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유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안에 속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그걸 굳이 이 친구한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쩔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실제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관심 없을 만한 주제도 이제는 내 삶에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한테조차도 나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 많이 겪긴 했는데 그냥 매일 바쁘게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었을 뿐 그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설명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는 거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실들을 쭉 나열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구조가 잡혀 있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와 의미를 나 스스로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남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냥 쉬운 이야기들, 옛날에 하던 이야기들, 이미 구조가 잘 잡혀 있는 옛 이야기들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는 내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들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그 내가 지나친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단순 기억입니다. 단순 기억은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가장 자주 부르는 활동입니다. 어제 뭘 먹었다, 지난주에 어디에 방문했었다, 이렇게 어떤 과거의 장면을 지금 내 머릿속에 단순히 불러오는 활동이죠. 반면 두 번째 기억은 회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인데요. 회상은 단순 기억보다 훨씬 더 큰 맥락 안에서 과거의 사건이나 대상을 해석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생일에 잔치를 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생일 장면을 내 머릿속으로 불러와서 떠올리는 건 단순 기억에 해당합니다. 반면 그 이상으로 과연 그 생일 잔치라는 사건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의 다른 생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그 잔치에 참여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잔치는 어떻게 기억될까? 그들의 삶에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더 큰 맥락들 안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활동이 바로 회상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나 합니다. 아이는 기억력은 탁월하지만 회상의 능력이 발달을 안 했고, 노인은 기억력은 감퇴했지만 회상의 능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더 큰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는 능력은 아직 덜 발달했죠. 반면 노인분들은 정말 잘 까먹으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지금 할머니 집 바로 옆 동네에 살아서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는 할머니를 찾아뵙는데요. 제가 하루 전에 한 이야기여도 정말 많은 부분을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세요. 아침에 한 이야기도 까먹으시거든요. 작년에는 집 비밀번호도 까먹으셔서 병원에 다니시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노인분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걸 기억을 못하시죠.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들을 다른 내용들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이들보다 더 좋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한 사건을 단순 기억에서 회상으로 점차 전환해가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고 하면 과거가 이미 고정돼 있고 그걸 곧이곧대로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기억과 달리 회상은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과거를 그냥 항상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회상이 아닙니다. 회상은 똑같은 과거의 사건이더라도 그동안 내가 새롭게 겪은 일들, 변화한 상황, 앞으로의 미래, 이런 더 큰 맥락 속에서 그때그때 새롭게 해석해내는 활동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회상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상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사람은 주로 과거 사건을 매번 똑같은 각도에서만 이야기합니다. 학창시절 얘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럼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해도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회상이 곁들여질 때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학창시절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한 환경이라든지 지금의 나의 새로운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들을 배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꾼은 이야기의 순서를 잘 구성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강조점을 둬야 하는지 기가 막히게 판단하잖아요. 이런 재구성의 활동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만들어

하면 대화라는 게 재미없는 거구나. 나는 그냥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으려면 훌륭한 대화 상대를 잘 찾아서 재밌고 창조적인 이야기 구조를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만 나누는 자리 말고 어느 정도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가보는 것도 정말 좋고요. 저는 그런 모임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모임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와서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한두 마디씩이라도 하다 보니 이야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십니다. 제가 봐도 그분들은 실제로 이야기 능력이 금방 좋아지시는 걸 느끼고요. 혹은 이런 용기를 내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훌륭한 이야기꾼들을 TV나 인터넷에서 유심히 잘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평가하는 이야기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회상의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여러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발전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예친구와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할 얘기가 없다 보면 인간관계는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재밌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순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지나간 과거를 더큰 맥락 속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회상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칼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0: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식하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사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한 사람이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 투자는 매매 차익과 배당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요.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을 얻게 되고 만약에 이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예금 이자와 비슷하게 따박따박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반도체 회사를 골라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면 직접 투자입니다. 반면에 간접 투자는 여러 반도체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펀드나 ETF를 사는 겁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모아서 대신 투자를 하고 이제 수익이 나면 나눠서 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통 가입을 하시죠. ETF는 이런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 종목하고 똑같이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 개별 종목을 사려면 어떤 종목은 한 주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ETF를 사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펀드와 ETF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무난한 기본이 되는 유형은 주가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들입니다. 이 주가 지수 하면은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죠. 한국에는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있고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우, S&P 500, 나스닥입니다. 중국에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 또 일본은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인도에서는 센섹스 지수, 니페이

IT 지수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대표 주가 지수가 여러 개씩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수들은 왜 만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 지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를 사면 내 수익률이 미국 S&P 500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로 구성되는데요. 이 500개를 조금씩 나눠 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S&P 500 지수가 1% 올랐다. 그러면 내 ETF도 1% 수익이 나는 거고요. 반대로 2% 떨어졌다. 이러면 나는 2%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라고 유명한 이 워런 버핏,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고른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S&P 500 지수 따라가는 펀드나 ETF에 돈 넣어놓고 하던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펀드와 ETF는 수수료를 좀 떼가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워런 버핏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떤 비율로 종목을 섞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다른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30개 주가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를 산다면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을 한꺼번에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매일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주요국 증시마다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인데요. 어떤 종목이 어제 종가가 만 원이었다면 오늘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13,000원, 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00원까지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으면 상한가, 그 아래까지 떨어졌으면 하한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그날은 증시 전체가 난리 났었다는 뜻입니다. 자주 보기는 힘든 상황들인데요. 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따라 붙어서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선물 시장이 급변동하는 게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전체 증시가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선물값이 전날보다 5%, 또 코스닥에서는 6%, 그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 사이드카는 경계 경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서킷 브레이커는 상황이 좀더 심각할 때 발령하는 공습 경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가 과열됐을 때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해버리는 두꺼비 집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급락해버리면 거래소에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서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중단시킵니다. 잠깐 숨 돌리고 침착하게 다시 매매를 하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지수가 15%까지 떨어졌다면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매매가 다시 20분 정지됩니다. 만약에 20% 이상 무너지면 3단계가 발동되는데요. 그날 장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업종을 골라낼 때 활용하는 지표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인데요.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 가치와 적정 주가를 가늠하는 많은 지표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걸 텐데,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일명 성장주라고 하죠. 인터넷, 전기차, 벤처기업 이런 것들은 PER이 수십 배로 치솟으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역사가 길고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전통 기업들은 PER이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PER 말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라는 걸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거는 주식 한주 가격이 한 주당 자산 가치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게 팔리는지를 뜻합니다. 앞서 보신 PER이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 곳을 찾는 데 쓴다면 PBR은 기업이 쌓아놓은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곳을 찾는 데 씁니다. 이 PER과 PB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숫자만

사시면 안 됩니다. 좀 계산식상의 한계점들이 있기도 하고요. 주가가 낮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낮다고 앞으로 반드시 반등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이 PER과 PBR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중요하게 볼 만한데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ROE는 기업이 빚을 제외한 자기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가를 의미하는데, ROE가 높을수록 경영을 잘해서 주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줬다는 뜻이고, 주가도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석 지표 말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뉴스, 악재가 되는 뉴스는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이 시장의 심리에 의해서도 좌우되곤 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식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식이 귀해지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호재가 될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상장사들은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줄줄이 몰려있는 시기를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공개하는 실적에서 핵심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이 발표된 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깜짝 놀래켰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호재가 될또 다른 뉴스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들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하느냐? 우리 회사 주가 저평가됐습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저렇게 먼저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매입한 자사주를 아예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그만큼 귀해지는 것이니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업이라고 해서 주주환원 책들 참 많이 내놓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근데 매입만으로는 주가 부양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소각까지 한다고 약속해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뉴스로 공개 매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갑자기 불쑥 나와서 주주님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제가 좀더 높은 값에 사드릴 테니까 팔고 싶으면 저한테 파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붙은 기업에서 우리 쪽 우호 지분을 늘려서 싸움 걸려고 공개 매수 개시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소식 나오면 주가가 곧바로 치솟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이슈가 지나가면 주가가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우겠다는 사람이 많고 또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주식이 흔해지면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실적이 나쁜 회사 주식 갖고 있으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반대 개념, 어닝 쇼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상장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한참 밑도는 부진한 수준이면 투자자들을 충격 먹게 했다. 이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어닝 쇼크보다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더 찍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건데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겠지만 소액 주주들한테는 날벼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좀 괜찮은 기업을 M&A를 한다거나 좀 건전한 투자에 쓰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또빚 갚으려고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좋게 봐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반대 매매입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한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 융자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빚으로 산 주식은 증권사에 담보로 맡겨놓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대출액에 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 보통은 140% 이상 정도는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주가가 후두둑 떨어져서 이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일단 증권사는 돈을 더 채워넣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을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싼값에 팔아버리는데요. 이런 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가 여기저기에서 왕창 나오면 애꿎은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 물량이 너무나 늘어나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힘내서 주식하면 위험하다. 그렇게들 말리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경제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팔꿈치, 우리가 위에서 있는 이제 상완골과 아래쪽인 요골, 척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만나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에 보시면 이렇게 근육과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게 돼요. 이 팔꿈치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해서 이러한 신경들이 눌리는 신경포착 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팔꿈치 통증하면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주변에도 가장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 게 환자분들이 엘보라고 불리우는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 환자분들입니다. 사실 엘보 자체가 그냥 영어로 팔꿈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렇게 팔꿈치에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테니스, 골프 같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별명이 좀 붙어 있습니다. 팔꿈치 중에서 우리 바깥쪽이에요. 네, 모형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팔의 바깥쪽 신전근, 우리가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힘줄의 출발점입니다. 그쪽을 우리가 외측 상과, 외상과로 부르는데,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외상과염, 외측 상과염 이렇게 부르고 테니스 엘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과사용에 의해서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힘줄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힘줄 실질이 치유되지 못하면서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은 붙었는데 10% 정도만 테니스 운동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직업적 특성이나 다른 운동을 하면서도 발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이 약 4배 내지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팔 중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팔에 이러한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골프 엘보. 골프 엘보는 이 반대쪽입니다. 우리 내측.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 굴곡근이 출발하는 기시부에서 발생한 건병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측상과염, 내상과염이라고 진단명이 붙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엘보도 테니스하고 직접 관련이 없듯이 골프 엘보도 골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진단명을 골프 엘보입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골프단체인데 무슨 골프 엘보가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골프 치는데 테니스 엘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명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그 스포츠와 꼭 관련이 있진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과염 증상은 그래서 팔꿈치를 많이 쓸 때, 특히 이렇게 뭔가 쥐어짜 않은 행동을 할 때 많이들 아파하세요. 우리가 걸레나 행주를 짠다거나 이렇게 병뚜껑을 열듯이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뭔가 동작, 심한 분들은 방 문고리 돌리기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세게 쥔다거나 할 때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손을 쫙 펼 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뭔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미는 동작에서도 불편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양측 상과, 내측 상과와 외측 상과를 만졌을 때 혹은 그 주변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러한 상과염의 원인은 질병 자체가 건병증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업무로 인해서 팔꿈치에 붙어있는 이 신전근과 굴곡근, 힘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그 부위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 자체는 염증이 없지만 그 주변부에서 또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골퍼 엘보, 내측 상과염의 30% 정도는 약 급성 손상이고요.

70% 정도는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테니스 엘보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급성 손상보다는 이렇게 퇴행성으로 노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과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대부분 상과염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일단 그 통증이 발생한 힘줄이 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용을 좀 줄여야 되고요. 내가 이 상과염이 발생한 그 원인, 내가 어떤 동작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 주방에서 일을 해요. 또 가정주부분들 집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외측 상과염이 있어요. 테니스 엘보 증상이 있는데 뭔가 내가 집안일 할때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향한 자세로 뭔가 팔을 계속 사용하시면요. 계속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안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리를 업으로 하시는데 그걸 안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내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 없다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없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자세로 사용을 해주시면 내가 아픈 외측 상과는 조금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플 때는 뭔가 내가 들어올리는 자세를 많이 해서 아파요. 이럴 땐좀 뒤집어서 손바닥을 사용한다든지 위로 가는 게 아프면 반대로 뒤집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내가 과사용한 힘줄이 좀쉴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것 역시 효과적이고요. 상과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굴곡근과 신전근 스트레칭을 두 가지 다 같이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팔꿈치의 바깥쪽, 외측 상과염이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뻗고 손등이 내 앞을 향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15초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는 1분 이상 스트레칭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등이 앞을 향한 상태에서 당겨주시고 이 손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손바닥이 앞을 향한 상태로 해서 굽힘근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5초 이상 100까지 세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손끝이 이번에는 안쪽을 향하도록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좀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를 저는 고무줄에 빗대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던 고무줄은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쭉 세게 늘려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무줄, 갑자기 세게 당기면 뚝! 끊어집니다. 딱딱해져서거든요. 우리 몸의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좀 해줘서 좀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사지 방법입니다. 여기에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아프시죠? 그 부분보다 약 2.5에서 3cm 밑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시면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외측 상과염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쪽 통증이 있는 부분은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힘줄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힘줄에서 근육으로 넘어가는 부위예요. 그 부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내측 상과염은 그와 반대입니다. 안쪽에 뼈 만져지는 부위, 마찬가지 주먹을 쥐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위, 약 3cm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아플 때는 이러한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실 때 보시면은 잘못 착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사지 하는 부위와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부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먹을 꽉 쥐었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하시게 되고요. 또이 상태에서 마냥 세게 조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해서 또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힘을

꽉 주기 위해서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어서 전완부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최대한 세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세요. 너무 약하면 보조기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측 상가이면 바깥쪽,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내측 상가이면 안쪽으로 해서 내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 꽉 조여서 효과적으로 근육은 좀 잡힐 수 있고 혈액순환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팔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찜질 방법입니다. 따뜻한 온 찜질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가면 대부분 표측열이나 심측열 치료 같은 따뜻한 물리치료를 보통 받게 되시고요. 초음파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힘줄의 재생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 중에 또 주사요법을 많이들 받으세요. 네, 주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염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좀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할 수는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초기에는 효과가 좋은 반면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권하는 주사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럴 때 최종 선택 방법은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까지 가시는 외상과염, 내상과염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팔꿈치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루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한 5분, 10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에 상과염 치료하신 분들은 채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꿈치에서 가장 흔한 통증의 원인, 외상과염, 내상과염, 테니스 엘보우와 골퍼 엘보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방법 열심히 하셔서 팔꿈치 통증 없이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착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그렇지만 더 짜증나는 건 정말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남에게 너무나 못살게 굴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걸 보면 하늘이 참 원망스럽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냥 나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착하게 살아봤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평생 별로 제대로 된 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럴 바에야 악독하게 내 이득을 잘 챙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생각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착하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착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착하다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정의를 보고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걔는 착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보통은 남한테 잘 맞춰주고 잘해준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능동성과 수동성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착하다의 이미지는 수동성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씨가 곱고 바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곱고 바르다라는 건 그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한테 맞추기만 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가려낼 줄 알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적절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함까지 내포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착한 사람이 남들에게 상냥한 이유는 남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남한테 맞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호흡에 맞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살아갈 줄 알아서이겠죠. 어떤 큰 기준이 없이 당장의 이익을 쫓는데 급급한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박하게 대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의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작은 불편함도 견딜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과 올바름,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저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견해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부정의하게 사는 사람보다 비교가 될수 없을 만큼 훨씬 더큰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죠. 사회가 정의롭다는 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남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적당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것을 잘 누리는 걸 뜻하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기업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혹은 기업이 공무원 사회를 지배한다면 그건 사회의 균형이 깨지는 거고요. 이런 사회는 정의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플라톤은 우리 정신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앎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부분이죠. 둘째는 용기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맞서 싸우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셋째는 욕망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돈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인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정신의 정의는 이세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지혜만 너무 추구하고 용기는 하나도 낼줄 모르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만약 너무 욕망만 추구한 나머지 삶과 세계를 지혜롭게 통찰할 줄 모른다면 욕망을 향해 맹목적으로 가다가 삶의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고꾸라지겠죠.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인간이란 지혜와 용기와 욕망이 서로의 역할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거짓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과한 자극이 주어지고 그쪽으로 막 정신의 에너지가 쏠릴 때 당장은 즐겁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당장 하나의 좁은 일을 잘 처리하고 즐거움을 느낄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다른 수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도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의 단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중독에 쉽게 빠지는데요. 욕망은 한번 충족된다고 해도 금방 또 다른 충족을 필요로 합니다. 매번 비슷한 즐거움을 주는 단기적인 욕망 충족만 쫓다가는 결국 계속 다음 자극을 향해서 중독자처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자극으로는 별로 즐겁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의 어느 한 부분이 과하거나 모자란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일들을 골고루 잘 처리해야 하고 한 종류의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저는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른 착한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조화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추한 면도 있고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들에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착한 사람은 무조건 당장 미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이나 남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실현해 나가는 길을 지혜롭게 쫓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는 나쁘게 대해야 하기도 하죠. 상황을 아름답지 않고 추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아이를 꾸짖는다든지 부정의한 권력자에게 대항할 때는 소란스러운 행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나의 삶과 우리 사회의 조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면 착한 인간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쁜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쁜 마음을 품을 때 정말 많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꾸라졌으면 좋겠고, 길 가다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나쁜 생각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사소한 나쁜 생각도 있고, 때로는 살벌한 나쁜 생각도 다들 하죠.
그런데 이 나쁜 마음 또한 나의 일부입니다. 이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나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어떤 면들을 갖고 있는지 균형 있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자라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 되죠. 이렇게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무작정 나쁜 마음은 피하려고만 하면 그것 또한 조화로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나쁜 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면모에 주목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내 안의 이타적인 면모에 주목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는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한국의 미래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모두가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는 과거의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살 길을 약삭빠르게 잘 챙겨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의식이 심해질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자,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희생하자,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가장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지, 엄마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유지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각 개인이 각자의 살 길을 스스로 찾고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이타적인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건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을 보면 다들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나도 당연히 남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분명히 이기적인 면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타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아주 큰 이타성을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는 이기적인 존재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결국 내 안의 균형이 깨질 겁니다. 자꾸 나쁜 마음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수록 나쁜 마음은 점점 더 발달할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면과 이타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건이둘 모두 생존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야 하지만 인간은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정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원시 사회와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많은 협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 사는 인간이어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할 인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이기적인 면모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안에 이타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감에서는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나쁜 면만 계속 발달시키다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고 이타적인 마음이 녹슬지 않게 계속 잘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착하다는 건 단순히 남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갖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걸 뜻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균형으로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마음을 모두 가졌는데 경쟁적 분위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기심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오늘 하루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의 이타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0: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채권과 관련한 용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채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테크에 채권이 상당히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일단 채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개인들은 목돈이 필요한데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근데 정부나 기업은 대출 말고도 채권을 발행해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얼마를 빌렸고 1년에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약속이 적혀있는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하고 비슷한데요. 채권이 단순한 차용증과 다른 점은 돈을 상환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찍어낼 수는 없고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입니다. 또 민간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고 이 중에 금융회사가 발행한 건 또 금융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채권값은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금리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예금은 이자, 또 주식은 배당과 매매 차익이 있는데 채권에서는 이자와 매매 차익,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행한 쪽에서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6개월, 또 회사채는 3개월에 한번 지급이 되는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조건이 붙어서 판매되는 유형들도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국채, 회사채 두 개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빚을 내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채는 1949년에 건국국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네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채, 이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이고요. 두 번째는 외평채, 환율 안정에 쓰는 재원을 마련하는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입니다. 이세 번째는 재정증권, 일시적인 재정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또 있고, 네 번째는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인데, 이 부동산을 사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국채이기도 하거든요. 집을 사본 분들은 좀 이름이 낯이 익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경제뉴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국고채입니다. 기사에서 오늘 채권시장 어땠다 묘사할 때는 국고채 금리를 대표 지표로 자주 언급합니다. 발행 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도 활발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고채는 만기에 따라서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또 50년물까지 7종류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3년 만기 국고채의 유통수익률, 이게 채권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돈 떼일 우려가 거의 없는 안전한 채권으로 꼽힙니다. 이 국채로 마련한 자금은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활용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고스란히 다 나랏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 채무에서 국채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이게 금융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이 막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찍어내는 채권 금리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뜨면 나중에 정부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겠죠. 국채 산 사람들한테 이자를 다 드려야 되는데 상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채 말고 회사채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찍어내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는데 왜 채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걸까요? 이 생각해 보면 주식을 찍으면 자본이 늘어나지만 회사채를 찍으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더구나 회사채는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도 딱 정해져 있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확정이자를 따박따박 드려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회사채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주주하고는 지위가 다르죠. 회사 경영에 간섭을 할 권리가 없고 배당 같은 것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식보다 회사채 발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유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만 기업의 신용 하나 믿고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깐깐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회사채에 투자하실 때 높은 수익률만 보고 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채권 투자의 기본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매긴 기업의 신용등급을 꼭 봐야 된다는 건데요. A가 3개 붙은 AAA라는 등급부터 D까지 10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맨 위에 AAA가 가장 안정적인 등급입니다. 최소한 B가 3개 붙어 있는 트리플 B 이상은 돼야 이제 상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투자 등급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아래에는 투기 등급, 위험한 채권이라고 봅니다. 손안 대시는 게 속편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수익률이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어떻길래, 또 재무 사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 채권 하나를 딱 골라서 직접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일명 알채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알채권 투자의 매력은 세금 혜택입니다. 채권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 예금하고 똑같이 15.4% 소득세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매매 차익이 났을 땐 비과세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에 예민한 자산가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활용하는 건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살 수 있는 채권의 종류가 전부 다르고요. 매매 수수료를 비싸게 떼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채권에서도 펀드와 ETF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을 골라 담아놓은 바구니를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알채권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개별 채권은 만기가 존재해서 이 만기가 되면 원금 딱 돌려주고 끝나지만 펀드와 ETF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 담아놓은 채권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상장한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알채권과는 달리 없습니다. 다만 ETF로 가면 수수료가 좀 싸고 매매가 상당히 간편하다는 게 강력한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나 회사채는 물론이고 미국 채권 투자까지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을 보실 때 단기채와 장기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국채를 설명하면서 2년짜리부터 50년짜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발행 시점의 만기인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얼마 남았냐 이거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단기채라고 하고 3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한참 남았으면 장기채라고 분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채일수록 가격이 출렁대는 변동성이 큽니다. 금리가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은 얼마나 변동하는지 이 민감도를 나타낸 수치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듀레이션이 1인 채권을 샀다면 금리가 1% 상승할 때 나의 채권 가격은 1%가 하락합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10인 채권은 금리가 1% 상승하면 내 채권 가격이 10% 하락합니다. 장기채일수록 이 듀레이션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채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즘에 초단기채를 모아놓은 채권 ETF를 은행 파킹 통장처럼 활용하는 것도 인기인데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채는 시장 금리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내 채권값이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수익률이 훨씬 커지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단기채가 적합하고 나는 화끈한 변동성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장기채로 가셔야 됩니다. 채권이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채권의 기초적인 내용들 정리해봤는데요. 흥미가 생겼다면 채권을 활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발목의 염좌, 발목을 삐는 그 증상, 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목이 접질렸어요. 발목이 돌아갔어요. 발목이 꼬였어요.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면서 병원을 오십니다. 약 90% 정도는 환자분들이 발목을 접지를 때 이렇게 안쪽으로 뒤틀리면서 네 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우리가 바깥쪽 복숭아뼈라 부르는 외복사 부위 근처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접질리면서 안쪽에선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견골과 거골이 부딪혀서 발목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접질리는 분들도 약 10% 정도에선 존재하는데요. 이때도 발목의 안쪽 통증을 좀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젊은 남자분들이 축구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태클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치세요. 그렇게 이제 발목 염좌가 많이 발생을 하고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운동을 하면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순간 발목이 꺾여서 또 발목 염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접질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하게 접질렸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접질렸어요. 이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라이스 요법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약자입니다.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말 그대로 Rest, 휴식을 취하고요. Ice, 차갑게 냉찜질을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종을 빼기 위해서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부위를 이렇게 다리를 높게 올려놓습니다. 누운 채로 그렇게 하면 부종이 좀 빨리 빠질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즘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텍션. 고정을 하란 얘기예요. 더 이상 추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친 발목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안 좋기 때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부목 고정을 하는 프로텍션을 추가해서 요즘은 프라이스 요법 이렇게도 많이 불립니다. 자,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인대 파열일까요? 사실 골절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 걸을 수 있으니까 뼈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심하게 골절된 경우에는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골절인 걸 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발목을 접질리면서 인대가 뼈 조각을 살짝 달고 떨어지는 견혈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걸을 수도 있고요. 네, 설 수도 있습니다. 발목도 다 움직여져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골절 있습니다 하면은 저 움직여지는데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움직여진다고 골절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한번 접질렸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한번 정도는 꼭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골절이 없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치료가 끝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발목을 접질리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접질릴 때는 이렇게 네번 손상으로 접질리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거골과 비골을 연결해주는 전거비인대, 그리고 외측에 종골과 비골을 연결해주는 종비인대, 이두 가지 인대가 주로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인대 파열의 정도, 인대의 손상 정도를 보통 저희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단계. 1도 손상은 미세한 손상만 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인대가 그냥 좀 늘어난 상태. 인대 섬유 자체의 파열은 없이 섬유 주위 조직의 손상만 있는 정도를 1도 손상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2도 손상. 인대의 부분 파열입니다. 일부는 끊어졌고 일부는 연결돼 있어요. 이때는 대부분들 발목에 불편감과 통증은 있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완전히 파열된 거예요. 인대의 연결 자체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환자분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골절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인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인대의 회복 과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4에서 6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발목 염자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손상된 인대 부근에 염증이 처음에 생겨요. 네, 염증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으로 우리 몸속에 섬유 아세포라는 게 모입니다. 얘네들이 모이면서 인대 회복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좀 나아지는 단계가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점차 섬유 이 아세포들이 원래 인대와 동일하진 못하지만 좀 비슷한 조직으로 마치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다가 아물 때 똑같진 않지만 흉터가 생기면서 아물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조직으로 재생성이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목을 접질리면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동시에 치유 과정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목을 접질렀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이 아니에요. 발목에 염자, 인대 손상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보통 이제 2단계 이상, 2도 이상의 인대 부분 파열 정도라면 부목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기부스나 뭐 캐스트, 석고 등을 이용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잘 때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잘때 누구나 발목이 이렇게 쭉 처집니다. 이렇게 90도로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처지면 손상된 인대가 밤새 늘어난 자세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누워있을 때꼭 저는 부목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부어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먹어주는 게 좋고요.

찜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이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 냉찜질을 하고 어느 시점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가? 요게 좀 논란이 될 텐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발목 접질렀으면 차갑게 하십시오. 차갑게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손상 막고, 부종을 일단 좀 멈추두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가급적 48시간 안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지 보고, 골절이 없고, 인대 손상만 있다 하면은, 초기에 어느 정도 부종이 빠지고, 조금 이렇게 서서히 부종이 좀 감소한 상태에서는, 이제 따뜻하게 하면서,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맥과 림프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갑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5도 이하로 굉장히 차갑게 할 때는 오히려 너무 차가워서 내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해서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5도 정도로 좀 차가운 느낌이 전해지도록 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온찜질은 또 너무 뜨겁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욕탕의 탕온도 정도. 내가 약간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약 45도 정도로 권해드리고요. 이 역시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온찜질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목 염좌가 발생을 하고 후에 추가적으로 발목을 계속 접질리지 않도록 내 발목 관리하는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주변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균형감,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 전에는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서 발목의 유연성을 회복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발목의 바깥쪽 인대와 비슷하게 지나가는 게 비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비골근을 강화해 줌으로써 발목 염좌를 재발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목 자주 접질리는 분들을 위한 비골근 강화 운동. 첫 번째는 이런 스태퍼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뭐 계단이나 아니면 두꺼운 책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발을 저렇게 한 절반 정도만 걸쳐주시고요. 발 뒤꿈치를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최대한. 네, 본인의 종아리와 발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간 상태에서 5초 유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이상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운동은 이러한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이 밴드는 색깔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회사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도의 강도의 밴드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발목이 안 좋다 그러면 왼쪽 발에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요. 밴드를 묶어서 자, 외전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저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렇게 5초 정도 센 후에 돌아오시기를 10회 이상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밴드 저항 운동 두 번째는 족저굴곡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밴드로는 저항을 줍니다. 저렇게 해서 비골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최대한 내가 내릴 수 있는 각도까지 내려서 5초를 센 후에 돌아오시기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밴드 저항 운동은 발목 접지름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발목을 강화하는 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안 다친 발목도 미리 운동해 주시면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발목 염좌,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발목의 균형감과 유연성을 길러서 발목 접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꼰대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일종의 은어인데요. 보통은 필요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꼰대 같은 면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건데 또 누구는 좀 더 꼰대 같은 면이 더 크고 누구는 덜 심하고 이런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이 꼰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어감이 좋은 단어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꼰대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물론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분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꼰대도 꼰대 같지 않은 면이 있고 꼰대가 아닌 사람도 꼰대 같은 면이 있고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꼰대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때로 어떤 집단은 질서를 지키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꼰대라고 부르면서 비판하는 건 그 경향이 쓸데없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꼰대의 면모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특성이 강하신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뭐냐면 꼰대적 면모가 강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은 선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제일 많다. 적당히 후임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때로는 못되게 구는 면모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품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장 후임들을 많이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필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걔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내지. 내가 있으니까 이 부서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나는 이거를 다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나는 당연히 따라야 할 규칙이니까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다 너 나중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너 이렇게 혼내는 거 지금 안 혼나면 나중에 더 크게 대이니까 내가 미리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인데요. 자신이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끝없는 변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느냐가 꼰대가 되지 않느냐, 꼰대가 되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었거든요.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급식에 나오거나 그러면 잘 먹었는데 다만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있으니까 먹는 거지 굳이 먹을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김치가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한 음식인데 그렇게 김치를 안 먹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김치가 싫어요 이렇게 말대꾸를 했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나이 들면 김치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사람이 바뀌어. 입맛도 바뀌고. 이 말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냥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치는 내가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음식인 게 당연했죠. 그때도 싫었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싫어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입맛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저는 나도 과연 바뀔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도 김치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분명히 아주 많이 변해왔다는 건 맞아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독일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양 음식을 하도 먹다 보니까 너무 느글느글해서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식집에 가서 김치를 한점딱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어른들이 말하던 김치 맛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냉장고에 항상 김치를 구비해놓고 먹게 됐거든요. 김치 마니아가 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먹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뀐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생각보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꼰대의 모습을 강하게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계속 변함없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치관도 있고, 선호도 있고, 취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꼰대적인 면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변할 거라는 의식을 전혀 못 가져요. 완전히 그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몰입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한테는 비굴할적으로 깍듯하게 대하면서 후배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게 굴죠.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꼰대의 모습인데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겁니다. 후배는 상사를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상사한테 했던 거를 지금 어린 친구들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 한다. 물론 이런 가치관을 갖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 가치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보통 균형 잡힌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남들에게 표출할 때는 혹시나 이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나름대로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가져요. 반면, 꼰대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 가치관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진 않을까? 이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더 낫다고 생각을 바꾸고 지금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고 자아의 경직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자아의 경직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치관을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정당한 행동이거든요. 그 가치관 안에서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지위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남에게 막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냐, 낮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얼핏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막말을 많이 할것 같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막말을 안할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냐, 낮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어차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경직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유연하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누군가가 반하면 무조건 바로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은 어차피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불편하면 상대를 나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변하니까. 갈등을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을 보이지 않게 몰아내거나 아니면 나에게 맞추는 이런 경직된 방법밖에 없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아의 경직을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바, 취향,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대했지라고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인처럼 보였고 당연히 나는 그 사람한테 차갑게 대해야 정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방식도 미래에는 얼마든지 후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 안에 빈 공간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결코 완벽하게 알수 없다는 무지의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언제나 변화를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번 터널 안에 블록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블록을 옮겨서 배열을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블록들을 움직이면서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빈 공간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언제나 조금씩 변화할 수 있죠.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잘 인지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좀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평생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변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는 아주 뼈아픈 후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배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0: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참 각별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난 몇 년 동안 무섭게 폭등한 집값이 누군가에게는 짜릿한 성공을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슬픔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일생에 쇼핑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죠. 그만큼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선 가격 이야기입니다. 집과 땅, 이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가격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근데 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실거래가, 공시가, KB시세, 부동산원 시세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실제 가격입니다. 2006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 주택이나 토지, 상가를 거래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실거래가가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중개업소를 끼고 계약했다면 중개업자께서 대신 신고해주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인데요. 토지에 적용되는 건 공시지가, 또 주택에 적용되는 건 주택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가격이 참 중요한 게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60여 종에 이르는 각종 행정 업무에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민감한 시세입니다. 보통 실거래가보다는 꽤 낮게 매겨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주택, 매매, 전세, 이 시세 동향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는 통계입니다. 은행 대출도 두 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요자들하고 참 밀접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이런 용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이거는 주택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말하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는 건 매매랑 전세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붙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갭투자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이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집을 골라서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투기 성향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도 하는 동시에 좀 서민들이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들 때 내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도 있고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대되는 단지에 미리 집을 사두려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번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둘다 개발 호재로 묶여서 언급될 때가 많지만 개념상 차이점도 꽤 있습니다. 뭐 국내에는 1980년대 이때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들이 꽤 많아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주거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지역을 아예 싹 갈아엎어버리고 주택도 다시 놓고 도로나 상권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 정책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토지 강제 수용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 반면 재건축, 강남 지역과 관련된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에 비해서 이런 범위는 상당히 좁고요. 기존 집주인들이 큰 혜택을 보는 사익성 사업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건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어서 알아볼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누가 나한테 서울 도심에 금싸라기 땅을 선물을 해주면서 원하는 모양대로 새 건물도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최대한 크고 높은 빌딩을 짓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동산 가치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냥 높게, 마냥 넓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하면 이땅 넓이에서 1층 바닥이 몇 퍼센트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1000제곱미터 땅에 6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다. 이러면 건폐율은 60%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마당이나 녹지 공간일 겁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그러니까 모든 층 바닥을 전부 다 합친 게몇 퍼센트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1000제곱미터인데 400제곱미터짜리 2층이 들어서 있다. 이러면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인 거고요. 용적률은 80%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도시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초고층으로 빽빽하게만 들어서면 미관상으로도 답답하지만 일조권, 채광권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기죠. 근데 용적률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야 집을 많이 분양해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조건 용적률 높게 해준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대지 지분, 그러니까 땅도 잘게 쪼개서 다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분양과 공실률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경기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GDP,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설은 한번 확장기에 들어서면 오랫동안 든든하게 성장률을 떠받쳐주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민감하게 타기 때문에 불황 때는 더 심하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미분양인데요. 분양을 했지만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미분양이 한 6만 가구 정도를 넘어서면 위험 단계다, 이렇게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공실률은 상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상가나 오피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가 안 되고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임대, 현수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빌딩들이죠. 이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급등했다, 이런 기사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이 보통 한10% 정도 넘어가면, 아, 이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설정하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 들썩일 때 정부는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부동산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죠. 서울 집값이 폭등할 때 지방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과열된 특정 지역을 묶어서 제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세부적인 지정 기준은 아주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 보급률, 지역 상황 같은 것들 봤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기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곳

0: 들을 정부가 지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서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강남은 이런 곳에 중복 지정돼서 겹겹이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빼내서 만든 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 재당첨이나 분양권 전매 같은 것들도 제한됩니다. 또 LTV나 DTI를 더 떨어뜨려서 대출한도도 줄이는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섞을 수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보다 조금 규제 수위가 더 높아져서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권 행사 같은 것들도 막히고 LTV나 DTI는 더 낮아집니다. 이 투기과열지구가 공급이나 청약 같은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 지역은 세금이나 대출, 이런 금융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한 건이 아닌 세대당 한 건만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지역입니다.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인데요. 한층 직접적이고 초강력한 이런 토지거래 규제로 꼽힙니다. 또 근래 부동산 뉴스 보면 PF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PF 때문에 금융권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 아파트나 주상복합, 상가 같은 개발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금융 기법입니다. 이 대형 건설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도 이 자금 전체를 스스로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을 때 들어오게 될 미래의 현금 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 고안됐고, 이게 바로 PF입니다. 상당히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PF 계약이 체결되면 금융회사는 시행사에 일단 땅살 돈을 빌려주고요. 이 돈을 바탕으로 땅을 사고 관청에서 인허가 받아와서 건물을 짓습니다. 이후에 분양이 잘 된다면 계획대로 대출금을 다 갚아서 세 사람 모두 수익을 많이 얻고 행복해지겠지만 미분양이 왕창 생기거나 이러면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수익이 대출금보다 적다면 보증을 선 건설사가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망해버리는 것도 생긴다 이러면 금융회사 건전성도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국 PF의 성패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능력이 좌우한다고 할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화랑기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뜨면서 1, 2금융권에 많은 금융회사가 뛰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곳곳에서 부실이 터져나오고 감당하지를 못해서 한바탕 난리 나기도 했습니다. 이 10여 년 전쯤에 저축은행 사태도 PF가 한 원인이었고, 요즘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참 씁쓸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에 걸쳐서 찾아뵌 경제 용어 문해력 키우기 강의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많은 경제 용어 중에 뉴스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압축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게 많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뉴스를 접하시면서 관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 공부, 재테크 도전, 항상 모두 성공하는 시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알려진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바람풍자가 들어가요. 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리고 이 통풍에는 재미있는 별명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왕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왕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채식을 하는 모습은 잘못 보거든요. 육식을 좀 많이들 하시죠. 술도 드시고, 운동도 좀안 해서 좀 이렇게 배도 좀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질병, 그러한 육식을 즐기는 그런 귀족층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질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별명은 반대입니다. 병의 왕이라고 불러요. 예, 아파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병 중의 왕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예전 이집트 미라의 엄지발가락에서도 통풍 의심 소견이 발견됐다.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질병입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한 많은 정형외과적인 질환들이 여성분들에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불리한데 거의 독보적으로 통풍은 반대로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흔합니다. 통풍 환자 10명 있으면 9명 정도는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풍은 그러면 어떻게 통증을 유발을 할까요? 통풍 얘기를 할 때는 요산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요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마지막 산물이에요. 그럼 이 퓨린은 또 뭐냐? 음식 속에 있는 건데, 퓨린이 많은 음식도 있고 적은 음식도 있어요. 많은 음식은 뭐 붉은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 살코기, 조개, 고등어, 새우 이런 것들에 많고요. 퓨린이 낮은 음식은 저지방 유제품이나 커피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산이 혈액 속에서 수치가 높아지고 그 요산이 바늘처럼 생긴 결정을 만들어요. 이 바늘처럼 생긴 결정들이 모이면 마치 밤송이처럼 뾰족뾰족한 그러한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결정들이 관절과 신체 조직에 쌓이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산은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산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직립보행, 서서 걷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유지해주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항산화 역할로 세포 수명을 연장하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산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면서 이렇게 통풍 증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피검사했는데 요산이 높아요. 통풍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요산이 피 속에서 높으면서 더하기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통풍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은 결절을 만들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문제는 재발성으로 발작을 한다. 이게 무섭습니다. 또한 통풍 결절, 토파이라 부르는데 이것들이 쌓이면 그 결절에 의해서 관절이 파괴돼요. 심하면 뼈가 저렇게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각종 관절들이 이렇게 틀어져요. 특히 발이나 손가락 관절이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통풍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절에 주사기를 넣어서 윤활액이나 주위 조직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보이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매번 주사기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통풍으로 의심이 되면 통풍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통풍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하면 이렇게 통풍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결절이 굉장히 많으면 엑스레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관절의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피검사를 통해서 요산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정상 기준치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mg per dl 이상이 되면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통풍 원인은 뭘까요? 요산이 몸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요산이 과잉으로 생산이 되거나 요산의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통풍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그리고 비만인 경우, 술을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 과당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 통풍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고퓨린 음식이라고 알려진 붉은 고기나 조개, 고등어, 새우, 곱창류, 술 중에선 특히 맥주를 즐겨 드시면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대, 30대의 젊은 통풍 환자가 4년간 약 43.5%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무래도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또 젊은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면서 통풍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대부분 70% 정도는 하지에서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70%는 발부에서 발생을 하지만 우리 몸 사지 관절, 팔다리 어디서나 관절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통풍 발작 증상이 오면 뜨끈뜨끈 열이 나고요. 붓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은 적절하게 치료 및 관리가 되면 하루 이틀이면 좀 좋아지는데 좀몇 주간 지속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풍 증상으로는 만성으로 결절이 생긴 통풍이 있습니다. 관절염과 좀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통풍 결절이 몸 곳곳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귓바퀴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손가락이나 발목, 무릎, 발가락 여긴가에서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고 관절이 파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통풍,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증상이 없고 요사만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들에게는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세요. 물론 요산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고요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통풍성 관절염은 물론이고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 같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산은 적정 수치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약물을 좀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가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 없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분들은 잘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시고요. 술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고요산 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관절 통증이 발작이 왔다. 통풍 발작이 왔다. 이럴 때는 즉시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염증제로 알려진 코리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하고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발작이 있으셨던 분들은 마찬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고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통풍이 이렇게 진행되고 계신 분들, 고요산 혈증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은 요산을 배출시켜주는 약물로 알려진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 스타트 등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통풍을 진단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약물 복용입니다. 최근에는 통풍 치료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요산 혈증 치료제가 효과가 좋아서 통풍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고필린 음식을 피하라 그러면 고기도 못 드시고요. 등푸른 생선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럼 뭘 먹어요? 이런 질문이 꼭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드시면서 그냥 드시고 싶은 음식 드셔도 됩니다. 단, 과식만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단백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요산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을 과식하는 것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량해 주는 것은 통풍뿐만 아니라 관절염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과음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주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음료는 가급적이면 과당, 당이 많이 있는 그런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요산 농도,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의 질병, 병 중의 왕이라고 알려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식 조절, 적당한 관리, 체중 조절, 절주, 과당 음료 피하기, 를꼭 실천하시고 진단을 받았다면 약을 임의로 중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면서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인간은 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겁니다. 둘 중에 무엇에 좀 더 무게를 싣느냐의 차이죠. 한 번은 연애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시는 한 유명한 방송인분이 생방송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랑 받는 것과 사랑 주는 것 중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 받는 게 더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를 사귈 거면 이왕이면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맨날 반대로 내가 뭘 해줘야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만족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랑을 주는 게 더 좋다고 답하신 분들도 수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랑을 주는 게 더 좋다고 답변하신 분들도 사실은 근본적인 논리의 차원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는 게 더 좋다고 말한 분들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줘야 그만큼 더 좋은 사람이랑 만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더 잘해줘야 그만큼 나에 비해서 직업이 더 좋거나 외모가 더 빼어나거나 돈이 더 많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 훌륭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하러 나를 만나겠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굽히고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입장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게 더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나 사랑을 주는 게 더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사랑은 철저한 교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 게 행복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만약 투자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랑은 공정한 사랑도 아니고 좋은 사랑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시대에 아주 흔하게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외모가 엄청난 투자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생겼는데 나만큼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외모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가치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더 많든가, 직업이 좋든가, 집안이 좋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각종 교환 대상들을 늘어놓고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 만큼 주고받는지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많이 주는 것도 이 교환관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다른 부분에서 많은 걸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많이 챙겨주고 상대를 예뻐해주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을 바라보면 사랑은 끝없는 눈치보기 카드 게임이 됩니다. 내가 이 카드를 내놨을 때 상대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계속 눈치를 보면서 따지고 혹시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이 사랑의 활동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카드게임 형식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랑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환 구도에서 사랑을 주는 나와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인간을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나는 그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을 통해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내 몸도 끊임없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갔다가 새로 형성되고 있고 내 생각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나라는 말을 통해 묶어두는 한 단위가 있을 뿐이죠. 또한 나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세계 사이를 나누는 명확한 구별선 같은 건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지금은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빠져서 바닥에 나뒹굴면 그때도 저일까요? 제가 마신 물은
지금 제 배 안에서 제 몸의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돕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은 저일까요? 분명히 물은 제 안에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저일까요? 아닐까요? 제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 과거의 이 물은 어땠고 나중에 미래에는 어떨까요? 언제는 저였다가 언제는 제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또한 저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생물을 잡아먹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 우주 속으로 제 몸이 흩어지겠죠. 만약 제가 죽고 제가 되어 자연에 흩뿌려진다면 저는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 생명은 또다시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끝없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나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와 세상을 나누는 경계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자들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나에 대한 탐구를 아주 중요시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나의 구할 이상은 다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내던져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존재들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던져진 이 공간은 또다시 다른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존재들의 의지에서 우리는 잠깐 이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교환 구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하나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환에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전제됩니다. 나와 상대방이 구별돼야 그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능하니까요. 내가 이만큼을 주면 그만큼 나는 내가 갖는 걸 잃어버리는 거고 그에 합당한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 나는 그만큼 다시 얻어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나와 상대방 사이의 구별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환 관계를 보면 교환은 상당히 인위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만큼을 주는 건 나라는 하나의 닫혀있는 영역을 상정하고 본다면 그만큼 잃는 것이 됩니다. 닫혀있는 그 개 안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나의 경계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순전히 잃어버리는 활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이쪽에 있었던 게 저쪽에 가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내 쪽에 있었던 게 저쪽에 이만큼 가는 것만큼 그만큼 내 쪽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어떤 병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공기가 차게 되거든요. 우주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의 경계를 부정하는 사고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이 정도로까지 생각을 해야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만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열어놓고 사고를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잃을 때 그럼으로써 오히려 뭔가 얻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인 물건이나 행동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충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무엇으로도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게 내 것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면 뼈 아프지만 이런 경직된 교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집중해보면 나는 사실 일상에서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을 줄 거냐 받을 거냐 이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 이해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고 모든 것을 교환의 구도에서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활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까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의 본성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을 줄도 아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또한 꼭 내 영역 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서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때로 그저 상대방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꼭 계산해서 이득이 산출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함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네, 이번 강의에서는 사랑을 교환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나와 세상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독자적인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내던져진 채로 수많은 다른 대상들의 의지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사랑을 바라보면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 끊임없이 따지면서 불안해하는 카드게임식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학교에서 8번의 강의를 통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기준을 잘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섣불리 나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놓은 말들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되고요. 먼저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밝은 면만큼이나 어두운 면도 많이 발견되고요. 지혜, 용기, 욕망이라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빈 공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면도 발견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여러 면모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면서 조금씩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나간다면 이 빠른 변화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지혜롭게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Tuesday 일상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죠. 자,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오, 뭐만 뜨면 UFO 같아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뭐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네. UFO를 본 그런 경험 같은 게 있나요?
1: 본 적이 없죠.
0: 아, 아예 그런 비슷한 것도.
1: 실제로 봐도 그냥 저는 네. 아 저거 그냥 뭐 어디 비행기구나 로켓이구나 뭐 저는
0: 그럴 확률이 좀 높죠.
1: 뭔가 이제 MBTI로 네. 뭔가 T다.
0: 아, 예. 팩트 위주로 본다?
1: 예.
0: 저는 미국 가가지고 하늘에 뭐가 이렇게 번쩍거리길래
1: 어머.
0: 아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게 떠있고 그거 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탁 하고
1: 어머.
0: 사라지는 거 본 적 있는데 그게 물론 반사일 수도 있고 뭐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오케이,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볼게요. 야야야, 하늘에 저거 뭐지? 요겁니다.
1: 와,
0: 이거 될까요?
1: 뭔가 뭐냐, 저 하늘에 이런 거
0: 네,
1: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1: 뭐 하늘 위에요, 뭐.
0: 그냥 하늘에입니다.
1: 하늘에요?
0: 이래서도 애매한 거죠. 오케이.
1: 하늘에.
0: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죠. 아, 난 UFO인 줄 알았네. 라는 말을 이어가야 돼요.
1: 나는 알았다, UFO인 줄.
0: 네, 의욕이 좀된게 있어요.
1: 알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냥 느껴주셔야 돼요. 아, 나 그건 줄 알았네. 라면, 나라면 뭐라고 써야 될 것인지. 오케이. UFO가 다행히도 이제 뭐 멀리 외래어로 있으니까 다행히도 요만큼 해결이 됐네요. 오케이.
1: 생각하네.
0: 오? 뭐죠? 자, 어떻게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아, 불안하지만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원합시다! 도전합시다!
1: 야! 하늘에 저거 뭐지?
2: 어?
1: 야!
2: What?
1: Hey, hey!
2: Hey, yeah.
1: What's that from the sky?
2: Oh, in the
1: Ah,
2: sky?
1: in the sky인가?
2: It's
1: 아무튼.
2: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1: 아, drone! Small airplane! 아, 난 UFO인 줄 알았네.
2: Huh?
1: UFO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 I think maybe that is UFO.
2: A UFO?
1: UFO.
2: Do you believe in UFOs?
1: Oh, I believe it.
2: Really?
1: Yeah, I believe alien.
2: You're an alien?
1: I believe alien. 글쎄.
0: 잘 봤습니다. 아니, 꽁상 씨 그래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1: 뭐 항상 부족하고요.
0: 네네네.
1: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저희 스테이크나 하나 주세요. 오늘 굉장히
1: 일어서니까 또좀 그런가요?
0: 뭔가 서빙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쵸? 전치사 초반에 하나 정도 미스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도 약간 희재? 아주 살짝 모자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뭐 그런 센텐스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y, what is that in the sky?
4: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3: Oh, I thought it was a UFO.
4: Do you believe in UFOs?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출발할게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가끔 가다가 하늘 딱 봤는데, 뭐가 반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하늘이 저거 뭐지? 뭐야? 이러면서.
1: 자, 일단 해. 야, what is that? 저게 뭐야? 어디에?
0: 오.
1: 하늘에.
0: 여기서 전치사가, 아까 콩상 씨가 약간 실수를 했던 거. 그쵸?단어는 맞았죠.
1: From the sky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 SKY, is that right?
1: Yeah.
0: Sky?
1: Yeah.
0: Yes. 보겠습니다. Hey, what is that in the sky? Check it out. Alright. 자, 이거 발음을 할 때요. 스카이가 좋을까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할
1: 우리가
0: 것 같아요?
1: 스키도 스키가 아니잖아요. 약간 스키 이런 느낌이기
0: 오,
1: 때문에
0: 된소리로 좀.
1: 된소리로 약간 내야 될것
0: 오케이.
1: 같은데.
0: 그러면 제가 안 하고
1: 제가
0: 해보죠.
1: 해줄까요?
0: 한번 해볼까요?
1: 여러분, sky,
0: 오.
1: sky.
0: 그렇죠. 이거는 억지로 한다기보다는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나는 현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So, sky. 이런 느낌. 하늘. 그런데 가끔 가다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나 아니면 무슨 소설에 보면요. 이렇게 쓰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복수로.
1: Skis.
0: 네. skies.
1: 왜 말했을까?
0: 스키에 이거 그거 아니고
1: Skies.
0: 얘를 복수로 쓸 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사실 하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역에 따라 여기는 뭐 서울의 하늘, 저긴 또 부산의 하늘. 좀 요런 식으로 이제 써서 보통 이렇게 복수로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넓은 하늘. 뭔가 하늘이 넓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창공? 약간 요런 느낌? 예.
1: 그래요.
0: 창공을 난다. 막 이러면 왠지 하늘을 난다보다 더 뭔가 뭔가 멋지고,
1: 네네.
0: 뭐 웅장하고, 크고,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sky를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회화체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from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from the sky로부터 뭐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뭐뭐로부터니까 from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덩어리로 우리는 in을 쓰게 됩니다. Okay? So, in the sk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늘에. 하늘에서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실 제 없어도 문장 되지 않나요?
1: 그럼요.
0: 어떻게 돼요?
1: Oh, hey, what is that?
0: 끝이에요. 그렇죠? Hey, what is that?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넣어버린 거죠, 뒤에. So, what is that in the sky? 이런 느낌. 자, 그럼 in the sky만 해도 문장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0: 오케이, 이병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요. 아, 그 새들이 날고 있어. 하늘에서. 자, 그럼 일단은 그 새들은 날고 있다 해보세요.
1: The bird.
0: 새들.
1: The bird.

0: birds flying
1: Flying. 그러면은 하늘에서
0: in the sky.
1: in the sky. 비동사 하나 빠졌죠.
0: 아, the birds are flying in the
1: In the
0: sky.
1: sky. 그쵸?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뭐 봤어. 나 뭔가 봤어, 하늘에서.
0: 뭔가
1: 상우
0: 봤어?
1: 진짜야. 나 뭔가를 봤어, 하늘에서.
0: Oh, I saw something in the sky.
1: 그죠? I saw something in the sky. 뭐지? UFO인가? 외계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것마저도 만약에 in the sky를 덩어리로 몰랐으면, 잠깐만, 먼 sky라고 해야 되지? on인가?
0: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으니까 약간 언더스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아, 그쵸.
0: 하늘
1: 그쵸.
0: 안에
1: 이거는 어디 보면
0: 인더스카이.
1: 약간 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바다. Right?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kay, you guys. 요거 낭독해 볼게요. The birds are flying in the sky.
0: The birds are flying in the
1: Right. 두
0: sky.
1: 번째. I saw something in the sky.
0: I saw something in the sky.
1: 자, 이번에 연기하듯이. Hey, what is that in the sky?
0: Hey, what is that in the sky?
1: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는 굉장히 침착해요. 현실적이에요. 아마 드론이나 작은 비행기일 거야.
0: 그러니까요. It's, 요거는 아마, probably. It's, 아마도 그것은 드론이나 작은 비행기일 거야.
1: 아이.
0: 라고 뭐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드론이네, 드론.
1: 네. 드론을 못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스펠링을 익혀보는 거죠. DRON이라고 했습니다.
0: 뭔가 W가 들어가진 않겠죠?
1: W요.
0: 드론 하면서 약간.
1: 그거는, 그죠. drown. 다르게 발음이 좀될것 같은데,
0: 네?
1: 요걸로 한번 일단 stay 해볼게요.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Hold on one second. 지금 뭔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닙니까?
0: 봐주세요.
1: Okay. 자, 보겠습니다.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Alright? 잠깐만요. 막판에 일을 넣은 것 같은데요. 아니죠? Okay, drone. 이거는 사실은 요즘에 워낙 많이, 예, 그쵸. 뭐, 배달도 요즘엔 드론으로 하고 사진, 아, 뭐, 카메라 이런 거 촬영도 하지 않나요?
0: 촬영 기법이 이제는 헬기 안 타죠.
1: 아,
0: 거의
1: 위험할
0: 이제
1: 수
0: 드론으로
1: 있으니까.
0: 해주죠.
1: 하긴 훨씬 더 efficient,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쵸? So, drone을 썼습니다. 이것도 발음할 때 드론보다는 DR이 충돌을 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So, drown. Drown. 가볼게요.
0: 드론.
1: 좋아요. 자, 그리고 단어 하나 또 볼까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어떤 비행기예요? Size wise.
0: Small
1: Yep.
0: airplane.
1: Alright. So, small 한게 어떤 뜻이죠? 당연히.
0: 작은.
1: 작은. Right. Like this. However, 발음할 때 small 아니라 ALL. 혹은 AL 이런 스펠링은 입모양 벌리자고 했었죠. 그래서 small에 더 가깝습니다. 보여드릴게요. Small, small.
0: Small. Small.
1: Alright, alright. So 요거 두 개만 해줘도 진짜 이 문장 아주 끝내주게 발음할 수 있죠.
0: 네.
1: 자, 하나 뭐또볼게 있습니다. 얘 나왔어요.
0: Probably.
1: Probably,
0: 아마.
1: probably. 아마예요.
0: 네.
1: 얘는 그래도 확신이 좀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0: 그쵸.
1: Probably, 아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마도 probably 이게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probably가 맞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워낙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원어민들 중에 귀찮아서 이 부분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probably 그래서 B
0: 헐.
1: 사운드를 거의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 기억에는 막 뭐라 그럴까 약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probably right.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So, 조심하시고요.
0: 네.
1: 자, 아마도라고 하는 거 요거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넌 틀렸어를 뭐라 그래요? 일단은 넌 틀렸어.
0: You are wrong.
1: You're wrong. 네가 아마 틀린 걸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조금 더 양념 쳐야 될것 같은데.
0: You are probably wrong.
1: 그죠? wrong이 아니라
0: Wrong.
1: wrong, right? You are probably wrong. 자, how about this? 나는 자고 있었어. 과거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자고 있었어.
0: Oh,
1: M이 아니라
0: I was sleeping.
1: sleep.
0: I was sleeping.
1: 그치, I was sleeping. 그러면 내가 아마 자고 있었을 거야. 내가 연락 못 받은 게 있잖아. 이러면서 난 아마 자고 있었을 거야.
0: I was probably sleeping.
1: 그쵸, I was probably sleeping. 얘는 그래도 확신이 조금 있는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죠. 꽤나, 그쵸?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are probably wrong.
0: You are probably wrong.
1: I was probably sleeping.
0: Oh, I was probably sleeping.
1: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이 probably 말고 maybe라는 게 또 있어요.
0: 그렇죠.
1: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권하는데 뭐가 차이인 것 같아요?
0: 뭔가 확신이 여기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Maybe. 아, 아마도. 그리고 probably는 아마.
1: 그렇죠. 약간 표정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아마도 그럴 거야. 거의 조금 확신이 꽤 있다는 거. 근데 maybe는 어쩌면 정도의
0: 어쩌면.
1: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그런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가짜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UFO 같은 거. 그래서 에이, 그냥 드론이나 뭐 그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꽤 안단 느낌인 거죠. 오케이. 가볼게요.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0: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y, what is that in the sky? Hey, what is that in the sky?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1: 아, 자, 다음 문장은 미션입니다. 아, 난 또 뭐 UFO인 줄 알았네.
0: 아, 네. 오, 아, 해주고. I thought, I think, 아, 난 그 과거로
1: 네.
0: 뭐 먼저 알았어. 뭐가 그것이 UFO였다고 UFO인 줄. UFO 그대로 써주면 되죠.
1: 어, 왜 대문자 맞아요?
0: Yeah. Unknown fly organization.
1: 아, 어떤 조직입니까? 오케이.
0: 그래도, other something?
1: 그래도 막히지 않게 나온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F가 뭐라고요, 아까?
0: Flying.
1: 오, 날아다니는?
0: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아. 그러니까, unknown, 어쩌고저쩌고, flying object.
1: 오?
0: 뭐 그런 느낌이
1: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Okay. I thought it was a UFO. Check it out. Alright, so UFO는 당연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정말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이게 영어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실제로 맞췄어요.
0: 맞췄죠.
1: 네. 아무튼
0: 이게 뭐 너무 어렵네요.
1: 네, identify 한다는 게요, 뭔가 신원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0: 우리 ID.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ID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아다니는 object, 물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잖아요.
0: 어떤 거요?
1: UFO 앞에 관사 뭐가 있죠?
0: 어를 썼어요.
1: 어? 어?
0: UFO, 어? 잠깐만. UFO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자, 대부분 이런 실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가 실제로 맞고요. 이게 모음 앞에서는 언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유가 어로 발음할 때는, 유가 어로 발음이 될 때는 모음 취급을 해줘요. 하지만 유가 유로 발음을 했죠?
0: 네.
1: 유는 모음 사운드가 아닙니다. 얘는 약간
0: 유가
1: 모음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로 가야 됩니다. Alright?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UFO 앞에 요거라 그랬죠? 왜? 네. 얘는 유로 발음하니까. 이거 뭐라고 발음해요?
0: University.
1: 또 유죠?
0: 네.
1: 그래서 또 어예요.
0: 오!
1: 이거 뭐라 그래요?
0: 유니콘.
1: 요거 이거 달리네. 네. 뭐라고?
0: 유니콘.
1: 얘도 유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마지막 거는
0: umbrella.
1: 그렇죠. 모음 사운드인 거예요. 그래서 언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인지 언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뭐다? 발음입니다.
0: 근데 저희는 유도 모음으로 쳐요.
1: 그러니까 유가 스펠링은 모음인데 네. 소리는 반모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시를 당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거 틀린다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때문에 또 입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0: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유로 발음 되는 것만 어고 나머지 네. 모음은 다.
1: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디다. 쉽지가 않아요. 요 단어 외워야지 저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발음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나 뭐뭐인 줄 알았어. 이거는 사실 직역하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라고 평소문으로,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얘 말고 원래 못 쓰죠.
0: I think 평소문.
1: I think 어쩌고 저쩌고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I think you're beautiful, right? But 오늘은 I thought 평소문 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줄 알았어. 뭐뭐라고 생각했어. 생각 자체를 과거에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소문의 시제를

0: 얘랑 매칭을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Right? So it was. Yeah? Okay. So for example, 그건 비행기였어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그건 비행기였다.
1: Oh, it was an airplane.
0: It was an airplane or it was a plane. 그러면 야, 난 그게 비행기인 줄 알았어.
1: Oh, I thought it was a plane.
0: 그렇죠. There you go. I thought it was a plane 인 줄 알았다. 생각했다. 자, 난 늦었어. 과거형으로 어떻게 할까요? Oh, 나 늦었어.
1: I was late.
0: I was late. 그러면 난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어.
1: Oh, I thought I was late.
0: 그죠? I thought I was late.
1: But I'm not late.
0: Uh-huh, I'm not late. I wasn't late, right? 여자친구가 날 보고 막 화를 내길래 I thought I was late, but I wasn't late.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느낌 왔나요?
1: 네.
0: Alright,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guys, 낭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thought it was a plane.
1: I thought it was a plane.
0: I thought I was late.
1: I thought I was late.
0: Alright, very nice. 그러면서 아, 나는 UFO인 줄 알았네. 뭔가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자, 읽어볼게요.
1: Oh,
0: I thought it was a UFO.
1: Oh, I thought it was a UFO.
0: Alright, s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그래서 친구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지죠. 너 UFO를 믿어?
1: 아니, 이거는... 우리가 do you believe it?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0: Do you believe it?
1: 네. 뭐 do you believe? 너는 믿니? Believe?
0: 근데 믿다라는 스펠링을 어?
1: Believe잖아요.
0: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1: 그래요?
0: 아, 여러분 필기 believe. 같이 해주세요. 오.
1: In universe? 아, 너는 믿니? 이 UFO에 대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1: 스펠링을 왜 모르죠?
0: 약간 애매한데요. 자, 한번 여러분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receive랑 이런 거랑 막 스펠링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Do you believe in UFOs? Check it out.
1: 오! 아까 I랑 E가 바뀐 거예요?
0: 맞아요. I하고 E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believe, 믿다라는 일반 동사 발음할 때 앞에는 be이니까 입술이 붙어야 되고요. be, 두 번째는 입술이 안 붙어야 되죠. v니까 the. So, be. Believe 이렇게 돼요. Believe 약간 벌레 가깝게 해볼게요. Believe, believe,
1: believe.
0: Oh,
1: believe.
0: Okay. 자 그런데 believe 뒤에 전치사 뭐 나왔어요?
1: in을 썼네요.
0: 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1: 뭘요?
0: 자, 난 널 믿어 영어로 해보세요.
1: I believe you.
0: Alright. 방금 in을 안 썼죠?
1: 안 써요.
0: 아, 안 써요. I believe you. 이 얘기는 너의 말을 믿는다. 너가 거짓말 안 했겠지. 너의 말을 믿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너는 UFO가 한 말을 믿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UFO의 가치, 존재를 믿냐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believe 바로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그것의 말을 믿는 거고요. in을 넣으면 그 안에 뭔가 본질을 믿는 거죠.
1: 그러면 I believe you 하면 내가 너를 믿는 거고.
0: 맞아요.
1: I believe in you 하면 내가 너의 존재를 믿는다.
0: 아, 존재, 가치, 넌 해낼 수 있다. 이런 느낌.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I believe you. 네 말 믿어. 이건데 I believe in you. 이러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1: 난 널 믿어.
0: 너의 가치를 믿어. 너의 존재를 믿어. 느낌 왔나요?
1: 왔습니다.
0: 오케이. So 여기서는 UFO의 말이 아니라 UFO의 존재나 뭐 그런 것들을 믿냐라는 느낌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UFO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UFO도 되고 복수로 UFOs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외계인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Alien.
0: Alien, right? Alien. 그러면 넌 그 외계인을 믿어? 아. 이거는 외계인의 말을 믿냐가 아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존재하느냐를 믿냐.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believe in aliens?
0: 오, 좋아요. Do you believe in aliens?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는 신을 믿어.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I believe in God.
0: 그렇죠. I believe God 이래버리면 그 God이 한 말을 믿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치나 존재를 믿는다.
1: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0: 뭔가 내면에 있는 거,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believe in aliens?
1: Do you believe in aliens?
0: I believe in God.
1: I believe in God.
0: Alright. 자, 요거 한번 질문형으로 마무리 줘볼게요. Do you believe in UFOs?
1: Do you believe in UFOs?
0: Alright, 요거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오케이,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Oh, I thought it was a UFO.

0: I thought it was a UFO. Do you believe in UFOs? Do you believe in UFOs?
1: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ey, what is that in the sky? Hey, what is that in the sky?
0: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2: Oh, I thought it was a UFO. Oh, I thought it was a UFO.
0: Do you believe in UFOs? Do you believe in UFOs?
1: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입영적들은 뭐 첫 번째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만 뒤에 문장에 넣어서 하늘에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어? 하늘에 저거 뭐지? 저거 뭐야, 하늘에?
3: Oh, what is that in the sky?
1: 놀라면서 하늘에 저거 뭐죠?
3: What is that in the sky?
1: That's Mayu. 이러면서 떠다니는 거예요. Alright, so what is that in the sky?
3: Mayu is flying.
1: I'm flying. 자, 두 번째 볼게요. 어, 새들이 하늘에서 날고 있어. 그 새들이라고 해볼게요. 어, 그 새들이 하늘에서 날고 있다.
3: Oh, the birds are flying in the sky.
1: 오, 새들이 하늘에서 날고 있어요.
3: The birds are flying in the sky.
1: 그렇죠. 화난 느낌으로 I, the birds are flying in the sky 하면 안 되고 뭔가 아름다운 느낌으로. 오, 이렇게.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어, 나 하늘에서 뭔가를 봤어.
3: Oh, I saw something in the sky.
1: 저 하늘에서 뭔가를 봤어요.
3: Oh, I saw something in the sky.
2: That's Mayu.
3: 어? 또 Mayu? Mayu again?
1: Okay. 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생각했다. 뭐뭐라고 생각했다. 뭐뭐인 줄 알았다. 가볼게요. 어? 네. 요 과거. Yes. 매칭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는 UFO인 줄 알았네. 나는 그게 UFO라고 생각했어.
3: Oh, I thought it was a UFO.
1: 아, 전 그게 UFO라고 생각을 했어요.
3: Oh, I thought it was a UFO.
1: Oh, I thought it was a UFO. 두 번째, 그게 비행기인 줄 알았어. 난 그게 비행기라고 생각했어.
3: Oh, I thought it was a plane.
1: 그렇죠. I thought it was a plane. Let's try one more. 내가 늦은 줄 알았어. 난 내가 늦은 줄 알았다고.
3: Oh, I thought it was I was late.
1: 어, 저는 제가 늦은 줄 알았어.
3: Oh, I thought I was late.
1: 그렇죠. I thought I was late, but I wasn't. 뭐 이런 식으로.
3: Yes.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입영적 패턴 한 거 사고 씨 달려볼까요?
4: 네. 하늘에 저거 뭐지? What is that in the sky? 새들이 하늘에서 날고 있어. The birds are flying in the sky. 나 하늘에서 뭔가를 봤어. I saw something in the sky. 아우, 난 UFO인 줄 알았네. I thought it was a UFO. 그게 비행기인 줄 알았어. I thought it was a plane. 내가 늦은 줄 알았어. I thought I was late.
1: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5: 해결!
4: Hey!
1: 음?
4: What is that in the sky?
0: Oh, it's probably a drone or a small airplane.
4: Oh, I thought it was a UFO.
0: Do you believe in UFOs?
4: Oh, maybe.
0: Is it a, really?
4: Yeah. No wings. Okay.
1: All right. We made it. All right.
4: 하셨어요.
1: 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 우리 엄청 늦었어. 아. 야, 우리 엄청 늦었어.
4: 그냥 늦은 것도 아니고 엄청 늦었어요.
1: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냥 late 아니라.
4: We are so late.
1: We are so late.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I thought.

0: What? 평서문. 이제 보통은 과거 위주로. 그쵸? So, I thought.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울고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울고 있는 줄 알았다고. 느낌 와요, 이거?
1: 이게 울고 있는
0: 거라고
1: 생각했었는데
0: 생각했다.
1: 울고 있는 그럼 중인 건가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0: 오.
1: 여러분도 계속 이런 의문들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0: That's,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 뭐야?
0: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와,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고요. 직업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데요.
0: 맞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하는 일이 궁금한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1: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까요?
0: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1: 근데 또 물어보는 것도 약간 뭔가 신뢰가 왔기도 하고요.
0: 그렇죠. 또 친하면 또.
1: 뭐 그렇게 하네요. 저는 최근에 그 네. 고등학교 동창들 한 20명을 만났어요. 막 만났는데
0: 20명이요?
1: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아, 뭐 하는지 얘네들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0: 그러니까 아, 맞네요. 맞네요.
1: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0: 근데 친하면 좀 괜찮지 않나요?
1: 그렇게 또 안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0: 아,
1: 오랜만에.
0: 아.
1: 20년 만에 본 애들.
0: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자, 아무튼 너무 궁금한 시츄에이션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는, alright. 그래서 새 일자리는 좀 어때? 뭔가
1: 어때?
0: 새로운 데로 옮겼나 봐요, 느낌이. 그쵸? 새 일자리는 좀 어때?
1: 새 일자리는 알겠고, 뭐좀 어때?
0: 어때? 아, 요거 상훈 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 아, 이거 약간, 아, 고민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거 머릿속에 막 문장
0: 생각해보세요.
1: 구조 생각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쉬울라나?
0: 거기서 뭘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는데?
1: 무엇을 하니 너는 거기서?
0: 어수는 아주 좋아요, 지금.
1: 왜 이렇게 잘안 되죠? 머릿속에서 이게 안
0: 자,
1: 떠올라요.
0: 힌트, 아, 시제를 좀 주의해 주세요, 오늘.
1: 시제요?
0: 특히나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공상기.
1: 홍상 씨 한번 먼저 보낼게요.
0: 보내보내죠.
1: 시작!
0: 경험합시다.
1: 경험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니, 그래서, 뭐, 새 일자리는 좀 어때?
2: Sorry, I don't understand Korean still.
1: 그러니까, so, what's your new job?
2: What is
1: Ah, no,
2: it?
1: no,
2: Oh,
1: no, no,
2: money.
1: no, no.
2: No.
1: How about your job?
2: How about it?
1: 어떠냐고, 그 new job이.
2: How about?
1: How about
2: Are
1: 아니라?
2: you asking me what it's like? You know, do I like it? Is it difficult? That kind of thing.
1: 너, 그런 건가? 어때? 그니까 좋아? Is good? Is bad?
2: They give me so much work.
1: So much work 배웠지 예전에.
2: But it's fun.
1: 뭐?
2: Yeah,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1: 오, 그래? 아니, 일이 많은데 재밌을 수가 있나? 아니, 거기서 뭘 하는데? 그러니까, what do your this job 뭐?
2: Rap,
1: No, no rap.

0: 그거 법 관련된 거뭐 하는
1: But
0: 거, 어, 일리걸, 불법,
1: no, not illegal, legal.
0: 리걸, 합법, 어,
1: 하하
0: 합법,
1: 하.
0: 아, 그거, 그 다큐멘터리를 번역하는 거구나.
1: Not
0: 그,
1: documentary, like
0: 아니야?
1: That's mine.
0: 다큐멘터리 아니야?
2: 그래도 오늘 뭐 일자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으네요.
0: 네.
2: 그렇죠? 뭐 일자리가 어떠냐, 뭐 새로 뭐 어떻게 간 데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 중에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0: 아, 네.
2: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미국적인, 약간, 그러니까 영어권적인 표현이 오늘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What do you do there?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인이 일을 옮겼을 때, 그렇죠? 그래서 좀새 일자리는 좀 어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하는 것좀 어때? 새로 옮긴데. 뭐, 어제, 아,
0: 에,
2: 새로 옮긴데는 좀 어때? 이러잖아요, 보통.
0: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Do you like your new job? 해서 그죠? 아, 너는 너의 지금 새로운 직업이 좀 이렇게 괜찮니? 근데 how를 붙여서
2: 이상한 질문이 나왔죠.
0: 뭔가 그러네요.
2: 네.
0: How do you like?
2: 일단은 job을 쓴 거는 확실합니까? 저희 job이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0: 확실합니다.
2: Okay, so your new job, huh? Okay, 볼게요.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Check it out. 그렇죠. 일자리, 직업이라고 할때 job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 new job이 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걸 쓰지 않았으면 상훈 씨뭘쓸것 같아요? 보통 너의 new job, 이제 your new job을 알았잖아요. 이
0: 네.
2: 단어를 알았으니까 너의 new job은 어때? 라고 영작을 한다면 이거 안 쓰고
0: How about your new job?
2: 그거는 제안을 하는 거죠. 요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거 말고 너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0: How are your new job?
2: How is your new job?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So, how, 뭐 예를 들어서 뭐, how's your sister? 너 언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엄청나게 쉽게 줄이면 우리 사실 배우기도 했는데요. How is 어쩌고? So, how is your new job?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초간단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정말 솔직히 그런 실제 영어 표현 알려드리고 싶다고
0: 네.
2: 했잖아요. How's your new job 대신에 오늘은 엄청나게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가져올게요. How do you like 뒤에 명사를 붙이면요.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how is 명사나 거의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how do you like 명사 이러면 명사 어때요? 이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 명사라는 걸 받았잖아. 너 어떤 식으로 그게 마음에 드는 거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훈 씨가 차를 새로 샀다고 칠게요.
0: 네.
2: 그러면, 물론, How's your new car? 이럴 수도 있죠.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How is your new car?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How do you like your new car?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당신 자동차 마음에 드는지 좀말좀 해봐요. 아, 나 궁금하네. 어떤 점이 도대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해져요. 그것도 그렇고, 원어민들의 거의 습관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쓸수 있으면, 외국에서 좀 오래 사셨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0: 그러니까 블랙핑크 노래 가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거든요. How do you like that? 있거든요. How do you like that?
2: How do you like that? Oh, really?
0: 네.
2: 어, 오케이. 좀 가사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의 구조가 실제로 맞다면은 그게 어때요? 좀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뭐 내가 무슨 음악을 하나 만들었어요. I just made a song, right? And you just listen to it. 들었는데 How do you like it? 이런 느낌. 오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음식을 딱 줬어요.
0: 네.
2: 먹을 걸딱 주고 거기서 한참 내가 먹고 있는데
0: 네.
2: 웨이터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음식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론

0: How is your food?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1: How do you like your food?
0: 그렇죠. How do you like your food? 어떤 식으로 당신의 푸드가 마음에 드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집을 산 거예요. 뭔가 new home, right? 그러면 해볼게요. 너의 새집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때 좀?
1: Oh,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0: 그렇죠.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결국에는 How is your new home? 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엄청 길어 보이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역해서 느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너는 마음에 드니? 요거가. 설명해 줘.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do you like your food?
1: How do you like your food?
0: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1: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0: 오케이? 이런 거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레스토랑에서 정말 와가지고, Sir, how do you like your food so far? 이렇게 물어보면, what?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Right?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How do you like your food?
1: How do you like your food?
0: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1: How do you like your new
0: 그러니까
1: home?
0: 이게 두 번째는 약간 부동산 계신 분이, 아,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연락 한번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두 개가 의미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 비교해 가면서 저라면은 방금 전에 요 문장들 있잖아요.
1: 네.
0: 얘네들도 요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 몇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1: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일을 엄청 많이 주긴 하는데, 뭐, 재미있어. 얘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을 합쳐놓은
1: 네.
0: 겁니다. 네.
1: They give me. 그들은 나에게 줘.
0: 뭐를
1: 엄청 많은
0: 주는데요?
1: 일들을. Work.
0: 바로 나오네요. 네.
1: 쓰.
0: 오케이.
1: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줘. But, 하지만, it's fun. 재밌어.
0: Alright. 자,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So, they give me. 그들은 나에게 줘요. 뭘 줘요? So much works를 준대요. But it's fun 하다. 자, 맞는지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work는 셀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케이? So, too much work, so much work 셀수 없는 단어이고요. 또 중요한 거. 이게 셀수 없는 단어라고 알수 있는 단서가 있죠.
1: Much.
0: That's right. Much는 어떤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1: 셀수 없는.
0: 그렇죠. There you go. So, 뭐 예를 들어, so much effort, 노력, so much time, 시간. 이런 거 앞에만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So again, work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일, 직장, correct?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so much 어쩌고 이러면 엄청 많은 무엇, 아니면 무엇이 엄청 많다. Again, 셀수 없는 단어.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사랑 있잖아요. 사랑. 사랑 한 개, 사랑 한세개 정도 주세요. 뭐 이렇게 할수 없죠?
1: 네.
0: So, 셀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엄청 많은 사랑이 뭐예요?
1: So much love.
0: 그렇죠. 엄청 많은 음식.
1: So much food.
0: 그렇죠? 자, 갑니다. 그는 나에게 줬어. 엄청 많은 사랑을. 어떡할까요?
1: He gives me.
0: 과거형으로
1: He gives me.
0: gives me?
1: He gave me.
0: Okay. Are you okay? He gave me 엄청 많은 사랑.
1: So much
0: So
1: love.
0: much love,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나 먹었어. 엄청 많은 음식을.
1: I ate so much
0: 그쵸?
1: food.
0: I ate so much food. Like this. Okay?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He gave me so much love.
1: He gave me so much love.
0: I ate so much food.
1: I ate so much
0: Alright.
1: food.
0: 자,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쵸? So,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1: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0: Alright. 좋습니다. 상훈 씨라면 일 조금 주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막 일을 많이 주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1: 후자죠,
0: 후자.
1: 무조건.
0: 오케이.
1: 예.
0: 재밌는 게 짱이죠. 그쵸?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0: 오케이. Another mission 문장입니다. 자, 거기서 뭘 하는데? 이거 궁금한 거죠. 일자리는 뭐 재밌다라고는 하는데, 거기서 너의, 임무는 뭐냐?
1: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청 많이 뭐 쓰긴 했는데 표현을 일단은 What do you do? 만 써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어디서? 거기서 해서 What do you do
0: 그렇죠.
1: there?
0: 아까 뭐 약간 시제가 불안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Right? Okay. S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어디에서? There. 맞는지 볼게요. Of course. 자, 거기서 거기에 거기로 뭐 문맥에 따라 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이건 결국에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to there, in there, on there 굳이 그렇게 안 써도 거기서 거기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there가 명사로도 쓸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문장 뒤에 붙어서 이런 품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예요. 의문사 what, right?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만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은 여러분들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갖고 오면 what 뒤에 어순이 어떻다고요?
1: 질문 어순이요.
0: 질문 어순이에요. So 얘가 없으면 do you do there? 미완성이긴 해요. 그렇죠?
1: 네.
0: 미완성이긴 하지만 거기서 하나요? 라는 질문 어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Do you do there? 오케이? 무엇을? 자, 그래서 얘 이렇게 하게 돼. 질문 어순이 오게 되면요. 무엇을? 이라는 말투가 됩니다. 얘가요.
1: 네.
0: 오늘은 그걸 하진 않겠지만 전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무엇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that's for later. Okay, don't worry about it for now. Okay? 자, so what? 뒤에 질문 어순. 그럼 무엇을? 뭐뭐뭐뭐이니? 여기서 무엇을? 넌 하니? There.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거기서 뭘 봤어? 친구가 얼굴이 시퍼레져 있는 거예요. 공포 영화야. 너 거기서 뭘 봤니?
1: What did you see there?
0: 그렇죠. What did you see there? 물론 did you see there? 이거 미완성이지만 넌 거기서 봤니? 뭔가 어색해. 그랬을 때 앞에 what을 넣어서 뭘 너는 거기서 봤니?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진짜 많이 쓰죠.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뭘할수 있을까?
1: What can I do?
0: 내가 뭘할수
1: What
0: 있죠?
1: can I
0: What can I
1: do?
0: d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Can I do? 이것도 미완성이지만 질문 어순을 따르는 거죠. 오케이? 자, you guys 같이 질문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낭독해 주세요. What did you see there?
1: What did you see there?
0: What can I do?
1: What can I do?
0: Alright. 그러면서 이거 본문 읽을 텐데, hold on. By the way, What do you do? 라는 표현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이거 따로 따온 거?
1: 네.
0: What is it?
1: 뭘 하냐요?
0: 뭐라 해요? 결국에는 직업 물어볼 때 쓴다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What's your job? 이라고 하는 거가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친하지 않은 경우에서 갑자기, Hey, what's your job? 이거는 조금, rude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사람이 조금 개념이 약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 do you do? 이렇게 하면, 뭘 하나요?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케이? Alright, so, 아무튼, so, what do you do?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뭘 하냐?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임무가 뭐냐? 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What do you do there?
1: What do you do there?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미리 사과해도 돼요, 저.
1: 뭔데요, 뭔데요?
0: 네, 단어들이 장난 아닌 게 나와요.
1: 오.
0: 여러분들도 펜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보면, 법적인 그런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
1: 이거를 아마, 예, 꽁상 씨도 잘못 알아들었던 것
0: 제가 그래도 쉬운 거 비워드린 거예요.
1: 자, translate.
0: 어순대로, 어순대로.
1: 예. 나는
0: 나는,
1: 번역해. legal. 법률에 관련된,
0: 오.
1: 서류들을. 이제
0: 뭐로?
1: Korean 한국어로 서류들을 쓰면 되고요. 서류, papers라고 그죠?
0: 오! 그것도 좋아요.
1: 많이
0: 근데
1: 보여요.
0: 웬일이죠? 상훈 씨가 빈칸 이거 숫자 세는 거 되게 중요하게
1: 왜
0: 생각하는데.
1: 그런지 아세요?
0: 왜요?
1: Documents를 알아들었어요. 못 쓰겠어요.
0: 여유.
1: 스펠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당기면서 그때 스펠링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 쓰신 거 확인해 보시면서 I translate legal papers into Korean. 자, 일단은 documents를 들었고요. 상훈 씨가 아까 papers라고 했는데 원래 paper가 셀 수는 없지만 S가 붙게 되면 papers 자체가 전체적으로 서류라는 뜻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0: 아무튼 오늘은 서류라는 단어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우리 직장 영어로도 직장인 영어로도 많이 쓰이죠. 네. 바로 document라는 단어. 그냥 복수로 쓴 것뿐입니다. 자, 얘는 document가 아니죠. O에다가 yes, right.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파일 저장할 때 아마 DOC로
1: document 폴더 파일 폴더가 있어요.
0: 어, 맞죠. 그런 네. 거 따로 있는 거. 오케이. So, 그래서 여기에 입모양을 좀 벌리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볼게요. document. document 이렇게 다예요. 도가 아니라 document. Go ahead.
1: document. Mm-hmm. document.
0: All right. 좋아요.
1: 우리가 네. 자주 보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여기서 파생되는 거 없죠?
0: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다큐멘트로 만든다. 네. 서류화 하는 거. 네. 영상화 돼 있지만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리고 leg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뭔가 법과 관련된. 아마 law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어?
1: 들어봤죠.
0: 학창 시절에 배운 예. 적 있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바꿔 볼까요? 뭔가 불법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오! 오케이.
1: illegal.
0: L이 하나 부족한데요?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1: 그럼 여기요.
0: 어, 오케이. 뒤에 넣을까봐 걱정했습니다. Alright, illegal. That's illegal. 그럼 그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법에 반하게 되는 그런 형용사. 둘 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관련된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자, 이거는 그래도 우리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번역하는 거 동사로 뭐라고 썼어요?
1: Translate.
0: Translate. 들어봤죠?
1: 예. Yeah. 우리가 번역이라는 명사, translation. 이거 많이 좀 했었어요.
0: 오호호. 상훈 씨가 잘 지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피디기.
1: 저도 여러분들 이런 스펠링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자신이 없어서. 근데 틀려도 괜찮다고 항상 선생님 말씀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야 자꾸 제게 됩니다. 저 많이 늘었어요.
0: 야, 진짜 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엄청난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나 아는데 뭐 이렇게 했다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so translate을 명사화시키면 translation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자, hold on. 우리는 예전 같으면 translation 번역이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외우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But 어디다 쓸 건가요? 그러면 안 돼요. 덩어리 가져와야 돼요. 여기 뭔가 덩어리가 보이나요?
1: Translate into
0: 이제 이것까지 보이면
1: A into B.
0: Oh my goodness. Alright, check this out. 이런 느낌. 요게 A고
1: 요게 B고
0: 그렇습니다. A를 translate 하는 거예요. 뭔가를 translate를 합니다. 그런데 뭐로 해요? 라고 할 때 into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고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into 뒤에는 결과물이 나오는 걸 아~ 알게 될 거예요. A가 B로 변해버리는 그런 느낌. Alright? 예를 들어서 oh, the car, 그 자동차가 just turned into a robot. 로봇으로 변신을 했어. 이런 느낌처럼, 오케이? into 뒤엔 결과물이 나옵니다. So, translate A, 이게 뭐 문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언어로 변한다는 into 쓰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헷갈리는 또 언젠가 순간이 올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into 말고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했네요. 자, 예를 들어 영어로 이러면 어때요?
1: into English.
0: English, right? 자, 그리고 기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Night.
0: 아, 하여튼 그 night 아니고, 자.
1: 그, 신문 기사?
0: Yeah.
1: Paper?
0: Article.
1: 모릅니다.
0: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기사를 번역해. 일단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 기사 번역해라.
1: Translate article.
0: This article.
1: This article.
0: 자,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1: Into English.
0: Okay. Into English.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가사 영어로 뭔지 알아요? 가사.
1: poem
0: 시고요. lyrics
1: 모릅니다.
0: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는 그 가사를 번역했다. 과거형으로.
1: I translated
0: the 가사, 가사 lyrics. 오케이. 아, 프랑스어로
1: into French.
0: into French.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한 거 별거 없어요. 그렇죠? A, B를 넣어 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 기회에 article, 이 기사, 그리고 lyrics가 가사인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1: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do there?

0: What do you do there?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1: Alright,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0: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2: What do you do there? What do you do there?
0: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1: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you like 명사? 명사 좀 어때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런 느낌 갑니다. 새일자리는 좀 어때? 너의 새일자리 좀 어떠니?
3: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1: 너 새일자리 좀 어때?
3: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2: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1: 두 번째, 음식은 좀 어때요?
4: 당신의 음식은 어때요? How do you like your food?
1: 너 음식 좀 어떠니?
3: How do you like your food?
2: How do you like your food?
1: 하나 더요. 새 집은 어떠니? 너의 새 집, home을 써볼게요.
3: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1: 새 집은 좀 어때요?
3: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2: Oh, so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1: Yes. 두 번째 패턴. What 뒤에 질문 어순 가볼게요. 거기서 뭘 하는데? 거기서 너 뭐해?
3: What do you do there?
1: 거기서 너는 뭘 하니?
3: What do you do there?
2: What do you do there? What do you do there?
1: 두 번째. 거기서 너 뭐 봤어?
3: What did you see there?
1: 너 거기서 뭘 봤니?
3: What did you see there?
2: What did you see there?
1: 하나 더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죠?
3: What can I do?
1: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3: What can I do?
2: What can I do?
1: 뭐 나중에 for you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3: What can I do for you?
1: Oh yeah. 자, 이렇게 입영작 패턴 한거 사훈 씨 달려볼까요?
4: 네. 새 일자리는 좀 어때?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음식은 어때요? How do you like your food? 새 집은 어떠니? How do you like your new home? 거기서 뭘 하는데? What do you do there? 거기서 뭘 봤어? What did you see there? 제가 뭘 할 수 있죠? What can I do?
1: Okay. 다 같이 자신감 가지고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5: 해결.
3: So,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6: Oh, they give me so much work, but it's fun.
3: Oh? What do you do there?
6: I translate legal documents into Korean.
3: Oh,
6: it's quite difficult.
3: Oh, very difficult.
6: I'm quite clever.
3: Yes.
1: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Well done.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소형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내가 울고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생각했어. 네가 울고 있었다고.
4: Why 요게 not? I thought.
1: I thought. Right.
4: 이게 약간 과거 진행형이야.
1: 이거 깜짝 놀랐잖아요. So you are crying이 아니라 you
4: were crying.
1: I thought you were crying인 줄 알았어. 웃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느낌 될 수 있겠죠. 그죠?
4: 평소분도 과거로 맞춰주셨습니다.
1: Yes, yes. Well do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So, how do you like 명사?
4: 아하.
1: 네,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친구가 차를 새로 산 겁니다. 그때, 오, 내 새 차는 어때? 너의 새 차는 어떠니?
4: 요거 오늘은 좀 쉽네요.
1: 오케이. 자, 도전해 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E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무조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4: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 또 관계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기대가 됩니다.
0: 기대되죠. 자, 오늘 제목은요.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랬어. 라고 해서 전 연인과 이야기 나누는 시츄에이션입니다.
1: 전 연인이랑 왜 얘기를 나누죠?
0: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운 거죠. 뭔가 미련이 남은 시츄에이션이에요.
1: 뭐 어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생을 40몇 년 산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0: 네네네.
1: 어차피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집니다.
0: 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넘어가도록
1: 하겠습니다.
0: A little bit. A little bit. All right. 자, 그러면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영어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봐?
1: 이거 뭘까요?
2: 뭐, 애인 있냐, 뭐, 아직 혼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0: 전문적인 느낌이네요.
2: 전문적이
0: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너무 늦었어. 새 남자친구 생겼어. 와우.
2: 아,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뭐 아직 이렇게.
0: Heartbreaking.
2: Oh my gosh입니다.
0: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일단 꽁성시로 보내볼까요?
2: 가볼게요.
0: 네.
2: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3: Hey.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2: 보고 있냐고? Anyone이나?
3: I'm not really seeing. I mean, you know, like a boyfriend.
2: 아! 그걸 왜 물어봐?
3: Huh?
2: What do you ask me?
3: What?
2: 어? Boy, 뭐, have a boyfriend. What? What do you ask?
3: Yeah, I'm asking.
2: Where? Why?
3: Oh, why?
2: Why? Ah, sorry. Oh, 창피해. Why? Why do you ask me?
3: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2: You need me?
3: Yeah, I want to get back with you.
2: 너무 늦었어. 나 새 남자친구 생겼어.
3: Huh?
2: 너무 늦었어. 새 남자친구 생겼다고.
3: Pardon?
2: It's too late.
3: What?
2: I had a new boyfriend.
3: You had? So not anymore?
2: 어?
3: Yeah.
2: Had. So, 아니야, 생겼어, 과거.
3: No more.
2: 아니, 그러니까 new boyfriend. I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생겼어. I have a new boyfriend.
3: You have?
2: 아, 이 head랑 have랑 차이가 이렇게 큰가? 어, I have.
0: Oh, man. 오늘은 꽁상씨가 그 늪에 빠졌어요.
1: 어떤 늪에요?
0: 희재 늪. 뭐 이러면서. 희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과거형만 잘못돼도 오해가 엄청 클 수 있거든요.
1: 희재의 늪에 빠질 때는 우리 제작진도 조금 희재.
0: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0: 시제. 오케이. 자, 오늘 시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죠, 정말. 네.
1: 아니, 기본 우리가 뭐, 기본 문장도 못하는데 이걸 네. 시제에 맞춰서 자꾸 네. 뭐 과거를 갖다, 미래를 갖다, 현재 진행을 갖다, 이게 한 번 더 가는 거거든요. 우리 왕초보들에게는.
0: Let me tell you something. 네. 만약에 시제.

0: 번째, tense라고 하는 것을 마스터했다?
1: 네.
0: 영어 이미 50%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1: Yes.
0: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3: Why do you ask me that?
2: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3: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문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사실 알아듣기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미션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있어? 그러니까 전 애인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공상시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피터가 좀 풀어주면서 넘겨짚은 것 같고.
0: 예, 이 표현 자체가 흔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1: 이게 지금 네. right now가 지금 당장이고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있어온 것 같아요.
0: 이거는 좀 의역이 살짝 들어갔죠.
1: 그러니까 are you singing? 너 지금
0: are you singing이 뭐예요?
1: 바라보고 있니?
0: 오케이.
1: 누구라도?
0: 오. 누구라도?
1: Anyone? 죄송해요.
0: 나 지금
1: anyone, anybody
0: 너무 오버할 뻔했는데. 오케이.
1: Anybody, anyone.
0: Anyone. One word입니까?
1: Yeah.
0: 오케이. So 직역을 하면 Are you seeing anyone? 누구라도 보고 있니?
1: Yeah.
0: 언제? Right now. Check it out.
1: 와.
0: Yes. 오케이. 아 근데 상우 씨가 진짜 많이 발전한 게 everyone 하고 anyone을 구분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1: 3년 동안 구분 못하고.
0: 와, 근데 이거를 이제는 느낍니다.
1: 예.
0: 그래서 모두를 보고 있니?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보고 있니?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나 anybody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Alright, 우리가 연애 관련해서만 솔직히 이거는 특화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1: 오.
0: see 한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누구 만나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만나본다는 거는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약간 사귀는 전 단계? 살짝 썸 느낌?
1: 썸.
0: 아, 그래서 누구라도 좀 만나보고 있어?
1: 우리는 썸 탄다 하는데 보통
0: 맞아요.
1: 이제 미국에서는
0: 싱 하냐.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얘는 또 현재 뭐라 그럴까? 기본형이죠. see나
1: 네.
0: 과거에 뭐 saw
1: 예.
0: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상하게 진행형으로만 쓰게 됩니다.
1: You know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중이야 이런 거니까 현재
0: 맞아요.
1: 진행형처럼 쓰나 봐요.
0: 근데 좀 만나보고 있어? 진행형으로만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So,
1: 네.
0: be seeing 명사, 명사를 만나보는 중이다. 느낌 왔나요?
1: 네.
0: 일부러 제가 비동사 ing를 여기다가 건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는 그러면 anyone이 아니라 뭐라고요?
1: 누군가요?
0: 누군가?
1: Someone.
0: Someone, right? Someone. 그럼 이거 볼게요. 나 누구 만나보고 있어? 세심하게.
1: I am seeing someone.
0: 나 누구 만나보고 있다. 나 다시 한번.
1: I am seeing someone.
0: 그럼 상대방 울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아무도 만나보고 있지 않아. 그냥 여전히 싱글이다. 이러면서 그녀는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다.
1: She is not seeing
0: 아무도
1: anyone.
0: Anyone. 그죠? She is not seeing anyone. Don't worry. Maybe give her a call. 전화를
1: 줘봐.
0: 홈이야.
1: 생각났어요. 소개시켜 주세요.
0: Stop surprising me. 흥미야, 이거 나 소개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요거 보면은 둘 다 진행형이죠. 그쵸?
1: 네.
0: 물론 여기는 이제 not이 있긴 하지만.
1: 네.
0: Yeah? 오케이. 자, 요거 쿨하게 한번 해볼게요. Well, I am seeing someone.
1: Oh, I am seeing someone.
0: She's not seeing anyone.
1: Oh, she's not seeing anyone.
0: Alright,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1: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미션입니다. 약간 살짝 새침하게. 뭐 그걸 왜 물어봐? 한번 머리를 토스 시켜줘야 될 것 같아.
1: 토스하고 네. What do you 아니고 why do you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 거야? Why do you ask me?
0: 맞아요. 아까 what을 썼죠.
1: 예.
0: 무엇을 물어봐로 그렇죠.
1: 뭘 물어봐?
0: 살짝 아쉽습니다.
1: 그러니까 왜 그거 왜 물어봐? 그걸 What do you ask me? Why do you ask me? 그걸.
0: 그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두 개 정도 초이스가 있잖아요.
1: It 아니면 that.
0: Yeah.
1: 여기 여러분 네 글자 that. What do you
0: 앞으로 눈을 가리고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자, that that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ask me that? 정답. 맞습니다.

0: 자, 근데 it을 썼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that과 it의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게 제가 배워본 바로는 보통 말한 거에 바로 받을 때는 보통 that으로 받더라고요. 맞아요?
0: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맞습니다. 자, that은 보통 좀 전에 있는 뭐 얘기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일정한 사실 이런 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거 뜨끈뜨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게 뭐야? 할 때. 그죠?
0: 맞아요.
1: 방금 들은 거에 대해서.
0: Right, right. So why do you ask me that? 방금 얘기한 거 그거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물론 이시라고 한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좀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문장 구조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안 되겠습니다. was로 실수한 것을 좀 혼나기 위해서
1: yes.
0: 네. 의문사 why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1: 네.
0: why가 뭘 물어보는 거죠?
1: 이유요.
0: 이유. 그렇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이유 물어봤죠. 뒤에 당연히 어순 어떻다?
1: 질문
0: 질문
1: 어순이죠.
0: 어순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what, 뭐 where, who 이런 것들도 다 질문 어순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인 거야? 자, so for example, 너왜 나한테 전화했어? 자, 일단은 의문사를 빼고 너 나한테 전화했니? 단순한 질문 해볼게요.
1: Did you call me?
0: 그러면 왜 나한테 너 전화한 거야?
1: Why did you call me?
0: 그렇죠. why만 붙여도 엄청 다이내믹해지는 거죠. 자, 이기적인 게 뭐였죠?
1: Selfish?
0: Selfish, right? So selfish. 그럼 엄청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왜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한번 속상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1: Hey, why are you so selfish?
0: I'm sorry. 이런 식으로, right? Perfect 문장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가능해요, 문장. 그죠? Right? 너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서 너 그렇게 selfish해? 하지만 좀 심심하죠. 의문사 붙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Why did you call me?
1: Why did you call me?
0: Why are you so selfish?
1: Why are you so selfish?
0: Alright. 자, 이거 해보세요. 너왜내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
1: 어머!
0: 승질나서 딱 한번 해보세요.
1: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왕초보기 때문에. 너는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어?
0: 왜 전화했어?
1: Why did you call my girlfriend?
0: 화난 거죠. 그쵸? 이거 해보세요. 너왜 그렇게 예뻐?
1: Did you call
0: 이거 똑같이 하시면
1: my wife?
0: 되죠. Why?
1: Hey, why are you so pretty?
0: Pretty. 아, 사무실 가니까
1: Hey,
0: 확실히 약간 느끼긴 하네요.
1: my heart beat. Oh, yes. My
0: 오케이.
1: heart is hurt.
0: 자, 그러면 응용 하나 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Why 뒤에다 방금도 그것도 응용을 제대로 해준 거. 이거는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 네.
0: 자, why 뒤에다가 할수 없니가 뭐죠? 할수 없다가 뭐죠? 할수 없다.
1: Don't.
0: 아, 할수 없다.
1: Can't.
0: Can't. 그러면 너왜못 와?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너왜
1: Cannot
0: 올수
1: come.
0: 없니?
1: Why cannot come? Why cannot come?
0: Can't you
1: Why
0: come?
1: can't you come?
0: 자, 응용할 때 사무실이 너무 맞춰서 저는 약간 외로웠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오케이. So can you 그러면 너할수 있는데 can't you 그러면 못하니? 입니다.
1: 네.
0: So why can't you come? 왜못 와? 이런 느낌. 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y do you ask me that?
1: Why do you ask me that?
0: 방금 그런 거왜 질문한 거야?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0: 자, 이제 두 문장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너랑 재회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네가 필요하다고 간절하네요. 지금 느낌이.
1: 있을 때 잘하죠, 좀. 자, I want to, 나는 원해, get back. 뭔가 돌아오기를, 돌아오는 걸
0: 오,
1: 취하는 것을,
0: 오케이.
1: with you, 너와, 너와 함께. 야,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해, I need you죠.
0: 그쵸. 이거는 덩어리를 제가 비우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뒤에를 좀 비워봤습니다.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간절하죠? 자, 볼게요. That's right. Need something, someone. 뭔가를 필요로 하다. 자, 여기서 제가 뭘 알려드리고 싶었는지 느낌 오죠?
1: I want to get back.
0: 그렇습니다. 자, get back. 그리고 뒤에 with가 나왔는데 일단 보여드리고요. Get back with someone. 누군가와 재회하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보다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Get은 항상 기억해 주세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나가는 거 뭐예요? Get.
1: Get go?
0: Get out. Get out. 네. 자, 택시에 타 할 때 타, 그거 뭐예요?
1: Get in.
0: Get in, right? Get in, get out. 이런 식으로 get here, get there. Get은 움직임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right? Get back. 뭐겠어요?
1: 되돌리고 싶다.
0: 돌아오는
1: 돌아오게.
0: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Get back. So, 근데 나 혼자 돌아오는 건 의미 없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재회를 할 거잖아요. So, get back with someone.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다시 돌아가는 거. 옛날의 장소로. 결국 재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 Yeah.
0: Alright. 이거 정말 사용 빈도가 높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딱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너 전 애인 애니 있잖아. 애니랑 재회해. 애니와 함께 돌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1: Oh, you...
0: 그냥 get부터 출발하면 되죠. 명령어니까.
1: Get back with any.
0: 그렇죠. Get back with an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바꿔볼까요? Get back의 과거가 뭘 것 같아요?
1: Got back.
0: Got back. 그녀는 그녀의 ex와 재회했어. 어떡할까요? 그녀는 got back 했어. 일단
1: she got back.
0: 그녀의 ex와
1: with her ex.
0: 그렇죠. She got back with her ex. 요런 느낌. 돌아가. 누구와 함께 돌아가요? 애니와 함께. 옛날 과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She got back. 그녀는 돌아갔어요. 누구랑 돌아갔어요? With her ex. 전 애인과. 느낌 맞나요?
1: Yea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Hey, get back with Annie.
1: Hey, get back with Annie.
0: Oh, she got back with her ex.
1: She got back with her ex.
0: 네, 자 여기서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아, get back with가 제외하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with가 있고 get back to가 있어.
1: 어머, 이게 좀 바뀌네요.
0: 네.
1: 뭘까요?
0: 자, get back with 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와 제외하다였잖아요. 근데 get back to 무엇 이렇게 하면 그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1: 아, 자체로.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훈 씨한테 Hey, get back to work. 이러면
1: 일자리로 돌아가. 돌아가 그냥.
0: 수다 많이 떨었으니까 get back to work. 일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차이가 있죠.
1: 완전 다르네요.
0: 그렇죠? 얘는 함께 그 전 애인과 함께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 그래서 제외한다. 근데 get back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로 돌아간다. 오케이, okay? so 그게 목적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일 work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 그거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상훈 씨, 여러분들 reunite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reunite? 잘 모르겠습니다.
0: 오케이. 아, unite이 이제 뭔가 뭉치는 거예요.
1: 네.
0: unite. 근데 re가 뭐죠? re가 보통
1: 다시 뭉치다.
0: 네. 다시 뭉치는 것. 이 아래 것도 제외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조금 격식이기는 해요.
1: 아~
0: 네, 격식이고 꼭 남녀 사이에 이렇게 뭉친다는 느낌도 되지만 가족 흩어져 있다가 한 군데 다 상봉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again 둘 다 다시 만나는 거지만 얘는 조금 격식이다.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reunite with. Okay, 그러면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제가 여기서 많은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1: 네,
0: 그래요.
1: 네.
0: 자, 반대로 우리가 재회하는 거는 get back with someone, correct? But 만약에 누구랑 헤어진다, 반대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상훈 씨가 이거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난...
1: Break up?
0: 오!
1: Break up with?
0: 맞아요. Break up, 이게 뭐예요?
1: 깨지다.
0: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break up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워가지고 I want to get back with the person.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있을 때 잘하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약간 간절하게 읽어줄 수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왜냐면 돌아가고 싶은 본인 당사자니까 가볼게요. 네. Oh,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1: Oh,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역시 꽁상 씨가 굉장히 튕기면서 너무 늦었어. 나 새 남자친구 생겼어. 아하. 근데 여기서 아까 시제 잘못해서 네. 잠깐만

0: 남친이 새로 생겼다는 거야. 지금도 있다는 거야. 뭐
1: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뭐. 과거로 해서 자꾸 우리
0: 그러니까 한국어로 생각하게 되니까
1: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0: 현재 있는 게 중요하죠.
1: 현재 있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차라리 I 이거는 생긴 상태야라고는 어떻게 해요?
0: 그건 그냥 have를 쓰시면 돼요. 현재를 어차피 have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 자, I have a new boyfriend죠. Boyfriend.
0: 오케이. 네. 오늘 깔끔합니다. 그냥 스펠링 뭐 오타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생겼다고. Check it out. One word.
1: Yes.
0: Correct. 자, 맞습니다. 남자친구라는 단어 거기다 넣어줬고요. 자, 저번에는 우리가 so 형용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so 형용사는 형용사가 너무 심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많은, 엄청난 정도 느낌인데 오늘은 얘를 썼죠. 얘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1: 엄청이 아니라 멍한.
0: 너무. 이거 자체가 어떤 느낌이죠? 조금
1: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
0: 맞아요. 도를 좀 넘었다라는 느낌. So 너무 늦었다. Right? 너무 늦게 나한테 지금 재회를 요청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목말라. 정말 목이 탈 정도야. 너무 목이 마른 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1: Too thirsty.
0: Too thirsty, right? 그러면 너무 아침 일찍인 거예요. 아니, 8시에 버스를 타면 되는데 막 5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너무 이른. 하면 어때요?
1: Too early,
0: right? 자, 그럼 문장으로 완성할게요. 나 너무 목말라. 나 너무 목말라.
1: Oh, I am too thirsty.
0: 그렇죠. 자, 그리고 시기를 얘기할 때 is로 출발하잖아요. Oh. 너무 일러.
1: Hey, it's too early.
0: It's too early. 지금 뭐 5 in the morning이야.
1: Oh my gosh.
0: Yes.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조금 너무하다. Okay.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too thirsty.
1: I am too thirsty.
0: It's too early.
1: It's too early.
0: 본문 읽어볼게요.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1: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0: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현실적인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0: Okay, you guys.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2: Why do you ask me that? Why do you ask me that?
3: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2: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0: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영작 시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꿔 변환해보는 거 정말 중요한 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트레이닝이고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영어를 전환하는 것이 그냥 자동화가 돼서 한국어로 떠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 없이는 it's impossible.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y 뒤에 질문 어순 갑니다. 네. 그거 왜 물어봐? 너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거?
1: Why do you ask me that?
0: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 Why do you ask me that?
0: 그리고 why do you ask me that? Right? Like this.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실감나게 해주세요, you guys. 네.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1: Why did you call me?
0: 너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1: Why did you call me?
0: 그쵸. Why did you call me? 짜증나. 이러면서.
1: Don't call me.

0: Don't call me.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너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1: How? Why are you so selfish?
0: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인 겁니까?
1: Hey, why are you so
0: 그렇죠.
1: selfish?
0: Why are you so selfish 한 거야? Selfish 대신에 뭐 greedy, 욕심 많은 거, right? 뭐 jealous, why are you so jealous? 이러면서 오히려 놀릴 수도 있겠고요. 너무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패턴 가봅니다. 형용사 앞에 to 넣어서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 살려서 한번 가볼게요. 너무 늦었어.
1: It's too late.
0: 너무 늦었다고.
1: It's too late.
0: It's too late. 이런 느낌? 나 너무 목말라. 장난 아니야.
1: Oh, I am too thirsty.
0: 나 너무 배고파.
1: I am too hungry.
0: 오케이. 이렇게 막 바꿔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Too late and too thirsty and too hungry. 이런 식으로. Let's try one more. 지금 새벽 5시야. 막 이러면서. 너무 일러.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시계는 없지만, it's too early.
0: 너무
1: It's
0: 이르다고.
1: too early.
0: Alright, it's too early. 뭐 이거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1: 그쵸.
0: Yeah, okay. 자, 이런 식으로 응용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병작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그걸 왜 물어봐? Why do you ask me that? 너왜 나한테 전화했어? Why did you call me? 너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Why are you so selfish? 너무 늦었어. It's too late. 나 너무 목말라. I am too thirsty. 너무 일러. It's too early.
0: 오케이, okay, you guys.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2: Hey, are you seeing anyone right now?
1: Why do you ask me that?
2: I want to get back with you. I need you.
1: It's too late. I have a new boyfriend.
2: Really?
1: Yeah. Oh, Mayu! Oh, Mayu!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케이, 여러분.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의 새 차는 어때? 좀 어때? 어떻게 즐기고 있어? 자, 영어로 하면 How do you like your new car?
1: Yeah.
0: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How is your new car 해도 되고요.
0: How is도 괜찮아요.
1: Yeah.
0: Yeah.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y? 하고 나서 질문어 순.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너왜날 깨웠어? 너왜날 깨웠니? 느낌이에요.
1: 너는 나를 깨웠니?
0: 네.
1: 왜?
0: 오.
1: 왜는 앞에 가야 되고. 네.
0: 더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다.
1: 그죠.
0: 자, 아무튼 시제도 생각해 보시면서 요거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문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1: 아, 금요일 또 여행 영어 배우고요.
0: Right.
1: 자, 뭐 떠납니까?
0: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오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역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1: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이네요.
0: 여행입니다. 예. 그런데 여행객들은 솔직히 길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은 몰라도. 그렇죠?
1: 뭐, 예. 저는 right? 한국 살아도 한국 길도 잘 모르는데. 뭐.
0: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좀 해줘라 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1: 궁금하네요. 아,
0: 그렇습니다. 일단 미션 공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말로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영어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오우, 긴거떠 있죠? 길 알려드릴까요? 헤매시는 것 같아 보여서요.
1: 용기를 내서 먼저 offer 하는 겁니다.
2: 제가 길을
0: 네.
2: 알려드릴까요?
0: 그럼요.
2: 굳이 뒤에 헤매셔도 헤매시는 것 같아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0: 욕심 나는 거죠. 상우 씨 요즘 좀 잘하니까 요 정도 기회입니다. 이게 또
2: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도전을
0: 해봐야죠.
2: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자, 두 번째 미션. 아, 그냥 이 길을 따라가세요. 꽤 가까워요. 뭐요
2: 오,
0: 정도, 그렇죠?
2: 꽤나 가깝다는 지금 확,
0: 네.
2: 지금 보는 순간 지금 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0: 어때?
2: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도 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게 그렇게, 그래도 조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0: 해보는
2: 같은데요?
0: 거죠, 뭐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2: 가보겠습니다.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excuse me.
0: 예스.
2: 길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헤매시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3: Can you speak English? You said excuse me.
2: A little bit.
3: Great.
2: Can I help you, straight your road, your way? 헤매시는 것 같아서요. You look so confused.
3: I'm very confused. Listen. Thank God. Thank God.
2: You're welcome, you're
3: I'm
2: welcome.
3: looking for this hospital.
2: This hospital?
3: This hospital.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2: 아, 한국말을 못 읽어?
3: I
2: 아.
3: can't rea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Oh,
2: 여기.
3: thank God.
2: 아, 그냥 이 길을 따라가세요. 여기 꽤 가까워요.
3: I'm sorry, in English, I can't
2: yes,
3: speak
2: yes.
3: either.
2: Just, follow this way.
3: Follow this way?
2: Yes, just follow this way. There is pretty close.
3: Oh, this is pretty close to here.
2: Yes,
3: Follow
2: from here.
3: this street.
2: Yeah, go straight here.
3: Okay.
2: Go straight.
3: It's quite close.
2: Quite close.
3: Okay.
2: Okay.
3: Thank you.
2: Yes.
0: 네, 잘 봤습니다.
2: 어깨 좀 올려도 됩니까?
0: 아, 오늘 괜찮습니다.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쉬웠어요.
2: 어떤 게요?
0: 오늘 뭔가 도와준다라는 느낌 뭔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길을 도와주거나 뭔가 무슨 뭐 스트릿을 도와준다 그랬나 뭐 로드를 도와준다 그랬나 뭐 약간 그 부분은 아예 말이 안 됐다.
2: 저는 이제 앞에 거는 좀 빨리 까먹어서 두 번째 표현은 괜찮았죠.
0: 아,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만 기억하시는군요.
2: 예.
0: 오케이.
2: 뭐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처음에.
0: 오늘은 실수 반, 잘한 거반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완성해 봐야죠.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길을 잃었는데,
2: 그치.
0: 뭔가 내가 영어를 좀
2: 우리가
0: 배웠는데.
2: 명동에서 만약에
0: 왜?
2: 외국인 길을 잃어버린 명동 그 한복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냥 가게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네, 요즘엔 그냥 가게 둬도 돼. 뭐, 예.
0: 한국어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그리고 요즘엔 다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어플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0: 그래도 한 번쯤 써봐야 되지 않는가?
2: 써봐야죠.
0: 그렇습니다.
2: 자, do you need directions?
0: 길을 알려드릴까요? 해당하는 것 같고요.
2: 그러니까요, 당신은 뭐 필요하신가요? 하고 이제 you look, 당신 뭐뭐해 보여요? 헤매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꽁상씨가 confused로 썼어요. 헤매다를 몰라서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0: 혼란스러워
2: 같아요.
0: 보인다? 오케이. 그럼 만약 혼란스러운 걸 쓰면은 뭐.
2: confused.
0: 호?
2: 홀리, 몰리 나가는데요?
0: 몰리. Confused, 어?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찾고 있는 단어랑은 다르지만, confused 써볼래요?
2: 괜찮아요?
0: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confused. 오케이. Alright. 자, 오늘 저는 이걸 썼어요. 하지만 confused라고 하는 거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2: 네.
0: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 길을 잃었을 때 뭔가 헤매고 있다라고 할

0: 이해하셔야 돼요. So you look lost, you look confused, you look upset 이런 거 그렇죠?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길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 단어 본적 있나요?
1: Directions.
0: Direction? Yeah,
1: direction.
0: I mean that's fine.
1: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지시하다, directing 하고.
0: 맞아요. 지시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유턴 돌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 안내라고 하면은요. 한 번만 하나요.
1: 아니요, 많이 하죠.
0: 돌고,
1: 예.
0: 그죠. 좌회전 돌리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로 directions, S 포함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에서는요. 나 거기 어떻게 가야 돼? 우리 한국말로는. 야, 나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줘.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길 안내가 필요하다. 그냥 거의 픽스가 되어 있어요. 예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묶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directions가 필요하다라고 아예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directions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 입영적 할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가볼게요. 저 아까 전에 의역하면은 나 가는 길좀 알려줘.
1: I need directions.
0: 오케이? 이거는 암기해도 안 아깝습니다. 그렇죠? I need directions. 오케이, I need directions. 물론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 요즘에는 뭐 GPS 같은 거가 다 해결을 해주지만 간단하게 요 동네 어디 가는데 그거를 거기서 뭐 돌리고 뭐 돌리고 하잖아요. 여전히.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길 안내들을 줄수 있어요? 한마디로 의역을 하면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 직역을 더 해드릴게요. 당신 나한테 줄수 있나요? 길 안내들을.
1: Can you give me directions?
0: That's it. Can you give me directions? I need directions. 이거 두개다 괜찮네요. 그쵸?
1: 좋은데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해외 나갔을 때는 좀 필요한 표현이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만. 길 가는 거 어떻게 뭐라 그러지? 근데
1: 맞아요.
0: 저는 여전히 이제 약간 외래어처럼 섞어서 막 써버리거든요. 디렉션 좀 줘, 디렉션 좀 줘. 근데
1: 그렇죠.
0: 가끔 가다가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1: 저도 디렉션 주세요. 이런 말은 좀
0: 들어본 것 같죠?
1: 그렇죠. 우리 디렉터들, 감독님들이 디렉션을 주잖아요.
0: 그런 뜻으로. 오케이,
1: 예.
0: 오케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한 안내인 거죠. 그쵸?
1: 그렇죠.
0: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I need directions.
1: I need directions.
0: Can you give me directions?
1: Can you give me
0: 본문
1: directions?
0: 읽어볼게요.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1: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0: 오케이. 도와주기 너무 다행인 게,
1: 네.
0: 참 다행이네요 하면서 이 병원을 찾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이 이런 경우면 정말 도와줘야죠. 그쵸?
1: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0: Yes.
1: 도와주시면은, 자. Oh, thank God. 참 다행이네요. I'm looking for. 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 병원을. Hospital을.
0: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1: 네.
0: 오케이. HOSPITAL, hospital. 여러분, 스펠링 확인해 보시고요. 갑니다.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이라고 외국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Very nice. 자, 뭐, hospital, 병원이죠. hospital,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저기 T가 있는데, T가 모음 사이에 이렇게 껴 있으면, T나 D가, 그러면 리을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fl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리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두번 알려드릴게요. hospital, hospital.
1: Hospital.
0: 음흠.
1: Hospital.
0: 좋아요. 자, 요거 복습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already
1: 바로
0: know.
1: 지금
0: You
1: 준비하세요.
0: already
1: 뭐
0: know.
1: 하실 줄 알... 이미
0: 이거 아니었어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1: 이거였으려고 그랬어요.
0: 그랬어요. 오케이.
1: 네.
0: Hospital, a doctor's office. 둘다 병원이라고 사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쓸 필요 없이 상훈 씨 말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네.
1: 병원,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죠?
1: 병원은 이제 준종합 이상 종합병원이나 여러 가지 과들이 모여 있는 곳, 이 개인 개인병원이라고 하죠.
0: 오, 오케이.
1: 의원급, 네, 이제 단과라고 하죠. 과가 하나씩
0: 과가 하나인 거.
1: 정형외과,
0: 그렇죠.
1: 신경외과, 소아과.
0: Alright.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뭐 진료 보는 과가 몇 개까지는 뭐다, 몇 개까지는 뭐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가는 여러 과가 있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는 데는 보통 hospital, right? or general hospital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고, a doctor's office는 일반적으로 내가 감기 정도 걸렸을 때라든가 이렇게 과가 하나, 두개 정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1: 네.
0: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것을 보통 이렇게 부르게

0: 되죠.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직역 한번 해보세요. 직역 해보세요. 이거예요. 뭐예요?
1: 어우,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0: 오케이, 명령어기 때문에 감사하랍니다.
1: 감사하라, 신에게.
0: 신에게 감사하라. 이 얘기가 직역이 된 버전이고요. 정말 참 다행이다. 그래서 신께 감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거 자체를 아예 단독으로 또 쓰고 문장이랑 붙여서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Thank God, 굳이 이렇게까지 쓴다고요? 엄청 씁니다.
1: 네.
0: 아시겠지만 뭐랄까 리액션 민족이 많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참 다행이네요. 당신 살아 있군요. 이걸 해볼 텐데, 혹시 살아있는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Alive.
0: 아, 그러면은, 신께, 어떻게 직역하면은, 신께 감사하라. 당신 살아있군요.
1: Oh, thank God you are
0: 그죠?
1: alive.
0: Thank God you're aliv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1: Yeah.
0: 자, 두 번째. 너 그거 찾았구나. 참 다행이다. 자, have pp 한번 써볼게요. 지금 찾은 상태를 얘기하려고, 너 그거 찾은 상태구나. 천만 다행이다.
1: You have found
0: 그거
1: that.
0: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You have found it. Oh, thank God.
0: 그런 느낌. Oh, you have found it. Thank God, right? 열쇠 이런 거 없으면은 이제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뭔가 빌렸는데 먼 길로 돌아가서 이거를 리턴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Oh my goodness, right? So you have found it. Thank God, right?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다행이다라는 느낌, 거기다 심지어 얘는 리액션이 큰 표현이기 때문에 오버해서 해주세요. 갑니다. Thank God you are alive.
1: Oh, thank God you are alive.
0: You have found it. Thank God.
1: Oh, you have found it. Oh, thank God.
0: Alright. 본문으로 갈게요.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1: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0: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 여행객 같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국어를 못 읽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1: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I cannot 나는 못해요 못 읽어요 한국어를 일단은 read. I read Korean.
0: Read
1: I
0: Korean.
1: can read Korean.
0: 그럼 한국어를 읽을 수 없다.
1: 없어요.
0: Okay. So, READ 읽다가 제대로 품사도 맞춰서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그렇죠? 자, 일단 READ. 이거 사무실 저번에 한번 얼마 전에 나왔어요. read.
1: Yeah.
0: 과거 PP형. 뭐죠?
1: Read, read, read.
0: 잠깐만. 지금 발음이 read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red였습니다.
1: Red요.
0: 스펠링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써주세요.
1: Read. Red,
0: 아하.
1: red.
0: 아니, 잠깐만요. Red라고 했는데 RED가 아니라 READ 여전히 맞습니까?
1: 빨간색이고요. RED는.
0: 오호.
1: 네, read의 과거는 red지만 예, 발음만 바뀌지
0: 아하.
1: 스펠링은 같습니다.
0: 맞다. 정답입니다. Read, red, red. 그래서 이 사람이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문장을 읽다가 분명히 과거 내용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read라고 읽으면 이 사람 그냥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1: 아하.
0: 발음만 좋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Okay? So read, read, read, right? 여기서는 can't 뒤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요?
1: 동사 원형.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 원형 쓰게 된 거죠.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상우 씨가 이거 아까 해석할 때
1: Yeah.
0: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뭐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했지만 불행하게도라고도 한것 같아요.
1: Yes.
0: 그쵸? 오케이. Okay.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행운 같은 게 뭐가 있어? 어디
1: 여기
0: 있어요?
1: fortune 있어요. fortune.
0: 그렇습니다.
1: 행운.
0: Fortune 여기 들어가 있고 un 뭔가 아닌 느낌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게 뭐 의역이 되면서 뭐 유감스럽게도 뭐 아쉽게도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엄청 큰 단어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툭하면 데일리로 쓰는 단어고 발음할 때요. 어디 강조해 줄것 같아요?
1: Unfortunately.
0: 그리고 발음 너무 좋았던 게 요거를 네이틀리가 아니라
1: 늦리.
0: nutly라.

0: 아,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으세요. ate는요,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it에 가깝습니다. So, unfortunately가 아니라 unfortunately에 가깝게 제가 두번 드릴게요. Unfortunately, unfortunately.
1: Unfortunately, unfortunately.
0: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느낌 살려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너무 늦었어. 이거 어떡할까요?
1: Unfortunately, it's too late.
0: 그렇죠. Unfortunately, it's too late. 자,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없어요.
1: Hey, unfortunately, she's not here.
0: 그렇죠. Unfortunately, she is not here. 이런 느낌. 당연히 이 단어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Right? 자, unfortunately 강세도 주의하게 살려가지고 요거 두개 읽어볼게요. 아, unfortunately, it's too late.
1: Unfortunately, it's too late.
0: Unfortunately, she is not here.
1: Oh, unfortunately, she's not here.
0: Alright. 자, 그러면은 이 반대도 알아봐야겠죠.
1: Oh.
0: 반대로, 다행히도. 이렇게 하면은,
1: Fortunately,
0: okay.
1: 와우.
0: 이러면서 스펠링 한번더 써보는 거죠, 뭐. 그쵸?
1: Fortunate.
0: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Make sure you guys write this down, right?
1: 예, 이가 들어가는 게 조금 헷갈리겠네.
0: 그쵸. 이를 빼먹었나?
1: 맞아요.
0: 넣나? 그쵸. So, 앞에 un만 제거를 하면 얘는 다행히도, fortunately, 뭐 이런 식으로. B�� 예를 들어서, fortunately, I got the job. Right? Okay. 자, 요거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1: Unfortunately, I can't read
0: 자,
1: 코리안.
0: 이랬을 때, 아, 드디어 내가 영어를 배운 거를 좀 활용해서 도와줘야겠다. 최대한 해봐야겠다. 아, 그냥 이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꽤 가까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자, 이렇게 두루이 끊어주고요. It's pretty close. 아, 그거 꽤나 가까워요. 요거는 꽁상식을 굉장히 잘했고.
0: 어순대로.
1: Just follow. 그냥 따라
0: 모를려.
1: 가세요. 이 길을. This way, this street. 뭐 쓰면 됩니다. 뭐 쓸까요?
0: 뭐, 이거 고민하시네요. 보통 글씨 길이로
1: Just
0: 되나요?
1: follow this street.
0: Street? Okay. Okay. STREET, double E 중간에 들어갑니다. So,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Check it out. 그렇죠? 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길, 뭐 거리 요런 느낌. 로드는 좀 그래요. 왜냐면 로드는 운전할 때만 가능해요. 로드는 찻길에 가깝기 때문에 스트리트라는 걸 추천하고요. 이거 스트리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1: Yeah, TR이기 때문에 약간 치읓 발음 조금 넣어주면 좋죠.
0: 그렇죠. 오케이. 자, 부드럽게 한번 블렌드해서 스트릿을 두번 발음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리트. 스트리트.
1: Street,
0: 음흠.
1: street.
0: Alright. 자, It's close. 가까워요. 근데 얼만큼 가까워요?
1: Pretty close.
0: 예쁜 close. 이거가 아니라, 꽤나.
1: 예쁘게 닫았다 아닙니다. 꽤나 가깝답니다.
0: 예쁘게.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 pretty는 꽤나 라는 뜻이고, close는 닫는 거가 아니라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죠. 오케이. 이것도 뭐 pretty 가능하지만, pretty 부드럽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소년, 그 남자애는 꽤 쿨해. 오, 그 남자애 꽤 쿨해.
1: Wow, the boy is pretty
0: The
1: cool.
0: boy is pretty cool. 이렇게 한다든가. 그 질문은 뭐꽤 쉬웠어.과거에.
1: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0: Alright,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Perfect. 오케이, 시제까지 완벽하게 또 해줬죠. 나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pretty도 좋고
1: 네.
0: quit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거를 쓰는 거는 제뭐 사실 습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personal choice입니다. 아무튼 pretty 정말 많이 쓰죠.
1: 여기 way도 되나요? 이거 한번 궁금했습니다.
0: Oh, of
1: way,
0: course.
1: this
0: Just
1: way.
0: follow this way. 가능하죠. Very nice. Okay.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is pretty cool.
1: The boy is pretty cool.
0: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1: Oh,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0: 자, 그리고 우리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아까 뭐라고 했죠?
1: Close.
0: 다시 한번요.
1: Close.
0: 오케이. 자, close 가까운 뭐 의역해서 뭐 친한 이것도 될 수가 있는데 발음을 제가 시킨 이유는 동사면은 얘가 z로 끝나지만
1: 네.
0: right? 형용사면 약간
1: S.
0: S나 C에 가깝게 이제 발음이 되겠죠. 그렇죠? So close가 아니라 close가 돼야 됩니다.

0: 자, 해볼게요. close, close.
1: close, close.
0: 자, 좀 이따 close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1: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0: 오케이.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0: 자,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2: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3: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Oh, just follow this street. It's pretty close.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제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명사죠.
1: 그냥. 네.
0: 그죠? Directions. 아, need를 쓸 수도 있고, give를 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다양할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가보세요. 길 알려드릴까요? 자, 직역해드릴게요. 혹시 directions가 필요하신가요?
1: 아, do you need directions?
0: 혹시 길 안내가 필요하세요?
1: Do you need directions?
0: Do you need directions?
1: Can I give you directions?
0: Oh my goodness. Of course you can.
1: Yes.
0: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저는 길 안내가 필요해요.
1: I need directions.
0: 어, 나 길 안내가 좀 필요한데?
1: Oh, thank you. I need directions.
0: I need directions. 그쵸?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한다. 자, 마지막 거 한번 가볼게요. 길 안내 해 주실 수 있어요? 당신 혹시 저한테 directions 줄 수 있나요?
1: Oh, can you give me directions?
0: 어, 당신 저한테 혹시 directions 줄 수 있어요?
1: Oh, can you give me directions?
0: 그렇죠. Can you give me directions? Directions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 Can I give you 하면은 이제 내가
0: 오히려
1: 어, 해주는 거고
0: 상대방한테 해주는
1: Can you give me 하면 이렇게
0: 아, 이것만 조금만 바꿔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1: 오,
0: okay.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패턴 보도록 할게요.
1: 오.
0: 자, 다음은 pretty, 꽤나 오늘 단어 위주로 좀 많이 나오네요.
1: 네.
0: Okay.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꽤 가까워요.
1: Oh, it's pretty close.
0: 어, 거기 꽤 가까워.
1: Oh, it's pretty close.
0: It's pretty close.
1: Just one minute.
0: 1 minute. 두 번째, 그 아이는, 그 소녀는 꽤 멋져. 남자애,
1: 아, 남자애. Oh, the boy is pretty cool.
0: 아, 그 소녀는 꽤 멋져.
1: Oh, the boy is pretty cool.
0: Pretty cool, pretty cool.
1: Oh.
0: Like this.
1: Oh, is he?
0: Is he?
1: Like an idol?
0: Maybe. Oh. Maybe he is. 그래서 pretty cool 한 거죠, 그쵸?
1: Yes.
0: Alrigh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질문 꽤 쉬워 아니라 쉬웠어.
1: 과거요.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0: 아, 그 질문 꽤 쉬웠다고.
1: Oh,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0: 아, pretty easy. 여기서 pretty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쁜 이게 되니까.
1: Yeah.
0: 오케이. 자, 이렇게 입영자 패턴 한 거 상원 씨 달려볼까요?
1: 네. 길 알려드릴까요? Do you need directions? 전 길 안내가 필요해요. I need directions. 길 안내 해주실 수 있어요? Can you give me directions? 꽤 가까워요. It's pretty close. 그 아이는 꽤 멋져. The boy is pretty cool. 그 질문은 꽤 쉬웠어.

0: The question was pretty easy.
1: 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Oh, excuse me.
2: Yes.
0: Oh, do you need directions? You look lost.
2: Oh, thank God. I'm looking for this hospital.
0: Yeah?
2: Unfortunately, I can't read Korean.
0: Ah, yeah, yeah, that's okay. Just follow this way. Just follow this street. Yeah, it's pretty close.
2: Pretty close yeah. on the street?
0: Okay.
2: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Yeah. Okay, 여러분.
1: Alright, we made it.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왜 날 깨웠어? 너 왜 날 깨웠니?
0: 아.
1: 의문사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왜가 뭐예요? 왜?
0: Why?
1: Why did you wake me up?
0: 그쵸.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어떻게 보면 단어죠.
0: 네.
1: 길 안내, 바로 directions.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길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길 안내를 해 드릴게요.
0: 아,
1: 이거 좀 의역됐네요.
0: 아, 한번 직역해 주시면 안 돼요?
1: 직역이요? 제가 길 안내를 이렇게 뭐 주겠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느낌 오죠?
0: 맞습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살랑살랑 꽃바람이 귀엽고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1: 꽃 구경 나오셨나봐요.
2: 네.
1: 여기가 좋아요? 꽃 구경하기가?
2: 네. 여기 무심천.
1: 무심천. 네.
2: 한번 더 이렇게 필게요.
0: 봄도 꽃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이 있답니다.
3: 요거 앞에가 이제 일거리 시장이거든요. 청주 일거리 시장이 되게 거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인데 좀 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좀 친절하고 정직하고.
0: 시장 골목에서도 유독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미용실인지 사랑방인지 모를 그 특별한 곳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0: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 무심천의 계절은 색깔로 찾아옵니다. 연분홍 물결처럼 벚꽃이 무심천변을 뒤덮었습니다.
1: 청주에 유명한 데가 어디 있나요?
2: 육거리 시장.
3: 요 청주 대표 시장이에요, 육거리 시장.
0: 여섯 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았다 해 이름 붙은 육거리 종합시장.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아침을 여는 시장이 채 깨어나기도 전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유명한 게 찌들러 왔네.
4: 어머니 머리 하신 거예요? 몇 시 오셨는데 벌써 염색 다 하고 계신 거야?
6: 여기는 찍지 마요. 이쁜 걸 찍어야 돼.
4: 네, 이쁜 거 염색 다 하고 계신
6: 거야. 그럼 이쁜 걸 찍어야 지금 이거 찍으면 그래.
7: 아니, 저렇게 돌아 쓰셨어.
4: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머리를 하신 분이 계셔?
8: 아, 그럼요. 7시부터 시작해요.
4: 7시부터?
8: 그럼. 7시 안에 오셨어, 손님. 네.
4: 누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셨어?
6: 1등 하려고. 1등 했어요, 1등.
8: 오창에서 오셨어.
9: 오창에는 미용실 없어요?
6: 아이고, 왜 미용실이 없어?
5: 아이고, 미용실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
6: 동남아로 하나씩 있는 걸.
4: 근데 왜 여기가 없었어?
6: 머리 잘 하시잖아요, 원장님.
5: 머리 모도 뭐? 사람 경우지.
0: 거기에 펌 가격이 평균 2만 원. 솜씨 좋고 가격까지 착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죠.
8: 지금은 손님이 많이 줄었지. 이제 예전에 대기번호표 주고 할 때 하고는 이제
10: 저 손님이 하도 많아서 번호표를 주고서 했는데.
0: 청주의 금손이라 불린다는 조연순 원장님. 할머니들 머리가 똑같아 보여도 할머니마다 맞춤 스타일로 완성한다는데요. 예쁜 모습 찍으라더니 정말 예뻐지셨습니다. 간발의 차로 1등을 놓치신 할머니는 이곳에 오래된 단골.
4: 부여 어머니, 어머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야?
6: 나 지금 머리 어떻게 해야 해요?
4: 염색하실 거예요?
6: 그냥.
8: 파마하고.
6: 파마하고 염색해야 해요. 파마하고.
0: 말하지 않아도 원장님의 야무진 손끝에서 손질이 이어집니다.
4: 어머니 연세가 우리 어떻게 되세요?
6: 90 다 먹었어.
4: 원장님은 우리 어떻게 되세요?
8: 70.
4: 예?
8: 70이요, 닭띠.
4: 아, 그러죠?
8: 45년을 이걸 한 거예요.
4: 아, 오래 하셨다.
8: 네, 저희 딸이 지금 47이거든. 근데 걔가 이렇게 돌 때부터 이걸 한 거야.
0: 이곳에서 살아온 세월이 45년. 그래도 자식 키우고 한 가정을 지켜준 미용실은 온갖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죠.
6: 나는 딸, 큰딸이지. 64세야, 64.
8: 90이나 잡세야 어른 행사하시지. 그렇죠.
6: 맞아.
8: 우리는 꽃새대기요.
6: 혼자 돼. 그죠, 맞아.
8: 70도 꽃새대기요.
0: 이렇게 아침부터 웃어봅니다.

0: 있어요. 어서 오세요.
1: 누가 오셨네요?
2: 나 머리 이쁘게 해줘.
0: 응? 아, 당연히 이쁘게 해드려야지.
3: 여기 자주 오세요?
2: 네. 친구의 친구. 동갑 친구.
0: 솜씨도 좋고 유명하신 분이요.
3: 아, 무슨 솜씨가 좋으세요?
4: 명호 안 왔어요?
5: 갖고 오긴 갖고 왔어.
0: 안 오셨어?
4: 어? 나 여덟 9시 언제까지 언제 드릴게. 아, 안 왔고.
3: 여기서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4: 여기서 저 친구 만나서 머리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먼데 육거리를 가느냐고. 그 집 앞에 미장원이 많은데 왜 가느냐요. 이상하게 이 골목을 간다 그래 내가. 아, 난 여기 가야 돼야 돼 안 해. 데려다 줘. 다쳐갖고 데려다 줘요. 하나.
1: 참새가 방앗간에 들르듯 저마다의 이유로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0: 가든 식당에 와야 돼.
4: 아, 이 인간이 왜 안 오는지요?
5: 또 오셨어. 저는 방서야.
1: 어느새 수다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답니다.
4: 그래갖고 우리 거기 있는 애들이.
6: 손님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막 서로 얘기하고.
2: 정겹잖아요, 이렇게 입꼬리라는 데. 엄마들이 재미있지, 어디만 엄마.
3: 웃을 일도 많고.
0: 재밌어. 원래 하여튼 일보다도 재미있어. 사랑방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사랑방 같은 그런 적이지 뭐.
1: 그러니 기다리면서도 즐거울 수밖에요.
0: 우리 언니 엄청 신나냐, 얼른.
4: 아이고, 엄청 이시면.
5: 다 하셨어?
4: 응.
5: 일어나시. 나 일어나.
0: 염색할 거야.
3: 변신이 기대되네.
4: 우리 발령이라도 구경동 있다가.
5: 아, 오네.
1: 만나기로 한 친구가 도착했나 봅니다.
0: 아니, 저기 왜 저래?
4: 저 웃긴다니까. 내가 웃겨. 겁난다고 이제 나가는, 장난하는 게 오네.
0: 울고리 안 할게, 그래서?
4: 아이고,
0: 어? 연예인이니까 찍어야지.
1: 촬영은 안 한다시더니 어느새 자리에 앉는 친구.
2: 그럼 여기는 소문도 꼬신 거야? 여기?
4: 아니 뭐 원래 잘 찍어가지고 착한 님인데 이정원이라고.
2: 가격대 착하고.
5: 가격이 싸고.
1: 그래서일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예 빗자루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3: 어머니 머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4: 네, 맞아요.
3: 청소도 해주시네.
4: 청소도 하고 국수 싸는 거래요.
1: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풍경. 그렇게 돌린 노래처럼 미용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4: 육거리 좀 잠깐
0: 가서 뭐 좀 사갖고 오세요.
4: 예예.
3: 뭐 사러 가시오, 어머니?
4: 골파요.
3: 파?
4: 골파 한 단.
3: 골파가 뭐야?
4: 작은 파. 아. 큰 파 말고 왜 요만한 거 있잖아요.
3: 쪽파.
4: 쪽파.
1: 머리도 하고 장도 보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게다가 가격까지 착하답니다.
3: 나와.
1: 조선 후기 무심천변에 있던 우시장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육거리 종합시장. 들어서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되죠. 눈길 빼앗기는 건 기본. 고소한 냄새에 발길마저 붙잡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7: 빨리 오시라고 오늘은 외상. 자, 오늘은 외상으로 막 드립니다. 싸죠. 다 싸게 들 팝니다 지금.
8: 아, 육거리가 오래된 시장이죠. 여기가 전부 5대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게 저렴하기도 하고 질도 네, 괜찮죠.
1: 모든 길목마다 값싸고 질 좋은 행상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즉석에서 빚어내는 만두는 찌고 구워 손님을 기다립니다.
3: 아니 이렇게 많이 해놔도 다 팔려요?
9: 그럼요, 당연하지.
3: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더 많이
9: 아 튀기냐고요?
3: 네.
9: 벚꽃이 폈잖아요.
3: 네.
9: 신천에. 사람들이 구경 나왔다가 시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0: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서는 각 시골이 많아서 항상.
1: 시장처럼 미용실에도 사람이 끊이지 않네요.
2: 오신다.
1: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2: 호박 사와시오?
3: 기다리고 계신. 오, 들고 오신 거예요?
4: 아이고, 고추가 이만치요.
3: 어머니도 여기 손님 아니에요?
4: 손님이요.
3: 근데 국수를 삶으세요?
4: 아이고 어떻게 해. 또 여기서는 내가 또 제일 막내라며 삶아야지.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국수를 끓여서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건데요. 맛깔나게 보이는 김치는 원장님 표랍니다.
5: 내가 육골이 시장 갔다가 점심 먹고 가는 일이 있어.
3: 그럼 이 국수값은 누가 대세요?
4: 너희 원장님이 다 되는 거지. 와.
5: 원장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새도 없고. 우리들이 손나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2: 아, 그래. 알지요.
1: 이렇게 미용실에서 점심을 나눠 먹기 시작한 지도 20년. 기꺼이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시작한 일이었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국수 맛집으로 변신. 별것 없어 보여도 미용실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는 것도 없답니다. 함께 먹으니 더 살아나는 입맛. 머리하러 와서 배까지 채우고 돌아가는 이만한 가성비 미용실 보셨습니까?
3: 여기가 미용실인지 식당인지 모르겠네요.
6: 행복 미용실. 행복. 엔돌핀 생기는 행복 미용실에.
4: 사장님은 안 잡어?
7: 아니 저도 먹어야지.
4: 그래 둘이 짝이 한 마리.
6: 그래 빗발이.
4: 나 안 주면 일 아니야.
8: 두 달 만에.
4: 머슴을 잘 먹여야지.
1: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랄 것도 없이 둘러앉아 먹는 밥상. 한 차례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서야 원장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4: 이거 더 드셔, 누가. 난 조금만 먹을게요.
3: 다른 분들 다 드시고 드시네. 네.
4: 조금 먹고 일도 조금 하고 일하려고. 이거 다 언니들이 돈을 내고 다 붙는겨.
8: 응? 안 내는겨.
4: 하나값으로 사는 거니까.
8: 하나값만 주니까.
3: 회장님 나온 지 5시간 만에 앉으셨어요. 오늘.
8: 근데 오늘은 잠이라도 못 자요. 몸무게는 해도 많아요.
1: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쉼없이 문을 여는 미용실.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답니다.
9: 아, 한 2년 동안은 조금 그랬어요. 이제 하다 쉬다 병원에 입원하고 뭐 또 그래가면서 또 일을 했지.
10: 아팠을 때 그 손님들이 많이 같이 마음을 아파했지. 오늘도 어떤 손님이 너무 고맙다고 건강 되찾아서 오히려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8: 아이고 그래도 나서서 다행이야.
9: 그럼.
8: 아이고.
1: 2년 동안 함께 아파하며 기다려준 가족 같은 단골들.
8: 국수 사고. 응. 국수 사고.
4: 아, 저 돈도 안 주고 가려고 그러네.
8: 그렇고.
4: 언니 오늘 안 줘도 나 몰라.
8: 그러니까 어리는 반장이야. 나한테만 말하면
10: 23,000원.
1: 아이고. 돈보다 더 귀한 인연이니까요. 미용실에 온 지 5시간 만에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친구도 만났고 장도 보고 점심도 먹었죠.
3: 네. 잘 된 것 같아요?
9: 예.
1: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하루.
4: 아이고.
10: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8: 예, 수고하세요. 네.
4: 아이고, 나는 골판 놓고 가자. 아이고, 그 말이야. 창 보고는 이제 그 딸한테 혼날 짓 하는 게죠. 수고하세요.
8: 아주 지청도 하고 지.

0: 5시간 만에 머리 손질이 끝난 친구는 시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1: 여기 5,000원이에요.
2: 아, 여기 5,000원?
1: 여기 더 주세요.
2: 원장님도 이따 먹으라고 주고.
1: 원장님 사 왔어요?
2: 까불기 사왔지요. 드시라고.
3: 많이들 사갖고 왔네.
2: 아, 어차피 먹으려면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데.
4: 내 장학까지 내가 서비스를 해야지. 안 벌어줄 때.
0: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챙기는 온기 넘치는 미용실.
5: 그냥 다들 서로 이렇게 나누시나 보다.
3: 네, 가족 분위기니까.
0: 그렇게 서로의 시간이 미용실에 쌓여갑니다.
6: 이렇게 어르신들 매일 오시는 거 어떠세요?
3: 아, 여기 내려오면 하여튼 찾아주시니까 고맙지. 오늘 떠나서 고맙죠. 저는 몸만 이렇게 따라준다면 그만 두고 싶지는 않아요.
0: 함께 나누고 웃는 즐거운 인생. 이만한 미용실이 궁금하다면 청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7: 옥상 위에 마을이 있는 곳이죠.

0: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0: 아, 미안. 아, 오케이. 이거 탔었어야 되는데. 후.
1: 그라츠는
0: 알로, 캡틴.
1: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2: After this house.
3: We are house here for a negative side. Yeah.
4: Yeah. Yeah. Is this shit?
0: Oh. Whoa, look, man.
1: 물에 잠기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5: 섬이라고 하기에는 바다도 안 보이고
6: 독특한 풍경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7: 아나 하면서 함께 아
6: 사람과 언덕이 운명 공동체. 주민에게만 허락된 장난감 같은 수제기차 그 장인을 만납니다.
8: 골드 사람끼야야.
9: 신기해서 아이세가.
10: 이 조그만 기차가
6: 자가용기차를 타고 육지로 마실을 나가는 섬 랑게네스로 지금 떠납니다.

0: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영토의 북부가 바다와 접해 있는 독일. 신비로운 섬을 만나러 북해로 떠납니다. 그 시작은 함부르크입니다. 독일 최대 무역항으로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독일 제2의 도시입니다. 한자동맹의 주요 도시로 풍요로움을 일궈냈죠. 독일의 인테리어 공부를 하러 왔던 저는 건축에 눈을 뜨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제게 또 다른 인생을 펼치게 해준 제2의 고향입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왔던 함부르크를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다리는 증가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2016년 개통했는데요. 다리를 건너는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1: 이게 엄청 거대한 다리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0: 항구 도시에 왔으니 먼저 선착장을 봐야겠죠. 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바로 오늘 큰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1: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가 세금 면제를 허용해 함부르크가 크게 번영한 걸 기념해서 열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0: 함부르크는 엘베강을 따라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데도 항구 도시로 번영을 누렸던 건 세금 면제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를 기념해 매년 봄 대양 축제가 열립니다.
1: 아, 뭐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이런 거 하나 써줘야지 축제 같이 즐기는 기분이 나잖아요. 확실히 이 강가라 그런지 레스토랑 술집이 많은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어요. 만 원이에요, 만 원. 할로, 캡틴. 좋다.
0: 메인 이벤트는 배 퍼레이드. 증기선부터 범선과 유람선, 그리고 여객선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 이렇게 배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배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0: 대양제의 여운을 간직하고 엘베강을 따라 진짜 바다를 만나러 북쪽으로 갑니다. 북해 연안의 10개의 습지섬으로 이뤄진 할리겐 군도를 찾아가는 여정.
1: 비가 이렇게 해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0: 그런데 북해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할리겐으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작은 항구마을 슐리츨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2: 북해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독특한 섬들이 있다고 해요. 만조 때가 되면 물에 잠기는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0: 할리겐은 습지로 이루어진 평평한 섬 무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10개 중 7개가 유인도. 그 중에 가장 큰 섬 랑게네스로 갑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두 번 차도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횟수가 제한되죠.
1: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섬은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솔직히 출발할 때만 해도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고 파도가 잠잠해지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한 랑게네스. 그런데 보통 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넓고 푸른 들판에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 풍경.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섬 속에 섬 같은 언덕이 18개. 아주 오래전부터 새들의 서식지였고 먼 길을 떠나는 새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랑게네스입니다.

0: 이런 풍경을 다 보네. 아, 시원해.
1: 똑같은 바다인데 더 특별히 보이는 건제 기분 탓이겠죠?
0: 저는 특히나 바다에 오면은 저렇게 해가 파도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딱그 너무 좋은 시간이고 풍경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오, 지금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1: 첫 느낌이 좋습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 관광 안내센터가 있어요.
0: 모인 모인. 할로, 이슈인
2: 모인. 모인.
0: 기안. 할로. 아주 제 슬랙스 베타. 운트 예스 비다 쉬운 게 본. 운트 이제 노말. 이제 저 안에 백셀 하프세요.
2: 다스 백셀.
0: 아,
2: 아바 다스 베타 블라이트 예츠. 드스 워크엔드 블라이트 데쏘.
0: 뭐, 이 샵장이 리젠 글릭이야. 운트 피필 아인보너 히어 본.
2: 96 아인보너.
0: 96, 파스트 100.
2: 100. 파스트 100.
0: 운트 본인지 아우크 나틸리시 히어.
2: 야, 이 보니 히어 인 디슨 하우스 히어 오븐.
0: 아, 히어 오븐.
1: 이곳은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슈퍼이기도 한데요. 영업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터줏대감 균터 씨에게 살만한 걸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곳 특산품이라는 와인과 그림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할리겐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 선물에 좋답니다.

0: 현지인 추천은 역시 믿을만하죠.
1: Und wo liegen die Restaurants in der Mitte?
0: 섬에 식당이 두 개라는데 아저씨가 자신 있게 한 곳을 추천해 줍니다.
1: Perfekt. Vielen Dank. Ja, dann schönen Tag noch.
2: Schönen Dank.
1: Ja, tschüss.
0: 이따 들러봐야겠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차분히 섬을 둘러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진 들판에 섬이란 걸 잠시 잊었습니다.
3: 와, 새들이 되게 새를 키우는 것 같아. 울타리에 다 가둬놓고. 소가 없고 왜 새들만 있는가? 여기는 사실 그냥 들판?

0: 저 일단 언덕 위에 집이 있으니까 진짜 특이하네. 저쪽도 진짜 완전 섬 같고.
1: 집을 보면 직업병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집의 서사를 상상해 보는데요. 이런 형태는 그림 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새들이 풀을 뜯는 풍경도 정겹습니다. 새들만 잔뜩 보다가 방목 중인 소를 만났습니다.
2: 우리 우리나라 황소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얼룩소네. 할로 쯔잠.
3: 할로.
2: 무슨 막티야? 마이 마인.
3: 티어 푸탄.
2: 야 티어 푸탄. 와우. 다프시 아크 라인트레튼. 야.
3: 요 keine schnellen Bewegungen.
2: 오케이. 와우.
3: 할로.
2: 하이. 할로. Ich bin Kian. 할로.
3: 하이 Kian.
2: Kian.
3: Ich bin Honge.
2: Honge. 할로. Boah, ist es ja riesig. Wie alt sind die?
3: Zwei.
2: Wow, 두 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1: 섬 주민 홍케 씨와 아들 타데입니다. 관심 있어 하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2: 레카, 레카.
1: 방목하면 먹이 걱정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3: Muss man mal gucken, wie sie laufen denn. Wenn sie rufen, dann erst recht. Sehr wenig zu fressen auf dem Land.
2: Ah, okay.
3: Aber erstmal muss es ein bisschen wärmer werden.
2: Mm-hmm.
3: Und es muss ein bisschen mehr Gras stehen.
2: Ah, okay.
3: Das muss jetzt erst anfangen zu wachsen.
2: Ah, okay, okay, ja. Yeah. 아, 근데 엄청 넓네요.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고 좋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1: 지금은 날이 풀리면서 방목을 준비하는 시기. 홍케 씨네 집에 소가 많다고 해서 함께 가보기로 합니다.
2: 와. 오, 너무 이뻐. 여기 꽃이랑 여기 언덕 위에 집이랑 빨래 걸린 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1: 오래 기억하고 싶을 때 전 그림을 그리는데 꼭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은 풍경입니다. 집이 지평선보다 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게 처음 볼 때부터 정말 신기했는데요.
4: Warften sind künstlich aufgeworfene Erdhügel.
2: Erdhügel, okay.
4: auf denen die Häuser gebaut werden, weil wir im Winter kriegen wir Sturm,
2: okay.
4: kommt die Nordsee mm. uns besuchen.
2: Ah, okay.
4: Und da steht hier, wo wir jetzt sind, sind so
2: unter Wasser.
4: 2 Meter Wasser
2: ungefähr. Oh, okay.
4: Und deswegen stehen die Häuser etwas höher.
1: 해발 고도가 낮아 겨울이면 몇 차례 바닷물이 범람해 섬이 잠깁니다.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 언덕을 만들고 뚝도 쌓았다죠. 언덕은 밀려드는 북해 파도로부터 주민과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신기하게도 언덕에 이름이 있어요.
2: Honkensvarp.
3: Honkensvarp. Mein Name ist Honke.
2: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언덕의 이름을 따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홍켄스 바프에 가면은 홍켄 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 Jetzt haben wir zufällig, haben wir aber auch eine

0: 홍텐의 언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오래돼 보이는 지붕입니다.
1: 오, 여기는 진짜 옛날 집들로 가득하네. 야, 디젠티아 위안에, 히아이세자 위안은 알테스 빌드, 야.
2: 히에 하면 알테스 프리즌하우스, von 1875. Das ist mit Reet eingedeckt.
0: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지붕인데요. 갈 때는 강우량이나 우박, 급격한 온도 변화와 같은 기후 변화에 강합니다.
1: 북부 독일이랑 네덜란드 지방 바람도 세고 이제 추위에 조금 그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갈대 지붕을 많이 사용하네요. 아주
0: 디젠 시각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단점이라면 수명이 길어야 50년이라는 거죠.
2: Das ist schon 20 Jahre alt. Ich denke in 10 Jahren muss man dabei. Man kann schon die Befestigung sehen. Die Drähte sind da gucken schon raus. Ich denke in 10 Jahren muss das muss die Seite mal neu hier.
1: Muss auch viel bezahlen auch dafür.
2: Das ist teuer, ja. Das ist teuer.
0: 햇빛과 습기에 풍화되고 새들에 의해 훼손도 되지만 홍케 씨는 갈대 지붕을 유지할 거랍니다.
2: Traditionell kommt da wieder Reet drauf, weil das halt ein schönes Ambiente ist hier, auch für die Gäste. Da fühlt man sich wohl.
0: 편리함만 쫓지 않고 전통을 유지하는 홍케 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언덕엔 소를 키우는 축사와 펜션, 그리고 홍케 씨네 집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홍케 씨네는 현재 랑게네스에서 유일하게 소를 키운다는데요. 다른 주민들의 축사는 펜션으로 바뀐 지 오래랍니다.
1: 할로쉔.
3: 할로쉔.
1: 아, 귀여워. 아이고, 무서워. 3월 달 정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네요. 엄청 빨리 크네. 야, 엄마 젖도 바로바로 먹고 하니까 애들이 발육 상태가 아주 좋네요.
0: 섬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본토에 식료품을 주문해 배송받는데 우유를 직접 생산하니 식료품 걱정을 덜었죠. 버터나 크림으로 가공해 팔기도 하는데 큰 돈은 아니어도 도움이 된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송아지들은 막내 아들, 타데의 목. 송아지가 친구이자 놀이 상대라고 합니다.
4: They like you.
2: Yes.
0: 오,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5: No, they like this. They don't have a mom. They kind of.
6: Come here, baby. Everybody, yeah. Hi, come so.
5: Das passiert ab und zu mal, dass wir einmal wieder kaputt sind.
0: 어렸을 때부터 농장 일을 도운 타데는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했답니다.
1: 꼭 여기서 아니더라도 이렇게 농가에서 일하고 하는 게 자기한테 잘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거겠죠.
2: 효자네.
1: 효자네. 멋있는 청년입니다.
0: 아버지 홍케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2: Für ihn ist es keine schwierige Entscheidung.
1: Nein.
2: Für mich auch nicht.
1: Nein.
2: Für seine Freundin später.
1: Ja.
2: Da ist immer das Problem.
1: Ah, okay.
2: Ob man einen Partner findet, der auch mit zur Hallig kommt. Hab zum Glück nie vor der Wahl gestanden.
7: 한국이나 독일이나 역시 그 아내가 대장입니다.
0: One, two, three, four. Bubble, bubble. 이 집안의 서열 1위. 아내 브리타입니다.
1: So, hello, it's been, it's been Kian.
8: Hello, Brita.
1: Brita, hello. Kian, yeah, this is.
0: 육지에서 친구 따라 할리겐에 놀러 왔다가 홍케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좋아서 결혼도 결심했다고 합니다.
8: Hier bei uns hat man sowieso ja, also eben halt eine weite Sicht. Du kannst eben halt weit gucken, hast keine Berge, keine Bäume, keine Städte, nichts zu sehen.
1: Ja, und es gefällt mir dieser Waschen auch, angehängte Waschen. Das ist ein tolles Bild.
8: Man muss nicht viel bügeln.
1: Nein. The
0: change I spent on you. 물이 범람하는 환경이나 부족한 시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브리타.
8: 아, da kommt der Trecker wieder.
2: Ja.

자연 생태계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이곳엔 매년 약 200만 마리의 새가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번식합니다. 시베리아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비행을 앞두고 살도 찌우죠. 적과 꿀의 땅이 울려 퍼지는 새들의 환상 교향곡. 흠뻑 빠져보셔도 좋습니다.

0: 이제 출출한 배를 채워볼까요? 균터 아저씨가 추천해준 식당으로 갑니다. 바다가 바로 앞인 뷰 맛집입니다. 숙박업소를 겸하고 있다고 하네요.
1: Hello, my side. Hello, 텐타. 아.
0: 어? 이분 기억하시나요? 관광 안내소에 있던 빈터 씨를 여기서도 뵙네요.
1: 지금 잘 해요? 저, 무슨 마켓지 해요?
2: 케이나?
1: 아, 오케이, 케이나? 그래서 이제 I mean이죠? 어, 더 트와이드, 나인. Hello, 텐타. 카인 페어저널. 아, 여기 잠깐 여기 손님이 많으셔서 도와주시러 오셨나봐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와서 뵈니까 반갑네요. 왜 여기를 맛집으로 추천하셨는지 알겠어요. 슈퍼.
0: 여행객들은 조류 관찰이나 갯벌 하이킹 또는 평화롭게 쉬며 힐링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제철 샐러드 뷔페와 즉석 바베큐입니다. 고기 냄새에 저절로 발길이 향하더라고요.
1: 모인.
2: 모인.
0: 비주얼과 냄새만으로도 끝내줍니다.
1: 아, 지금 아, 향을 맡아보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예요.
0: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다 거기서 고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생이 있습니다.
1: 오, 맛있겠다. 아,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당근 사과. 아, 고기 자리가 없어. 아, 제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라 반가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데. 자, 소시지에 겨자 소스를 딱 찍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독일 소시지. 이번엔 프리카델레.
0: 프리카델레는 독일 북부에서 흔하게 먹는 가정식 요리로 독일인들에게 인기 많은 미트볼 요리입니다.
1: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 한 덩이를 그냥 버무려가지고 숯불에다 구워놓은 거네.
0: 여행은 맛으로도 기억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낯선 곳이라 가졌던 긴장감도 확 풀리는 느낌. 왜 긴터 씨가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 듣길 잘했어요.
3: Das ist üblich hier auf Langeneß. Man hilft sich gegenseitig. Denn jetzt zum Beispiel, da fehlt einer, dann springt man ein oder fehlt da einer. Oder wenn die Kühe da draußen mal weglaufen, rennen wir alle hinterher. Ja, das ist üblich so.
0: 홍케 씨가 축사에 있던 소를 방목한다기에 다시 찾았습니다.
4: 애들이 아빠 알아보고 여기 오는 거 봐. 뛰어오고 있어, 뛰어오고 있어.
0: 여름이 되면 땅을 임대해 육지에서도 소를 보낼 만큼 최고의 방목지랍니다. 풀만 먹기 때문에 사료를 먹는 소들에 비해 성장은 더디지만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죠.
5: 여기 넓은 데 와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을까요? 낮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6: 아, 너무 신났네. 제가 새로 다시 온 애 같아요, 그렇죠?
5: 새로 온 애가 막 지금 신나가지고 와, 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있어요.
0: 이렇게 잘 뛰는 소들 보셨나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평화로웠던 섬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은 석양빛과 공기부터

0: 하늘이 참 맑다, 그죠?
1: 경쾌한 새소리와 찰나의 일출. 이 아침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넌 누구니? 아이고, 이뻐라.
1: 숙소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아봅니다. 전체를 도는데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부케의 상쾌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 발길 닿는 대로 도착한 곳은 랑게네스의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2: 보이는 건 두 명, 세 명.
1: 9학년인 타데는 올해 졸업하고 본토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죠.
3: 할로. 하트 파우제. 와우. 이샵솔랑에 아포시케 바테. 할로.
1: 타데의 아버지 홍케 씨도 다녔던 학교라는데 지금은 전교생 세 명의 본토에서 온 선생님 한 명이 전부입니다.
3: 할로. 이시빈 기안. 하이. 비아이스트? Und was machen die in der Pause normalerweise?
4: Ja, wenn das Wetter gut ist, gehen wir natürlich raus. Aber was wir am liebsten machen, ist Fußballspiel.
3: Fußballspiel, Deutschland!
1: 역시 축구의 나라, 독일답죠?
3: Dürfen wir auch, darf ich auch mitspielen mit euch zusammen?
4: Deutschland gegen Südkorea.
3: Ja, genau, ja.
1: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는 선생님과 제가 한편. 저도 축구 꽤 좋아하거든요. 실력 좀 보여주겠습니다.
3: 치스! 예!
5: 오, 엄청 잘 쳐요. 선생님 진짜 잘하시는데? 오, 애들 더 잘 뛰어요, 지금.
1: 살살 하려고 했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선생님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와! 오! 1대1 수업에 쉬는 시간 놀이도 함께할 만큼 친밀한 선생님과 아이들. 그래서 오전 가족이라고 부른답니다.
3: 분데스리가?
4: Nein, aber einfach so.
3: Ja.
4: Das macht mir ganz viel Spaß und wenn die Kinder dann sehen, dass die Lehrerin mitspielt, dann sind die auch gleich noch mal motivierter. Yeah, das macht ihnen viel mehr
6: das
4: Spaß.
6: Das ist ja Wahnsinn, finde yeah. ich, ja.
4: Und da wir nur so wenig sind, muss ich dann halt auch mal mitspielen.
6: Sehr gut.
3: Gut gespielt, ja.
1: 저도 오랜만에 뛰었는데 몸도 가뿐해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5: 아까 운동하다 보면은 사람 성격이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참 순수하고 맑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1: 등교길이 늘 즐거울 것 같은 학교입니다. 한바탕 뛰었더니 출출한데요.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3: 백홈엔 칸은 카우펜 칸은 아우스프로비언 칸
4: 컴온
3: 야
1: 부케하면 생선 샌드위치가 유명하죠.
3: 일단 이슈베데 디츠 바이 브레첸 미트 마체스 운트 게브라테네스 피쉬
4: und ein Backfisch?
3: Ja, Backfisch, ja genau, die zwei.
4: Ja, sehr gerne.
1: 생선 샌드위치는 부케와 발트의 여부들이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 빵 사이에 넣으면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Das ist jetzt Backfisch und
3: Matjes.
5: Wow, 엄청 맛있겠네요.
1: 소금에 절인 청어는 독일 북부의 진미로 꼽히는데 우리 입맛은 어떨까요?
5: 이게 절인 거라 혹시 홍어처럼 비릿한 향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1: 여행은 현재를 살게 해준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합니다. 네.
5: 맛있는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이런 멋진 풍경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최고예요.
1: 아름다운 풍경엔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보고만 있을 뿐인데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0: Looking bent.
1: Only bent? Yeah, okay. Der Schienenstrang zum Festland, der ist 12 Kilometer lang und wir fahren ungefähr eine halbe Stunde.
2: Also kann man damit auf dem Wasser laufen, fahren?
1: Ja.
2: Ja, quasi.
1: Ja. Ja.
2: 와, 무리를 상상한 이 조그만 박스같이 생긴 기차가 물 위를 쫙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와우, 진짜 로맨틱. 아우.
3: 지금 이 롤에는 2010년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기능과 디자인 모두 다른 주민들의 롤에보다 으뜸이라고 자부하죠.
4: 골드 산티어요. 골드핑어. 와우.
0: 만 muss hier sowieso alles selber machen.
4: Ah, ja.
0: Ist egal was, also man muss alles selbst machen.
4: Magic.
0: Reparaturen an den Maschinen oder Wasserleitung oder Elektrizität.
3: 결코 평탄치 않았을 할아버지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게네스를 얘기하는 할아버지에게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빛들이 모여 지금의 랑게네스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급하게 외출하는 브리타와 타데.
2: 예케힌.
5: 아, 좀 페스트란.
2: 아, 좀 페스트란.
5: 어, wir sind heute Abend wieder da.
2: 야, 오케이. 아니, 안 바로 되게 나와. 알겠습니다.
5: Bis gleich.
2: Yeah, bis gleich.
3: 랑게네스엔 병원이 없어서 본토 병원에 간답니다.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데요. 그래도 로레가 출발하는 정거장으로 와보랍니다.
2: 브리타와 타데가 로레를 타고 육지로 일을 보러 떠난다고 하는데요. 정거장에 가면은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3: 자가용 기차인 로레는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육지로 나갈 때 트랙터로 운반합니다. 출발선로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 로레를 올려놓는 게 관건.
6: 이 선에 이 선로가 쭉 들어와 있는데, 오, 저기 지금 로레를 와,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내렸어요.
3: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를 잘한 거죠. 대단합니다. 이제 배웅을 하려는데 로레에 타라는 브리타.
4: 야, 야. 스파이데. 오케이.
3: 랑게네스를 벗어나기 전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태워주겠답니다.
5: 미니 아이스마.
4: 야, 미니 아이스마. 로코모티브.
3: 상쾌한 국회의 바람.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사로잡을 만큼 로레는 이곳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30분 정도면 육지에 도착한답니다. 시속은 약 20km, 새를 보호할 수 있는 속도라죠. 약속한 대로 저는 전망대 앞에서 내렸습니다. 폭풍과 해일에 오랜 기간 토사가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섬 할리겐. 새해 군무를 즐기며 평화롭게 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0: 여러분 진짜 기차예요. 진짜 기차.
1: 여러분 이게 바로 집입니다.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지셨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건강식을 강조했는데 뭐가 건강식이지? 오늘은 이 건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건강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재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감자칩이 아닌 감자, 이런 게 건강식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이 건강식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건강식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좋은 음식이죠. 상대적으로 혈당을 크게 높이는 당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 탄수화물 중에서 콩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도 식이섬유와 좋은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곡류라든지 콩류 식품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와 같이 늘 따라다니는 뭐 해조류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은 배불리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되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탄수화물. 달달한 음식들이죠. 설탕, 액상과당. 그 다음에 흰 밀가루 음식들도 사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해서 평소에 밀가루 음식을 잘 먹지 않지만 일부러 면 종류를 먹어봤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식후 혈당은 140 아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평소에 밥을 반 공기만 먹기 때문에 뭐 140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일부러 한 공기를 먹어봤더니 한 1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라면을 먹어봤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주는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설탕, 흰 밀가루 음식을 먹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이런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일로 건강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소, 과일, 건강식이죠. 근데 채소에 비해서 과일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나쁘다고 얘기했던 과당이 들어있죠. 이 포도당과 과당의 큰 차이점은 포도당은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죠. 과일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과일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음식이니까 과일을 먹고 나가서 움직이면 되죠. 과일을 먹고 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포도당이 빨리 쓰이겠죠. 포도당이 빨리 쓰이게 되면 과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되지 않고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당도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과당까지 들어오니까 과당은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적은 양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소 과일이 건강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맛없는 채소는 멀리하고 과일을 드시면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해독 주스 만들면서 채소만 너무 맛이 없으니까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과일들을 넣어서 갈아서 마시잖아요. 그러면 당 흡수가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지방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또 전당뇨인 상태라면

당분간은 내가 건강한 몸이 될 때까지 과일 섭취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몸에 쌓여 있는 지방, 그러니까 간이나 근육에 쌓여 있는 지방을 더 빨리 쓰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들어오면 걔네들을 쓸 이유가 없겠죠. 걔네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섭취량보다 부족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간에 쌓여 있는 지방, 근육 사이사이 끼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의식적으로 많이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겠지만, 차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정답은 없으나,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량, 보다는 조금 덜 챙겨 먹어야 내 몸이 지방을 쥐어짠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안 먹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뇌가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에 있는 단백을 끄집어와서 간에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씁니다. 근육 단백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근육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조금만 줄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몸에 나쁜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않겠다가 돼야 되겠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때까지 대원칙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반찬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끼 식사에서 놓친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먹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식단이면은 거기에 샐러드를 곁들이고 이러면은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식단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그냥 고구마 두 개로 때울래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식단의 구성이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식단이면 좋겠다. 그럼 어떤 탄수화물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밥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보리밥이나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아니어도 흰쌀밥이라고 하더라도 반찬으로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면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식단, 좋은 식단입니다. 다만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밥은 반을 덜어내고 반 공기만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심심한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버섯 언제든 배불리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밥은 한 끼에 반 공기를 넘자는 것이 좋겠다. 이게 건강한 식단,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느냐, 내 신체 활동량을 감안해서 조금 부족하게 먹자.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력 운동을 해도 총 섭취 에너지가 아주 부족해지면 근육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근육이 붙으려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지만 탄수화물도 있어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와 주어야 그리고 충분히 들어와 주어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바디빌더들은 하루에 운동도 4시간씩 하지만 닭가슴살도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그리고 고구마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열심히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어 주어야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데 또는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지방은 줄여야 되겠지만 근육은 안 줄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이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루 단백질 요구량이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56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근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지만 내가 다이어트로 어쨌든 조금 총 섭취량을 줄이는데 근육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 몸무게당 곱하기 1 내지 1.5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심지어 일주일간의 식단에서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 중에 이틀은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총 먹는 섭취량에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되는 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70kg이면 한 100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한 80에서 100g 정도. 그러면 달걀 하나가 노른자까지 포함해서 한 단백질 함량이 8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달걀을 한 10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건데, 나 귀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10개를 한꺼번에 먹을래. 뭐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고 치자 말이죠. 그렇게 먹은 그 80g의 단백질이 100% 내 몸에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몸의 근육으로 이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소화 흡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산도 충분히 해야 되고, 뭐 각종 소화 효소가 충분하게 나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나와줘도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80g을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되면 40g씩 두 번에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20g씩 네 번에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근육을 붙이는 데에는 20g씩 네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하루 네 번을 매 끼니 단백질을 먹는 게 쉬울까요? 실제로 주변에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단, 그런 음식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은 넘치고 넘치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 네 번을 섭취하되 점심하고 저녁은 일반 식사를 하고 아침에 첫 번째 식사를 할 때와 점심, 저녁 사이의 간식을 단백질 보충제로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방이죠.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방은 우리가 양을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이 같이 들어옵니다. 양질의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좋은 지방은 챙겨 먹고 나쁜 지방은 피하자입니다. 좋은 지방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보카도 거기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또는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지방이 좋은 지방이죠. 그리고 들기름, 아마씨유, 그 다음에 뭐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다 좋은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은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식초 드레싱으로 먹으면 사실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건강식이 되는 거죠. 지방 한 스푼에 50칼로리가 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말자 그랬어요.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방은 많이 먹으랍니다. 대신에 나쁜 지방을 피하자는 거죠.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인 거고, 포화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튀김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튀김이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아보카도 오일로 한번 튀겨낸 튀김 음식은 뭐 그럭저럭 먹을 수 있겠지만 나쁜 지방을 가지고 여러 번 튀겨내게 되면 유해한 물질들이 음식에 묻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몸 만들기인데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칼로리 계산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가 저의 대답입니다. 포만감 있게 먹어야 렙틴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 건강식을 잘 챙겨 드셔서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갯벌 위에 펼쳐진 경운기 행렬. 지금 서천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1: 이봐, 엄청 크죠?
2: 이게 뭐예요?
0: 온통 조개 천지.
3: 공성리 최고 갯벌.
0: 비싸다는 조개. 동죽으로 차리는 먹음직한 한상.
4: 됐어요.
5: 맛있게 되나요? 조개살?
0: 서천의 쌀로비전 전통주.
6: 고기 뭐 귀야. 그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7: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0: 깊이가 익어가면 술이 탄생합니다.
8: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요. 계속.
0: 1500년 한산모씨의 고향 문화유산에 맥을 잇는 곳. 위대한 명물을 찾아 서천으로 떠나보시죠. 세계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넘치는 서천군. 오늘은 비면의 손돌이 마을로 떠나봅니다.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서천. 살아 숨쉬는 자연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갯벌은 전국에서 최고. 물이 빠지면 갯벌은 소란스러워지죠. 갯벌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9: 도마조개랑 동죽 잘 나온다 해가지고.
10: 아 진짜요?
9: 3년째 오고 있어요.
11: 오늘 여기서 한번 체험하면은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0: 갯벌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설렘과 포부를 싣고 차 달려갑니다.
12: 조개 얼마만 키울 거예요?
13: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어.
0: 서천의 갯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어디 실력 좀 볼까요?
14: 와.
15: 지금 잡으시는 조개는 어떤 뭐예요?
13: 동죽이요.
0: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이번엔 소금을 톡톡.
9: 맛조개 구멍 잡고 있어. 맛조개 또 나왔어. 나왔다.
15: 우와 이게 뭐예요?
9: 이거 맛조개요. 맛조개.
15: 맛조개요?
0: 소금 때문에 바닷물인 줄 알고 나온다네요.
9: 나올랑 말랑 할 때 뭐 약간 밀당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12: 먹었어야 돼. 이게 이 조금 나무 말고 이렇게 확 나와야 돼.
13: 아유 왔다 나도 쏙쏙쏙쏙.
12: 잘했어.
13: 맛조개 여섯 개.
12: 너무 좋아요 지금. 맛조개 잡고 싶었는데 서울에서는 안 잡혀가지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진짜 잘 잡혀요.
0: 하하 바로 이런 재미에 서천을 찾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선돌이 갯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드넓게 펼쳐진 송성리 갯벌은 물때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준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6: 채취원이 많지 않아서 총계 한 집당 2만밖에 못 봐요. 제일 먼저 경운기가 들어가면 그 길로 쭉 따라가세요. 옆에 가면 옆으로 가면 다 부서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그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아이도 안전하고 유의하시고 열심히 파고 오세요.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오늘 마을 전체가 송서거 총계원들 전체가 동축 채취를 하러 들어가는 날이에요.
15: 갯벌로요?
16: 네.
15: 다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16: 네네. 많은 수입이 되거든요.
0: 무려 30대. 경운기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배가 아닌 경운기를 타고 가는 이 보기 드문 광경은 송성리 마을의 대표적인 특색이죠. 조개를 씻고 돌아오기도 편하답니다. 각자의 구역이 있고 정해진 시간과 캐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정신없이 조개를 캡니다. 손만 대면 나오는 동죽.
14: 이거 동죽. 이게 해금식에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예요.
0: 갈고리로 긁었다 하면 나오니 갯벌이 그냥 조개밭입니다.
14: 오염이 안 돼서 이 동죽과

0: 태압.
1: 태압은 시장 소비자 가격 킬로그램당 18,000원.
2: 좋은 건 이제 늙었어야지.
3: 아, 그건 따로 챙기는 거예요?
2: 네.
3: 아, 그건 좋은 거예요?
2: 얘는 비싼 거고, 얘는 좀 안 비싼 거고.
4: 오, 크다, 이봐, 이봐. 엄청 크죠?
3: 이게 뭐예요?
1: 백합 옆에 있으면 동족이 바지락 같습니다.
5: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조개를 키셨어요?
6: 조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캤지.
1: 동족은 별명도 있다 하는데요.
2: 물총조개라고 하니? 물총조개.
5: 이게 물총조개예요?
2: 응.
1: 야, 정말 그냥 쭉쭉 쏘아내는군요.
2: 그래서 선글라스 썼다는 거 아니면 물이 다 깔렸어.
5: 그래서 선글라스 쓴 거예요?
1: 덕분에 삶이 윤택하니 조개가 보석 같은 존재.
3: 부자 되시겠어요?
2: 부자 되시오. 예. 애들도 가르치고. 그죠? 논도 샀다.
5: 아, 논도 사셨어?
2: 그럼요, 논도 샀다. 또 팔기도 하고.
1: 서해는 모래가 적당히 섞인 사질성 갯벌이라서 동족이 좋아하는 서식지랍니다.
3: 이 갯벌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요. 여기 뭐 동네 사람도 거의 다 먹이 이걸로 먹고 살으니까.
1: 1인당 두 망씩 씻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얼마나 벌어 가시는 건가요?
7: 한 망에 4만 4천 원, 두 망에 8만 8천 원.
1: 한 망은 대략 6kg. 어민 수매가가 이 정도면 소비자 판매가는 한 망에 7만 원이 넘는다는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천의 동족을 알아준다는 거죠.
8: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9: 네. 네.
1: 송성리 사람들에게 갯벌은 월급 주는 직장?
10: 아, 이렇게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어촌계에서 일주일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어촌계로 들어온 총 수입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민들한테는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1: 그래서 주기적으로 갯벌 청소, 종폐 방류도 열심히 해준답니다.
10: 갯벌이 황폐해지면 태두가 자라나지를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다를 살리고 갯벌을 살려야만이 어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침부터 열심히 조개를 캤으니 출출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식사 시간. 동죽만 넣어도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2: 이거는 이제 청무침에서 회를 해 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11: 벌어져야 까기가 좋으니까.
2: 알맹이
11: 나온다고.
2: 우리랑은.
1: 와, 비싼 동죽이 가득합니다. 잘 해감한 동죽을 한번 삶고 일일이 살을 발라내서 다양한 요리를 하죠.
2: 이거 부침개하려고? 조개 살리고.
1: 갯벌에서 조개 캐며 살려고 귀촌한 사람도 있고요. 타지 생활 했다가도 귀향한 원주민도 있답니다.
2: 여기서 살았다. 시집을 갔다가 또 왔어요. 여기로 돈 벌으려고. 조개에서. 조개 파서 돈 벌으려고.
1: 삶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3: 이거 맛있어요?
2: 이거 맛있어요. 조개살 이게 반지락 받아서 맛있어. 미나리, 오이,
12: 양파.
1: 조개살에 채소와 초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무리는 통깨 듬뿍.
2: 이게 동족 해무침 됐어요.
11: 맛있겠다.
2: 봐요, 조개살
11: 맛있나?
2: 야.
3: 아, 더 주시게요?
11: 네.
1: 아, 이럴 땐 PD가 참 부러운 직업이네, 얘.
2: 맛있어.
3: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조개살이.
2: 네, 조개살이 삶아서 하는 거라 더 쫄깃쫄깃해요.
3: 근데 뭔가 이렇게 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2: 이게 조개가 맛있다.
1: 아니, 동죽을 또? 오늘 팬 조개 다 드실 겁니까?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2: 조개탕.
1: 이야, 국물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제일 비싼 백합을 잔뜩 넣으시는데.

0: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요? 날 잡으셨어요?
1: 칼국수 국물 내는 거예요. 끓이려고.
2: 그래서 아니, 뭐 넣으시는 거예요?
1: 백합 넣었어요. 이게 백합이 잘 안 벌어져서 미리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역시 조개하면 칼국수가 빠질 수 없죠.
1: 센 걸 깠어요. 더 맛있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동죽이 뭐 흔하니까 예.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0: 이야, 면보다 조개를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죽, 백합 잔뜩 넣은 칼국수는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죠. 햇불이 통째로 들어간 듯 동죽 넣어 만든 요리들. 겉절이, 물김, 전까지 곁들이니 하하, 정말 푸짐합니다. 차림님의 친한 이웃도 초대하고.
3: 어떻게 왔어요?
4: 예, 친한 언니예요.
5: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6: 맛있어.
5: 여기는 뭐 조미료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6: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너무.
0: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한 조갯살. 달다 달아요.
5: 동죽은 진짜 이게 여기 송석항에서 신이 주신 선물 같아. 또 우리한테도.
7: 우리 주민들한테 신이 준 선물이지.
5: 신이 주신 선물.
7: 그럼.
8: 청경객벌 송성리 동죽캐러 오세요.
0: 갯벌을 터전삼아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산면 동자봉 마을로 떠나봅니다. 자, 이 마을에서는 전통주가 유명하다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우희열 명인의 소곡주라고요.
9: 소곡주 하려고 단지 닦아요. 단지 닦아서 여기다 술을 하려고 해요.
0: 1500년 전통의 소곡주는 100일간 숙성해서 얻는 정성으로 빚는 술이랍니다.
10: 오늘 소곡주 별명이 안진뱅이 술이던데요?
9: 예, 소곡주 옛날이 별명이 아니 먹으면 못 일어나. 많이 먹으면. 일어나려면 주저앉아. 일어나려면
10: 주저앉아. 그렇게 맛있어요?
9: 예, 맛있어서. 술이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0: 명인 우희열 씨는 아들과 손주까지 대를 이어 소곡주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9: 우리 술은 대게여지, 술이. 물을 조금 먹고 조금 대게. 대게에서나.
11: 아니, 왜 대게 좀 하는 거야?
9: 그래야 술이 맛있지.
0: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술. 하얀 소복을 입고 빚었다 해서 소곡주라는 말도 있고 누룩을 적게 써서 소곡주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9: 쌀 있는 사람 부잣집이나 했어요, 술. 어디요? 옛날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을 먹을 것이 어디 있어?
11: 우리나라 면허가 9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빚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술밥 같이 찌고 했습니다.
0: 고들고들 지어진 밥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밑술, 덧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9: 이건 누룩 곡자. 이건 엿기름. 딱 좀 사으라고. 이건 메주콩. 이건 들국화. 이게 술빛. 그럼 한 사흘 만에, 나갈 사흘 만에, 그럼 보게 복이야.
0: 소곡주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문화입니다.
9: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0: 숙성과 발효를 거쳐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술.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다가 한산 지역에서 밀주로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 전통주. 70년대 들면서 허용되며 다시 이어진 문화입니다.
9: 이게 이제 술 해서 다 완성된 이제 용수 박이에요. 추수 용수.
10: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9: 네, 잘 됐어요.
0: 숙성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런 빛깔의 소곡주가 완성되는데요. 얼핏 보면 식혜와 비슷하네요.

0: 거르는 채를 용수라고 하는데요. 깊이 담가두면 술만 고이죠. 이제 맨 위에 있던 찌꺼기는 조심스럽게 걷어내줍니다. 술만 살짝 퍼 따로 담아주죠.
1: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2: 소극주의 특징이 조미하지 않으면서 단맛을 살짝 품으면서 알코올도 없다는 거죠.
0: 이것이 바로 16도에서 18도 도수의 소곡주. 침전물과 같이 뜬 술 또는 가라앉힌 후 걷어낸 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죠.
3: 걔는 입이 가깝거든.
4: 아이고.
1: 아이고.
2: 오늘 체조한 겁니다.
3: 아 좋겠다.
1: 한 잔씩 들었죠.
3: 형님부터 딱.
5: 우리 어머니.
2: 드려야지.
0: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4: 어머니.
2: 예.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어.
4: 이 맛이네요.
6: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하면서 땡기는 그런 느낌이 팍 오네요.
7: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고
6: 원래다리야.
0: 도토리묵과 홍어탕이 오늘의 안주.
8: 안주는 이 근방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안개 도토리묵하고 장 무량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찍어내는 홍어탕입니다.
9: 얘네들도 다 서촌이네요.
8: 오리지널 우리 수천군의 자랑입니다.
0: 소곡지 깊은 맛처럼 긴 세월 지켜온 전통 문화가 서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산면에서 모시밭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창 모시 잎을 재배 중인 모양입니다.
9: 아, 지금 다 뭐 하시는 거예요?
10: 저희 모시 따고 있어요.
9: 아, 이게 모시잎이에요?
10: 네.
9: 저는 깻잎인 줄 알았어요. 예.
10: 깻잎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생으로는 못 먹고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0: 모시는 잎을 재배해 삶고 말리고 가공해서 식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이나 음료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10: 선천군의 모시가 최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거 모시를 삶아 갖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택배로 많이 보내드려요.
11: 모시가 고온 다습한 데서 좀 잘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특히 서천은 이 해풍이 좀 있어서 미네랄로 풍부하게 이렇게 얘네들 잎에도 묻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뭐니 뭐니 해도 유명한 건 전통 옷감 모시인데요. 줄기 껍질을 이용한다고요?
11: 질기죠, 이게. 뽑힐 정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면 이게 모시가 이제 됩니다. 태모시가. 그래서 이걸 말려서 가느다랗게 쪼개죠. 그래야 이제 옷감을 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0: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모시를 만나볼까요?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박영옥 씨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전통 모시짜기 명인.
12: 서천군에서 이 한산 모시가 제일 가늘고 좋아요. 옷감 중에 여름 옷은 우리 한산 모시가 아주 비단이에요. 입어도 안 입은 것 같이 시원하고 아주 입으면 부티나요, 모시는.
0: 시원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전통 옷감 모시.
12: 집집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모시를. 아는 집이 없어. 막 여기 집, 저 집에서 뱉자는 소리가 그 열치 아르시죠? 그 열치 소리 같았어요. 그냥 뱉자는 소리, 이렇게 뜰이 앉아서 어르신들 노래하는 소리, 그럴 때가 또 참 즐거웠어요.
0: 그 시절 모시짜기는 집안을 이끄는 패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앞니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모시째기를 했다네요.
12: 81년도 그때가 처음 짜가지고 40만 원씩 세피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된 것 같았어요, 그때.
0: 조선시대에 들어서 전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산 모시. 모시의 생육 환경이 까다로워 서천과 충청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생산

0: 어려웠답니다. 서촌에는 모시자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수강생도 가르치죠. 청강생이 많지는 않아도 멀리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 아니, 끊어진 것 같은데요?
2: 여기 끊어졌어요.
3: 지금 뭐 문제 생기신 거예요?
2: 네, 여기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못이 내가 이렇게 매듭이 두툼한 못이 안 예쁜 게.
3: 신일이 아닌가 봐요.
2: 신일이 아니에요. 못이잖아요.
0: 못이는 아주 민감해서 건조하면 끊기고 조금만 잘못하러도 쉽게 끊어진답니다.
4: 됐는데 잘 따지네.
3: 아이, 뭐가 있어. 어렵진 않으세요?
2: 해가지고
5: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는 거 재밌어해요.
0: 하하, 그래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다행이라는군요.
2: 할 사람도 없이 지금 이제 우리네 죽음머니가 없어져 이제 없어질 정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애를 타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어르신들의 노력이 한산 못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엔 못이를 식용으로 한 음식을 만드는 명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성규 씨는 못의 잎으로 차를 만든다는데요.
6: 이 뻣뻣하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다 문질러야 돼요. 불에다 놓고 또 거기다 문질르고 얘가 갖고 있는 거 향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0: 녹차와 흡사한 과정이군요. 비비고 말리고 볶고 이런 과정을 통해 찻잎을 만들면 모시차가 되는데요. 녹차에 카테킨 함량이 많다면 모시는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에 좋다는군요.
6: 모시는 은은한 향이나 그리고 카페인이 없어갖고요. 드셔도 잠안 올 때 드셔도 좋아요.
0: 보리차보다 풀향이 나고 녹차보다 떫은 맛이 덜하답니다. 모시를 이용한 또 다른 음식 바로 모시 한과입니다. 찹쌀 반죽을 튀겨낸 과자에 부쳐줄 꿀과 기름을 만들 때 모시 가루를 섞어준다네요.
6: 이거는 생강 모시 과질이에요.
0: 과자에 골고루 묻혀준 후 살살 굴려서 휘밥을 입혀내면 모시 한과 완성.
6: 좋은 모시를 놔두고 그 옷만 만들어라는 법이 있나요? 더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모시 섞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0: 한과 명인의 작품입니다.
6: 아, 이거 봐요. 이거. 이 소리 봐요. 이거. 아, 참.
0: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모시를 이용한 전통 과자.
6: 내가 만든 건데 맛있긴 맛있다.
3: 명인님이 만든 것 같네.
6: 모시가 들어가는데 맛있어.
0: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청정한 생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신의 선물 같은 풍요로운 갯벌, 오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 전통주와 한산 모시까지 서촌에는 위대한 명물이 있습니다.
7: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6: 옛날부터
8: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넌 누구야?
1: 누구긴? 나야 나. 내가 진짜 멋지니 너희들 말고 너.
2: 아닌데. 우리 최고 멋쟁이 맞는데.
1: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냐오?
0: 해봐.
1: 냐옹 냐옹.
2: 할 수 있지.
0: 야. 시작.
2: 야오
0: 야오.
1: 인정 인정. 멋쟁이 인정.
0: 좋아요. 그럼 최고 멋쟁이 고양이들 모두 같이 노래할까요?

0: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친구들 안녕. 딩동댕 쇼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딩동쌤 딩동쌤 네. 오늘은 우리 뭐예요?
1: 바로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딩동댕 쇼. 오늘은
0: 뭐야 누구
2: 방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1: 자, 딩동댕 쇼 오늘은
3: 알람이에요. 알람 늦을까봐.
0: 저기 딩동쌤 그냥 계속 소개해 주세요.
1: 딩동댕 쇼 오늘은
0: 누구야? 정말 너무하시네.
1: 자, 스마트폰들 끄세요, 꺼.
0: 아니요.
1: 잠깐. 이 소린? 어?
0: 어? 어디서 나는
1: 누구죠? 소리지? 누구야?
0: 누구세요?
4: 아, 저, 어머. 누가 날 그렇게 찾는 거야? 지금 막 충전 중이었는데.
0: 아니, 너는 스마트폰?
1: 아니, 스마트폰이 여긴 웬일로?
4: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힘들어서 거의 방전될 뻔했다고.
0: 아, 그런데 왜 힘들었는데?

0: 궁금해, 궁금해요.
1: 아, 가만, 가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0: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2: 딩동승, 딩동승. 우리 친구들 빨리 불러주세요.
1: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좋다? 나쁘다? 되도록!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 내 인생이 달라졌다. 스마트폰 조아팀 입장! 네,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아주 아주 멀리서 딩동댕 쇼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와,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게 취미인 10살 이규민입니다.
1: 네.
4: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덕분에 예쁜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10살 김재민입니다.
1: 네. 규민이, 재민이 반가워요.
5: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이제 조화팀에 맞서는 강력한 라이벌.
6: 라이벌?
1: 나빠팀 입장!
2: 입장!
1: 네, 우리 친구들 과연 얼마나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해 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해요.
7: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다 생각하는 10살 이현석입니다.
1: 네.
8: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만 해서 속상한 10살 정다솜입니다.
1: 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스마트폰 마음껏 쓰도록 우리 손에 맡겨도 된다?
8: 된다.
1: 안 된다?
8: 안 된다. 안 된다.
5: 아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채민아, 어서 얘기해줘. 내 좋은 점.
8: 옛날에 저 어릴 때 미국에 놀러 갔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 친구 엄마한테 영상통화 걸어줘서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1: 오, 오~
2: 그럼 규민이는?
9: 나? 저도 우리 할머니랑 영상통화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를 진짜 즐겁게 반겨주셔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거 진짜 좋아하세요. 어, 그럼 혹시 지금 한번 영상통화 걸어볼까요?
1: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자, 전화 연결 주세요.
9: 할머니!
2: 아, 아유, 우리 강아지 김민이!
9: 할머니!

0: 펜션은요, 딩동댕 유치원 코너예요, 코너.
1: 아유, 아이고, 고마워. 잘한다, 우리 김인이. 선생님, 네네. 우리 강아지 김인이 좀 잘 좀 부탁해요.
2: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1: 할머니 지금 언제 올 거야?
0: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갈게요.
1: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응? 김인이 사랑해.
0: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1: 사랑해.
3: 와, 모두 박수. 와, 할머니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스마트폰 진짜 좋다.
4: 와, 나 정말 대단하구나. 기특해, 기특해. 들었지, 다수마? 도대체 내가 뭐가 나빠?
5: 그런 건 당연히 좋지. 근데 그렇게 오래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빨개지거든요. 지난번에 저 혼자 심심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오래 한 적 있는데 팔이 점점 막 저리고 엄청 힘들었어요.
6: 맞아 맞아. 나도 누워서 스마트폰 하다가 얼굴에 확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 엄청 아팠다고.
7: 그리고 목이 거북이처럼 쭉 나와서 거북목 떠든다. 자세가 아주 나쁜 자세가 돼요.
3: 오, 가만. 나쁜 자세라고 하면 저런 자세?
6: 어? 아유, 뭐야 뭐야. 등은 이렇게 굽어 있고 목은 거북이 목처럼 쭉 나와 있고. 아유, 뭐예요 뭐예요.
3: 자자자, 정리해 봅시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건 좋은데 꾸부정한 자세로 너무 오래 보면 나쁘다. 맞죠? 자, 조아팀, 여기에 맞서 할 말 있을까요?
0: 저요?
3: 네, 채민이.
0: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보실게요.
3: 오!
8: 오, 바로 집어버리네.
3: 어머나, 저 조그만 애가 채민이에요?
0: 돌장치예요. 오! 제가 돈을 잡으니까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3: 우와.
0: 잘 보셨죠? 우리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준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제가 저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4: 우리 채민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6: 정말 그러네.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순간을 마구마구 찍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
3: 네.
0: 근데
3: 어?
0: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보면 안 돼요.
3: 어?
4: 왜? 도대체 왜?
0: 제 친구가요, 길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대요.
7: 그리고 제 친구 땡땡땡이라고 있는데요, 걔도 스마트폰만 보고 빙판길을 건너다 와닥 넘어져서 다쳐서 위험했대요.
3: 어? 땡땡땡? 그게 누구죠?
7: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3: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길을 걸어갈 땐 스마트폰을 보면 절대로
9: 안 돼요!
7: 그리고 스마트폰만 너무 좋아하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어요.
6: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거랑 주변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10: 무슨 상관이야?
7: 무슨 상관이야?
10: 상관 있어. 아니, 어떡해.
3: 자자자, 여러분 지금 막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함께 바로 보시죠.
6: 와, 재밌다, 재밌어. 와, 우와, 이 사람 진짜 잘 먹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번엔 게임 좀 해볼까? 오, 예! 맛있다.
9: 탱구야! 탱구야!
6: 왜?
9: 우리 공놀이 하자.
6: 나중에.
11: 밖에 날씨 엄청 좋아. 그러지 말고 우리.
6: 죽었어.

0: 너희들 때문에 게임이 졌잖아. 정말 왜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한 번 더. 좋았어.
1: 우리보다 스마트폰이 좋나 봐. 그냥 우리끼리 놀자.
2: 그러자.
1: 가자.
2: 가자.
0: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와우. 정말 제가 저랬다고요?
1: 오 마이 갓.
0: 너무 부끄러워요.
3: 아우, 댕구야. 저러면 어떡해. 오 마이
4: 갓. 댕구, 너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 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 가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3: 어?
4: 그 사람 전화해서 지금 한번 불러볼까?
3: 어?
4: 네네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들어오세요.
3: 어? 어머. 엄마 왜 거기서 나와?
5: 어머나.
6: 안녕하세요.
3: 누구실까요?
6: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석이 엄마입니다.
4: 우리 엄청 친해요. 어제도 저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3: 정말요? 아니,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뭘 하시는 걸까요?
6: 아, 그게 아무래도 아이들 먹일 거, 입힐 거, 쇼핑도 해야 되고.
3: 네네.
6: 또 쉴 때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3: 아.
6: 스마트폰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3: 아,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쓰시는 걸까요?
6: 잘 때 빼고는 쭉.
0: 아! 그렇게나 많이요? 어이구. 정말이니, 연서가?
1: 맞아요, 우리 엄마.
3: 어머.
1: 땡톡하고 드라마 보고 너튜브 하고 제 얘기는 잘 안 들어주셔요.
0: 어휴, 연석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1: 친구랑 논 얘기였는데 엄마가 그냥 알겠다고 해서 정말 속상했어요.
3: 오, 정말?
0: 아휴, 연석이 어머니.
6: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연석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할게요.
3: 네네네.
6: 연석아, 엄마랑 약속?
1: 약속!
3: 약속!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과 또 연석이 어머님께 모두 박수!
1: 감사합니다.
4: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0: 좋게 쓰면 좋고
3: 나쁘게 쓰면
1: 나쁘다.
0: 아유, 댕구는 우리 스마트폰 좋게 쓰고 싶은데 잘 쓰고 싶은데 아유, 잘 쓰는 게 쉽지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약속 한번 해볼까요? 약속!
7: 약속!
3: 자, 먼저 시간! 스마트폰은 약속한 시간만큼만 쓰기!
7: 약속한 시간만큼만 쓰기!
3: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신나게 놀기!
7: 친구들이랑 더 많이 신나게 놀기!
3: 네!
4: 자, 그럼 모두 나랑 약속하는 거다. 모두 여기에 지문 입력해.
7: 우와! 재밌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피부와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감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레니 선생님.
0: 우와!

0: 잘 드세요.
1: 선생님 고마워요.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라시 들어오세요.

부글부글할 땐 이 약을 먹으세요. 고마워. 선생님, 또 배고파. 아니, 배 아파요. 젤리약도 많이 주세요. 라시, 약은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해요. 대신 이걸 줄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흔들흔들 싱싱
5: 부끄럼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내일도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훈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8: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9: 어디?

0: 여기에 담아야지.
1: 뭘? 여기에 뭐 담을 건데?
2: 할아버지의 물건. 할아버지가 매일 찾으시는 물건.
1: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것저것 찾으시잖아.
2: 어디에 두었더라?
1: 어디?
2: 어디? 어디?

0: 안경은 어디 있니?
1: 안마봉은 어디 있니?
0: 양말은 어디 있니?
1: 가령은 어디 있니?
0: 연필은 어디 있니?
2: 어디 있니?
0: 어디 있니?
2: 어디?
0: 어디?
3: 훈민, 정음, 어디에 있니?
0: 우리도 매일 찾으시고
2: 우리 지금 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할아버지 물건을 여기에 담아두자.
2: 그래, 할아버지가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게.
0: 훈민,
1: 정음,
0: 출동! 할아버지는 매일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 할아버지 안경부터 찾아야겠다.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0: 어디?
1: 아, 참. 어? 안경이 여기 있네? 어제 여기에 벗어두시고 잊으셨네? 오, 어찌로찌. 오, 안경이 어찌로찌. 어이. 안경 찾기 성공! 할아버지 안마봉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0: 어디?
1: 어디 있지?
2: 저기.
1: 어디? 어디?
2: 거기.
1: 여기에 있네. 할아버지 안마봉 찾았다. 정은아. 됐다. 자, 완성. 그런데 할아버지 물건이 담긴 상자인 걸 어떻게 알지? 이름표.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두자.
3: 그래.
1: 이 상자의 이름은 어디라고 하자.
3: 좋아.
1: 내가 이름 써줄까?
3: 너 어디 쓸 수 있어?
1: 아니. 아이아에게 물어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아.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7: 야
5: 훈민정음 안녕.
6: 한글이 궁금하구나.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어디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4: 문!
7: 이응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5: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이 어를 만나 어.
1: 어.
2: 디귿의 문을 찾자.
3: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2: 여긴 아니군.

0: 디귿. 디귿이 보이지 않아. 위에서 한번 찾아봐야겠군. 위에서 봐도 디귿이 보이지 않아. 드디어 찾았어. 다리에 디귿. 나와라 한글. 자.
1: 디귿이 이를 만나. D.

0: 어? 디 어디?
1: 합체!
2: 저장 완료. 어, 디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우와, 어디 한글카드 도착!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뭐든지 자판기에 어디 한글카드를 넣으면? 어디 이름표가 나왔네? 우와, 어디 상자? 완성!
6: 어이쿠, 내 물건들이 다 어디로 숨었지?
4: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5: 어디 상자에 다 있어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어디? 어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이? 느이? 느이? 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안경 어디 있지? 아, 훈민정음이 만들어준 어디 상자에 있지?
7: 슉! 꿀꺽! 꿀꺽! 어디 맛있다.
0: 안경 여기 있지. 잘 보이네. 오잉? 글자가 어디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다.

0: 있겠네. 어디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어디, 어제, 여기.
2: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어디, 어제, 여기.
3: 어디. 훈민이와 정우미가 어디 상자를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찾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예요. 안경과 안마봉을 담았어요.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주기로 했지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래 이응이 어를 만나 어. 다리에 디귿이 이를 만나 디. 훈민이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한글 어디를 넣었더니 어디 이름표가 나왔죠. 할아버지는 이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요. 어디 상자에 다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0: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3: 야, 우,

0: 이렇게. 어? 다음이 뭐였더라?
1: 내가 도와줄까?
0: 어? 응, 접어줘.
1: 뭐 접고 있었어?
2: 여우. 여우랑 놀 거야.
1: 내가 여우 접어줄게.
0: 응.
1: 자, 이렇게 접고.
0: 아.
1: 여기도 접고.
0: 우와, 여우가 접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귀를 접는 거구나. 어? 오, 여우, 여우, 여우.
1: 짠, 완성.
0: 우와, 정우마, 너 종이접기 정말 잘한다. 최고야.
1: 이건 훈민이 거.
0: 어, 정말? 어, 그럼 정우미 너 거는?
1: 난 또 접으면 되지.
0: 아, 야, 여우야, 우리 정우미 다 접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안녕, 여우야. 내 이름은 훈민이야. 너 이름은 뭐야? 아, 너 이름은 그냥 여우구나. 여우야, 우리 재밌게 놀자.
1: 짠! 내 여우도 완성!
0: 우와, 내 여우랑 똑같이 생겼네.

0: 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정은아, 여우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대. 좋아.
1: 훌쩍.
0: 여기서 쉬어가자.
1: 여기에 숨을 곳이 많이 있네.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 할까?
2: 여우가 숨바꼭질을 하고 싶나 봐. 자, 여우 숨는다.
0: 응? 어, 보지 마.
2: 알았어. 응, 빨리 숨어. 어. 하나, 둘, 셋, 넷.
0: 다 숨었다. 어?
2: 여우야, 우리 찾으러 가자.
0: 여기에 여우가 없네. 여기도 여우가 없네.
2: 여기에 여우가 있네.
0: 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우가 아니라 생쥐를 닮은 것 같아.
3: 어? 정말? 생쥐를 닮았네. 난 여우를 접은 건데.
0: 진짜 여우는 어떻게 생겼더라?
3: 여우 한글 카드를 넣으면 진짜 여우가 나올지 몰라.
2: 아, 뭐든지 자판기.
3: 여기에 여우 한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여우 어떻게 쓰지?
2: 훈이나 아이야를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도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후민 정음 안녕.
2: 안녕.
5: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여우가 궁금해.
6: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6: 간다!

이응은 어딨지? 오, 저기? 멈춰라! 시공간! 야구공의 이응!

0: 잠깐만 빌려줄래? 요리조리 돌려보니 이응이 보이는군. 연필에 이응.
1: 소나라 한글.

0: 가자.
1: 이응이 우를 만나 우.
2: 우.
3: 여.
2: 우.
4: 여우.
5: 합체.
6: 저장 완료.
5: 여우.
6: 훈민정음의 손으로.
7: 우와, 여우 한글 카드다.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8: 응. 여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7: 우와, 여우가 나왔어.
9: 우리 어? 여우랑 똑 닮았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여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여, 우, 여, 우, 여우, 여우, 아, 여우가 뛰어가요. 여우가 숨었어요. 여우야,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우야, 여행 가자.
1: 꿀꺽, 꿀꺽. 여우 글자는 맛있어요.
0: 여우랑 여우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여, 여우, 여, 우, 여우, 여우, 여우.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여우, 여행, 야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우, 여행, 야구.
0: 여, 우. 훈민이는 종이로 여우를 접고 싶어 해요. 정음이가 여우를 접어주었지요. 오늘은 여우랑 숨바꼭질을 해요. 어? 그런데 여우의 얼굴이 생쥐처럼 보여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진짜 여우의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야구공의 이응이 여를 만나 여. 연필의 이응이 우를 만나 우. 훈민 정음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0: 한글 여우를 넣었더니 진짜 여우가 나왔죠. 정음이가 접어준 여우랑 똑같네. 여우야 놀자. 여우야 여행 가자. 후민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 안녕.

이제 내 거야. 오, 신기한 게 많네. 이봐 친구들, 어디 검사 좀 해볼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입 좀 벌려봐. 어디 보자. 입을

응.

2차예요. 부산방이면 병이 깨끗이 사라질 거야.

어딜 가려고? 치료효과는 있어? 이놈, 환자들이 도망쳐버렸네.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0: 이게 뭐지? 수프인가? 이런, 아니지.
1: 기다려봐. 새로 만들어줄게.

엄마.

잡지는 나중에 보고 훔쳐보면 절대 안 돼. 꼭꼭 잘 숨어야지. 절대로.

어떻게 찾아냈지? 이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한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나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꾹꾹.

그렇게 숨으면 금방 찾지. 한번 다시 숨어봐. 찾았다. 고마, 거기 숨었어?

그게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썰매 타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

0: 거기는 또잖아.
1: 누가 좀 건지게 도와줘. 고마, 나 좀 세워줘. 이제 무섭단 말이야. 어이.
2: 멈췄네.

씻는데 브릉 브릉 브릉 이런

다리 비켜! 지금이야, 어서 왼쪽으로 들어! 고마, 나무야, 나무! 고마, 내 말 들려? 나는 안 다쳤어! 도와줄래? 이제 정말 잘할게, 잘할게! 잘한다고! 네가 원하면 또 가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내일 또 놀자.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들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우와.
1: 어?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음료.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1: 어?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태어날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여기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4: 날아간다.
2: 왜 저렇게 빨라?

0: 빠지면 어떡하지?
1: 지퍼?
2: 큐리의 침대인 거네.
3: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큐리였어.
4: 왜요?
0: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3: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5: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3: 정말? 왜용 왜용?
4: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5: 왜?
4: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까지?

0: 안녕, 코디.
1: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1: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1: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1: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1: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2: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1: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0: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1: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2: 미안해, 코디.
0: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어봐.
1: 양?
0: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2: 내가 도와줄게.
1: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80마리.
0: 어떡하지?
1: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0: 체조하니까 힘들지?
1: 당연히 힘들지.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1: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2: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0: 왜요? 예쁘다.
1: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밌겠다.

0: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은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노? 코디, 코디!
2: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네.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3: 고마워. 나도 고마워.

0: 텐데. 얍.
1: 아유, 뻔하다 뻔해.
0: 먹혀버렸네.
2: 이번엔 내 차례. 야.
1: 어린 거 없지.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3: 팀이 화이팅!
2: 화이팅!
1: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2: 난 몰라. 팀이 괜찮아?
1: 쉬쉬한데?
3: 잠깐! 어?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4: 와! 공수인 화이팅!
1: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어? 어?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세!
3: 기대해! 공순이 슛!
1: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 팔!
0: 공순이 슛마저 막히다니!
3: 말도 안 돼.
1: 이게 다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3: 과연 그럴까?

0: 게임은 끝이로군.
1: 아휴! 저 로봇 발보야!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2: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1: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4: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5: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4: 다 같이?
3: 야!
2: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4: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0: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 골을 넣었어.
3: 우리가 해냈어.
4: 야호! 우리 팀 최고!
0: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1: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1: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5: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1: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왕 파프리카야.
5: 와! 진짜 진짜
3: 크다.
2: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5: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2: 그치. 따는 것 좀 도와줄래?
5: 좋아.
0: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1: 하나, 둘, 셋.
0: 조금만 더.
2: 파프리카.
5: 거기서 파프리카야.
1: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2: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1: 파프리카!
2: 이러다 깔리겠어. 공순이 괜찮아?
4: 괜찮아. 저기! 봄이 살려! 봄이! 이제 어떻게, 팀이?
2: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4: 우와!
2: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1: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모두 포미 꽉 잡으라고.
4: 드디어 멈췄네.
2: 다들 무사했구나.
4: 대왕 파파.

0: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1: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0: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렇지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아, 우와, 분명 파프리카인데 달콤 짭짤 맛있어.
2: 나도 먹을게.
0: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덕해.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2: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9: 포켓몬 태그 스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팀 만들기 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0: 이 팀으로 변신.
9: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0: 11 팀으로 변신.
9: 11의 성공입니다.
10: 예헤이.
9: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11: 10팀으로 변신. 안 돼.
9: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속 공격입니다.
11: 5팀으로 변신.
12: 아!
11: 5팀으로 변신.
9: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입장했습니다.
10: 럭키 럭키 럭키.
9: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0: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9: 아쉬워하는군요.
13: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14: 굴팀으로 변신.
9: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15: 4팀으로 변신.
10: 2팀으로 변신.
9: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6: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9: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11: 그거야.
10: 2팀으로 변신.